0: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라는 비판이 있다며 고가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법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다만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공급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본회의 전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홍수의 희생자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AFP와 신화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네팔과 중국 재해당국이 발표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1,225명, 실종자는 4,75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팔 당국의 현장 수습이 계속되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홍수 이후 일주일 이상 지난 가운데 네팔 구조당국은 수력발전소 등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해외긴급구조대도 네팔 현지에 도착해 곧바로 수색과 구조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팔 대홍수 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침수된 수력발전소 지하 공간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네팔 전력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암수키란 샤히, 네팔 전력청 관계자 이사는 현지 시간 2일 로이터통신에 라스와가디 수력발전소의 경우 터널 내 방처럼 생긴 구조물에 46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부에 식량과 물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났어도 생존해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유티원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도 소재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부산 앞바다 예인선 전복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을 찾기 위해 해경이 야간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부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조명탄을 쏘며 야간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부산 선적 286톤급 예인선 A호는 어제 오후 1시 29분, 오륙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전복돼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 27분에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8명의 선원이 승선 중이었으며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1명은 사고 해역에 있던 상선에 구조됐고 A호 선내에서는 한국인 1명이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취임 첫날인 오늘 첫 현장 행보로 제주를 찾아 실종 사건 부실 대응 현안을 점검합니다. 김 대행은 어제 오후 제주를 방문해 실종 사망자의 빈소를 조문하고 시신이 발견된 한림읍 현장을 점검한 뒤 제주 경찰청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했던 제주 부모 경장이 삭제한 사건에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실종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경찰청은 부경장이 프로파일링에서 삭제한 15건 가운데 아동 실종 사건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장윤기 사건을 분리수사하도록 지시했던 건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전 본부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기능별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경찰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분리수사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재판에서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을 입증해 나가겠다며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미 국채금리의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여파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4일 만에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56% 오른 53,061.9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포어스 500 지수는 0.46% 오른 7,666.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45% 오른 26,217.83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 군사 공방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장중 4.8%대를 기록하며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급등했던 미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장중 4.821%까지 올랐지만 점차 상승폭을 반납해 미 동부 시간 저녁 6시 8분 기준 전장보다 0.21% 내린 4.784%에 거래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곳곳에 소나기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를 가진 고기압이 확장해 내려오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점차 습도가 낮아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초가을 날씨가 나타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 광주 32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6도, 습도는 81%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와, 서울 세계 불꽃축제다.
4: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5: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4: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6: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이게 무려 4거래일 만에 반등이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불안감을 키운 국채 금리가 오후장 들어서는 약간 진정됐다는 점이 있겠고요. 민간 고용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악재가 국내로 오면은 한층 더 증폭되기 마련이죠. 어제 코스피가 4%나 빠지면서 6,500선으로 내려섰습니다. 여전히 코스피에 기대를 거는 분이 많은데 7,000선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오늘은 초반에 반등세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반등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코스피가 0.8%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영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강세장을 이끌었던 반도체도 예전만 못하고요. 시장의 수급 주체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체 이런 시장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잠시 뒤 주식 영재반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영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목요일 코너 주식 영재반 시간입니다. 영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최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요즘 시장 재미없으시죠? 뭐 곤란한 전화는 안 받으십니까?
1: 네, 아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이게 이제 갑자기 금리가 지금 뭐 온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금리 관련한 문의가 굉장히 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금리. 제가 그 전 잠을 워낙 일찍 자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났을 때는 금리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오후장 들어선 그래도 국채 금리가 조금 진정세를 보이더라고요. 이게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반등하긴 했죠.
2: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고용보고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장중에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
0: ADP 예, ADP
2: 고용보고서가 예. 우리가 이제 그 고용이 한 4만 명 정도 초반대 될 걸로 봤는데 3만 8천 명이 나왔습니다.
0: 안 좋았다는 얘기네요.
2: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예. 안 좋은 건데 시장에서는 지금 고용이 안 좋은 것이 그러니까 이제 굿뉴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용도 잘 되고 물가도 올라가면 당연히 이것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요소지만 지금 이제 물가도 물가 증가 속도도 생각보다 좀 더딘 상태. 물론 이제 물가는 올라갔습니다만 네. 고용이 생각보다 더디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당 평균 임금도 증가 속도가 좀 낮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번에 16일 날 FOMC 회의가 열리거든요. 11일 날 CPI가 발표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발표되는 가운데 있어서 조금 시장이 약간의 그동안 너무 급하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거 아니야? 라는 인식들이 들면서 금리가 조금 조정을 받고 이것이 증시의 상승을 이끄는 요소가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런데 간밤에 뉴욕 증시를 봐도요. 오름폭, 반등폭이 뭐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았던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한 0.7% 정도 오르면서 6,600선만 가까스로 되찾은 상태거든요. 힘은 별로 없어 보여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6, 7월에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8월에는 좀 센 반등이 와야 되지 않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 코스닥은 좀 오르긴 했지만 코스피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라고 맞아요. 표현하는 게 조금 네. 더 정확할 것 같고.
0: 근데 코스닥도 지금 800선이 간당간당 네. 이런 상태.
1: 그러니까 반등이 사실 굉장히 좀 힘이 없었던 것 같고 이게 뭐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금리가 좀 많이 불안하잖아요.
0: 그러니까 네.
1: 금리가 사실 이제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떨어지는 거가 과연 또 좋은 건가라는 의문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좀 가파르게 그리고 주요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약간 이 금리가 정말 약간 중력 같아요. 사람의 무게를 이렇게 쫙 누르듯이 네네. 모든 자산 가격을 전반적으로 다 누르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서 좀 실망스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반등이 너무 힘이 없네. 못 기다리겠네. 라는 심리가 더 강해졌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0: 예전에 드래곤볼 같은 만화 보면은 막 10배 중력실에서 수련하고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10배 중력이면 우리 다 찌부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중력에 눌려있는 시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곳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자면요. 금리가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요거는 한시적일 것이고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0: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1: 근데 이제 금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제 좀 문제가 좀 많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AI 기업들이 차입을 하고 그다음 회사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부담을 줄수 있다라는 면들 때문이라는 거죠.
0: 예.
1: 단순하게 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체재가 하나 생기고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을 주식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식과 금리가 이제 서로 간의 어떤 대체재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못 올라간다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금리를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자금 부담이죠. 이들이 이제 가상금리가 최대 1.5bp까지 이제 붙는다라고 하니 그러면 이제 일부 회사채가 뭐 거의 7%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최근에 데이터 센터채는 거의 뭐 정크본드 수준까지 올랐다고
1: 그렇죠.
0: 하더라고요.
1: 그런데 신용등급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안정적인데, 신용등급이 이제 정크랑 좀 다르죠.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6에서 7%대가 회사채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드리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국내 대기업들이 6에서 7%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이건 뭐 땡큐죠.
0: 막 사야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우리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가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도를 느낄 만하죠.
0: 그럼요.
1: 굳이 내가 주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원래 이제 이것은 금리와 관련된 것은 서서히 주식시장에 원래 전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원래 금리가 무겁잖아요. 무거운데도 0.1, 0.2만 움직여도 주식시장이 화들짝 화들짝 놀라고
0: 네.
1: 안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
0: BP라는
1: 모습이
0: 말이
1: 아니거든요.
0: 왜 있겠어요? 0.01%인데.
1: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큰 요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수 있었던 게 환율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1,600원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할 때. 그런데 지금은 1,36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은 증시에는 우리 증시엔 나쁘고 또 환율이 낮으면은 증시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환율이 높을 때는 증시는 강했고요. 환율이 약해지니까 증시가 또 약해요. 이거는 뭐가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2: 이제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0: 예.
2: 하나는 약간 저희도 일본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보면은 엔화가 약할 때 주가가 좋고 엔화가 강할 때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0: 네.
2: 근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다고 보다 보니까 이제 물론 논리는 되게 심플했죠. 엔화가 약하면 수출 기업들이 돈잘 번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저희도 약간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 특히 6, 7월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의 모습을만 보면은 외국인 수급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저희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비중이 한 35%를 넘어가니까 그때가 딱 4월 말
0: 네네네.
2: 5월 초 조금 안 됐던 그전 그 시기였 때문 그였는데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원화 환율은 굉장히 좀그 원화는 굉장히 좀 약했는데 그래도 주가는 굉장히 좀 굉장히 좀
0: 그렇죠.
2: 강했단
0: 예.
2: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주가는 덜 가는. 그래서 좀 이게 그 주식시장과 환율과의 어떤 관계가 예전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 저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6, 7월을 돌아서면서 이렇게 보면은 환율이 3개월 동안에 지금 거의 200원 가까이 떨어진 거잖아요.
0: 맞아요. 우리가 전고점 찍었던 6월 말, 7월 초 이때 1,590원 막
2: 네.
0: 이랬었죠. 예.
2: 그 200원이 한 12%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갑자기 매출이 한10% 가까이 죽은 거예요.
0: 아, 네,
2: 달러로
0: 그렇죠. 예.
2: 주로 벌다 보니까.
0: 예.
2: 근데 이게 반도체는 그나마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좀 덜한데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그 매출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환율이 물론 저희가 이제 뭐꼭뭐그 예전에 일본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업들의 어떤 매출의 원화 환산으로 했을 때 어떤 매출액에도 지금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점에 좀 돌아섰다라고 좀 보여져서 약간 좀 환율이 좀 안정적인 거는 긍정적이지만 너무 급하게 떨어지는 거는 확실히 조금 별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급변.

0: 넌 확실히 좋은 게 없는데, 그러면 코스피가 5,000까지 밀렸다가 이제 6,000선 겨우 회복한 상태고요. 환율은 1,300 중후반대에서 어느 정도는 좀 안정됐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스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움직일 걸로 봐야 될까요?
1: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아마 거기에 따라서 아마 실적 추정치가 조금씩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정하는 단계가 저는 아마 이제 뭐 추석 전후 정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가 되는 시기가 10월달. 10월달에 이제 실적 발표할 때, 그때가 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지금 되게 좀 그냥 불안불안하죠. 금리도 금리 나름의 어떤 중력에 시달리고, 환율은 환율에 따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한달 정도가 조금 지금은 되게 어수선한 시기가 좀될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뭐 1,300원대든 1,400원대든 이게 좀 안정이 되고 나고 실적의 방향성이 좀 뚜렷해지면, 그때부터는 이게 더 이상의 큰 악재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0: 연휴는 최소한 지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요, 지금 시장을 보면은 3대 주체, 수급 주체들이 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기타 법인 정도만 사들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수급까지 무너졌으면은 한 9월, 10월은 그냥 쉬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뭐 조금 쉽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 키를 외국인들이 쥐고 있는 상태고,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하면서 선물까지 매도하면 기관이 거기다 대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은 이제 우리가 네트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기타 법인이 워낙 많이 사니까 네트로 보면 개인들은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들은 뭐 개별 종목 단위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로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지금 뭐 성모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제 실적 가이던스까지 조정이 좀될 가능성이 있으면,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국내 시장을 굳이 지금 들어와야 되느냐라는 어떤 또 논리도 뭐또 설명이 가능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기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9월 16일 날 이제 FOMC 회의 열리죠. 그다음에 11월 초에 또 중간 선거 있죠. 중동 문제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상반기 때돈 벌어놨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돈 갑자기 위험 자산에 대해서 주식 선호가 나타날까요? 더군다나 지금 그 공격적인 자금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공격적인 자금이다라면 상호펀드, 헤지펀드거든요.
0: 아,
2: 근데
0: 그렇죠.
2: 이제 그들은 11월에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뭐 우리가 뭐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지만, 상호펀드나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11월에 결산을 해서 12월 초에 보너스가 받고, 그다음에 12월 말에 휴가 가는 그런 루틴이거든. 작년에도 그랬어. 그래서 11월부터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제 두달 남은 동안에 과연 이들이 공격적으로 움직이겠느냐. 더군다나 앞서 언급드렸던 국채 금리 그렇게 높아졌는데, 회사채로 나머지 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금 시장을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한다라면, 지금 내가 그러면 개인이 나서서 내가 총대를 메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이 지금 수급의 주체에 조금 불안정성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0: 주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없어도 우리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냥 무너져버린 그런 느낌이거든요. 외국인이 우리 코스피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 외국인들의 결산, 뭐 금리, FOMC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외국인 수급의 변수라고 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1: 엔트로픽의 상장이죠.
0: 클로드.
1: 네. 클로드가 지금 예정상으로는 9월, 빠르면 9월 말, 아주 좀 늦어도 10월 초에 이제 IPO를 하게 되는데, 아, 얘네도 이제 스페이스X만큼 덩치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0: 그때도 수급 다 그쪽으로 쏠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1: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6월 달에 스페이스X 상장하고, 7월 10일 날 SK 하이닉스 ADR 상장하고, 이러면서 사실 그때가 주가가 어쨌든 좀 힘을 잃어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엔트로픽, 그러니까 클로드도 사실 이거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앞에서는 웬만한 기업들이나 웬만한 자산들이 되게 작아 보이는 거죠. 너무 덩치가 크니까. 그리고 이거를 돈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최소한 몇주 정도는 자금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팔고 모으고 팔고
1: 청약을 해야
0: 모으고.
1: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의 지금은 약간 그러니까 9월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거 끝나면은 좀 모든 것들이 많이 정상화

0: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9월 달은 조금 수급 측면에서 돈이 뭐 미국 국채 금리 그다음에 뭐 한국은행의 두번 연속 인상 뭐 엔트로픽 다좀 어쨌든 지금 돈이 약간 좀 빠듯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1: 그럼 금리부터 지금 엔트로픽의 상장까지 좋은 소식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그런 시기잖아요. 시장이 힘을 내기 위한 어떤 호재 같은 건 없을까요? 기대되는 건 없습니까?
2: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생각을 약간 비틀어 보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모님도 얘기 너무 우리가 비관적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 여건이 뭐 좋은 것 없는 거를 지금 제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우리가 또 단위주목 레버리지 ETF 변동성을 보였죠.
1: 그렇죠.
2: 근데 지수는 6,500을 안 깨요. 3대 주체가 다 팔고 있고 그다음에 지수는 6,500을 안 깨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패드워치가 이제 60%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2: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6,500원을 안 깨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중동 문제가 해결이 되든, 그다음에 금리가 뭐 적절한 선에서 유지가 되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엔트로픽 상장이 끝나고 나면 그럼 주가가 어디로 갈까요? 떨어질까요? 그럴 가능성보다는 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지금 더군다나 우리가 그동안 상반기 때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고 7월 달에 워낙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원래 이제 공이라는 것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던지면 쭉 던졌다가 툭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탁 멈춘다라는 경우는 없죠. 계속 통통통통 튀어야 되는데 갑자기 딱 멈춰 버렸어요. 변동성이 작아졌죠. 저는 이건 굉장히 강력한 힘이 버티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심리적으로 지금 제 주변에서 저도 여러 방송을 하고 다닙니다. 다들 불안해, 불안해라는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00원 안 깨요. 심지어 뭐 SNS 보면 나 팔고 나가겠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은데.
1: 아, 지금 수 없이 많아요.
2: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동트기 전에 모습이 아니겠나. 그래서 성민 말씀하신 것처럼 엔트로픽 상장 이후에 만약에 10월부터 움직인다라면 9월을 잘 견뎌내면 추석 연휴 잘 견뎌내면 실업선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1: 자, 그런데 지금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6,500은 안 깨진다 하니까 허상무님이 격하게 공감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흐름을 쭉 보자면요. 7,000 뚫고 올라가는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일단 6,500이 왜안 깨지는 거고 7,000 뚫고 가지 못하는 건 또 왜 그러는 겁니까?
0: 일단 주가 상단이 지금 막혀 있는 거는 워낙 7,000포인트 대에 몰려 있는 돈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아, 매물대가 탄탄히 쌓여 있는.
0: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제 지방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7천 오면 다 팔고 나가고 다시는 안 쳐다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 뭐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해서 저희가 손실을 보고 있으면 조급해져요.
2: 맞아요.
0: 굉장히 빨리 팔고 싶어 하시고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빨리 이제 어쨌든 끝내고 딴 걸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000포인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한 저항이 지금은 일단은 되다 보니 이걸 쉽게 못 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저도 이제 6,500대 밑으로는 안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저희가 사실 한 4% 가까이 코스피가 빠졌잖아요.
1: 맞아요. 네네.
0: 가만 생각해 보면 사이드카가 안 걸렸어요.
1: 아, 그렇네요.
0: 저희 올해 들어서
1: 하루 걸러 하루씩 다
0: 한 2, 3일마다 맨날 사이드카가 걸리고 올해 들어서 막 30회 특히 이제 4월 달 이후에 거의 뭐 2, 3일에 한 번씩 맨날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크 이랬는데 코스피가 어저께는 4, 5% 4% 가까이 밀렸는데 사이드카가 안 걸렸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아 조금씩 이 지수 대해서는 지금 매도하는 힘도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위로 올라가는 힘도 약하지만 밑으로 이제 내려 꽂고자 하는, 그러니까 올라오면 팔고자 하는 힘들은 굉장히 강하지만 소위 말해서 숏, 그러니까 이제 막 주가의 어떤 큰 폭의 하락을 배팅을 해서 막 주가를 누르는 그런 힘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약간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저는 이제 다다음 주에 FOMC 회의, 일본의 이제 BOJ 금정위 회의 요때가 조금 더 이후가 끝나면은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지금은 매도도 매수도 약간 공백기인 것 같습니다.
1: 그냥 이쪽 저쪽으로도 다 힘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일수록 대응 전략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코스피 0.4%로 오름폭을 확 줄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2부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요. 두 분의 주식 영재들에게 궁금하신 점, 시장의 대응 논리 궁금하신 점 문자나 유튜브 댓글창에 주시면은 저희가 방송 중에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잠시 뒤에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4: 세계 물고 축제다!
5: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 자리 잡아드립니다.
6: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5: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7: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0: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지금 우리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거시경제 상황들을 짚어봤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반도체 쪽, 마이크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에서 베이지북을 공개를 했는데요. 경기 동향 보고서죠. 이걸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제조업과 건설업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부상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가 가야 이 온기가 산업 전반으로 간다. 아니다. AI 반도체 하시니까 순환매가 나타난 거다. 소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십니까?
1: 둘 다 맞긴 한데. 근데 지금 이제 현상은 후자가 맞죠. 그러니까 AI가 쉬면서 순환매가 이제 돌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주식 시장 입장에서 보니까 산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AI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오늘 이제 전력주도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GS건설이 최근에 올라가는데 GS가 동해 데이터센터를 짓거든요. 그 이슈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대우건설처럼 원전 이슈가 아닌 GS건설이 최근에 올라간 것이 이제 그 산업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네. 하지만 주식 시장은 워낙 삼전직스가 모든 이슈로 빨아들였다가 그것을 조금 토해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저변이 넓어진 것은 8월 달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0: 상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이제 그 온기가 전반으로 좀 그 확산된다라는 쪽이긴 한데 이게 미국하고 저희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꼭 뭐 반도체 아니더라도 꽤 많은 다른 산업들의 파급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크 내에서도 요즘 보면은 반도체가 좀 쉬어도 뭐 소프트웨어 업체들 네. 요즘 뭐 스노우플레이크니 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니 주가들 엄청 좋잖아요. 근데 예. 저희는 전자가 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가 쉬니까 사실은 이제 다른 쪽으로도 조금 로테이션이 있긴 한데 그 힘이 엄청나게 강하지는 않다 보니 약간 이게 저희는 너무 두 회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수출에

0: 그래서 차지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1: 예.
0: 약간 온기가 퍼진다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좀 강하진 않은 것 같고, 미국은 확실히 이게 뭐좀 부럽긴 한데 어쨌든 피할 데가 좀 많다 보니, 뭐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딴 곳으로도 뭐 주가나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 저희보다는 확실히 이런 어떤 그 확산에 대한 어떤 온기가 조금 더 강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1: 상무님께서 반도체 두 기업 빼고 코스피는 4천 수준이다 말씀하셨을 때 다들 욕하고 비판을 했었는데 확실히 그건 귀담아 들을 말이긴 했어요. 언제나 뭐 저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한 시장은 위험한 시장이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자, 간밤에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브로드컴 하면은 반도체 설계
2: 그렇죠.
1: 회사죠. 이쪽 실적 괜찮게 나온 것 같았는데 별로 반응은 안 좋은 것 같아요.
2: 이게 조금 약간의 널뛰기라고
1: 예.
2: 그럴까요? 약간의 변동성을 좀 나타냈어요. 브로드컴이 이제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295억 달러, 전년 대비 90% 이제 늘어났습니다.
1: 네.
2: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들이었었습니다. 반면에 다음 분기 매출에 대한 그 부분들인데
1: 네.
2: 다음 분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 한 350억 달러 예상을 좀 이제 295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봤는데 348억 달러를 얘기했어요. 살짝
1: 아.
2: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1, 2% 정도 중요한 게
1: 네.
2: 아니라 예상보다는 잘 나와야 되는데
1: 어, 어, 어.
2: 예상보다 조금 못 나오니까
1: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는 당연한 건데.
2: 당연히 그리고 그다음 다음 분기에 대한 것들도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네 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시세가 시간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그런데 컨콜에서
1: 예.
2: 우리가 이제 이 CFO가 이제 그런 얘기 했죠. 올해 우리가 견주하게 성장할 거야 라고 하니까 다시 또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브로드컴에서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진 것 같아요.
1: 예.
2: 그냥 그전엔 잘 나왔다, 뭐, 아니, 900%, 90% 늘었으면 이건 어마무시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러 정도가 이제 2억 달러 정도가 이제 부족하다고 그래서 시장이 움직일 정도면 성장세보다는 성장률, 그리고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 됐다라는 것도 여기서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 가이던스가 시장에서 본게 350억 달러였는데 이게 348억 달러 나왔다고 시장이 실망을 했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니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건 이렇게 널뛰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는 그만큼 시장이 예민해졌다는 거예요. 예민해졌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이 좀 취약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0: 뭐 예민해졌다 취약하다라는 표현이 다 비슷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브로드컴의 저가 생각할 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올해 들어서 보면은 엔비디아보다 훨씬 주가가 좋았어요.
1: 맞아요. 엔비디아 별로 재미가
0: 브로드컴도
1: 없었죠.
0: 좋았고
1: 예.
0: 뭐 소위 이제 마벨이라고 저번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반도체 회사도 주가가 되게 좋았는데
1: 네.
0: 이두 회사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약간 대체제? 약간 경쟁자?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가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나는 2등, 3등이긴 한데 어쨌든 얘네들은 따라 붙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1: 네.
0: 확실히 이제 외로운 1등보다는 따라잡는 2등, 3등의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오르다 보니 시장이 주가가 별로 싸진 않습니다.
1: 네.
0: 브로드컴이 12개월 예상 실적 대비해서 한 50배 이
1: 아,
0: 정도 되고
1: 엔비디아보다도 더
0: 훨씬
1: 비싸네요.
0: 비싸죠.
1: 네.
0: 엔비디아는 19배, 20배인데 얘네는 뭐 4, 50배 정도 하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벨 같은 경우에도 뭐 50배, 60배 하니까
1: 예.
0: 약간 비싸다 보니 이게 이제 숫자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은 여전히 굉장히 저는 오히려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면서 되게 서프라이즈하다. 그리고 얘네가 그이 기업이 내년 이야기만 한게 아니라 내후년 얘기도 했어요. 2028년. 와, 근데 2028년이 2027년보다 또 더블 성장한다고 얘기를 해서 와,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브로드컴이 약간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다른 IT 회사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가가 막 빠졌다 올라왔다 하는 걸 보면은 아, 약간 좀 지금 금리가 오르고 하니까 약간 비싼 거에 대해서 조금 예민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브로드컴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
1: 네.
0: 정도의 어떤 실적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가이드넌스를 얘기를 해준 거면
1: 엄청
0: 굉장히 저는 전망은 좋다라고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전망과 어떤 가격에 대해서 얘기할 게 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선행 PER로 했을 때 20배 미만이고 브로드컴이 40배 이렇게 되는데 삼성전자

0: 그렇죠. SK 하이닉스는 10배 뭐 이렇게는 되나요?
1: 5배 수준 네. 정도죠.
0: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을 못 내요?
1: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하고 이제 미국 시장으로 가야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작년만 하더라도 PER로 안 봤죠.
0: 그렇죠.
1: PBR로
0: 예.
1: 봤죠.
0: 예.
1: PBR로 봤는데 지금 PBR이 한 2배 정도, 2배 좀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PBR로 보면 PBR로 보면 싸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수준인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PBR로 봐야 되느냐? 그게 이제 올 초부터 바뀐 거죠. 성장주니까 PER로 봐야 된다. 이제 자산 비율보다는 수익 비율로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이렇게 못 올라가는 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좀 약한 건 사실이에요. 내년도 이제 PER이 한 두 배까지 떨어지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도 상당히 설명하기 곤란하고 또 일부 투자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또 말씀이 많으신데 숫자로 나오잖아요. PER 뭐 여기는 40배. 근데 우리는 5배.
0: 그러니까,
1: 그러면 단순하게 8배는 올라야, 8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한 서너 배는 올라야지 라고 보는 건데 이게 PER이라는 것은 심리 지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40배면 40년 수익률을 땡겨오는 거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0: 그렇죠.
1: 이제 5배면 5년치 수익률을 땡겨오는 건데 이게 우리가 때로는 이게 40배가 적절하냐 5배가 적절하냐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피터 린치 같은 경우 PEG를 갖고 왔죠. 그러니까 이제 PER을 이 성장률로 나눴죠. 나눈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심리적인 요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숫자로 보이니까 단순하게 이거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지만 지금 우리 심리는 야 불과 얼마 전에 5만 원짜리 주식이 지금 25만 그렇지, 원인데 네.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또 미래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성장률이 꺾이면 지금 이건 또 붐이라고 다가올 수 있다. 너무 단위 비중이 너무 높다. 이런 것들도 요소가 미치기 때문에 제가 애들로서 이렇게 설명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네. 못한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럼 계속해서 곤란한 질문을 허상무님께 좀 드려보도록 네. 할까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반도체 수요, 빅테크들 실적이 저렇게 나온 걸 보면은 우리 반도체 수요는 탄탄한 건 분명한 거잖아요. 거기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요 기타 법인 쪽에서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힘을 못 내는 거, 요거 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2: 네. 특히 이제 자사주를 사기 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난주 후반 뭐 이번 주 초까지는 좀 괜찮다가
0: 네.
2: 이제 어저께 이제 좀 급하게 좀 많이 좀 밀려 버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게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비싸진 않죠. 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비싸지는 않은데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라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0: 아, 장치 산업이니까.
2: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익 대비 주가라는 게 이익이라는 게 이제 추정치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사실 좀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좋을 땐 좋지만
0: 맞아요.
2: 나쁠 때는 나쁘고. 그러니까 이익을 대비해서 이 회사의 어떤 가치를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 20, 30년 이상 신뢰를 받지 못했다 보니까 아무리 싸다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시장이 별로 이렇게까지 흥분하진 않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미국 기업들이 좀 부럽기도 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오히려 그 조금 길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2028년 실적이에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실적이 좋다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예.
2: 그리고 그런 부분을 꽤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은데 2028년은 사실 아무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 블랙박스란 말이에요.
0: 네.
2: 근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2028년 실적까지도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안 망가진다. 라는 게 좀 확신해지면은 저는 밸류에이션은 그래도 꽤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이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워낙 이쪽 산업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0: 네.
2: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주식시장에 한 번씩 이렇게 뿜뿜 올랐었을 때를 보면은 뭔가 새로운 거를 되게 잘하는 거가 확증이 됐을 때 뭐 핸드폰 같은 걸 잘한다라든지 뭐 DRAM에서 완전히 1등을 엄청나게 한다든지 이런 건데
0: 압도적으로 이렇게 네. 할 때
2: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HBM4라든지 아니면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적자가 플러스로 돌아선다라든지 이런 게 딱 나오면은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제 조금 올랐다가 쉬는 구간이 뭐 이런 구간마다 이제 저희들이 맨날 앵무새처럼 영혼 없이 하는 얘기가 저가 매수라는 얘기를 예. 좀 하고는 있긴 하지만 오히려 약간 다운턴 또는 다운 사이클에서 이제 이 회사의 진정한 리레이팅이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아직은 저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 따라가는 거고 아마 다운턴 네. 때 아무래도 이 시장 이 전자나 하이닉스의 제대로 된 이제 리레이팅이 나올 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밖에서 제작진이 놀래가지고 저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저가 매수라는 말씀을 영혼 없이 하셨던 거냐고 물어보는데.
2: 아 그렇진 않고요. 다들 많이들 너무 이제 그 예. 자주 하는 표현이다 보니까 좀 영혼 없이 들리실까봐 예. 예, 좀 말씀드렸습니다.
0: 아 근데 이번에 폴드 8은 대박이 났다면서요. 지금 젊은층들도 아이폰에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 폰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제 폰은 전혀 주가에 영향 못 주는 것 같아요.
1: 지금 어떤 폰 쓰시죠?
0: 야, 이거 저는 오래된 거예요. 한 5년
1: 됐습니다. 5년 된 거죠. 그런데 예. 우리가 폰에 대해서 저기 인식이 남은 것은 옆에서 누군가 폰을 새로운 폰을 바꾸면 폴더블이 됐던 뭐였다. 폰 바꿨어? 와 이거 한번 뭐야라는 건데 지금은 제가 이제 여쭤본 게 어떤 폰을 쓰는지 폴더블을 쓰는지 뭘 쓰는지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벌써 2년 넘게 쓰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폰이라는 것은 2년마다 교체한다라는 또 그런 인식도 있었는데
0: 그렇죠.
1: 지금 네. 이제 그게 깨졌어요.
0: 하드웨어 수명이 길어졌어요 확실히.
1: 그리고 네.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바꿀 때마다 한 2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저도 이거 갑자기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 비용이 뭐 어마무시하게 나와가지고 바꾼 건데 그래도 2년 정도 쓰고 바꾼 거고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뭐 3~4년씩 쓰니까 폰에 대해서는 새로운 드라마틱한 부분들은 없어진 것 같아요.
0: 예전만은 확실히 못한 거는
1: 그렇죠.
0: 네, 예. 분명히 보입니다. 저는 2년 쓴 게 아니라 5년.
1: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단순하게 쓰면 뭐 그 정도는 예. 충분히 쓰죠.
0: 거의 안 써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HBM4 적자에서 흑자로 가야 이게 반등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허상무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한 증권사에서 HBM4 출하를 근거로 삼성과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정반대로 조정을 그렇죠. 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1: 근데 그거 저 리포트를 읽어봤는데 네. 이게 좀 해석을 좀 미묘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이닉스는 그 우리가 이제 거의 100을 차지하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점유율이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봤었던 것 같고 네. 삼성전자는 성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이제 치고 나가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파운드리 언급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언급이 좀 짧게 했던 것 같고 파운드리 쪽보다는 HBM이 이제 커나가고 DRAM이 커나간다라는 건데 제가 생각한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시장이 지금 이제 꽉 차 있고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면 새로운 신규 진입자가 기존의 그 사업자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되지만 근데 지금 아직은 우리가 시장이 꽉 찬 게 아니잖아요.
0: 예.
1: 공급 부족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점유율이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100개를 팔다가 120개 정도 들어가고 삼성전자 40개 팔다가 80개로 들어가면 점유율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지금은 하이닉스는 120개를 팔아도 삼성전자가 80개를 팔아도 시장이 아직 포화 상태가 아니에요.
0: 네.
1: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생각은 그분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제가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앞서 파운드리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TSMC와의 어떤 점유율을 많이 따졌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따지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적자 흑자를 언제 돌아서느냐만 네. 따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저는 해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뭐 점유율을 얘기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참 어떤 CFO 분께서 제가 아는 분께서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이 실적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주가 아니냐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얘기는 그만하고 다른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787번 쓰시는 분 곧 추워지는데 바이오는 언제 갈까 궁금하시대요. 다른 종목도 쭉 한번 볼게요. 일단 바이오 화장품주 최근에는 솔 화장품 탑3 플러스 ETF가 수익률 1위더라고요. 바이오는 언제쯤 갈 수 있고 화장품은 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까?
2: 화장품은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0: 단순한 이유네요.
2: 네. 그냥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수출 엄청 좋잖아요. 네. 근데 사실 반도체가 지난달에 이제 209%,

0: 와이오 전년 대비해서 209%, 그러니까 3배가 늘었어요.
1: 네.
0: 엄청 늘었죠. 근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ESSD를 빼면은 이제 나머지 그 한국 수출의 증가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 그러니까 거인과 꼬마와의 싸움인 거예요.
1: 예.
0: 반도체가 거인이고 나머지 산업들은 다 꼬마인데,
1: 고만고만하네. 예.
0: 근데 화장품은 굉장히 추세적으로 꾸준히 늡니다. 20% 이상 계속.
1: 네.
0: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환율 영향도 덜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수출 주요 품목들 중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세 개를 보고 있는데 요즘 화장품 좋고 그다음에 정유. 정유 수출 굉장히 좀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1: 네.
0: 2차 전지 배터리가 힘은 약하지만 어쨌든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 요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화장품이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에 있어서 거의 뭐 증가율과 안정성에서만 보면은 1등입니다.
1: 역시 제일 좋은 건잘 팔려서 주가 오른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제일 확실하고. 예.
0: 그래서 화장품은 뭐 실적이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금리 영향을 좀 받긴 한 거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올해 말 그러니까 특히 이제 4분기 이후로는 나쁘게 보지 않는 게 일단은 그 반도체나 테크 업종이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장 소외받았던 산업 중에 하나가 제약 바이오 산업이긴 합니다.
1: 네네.
0: 근데 생각보다 의료기기 쪽은 수출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삼바 같은 쪽들은 또 실적 자체는 괜찮습니다.
1: 네.
0: 물론 삼바 같은 경우에 이상한 유상증자를 해서 조금 저도 이제 마음의 상처를 좀 받긴 했는데 어쨌든 제약바이오 업종이 뭐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제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내년을 보면은 조금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년에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1: 네.
0: 11월에 중간선거잖아요. 근데 중간선거를 전후로 해서 지켜봐야 될게두 가지가 하나가 제약바이오고
1: 제약,
0: 하나가
1: 예.
0: 신재생이다. 이거 왜냐하면 트럼프의 100% 피해자였기 때문에
1: 네.
0: 민주당이 하원에서 어쨌든 이기게 되면은 이쪽으로 조금 관심들이 좀갈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올해 말 정도에는 좀 힘을 낼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제약바이오 그리고 신재생까지 살펴봤고요. 소장님께서는 연말쯤에는 이런 것들 신경 쓰면 참 좋을 것 같다.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섹터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2: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눈에 띈다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참 재밌게 발견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1: 뭡니까?
2: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별 종목 단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1: 네.
2: 우리가 잘 아는 뭐 제약바이오가 됐던 뭐 음식료가 됐던 뭐 방산 조선이 됐던 이런 거 말고 성모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증권사에서 커버리지를 게시한 종목들이 최근에 몇몇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 커버리지
2: 커버리지
1: 게시했던 건
2: 게시한다는 것은
1: 예.
2: 뭐 예를 들어서 유니타증권이 커버리지를 게시했다. 그럼 딴 증권사에서는 뭐 그것을 리포트를 냈지만 처음으로 리포트를 낸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러면 그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 치고 나오는 모습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 단위인데요. 약간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리포트를 보실 수 있거든요. 무료로. 그런 것들을 보는 노력을 하면 지금 제가 특정 섹터, 예를 들어서 뭐가 올라간다라고 좀 얘기하기는
1: 아하.
2: 어렵겠습니다만
1: 예.
2: 그런 종목들을 조금만 여러분들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 30분씩만 투자하시면
1: 예.
2: 의외로 재밌는 수익률을 하반기에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생각보다 리포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장에 서머리가 있어서
2: 서머리에서
1: 예.
2: 커버리지 게시한다. 그러면 그거 한번 좀잘 보세요.
1: 그것만 보셔도 뭐 대충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뒤에 뭐 도표 많고 이런 거는 머리 아프긴 하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865번 쓰시는 분께서는 그래서 어떤 거 사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종목을 원하시는 거라면 점집에 가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0: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어떤 분께서 종목을 찍어달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섹터까지는 괜찮은데 종목으로 가면은 저희는 좀 제재 위험도 있고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방송에서 종목을 찍는 거, 유튜브에서 종목을 찍는 거, 이거는 도의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모습들은 그분들이 자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4: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5: 고향 등일시."
6: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7: YTN is FM.
8: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계절이 초가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한층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의 한낮에 체감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도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한낮에 기온이 서울도 30도 아래로 내려가 늦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이 시각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 나들목까지 3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9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신갈 쪽으로 오산 나들목에서 남산 나들목까지 다시 5km 구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면 노우지 분기점부터 교통량이 많은 모습인데요. 송내 나들목까지 10km 구간 밀리고 있고 이후 도리 분기점 1차로에는 장애물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후 조남 분기점을 지나서 수리 터널까지는 다시 5km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9: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0: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시신 안치 시설이 부족한 네팔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사망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2: 이러다 보니 야외에 시신 가방이 폭염 속에 방치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권준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3: 시신을 실은 헬기가 마을 공터에 내립니다. 바닥엔 이미 오전부터 모인 시신 가방 3, 40개가 늘어서 있습니다. 대홍수 발생 지점인 강 상류에서 수습한 시신들입니다.
4: DNA 채취는 하는 건가요? 그건 카트만두에서 검사할 겁니다.
5: 섭씨 3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인데 시신 가방이 야외 바닥에 그대로

0: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1: 실종자를 찾기 위해 달려온 가족들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시신 앞에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시신은 다시 버스에 실려 수도 카트만두로 향하지만 그곳 역시 냉동 보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립된 마을에선 시신 수습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변에 있던 주택 70여 채가 흔적도 없이 쓸려나간 작은 마을은 당국의 발길이 닿지도 않았습니다.
2: 원래 여기가 전부 시장이었어요. 줄지어 가게와 집들이 쫙 있었는데 저기 보이는 집 말고는 모조리 쓸려 내려갔습니다.
1: 집안에 실종된 가족들이 묻혀있는 걸 알고도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2: 불도저가 오더라도 우리가 직접 흙이나 잔해를 파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와서 수색하고 파헤쳐야 한다고 합니다.
1: 이미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나는 대홍수 사망자. 열악한 시신 보관 시설에 집단 매장되는 시신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3: 그간 현지에서 자체 수색 활동을 벌인 기업들도 육로로 사고 지점에 향하고 있는 해외 긴급구호대에 지금까지 활동 내역을 공유하며 돕고 있습니다.
4: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자사 직원들을 찾기 위해 헬기와 고성능 드론, 또 수색견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5: 네, 분당 두산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우리 정부가 파견한 해외 긴급구호대에 기업들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5: 네, 바타르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70km가량 떨어진 사고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 해외 긴급 구호대를 우리 기업들도 계속해서 도울 방침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어제 현지에서 진행됐던 회의에서 그간의 경과를 해외 긴급 구호대에 보고했는데요. 일단 자체적으로 벌여왔던 수색 내역을 정부에 공유하고 협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서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던 두 기업은 현장 상황을 제일 잘 아는 당사자입니다.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긴급구호대의 활동을 계속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수색 활동은 이어가는 거죠?
5: 네,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라진 직원 9명을 찾기 위해 지상과 그리고 상공에서 계속해서 찾기 위한 수색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직 네팔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수색은 시작되진 않았는데 어제까지 헬기와 드론 그리고 수색견을 이용한 탐색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두 기업은 각자 직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들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헬기와 드론을 띄워서 상부 위어댐과 메인 캠프 쪽을 살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도 정밀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을 더욱더 확인해볼 전망입니다. 남동발전에선 지상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섭외한 수색견 4마리를 헬기로 강 하류 쪽인 파워하우스 인근으로 옮긴 뒤 주변 반경을 수색하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아무래도 홍수 당시 고지대인 산이나 아니면 하류 쪽으로 직원들이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탐지견의 기동성에 희망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드론도 6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종 추정 지역과 가까운 람체 지역까지 가서 드론을 띄우고 있는데 긴급구호대가 육로 이동 경로를 확보할 경우 깊은 곳까지 함께 이동해서 드론 수색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분당 두산타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3: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대홍수가 발생한 지 9일째인 오늘 한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수색에 나섭니다.
4: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더 어서 오십시오. 네,
3: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인명피해는 또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만 1,200명 넘었는데요.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6: 저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지만 제 아들들은 이제 없습니다. 세 아들 모두 강물에 휩쓸려 왔습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딸이 넷 있는데 모두 저와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어린 손주 3명과 아주 어린 손녀 3명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 거라고 제 마음이 말해요. 하지만 오늘로 홍수 발생 8일이 됐고 아직 아무런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3: 애타게 가족을 기다리는 목소리 들어봤는데 구조 소식보다는 사망자가 조금 더 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수색이 더욱더 진행이 될수록 시신을 발견하는 사례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망이 1200명 아직 예. 아직 공식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파악 중이지 않습니까? 실종이 4200명으로 나타났으니까 어찌됐건 한 사고로 인명 피해가 5000명이 넘는 그런 피해가
2: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입니다.
1: 사망자 실종자는 분명히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예. 네. 자, 지금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 수색 소식은 아직입니다. 오늘부터 들으신 것처럼 우리 정부의 긴급 구호대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는데요.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구호대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얘기 듣고 오시죠.
4: 저희가 가져온 장비가 한 1000점, 구조 수색함 1000점 가까이 되는데요. 선을 수색할 때 내시경을 뚫어서
2: 그리고 해외 긴급구호대장입니다.
4: 급류가 내려왔을 때 쓸려가지 않게 저희를 보호하는 장비 이런 것도 같이 가져왔고 열화상 탐지기는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한 그런 장비들을 가져왔습니다. 네팔 정부가 협조를 요청했고 저희가 그거에 응하는 상황이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글로벌 공동체, 글로벌 연대 차원에서 저희 국민 보호도 있지만 연대 차원에서 생존자를 살리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봅니다.
3: 네, 구호대장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아주 많은 장비, 다양한 장비들을 들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또 투입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처럼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5: 그렇죠.
3: 네, 우선은 그 베이스 캠프를 바타르 지역에 차렸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고 지점에서 또 70km 정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왜 바타르 지역이었을까 이렇게 의문 가지시는
5: 분이 있어요.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그야말로 베이스 기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은 첫째가 안전입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2: 조원철 연세대 통합과 명예교수입니다.
5: 만약 사고 난 지역에 또는 그 상류 쪽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지금요. 네. 그리고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베이스 캠프는 밑에 안전한 곳에 만들어야 활동하시는 분들이 활동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물자든지 장비든지 인력을 공급할 수 있고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하류에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0: 예. 앞서 또 구호대장이 여러 가지 그 장비들 목록들도 설명을 하긴 했는데 휴대폰 위치 추적도 시도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 수색에는 좀 도움이 될까요?
1: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분들이 있는 곳이 터널 아니지 않습니까? 예. 딴 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터널 안에서는 통신 상태 이런 게 안 돼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아마 예. 터널 안에 있기 때문인데 예. 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그분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터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3: 네. 예. 그 열화상 드론을 사용해서 이제 체온 감지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은데 반응이 없다 이런 그 현지의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토사층 아래에 이제 묻혀 있다 보니까 감지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그 생명의 임계점은 넘어서서 감지가 안 되는 거라고 보세요?
1: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것이 아까 통신 문제도 마찬가지 하지만 예. 터널 안에 있는 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터널 안에 아니더라도 이미 그런 뻘 속에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열을 감지를 열이 나오는 곳은 감지하는 게 열 화상 장비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도 감지가 안 되는 건 이제 그런 원인이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0: 예, 지금까지 수색 작업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 중에 또 하나가 그 헬기 협조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팔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도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헬기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드론 수색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수색에 더 도움이 될까요?
1: 그렇습니다. 지금 그 초창기에 그 헬기 이륙 문제를 허가를 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추정해 보건데 그 2015년도에 네팔에 한 7천여 명인가요? 8천여 명의 대지진으로 피해를 봤거든요. 예. 그때 여러 선진국에서 네팔에 많은 원조와 지원과 수색 구조대를 보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경험을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너무 많이 그런 구조 활동을 하다 보니까 혼란이 좀 크게 발생을 했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네팔 정부가
2: 네팔 대홍수로 인해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우리 긴급구호대가 첨단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구호견을 모두 동원해 수색에 나섭니다. 관련 내용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문지기.com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와, 서울 세계 물꽃 축제다!
10: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11: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10: 신고 말고 소문 내주세요.
12: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원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부부는 결혼 7년 차 맞벌이 부부고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아이와 반려견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저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요구에 따라 이혼할 경우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와 신혼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이혼하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서명했어요. 그런데 최근 남편이 부모님에게 수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들어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몰래 주식과 도박에 손을 대서 수억 원의 대출 빚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 흥신소를 통해 제 사생활을 몰래 조사한 것과 제 차에서 위치 추적기까지 달아서 감시한 사실, 재산 포기 각서까지 언급되면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습니다.

0: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자 남편은 이혼 시 재산 포기 각서를 계속 들이밀면서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재산 관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에 상당한 금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부모님이 남편 명의로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준 저축성 연금보험도 있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이런 재산까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제 동의도 없이 딸을 데리고 지방 시댁으로 전학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반려견 문제까지 있어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특히 결혼 전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혼하게 될까봐 너무 걱정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결혼 전에 가볍게 서명했던 각서 한 장이 지금 막상 이혼을 앞두니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혼 전에 각서를 쓰는 부부 많을까요?
1: 사실 결혼 전에 각서까지 쓰는 부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 아무래도 결혼 전에 재산 포기 각서까지 요구하는 사람과 미래를 함께하려고 마음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래도 서로 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결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이런 사연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사연자분이 어쨌거나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결혼 전에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요구로 이혼하면 전 재산 포기한다 뭐 이렇게 써주신 것 같은데 이거 공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혼할 때 효력이 있는 걸까요?
1: 원칙적으로 이혼 전에 미리 작성한 재산 분할 포기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0: 네.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0: 네.
1: 따라서 이혼이 확정되기도 전에 미리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0: 네.
1: 비록 각서에 인감 도장을 찍었거나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0: 네.
1: 재산 분할은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 각서 때문에 재산을 나누지 못할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는데요. 남편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상당한 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가상 자산 재산 분할 대상이 되겠죠? 이거 근데 굉장히 등락폭이 심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 시세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1: 네, 남편 명의의 암호화폐 역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자산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명백히 포함이 됩니다.
0: 네.
1: 상대방이 코인의 존재를 숨기더라도 재산명시 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 계좌거래 내역, 송금기록 분석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소 유입 자금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 보유 중인 코인은 직접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국내 계좌를 조회한 후 거래 내역 추적을 통해서 그 재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0: 네.
1: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0: 네.
1: 가치평가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0: 네.
1: 만약 비상장 코인이거나 시세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코인을 취득할 때 들어간 현금의 액수나 감정 결과 등 평가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합리적으로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반려견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은 7년 동안 함께 키운 반려견도 데려가고 싶은 상황이세요. 이 반려견도 보통 아이처럼 양육권이라든가 면접교섭권 정할 수 있을까요?
1: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녀와 같은 양육권 개념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0: 네.
1: 따라서 법적으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 원칙적으로 누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분양비나 병원비 등 주된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기준으로 소유권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최근 법원 추세는 실질적인 주 양육자와 네. 반려동물 간의 유대관계를 깊이 고려해서 소유자를 지정합니다.
0: 네.
1: 또한 상대방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거나 정기적으로 만나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1: 이런 내용을 정하는 것은 조정에서만 가능하고 재판에서 판결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 관련해 가지고 이혼을 앞둔 시점에서 남편이 부모님한테 수억 원을 보낸 상황이잖아요. 남편은 뭐 빚을 갚은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거 재산 빼돌린 거 아닌지 좀 의심이 되긴 하거든요. 이 부분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1: 네,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유출한 경우에
0: 네.
1: 이는 재산의 은닉 또는 부당 처분으로 모아서 재산 분할 대상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0: 네.

0: 남편이 부모에게 송금한 돈이 실제 채무 변제가 아니라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한 허위 거래이거나 일방적인 증여라면 법원은 해당 금액이 여전히 남편의 보유 재산인 것으로 추정해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1: 네.
0: 구체적인 가액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여도로 판단해서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참작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아이 문제도 좀 급해 보이긴 하거든요. 남편이 사연자분이랑 상의 안 하고 그냥 딸을 데리고 지방 시댁으로 내려가서 전학까지 시키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0: 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 환경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즉시 법원에 유아인도 임시처분이나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1: 네.
0: 법원은 자녀의 양육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1: 그렇죠.
0: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주 양육자에게 아이를 임시로 돌려주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학교 및 교육청에 친권자로서 부동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서 일방적인 전학 절차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1: 네. 남편이 또 몰래 주식과 도박에 손을 대면서 수억 원의 대출빚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될까요?
0: 네, 부부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일상 가사에 사용된 것이 아닌 개인의 낭비나 주식, 도박 사치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네. 네,
0: 소송 과정에서 대출금의 사용처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서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1: 네.
0: 해당 대출금이 가족의 생활비가 아닌 남편 개인의 주식계좌나 가상자산, 유흥비로 유입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이 빚을 남편의 소극 재산으로만 처리합니다.
1: 그러니까 남편의 이제 뭐 가상자산 유흥비 혼자서 그냥 이제 썼는데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그거를 남편의 개인 빚으로만 처리를 한다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이제 시부모님이 남편 명의로 저축성 연금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 대신 납부해 주셨는데 이거 시부모님이 납부해 준 보험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0: 시부모님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 피해 주었더라도 보험의 명의자가 남편이고 혼인기간 중 유지된 자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1: 네.
0: 시부모가 남편에게 해당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다만 시부모가 전액을 부담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남편 측의 특유재산 주장이 일부 참작되거나 기여도 산정에서 남편 측의 비율이 다소 높게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1: 아, 돈이 그쪽에서 왔으니까요.
0: 네. 하지만 사연자님이 혼인 생활 동안 가정을 유지하고 뇌조함으로써 해당 보험 자산이 해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왔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여도를 인정받아 해약환급금 기준 상당액을 분할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결혼 전에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는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권까지 미리 포기하게 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코인이나 연금보험도 혼인 중 형성 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혼을 앞두고 부모님한테 빼돌린 돈 역시 은닉 재산이라고 하면 분할 대상으로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가을은 이사가 많은 계절이죠. 그런데 몇 년 동안 잘 살던 집을 깨끗하게 비워줬는데도 집주인이 벽지가 상했다, 문틀에 흠집이 났다라고 하면서 보증금에서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게 빼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텐데요. 실제로 반려견이 긁은 문틀과 벽지 등을 이유로 120만 원의 복구비를 요구받은 세입자의 사연도 있습니다. 과연 집에서 살면서 생긴 흔적까지 세입자가 모두 원상복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벽지 변색이라든가 바닥의 마모 같은 흔적은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반려동물이 문틀을 물어뜯거나 못을 박고 선반을 설치해서 벽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접착식 벽지라든가 페인트칠로 집 상태를 바꿨다면 세입자가 복구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집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다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훼손했는지 복구에 얼마가 필요한지는 집주인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보증금 분쟁을 막으려면 결국 예방이 최선인데요. 입주하는 날 흠집이 있는 곳은 미리 영상과 사진으로 꼼꼼히 찍어주시고요. 못을 박거나 벽지를 바꿀 때는 반드시 사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두셔야겠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K-Well의 이러지 마 제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를 가진 고기압이 내려오면서요. 내륙 중심으로 이제 습도가 점차 낮아질 거고요. 일교차가 커지는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한여름 더위가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그 기세가 조금 꺾일 걸로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가을이 오나 보다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낮에는 여전히 덥겠습니다. 서울 기온 31도까지 오를 거고요. 예, 남부지방도 여수 이런 지역은 좀 기온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맘때 초과할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 시간은 과학 이슈 시간입니다. 이제는 과학이 일상인 시대가 됐죠. 우리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과학. 우리에겐 과학이 IT다. 과학이 있다. 과학 이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혁신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예, 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0: 오랜만에 네. 또 오셨으니까요. 인사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1: 제가 딱 오면서 달력을 펴봤는데요. 작년 정확하게 9월 3일에 출연했더라고요. 정확하게 같은 날짜, 같은 시간입니다. 1년 365일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 감사합니다. 1년 네. 만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 1년이 정말 훌쩍 지나가네요.
1: 네, 제가 작년 여기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렸던 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네. 제가 역대 최대의 정부 R&D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라는 멘트를 했었는데요. 네. 같은 멘트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의 R&D 예산을 마련해서 왔습니다.
0: 그때보다 경신했습니까?
1: 네, 당연히. 예. 대충 숫자 말씀드리면.
0: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1: 네네네. 감사합니다.
0: 역대 최대입니다.
1: 작년 R&D 예산이 네. 35.5조 원이었거든요. 거기에 다시 4조 원을 더 보탠 올해는 39.5조 원의 와.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0: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래서 R&D 예산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 예산을 쓰실 계획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딱 1년 만에 오셨으니까 사실 1년 동안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을까 싶은데요. 그동안의 변화 혹은 이제 성과 짧게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거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저희 혁신본부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 국민들한테 바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이나 세제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인 반면에 저희들은 아무래도 연구자들, 개발자들에 관련된 것 하다 보니 국민들한테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하는 어떤 궁금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항상 흥한 나라는 민주주의,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나라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과학기술을 중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도면, 그다음 정책면, 예산면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고생을 했고요. 조금 깊게 들어가면 보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과학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는 기본 계획을 세웠고요. 향후 5년간 어느 정도의 투자를 가져가야 되느냐. 저희가 뭐 향후 5년간 200조 원의 투자를 과감하게 과학기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 연구 현장에서 어떤 식의 것들이 불편한 연구 개발에 불편한가 그런 것들 다 규제들 풀고 하는 일들을 쭉 해와서 정말 1년간 바쁘게 지냈습니다.
0: 아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내년 국가연구개발 R&D 예산 앞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39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사실 30조, 40조 이러면 전 사실 가늠이 잘 안 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큰 액수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일단 국민들은 사실 R&D는 많이 들어본 단어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R&D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좀 쉽게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먼저 큰 그림부터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올해 아마 820조 정도 됩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저희 820조 정도 되는 예산에서 지금 39조 5천억 원이니까 거의 40조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약 5%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예산의 한 20분의 1 정도가 연구개발에 쓰인다고 보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이런 비유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그다음에 저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비 투자하고 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국가도 비슷합니다. 국가도 우리 국가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0: 연구 개발을 통해서 미래의 산업을 키우는 데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R&D 예산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거든요. 예.
1: 네.
0: 아마 저 정부 대비로 따지면 세계 2등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정말 R&D를 많이 하는 국가고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부존 자원이라든지 이런 자원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소위 아이디어를 팔고 산업을 팔고 하는 나라기 때문에 지식을 파는 나라기 때문에 미래의 산업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39조 5천억 원이 지금에 있는 반도체나 AI 이런 산업뿐만 아니라 다음 10년, 다음 20년을 준비하는 그런 신기술에도 투자를 합니다.
1: 아,
0: 예.
1: 그렇습니다. 39조 5천억 원입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지금 본부장님과의 인터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하실 수 있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 R&D 예산 관련한 그림, 그 그래프 여러분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종종 띄워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방송 들으시면서 그 그래프도 보시면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이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0: 네, 그 사실은 역대 최대 하고 있지만 작년보다 증가율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근데
1: 그렇습니까?
0: 사실은 작년에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사실 그전에 우리가 R&D 예산 삭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을 복원하다 보니 작년에는 아마 제가 숫자를 19%가 넘는 즉 20%에 육박하는 증가인데요. 그건 사실은 이제 삭감됐던 예산을 복원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에 가까운 증가가 있었고요. 올해는 11.2%. 여전히 굉장히 높은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39.5조 원이라는 돈 자체가 사실은 큰 예산이고요.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요번에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름을 좀더 강하게 붙였습니다.
1: 네.
0: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모두의 성장, 기술 주도 성장이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일반적인 이름을 붙였다면 요번엔 누구든지 기억하기 쉽게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시드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 3대 메가 뭔가 큰 일이 3개가 벌어지고 7대 시드 뭔지 모르지만 씨앗을 7개를 심는구나라는 포장을 좀 했습니다. 네.
1: 포장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번 그 포장을 뜯어보겠습니다.
0: 그럴까요?
1: 안에도
0: 네.
1: 얼마나 내실 있고 알찬지 궁금한데요.
0: 네.
1: 그러고 보니 사실은 3대 메가 프로젝트라던가, 7대 시드 프로젝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도
0: 많이
1: 나왔고.
0: 나왔죠.
1: 그런데, 그래서 그게 뭐지? 라고는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1: 각각 뭔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먼저 3대 메가 프로젝트 뭡니까?
0: 3대 메가는 당연히 넘버원 모든 국민이 알죠. 반도체. 예. 두 번째는 우리 AI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AI지만 피지컬 AI라 그래서 우리 이제 공장에서 쓰일 수 있는 산업에 쓰일 수 있는 어떤 또 휴머노이드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대 메가는 반도체, 피지컬 AI,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세 가지를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돈을 벌수 있는 영역입니다.
1: 7대 시드 프로젝트는 뭡니까?
0: 7대 시드는 어찌 보면 지금 당장 산업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산업은 아니지만 향후 우리가 10년 뒤, 즉 2035년, 그다음에 2045년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을 미리 지금 연구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SMR.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소규모로 뭐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굉장히
1: 네.
0: 소규모 저 원전을 개발합니다. 그 SMR이 첫 번째 주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생에너지. 즉뭐 재생에너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솔라셀, 태양광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요즘 관광을 저기 여러 가지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 독일, 중국이 나서고 있는 핵융합이 있습니다.
1: 네.
0: 네 번째는 당연히 양자 암원이, 양자 컴퓨팅이니 다들 국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우주항공. 제가 마침 어제 그 한국 우주항공인가요? 카이.
1: 네.
0: 예, 사천에 갔다 왔거든요.
1: 네.
0: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구나. 우리가 지금 항공산업에 뛰어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정말 항공 우주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다.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첨단 바이오. 우리
1: 예.
0: 신약 같은 거 블록 뭐 블록
1: 네,
0: 그런 얘기 하죠.
1: 네.
0: 빅파마.
1: 그렇죠. 네.
0: 그 유명한 위곰이나 이런 것들 보면

0: 한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1: 네.
0: 그런 식으로 이제 첨단 바이오,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핵심 첨단 공급망, 희토류부터 시작해서 우리, 과거에는 우리 소부장이라고 많이 불렀는데요.
1: 네.
0: 핵심 소재, 부품 이런 것들하는 첨단 공급망, 이렇게 일곱 가지입니다.
1: 그렇군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반도체와 AI이고요. 지금 우리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7대 씨드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지금 이제
0: 먹여 살릴.
1: 씨앗을 지금 하나하나 이제 심는 과정인 거네요. 그래서
0: 맞습니다.
1: 열매를 이제 키워내는 그 방법을 고민하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그런 단계라는 건데요. 좀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예. 이번 예산안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지금 하나씩 살펴보죠. AI는 정말 거의 가장 먼저 첫 손에 꼽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AI 관련 예산이 한70%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AI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이유, 뭐 당연하겠지만 한번 짚어주시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야에 집중 투자되는 겁니까?
0: AI는 지금 알다시피 지금 산업혁명에 준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산업혁명, 우리 인류 역사상
1: 그렇죠.
0: 처음으로 벌어지는 혁명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마 우리의 산업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꿀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예, 그냥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AI에서 만약에 우리가 투자를 게을리해서 AI에서 주도권을 뺏긴다면 사실은 새로운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로 메가 프로젝트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 첫 번째가 우리가 모든 국민이 쓸수 있는 AI 만드는 데 투자를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는 사실 데이터 센터를 짐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해외에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 AI 수요들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 될수 있고, 마침 또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와 연결이 되거든요. 이건 투자하지
1: 네.
0: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70% 정도 늘어난 4조 원 정도가 또 R&D에 투자되는데요. 그다음 피지컬 AI는 당연히 우리 생활을 바꿀 휴머노이드부터 시작해서
1: 그렇죠.
0: 대한민국 공장의 산업에서 가장 로봇가 많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시지만 휴머노이드
1: 네.
0: 그러면 이제 중국 것만 생각하시는데
1: 네.
0: 산업 로봇 1등 국가는 대한민국이고요. 예, 우리가 제대로
1: 그렇군요.
0: 곧 하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해서 1등 국가가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감하게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분야고, 우리의 산업을 총두리째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것에 대한민국이 투자를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네.
1: 그렇군요. AI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IT도 그렇고 강공이지 않습니까? AI, 우리나라의 AI 수준, 솔직히 세계적으로 볼때 정말 냉정하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 있다고 보세요?
0: 저는 냉정하게 지금 3대 강국에 올라섰다고 봅니다. 네.
1: 그런가요?
0: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탑2인 건 확실하고요. 우리가 탑3, 그러니까 소위 3대 강국이라는 말을 특정한 나라를 쓰지 않고 여러 명을 묶어서 3대 강국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탑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 쪽에서는 확실히 3대 강국의 위치를 점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투자되고 있는 것,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아마 반도체가 밑받침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3대 강국의 입지는 거의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네.
1: 저 기사에서 이거 본거 정말 쉽게 이해하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모두의 AI 사업 추진하지 않습니까?
0: 네네.
1: 모두의 AI면 뭡니까?
0: 모두의 AI는 사실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구별해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1: 네.
0: 첫 번째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모두의 AI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히 보면 우리 제일 일상생활에, 이게 특정 브랜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챗GPT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모든 국민들이 쉽게 쓸수 있고, 모든 국민들이 다 달리 외산 사서 돈을 내고 이렇게 하지 않고도 쓸수 있는 AI를 말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정, 우리의 삶에 관련된 그 경제 모든 것들이 AI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을 하는 거죠.
1: 네.
0: 그게 모두의 AI입니다. 두 번째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프론티어급 AI입니다. 이게 이제 새로 이번에 들어간 AI인데, 이거는 전에 한번 미토스라 그래서,
1: 네, 들은
0: 예, 그러니까
1: 기억납니다.
0: 일반인들의 소위 말해서 슈퍼 지능을 만드는 건데요. 그 프론티어급 AI도 대한민국이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프론티어급 AI조차도 우리 대한민국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략적이기도 하고 우리 국가의 안보이기도 하고 안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AI까지 해서 크게 두 축인데, 가장 첨단에 달리는 AI도 투자를 하고 국민 모두가 쓸수 있는 AI도 투자를 합니다.
1: 예, 그래서 AI 관련 예산이 한70% 정도.

0: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R&D 예산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형 R&D이거든요. 이거는 뭔가요? 기존과는 어떻게 방식이 다른 겁니까?
1: 우리가 R&D의 3대 축을 국가연구소, 출연연이라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대학, 그다음 세 번째를 기업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이그 소위 말해서 R&D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거의 대동소이했거든요. 소위 말해서 출연 방식이라고 합니다.
0: 네.
1: 즉 기업이 어떤 연구를 하고 싶으면 그 연구에 대한 과제 내용을 보고 사업 내용을 보고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얻어졌을 때그 성과에 대한 기술료 같은 것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투자형 R&D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정부가 출연 방식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술료를 받는 그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예를 들면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하고 기업이 거기에 지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
0: 정부가요?
1: 정부가 예산을 주면서 지분 참여를 해서 나중에 그 사업체가 커지거나 큰 성과를 얻었을 때 정부의 지분이 다시 또 돈이 되고요. 그 돈을 다시 R&D 투자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꼭 SPC에서 특수목적법인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이 있고 거기에 어떤 투자가 들어갈 때 정부가 지분 참여로 펀드 참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투자형 R&D입니다. 가급적이면 기업 R&D는 투자형 R&D 방향으로 가자. 이게 이번 정부의 기조입니다.
0: 그렇습니다. 정부가 연구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발생하면 이를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1: 맞습니다.
0: 그 개념이 투자형 R&D,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거고요. 첨단 기술 외에도 기초과학, 청년 세대, 또 지역의 현장 연구자를 위한 지원 예산도 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그 기초 연구는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3대 시드 우리 아 저기 3대 메가 7대 시드는 정부가 토픽을 딱 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돼. 반면에 기초 연구는 그 반대입니다. 소위 우리가 바텀업이라 그래서 밑에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자들이 이것도 해봐야 됩니다. 저것도 해봐야 됩니다. 하는 수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뿌리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가 골라서 나가는 선택과 집중이 있다면 밑에서부터 연구자들이 스스로 만드는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정부가 역시 최대 규모고요. 3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가장 달라진 게 뭐였냐면 풀뿌리 연구. 소위 말해서 정말 그 가장 이제 연구의 어떤 어떻게 보면 초급자라고 할수 있는 신분을 가진 연구자들이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1,500억 정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두 배로 올렸습니다. 3천. 과제수로 따지면 우리가 작년에 한 3천여 개였는데 5천여 개로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하는 기본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 과제도 2만 2천 개였거든요, 올해. 근데 올해 2만 5천, 그러니까 내년도는 2만 5천 개로 대폭 증백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사실은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취임 이후 계속 본부장이 강조해 오셨잖아요.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을 못하는 환경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우리가 고민했습니다. 즉, 연구 행장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연구 행장 제가 들여다 보니까 서식만, 채워야 될 서식만 한 2천여 개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서식을 가진 게 2천여 개 되고요.
0: 생각만 해도 어렵습니다.
1: 그걸 저희 그 제도과에서 다 통폐합해서 150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0: 많이 줄이셨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150개 안에서 가급적이면 연구자들을 괴롭혀라.
0: 더 줄일
1: 이렇게
0: 순 없나요?
1: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만들고, 예. 형식은 다 통폐합해서 그 공통적인 형식 만들고요. 또한 그 작년과 달리 이제 연구 혁신비라는 게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연구자들이 받은 연구비에서 직접 비해서 한10% 정도는 정말 승인이나 사전이나 사전 승인 이런 거 절차 없이 먼저 선 집행하고 후에 보고하는 형태로 아주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참 기초과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초과학 특히 연구자분들 마음 편히 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1: 네.
0: 사실 R&D 특성상 이게 처음부터 바로 성공하거나 바로 막 성과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1: 네네.
0: 그런 과정 속에서 연구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0: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좀 환경 조성은 점점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1: 네, 맞습니다. 그 작년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방식은 연구를 수행했을 때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를 평가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걸 평가해서 아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걸 아무래도 선정하게 되죠.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성과가 잘 이루어졌는지 우수한지 아니면 보통인지 그다음에 뭐 미흡한지 이렇게 평가했는데 과감하게 없애버렸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연구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의 질문이 얼만큼 중요하고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온가를 평가해서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소위 실패는 아니죠. 잘못 길을 들어서서 다른 결과를 유도했을 때 그 자체를 또 인정을 해서 소위 우리가 실패란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요.
0: 네네.
1: 다른 길을 선택해서 다른 결과가 얻어졌던 것마저도 우리가 자산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과거와 같이 성공 실패로 나누지 않고 과감하게 평가 등급 다 없애버렸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 소위 목적과 다른 목적을 바꾸는 것도 허용을 하고 다른 것들을 얻어냈을 때 그 성과를 다시 자산화하는 것까지 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0: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1: 네.
0: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기초과학 연구자분들이 좀 마음 편히 연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8616번님이 R&D, AI 두 단어가 굉장히 뿌듯하고 든든하게 들리네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멋진 것 같아요. 현장에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모든 연구자분들 감사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미래 먹거리 냠냠 이렇게.
1: 감사합니다.
0: 아니 정말 우리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이게 들으니까 굉장히 그 미래가 뭔가 밝은 미래가 약간 기대가 되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1: 그럼요. 네. 우리나라는 공부하는 나라입니다.
0: 네. 우리나라 진짜 멋진 것 같아요.
1: 네.
0: 본부장님. 예. 네. 사실 오랜 기간 교수로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교육 현장에 직접 계셨다가 지금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 현장에서의 경험이 모두 다 지금 다 녹아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과학기술이 글로벌 경쟁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에 우리 본부장님의 그 역할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 이것만큼은 내가 꼭 이뤄내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세요.
1: 가장 큰 것은 결국 우리가 연구는 우리 지적 호기심
0: 네.
1: 단계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과학 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경제에 연결된 산업에 연결된 어떤 기술적인 면이 있거든요.
0: 네.
1: 우리가 과학 연구를 할 것인가 기술 개발을 할 것인가를 잘 구별해서 어느 하나 소홀이 없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좀 전에도 우리 청취자분이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국민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국민 여러분, R&D라는 것은 사실 한 가정으로 보면 공부를 하는 과정이고요. 우리 아이가 커서 공부를 많이 해서 나중에 큰 좋은 직장도 얻고 그다음에 크게 잘 살 수 윤택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똑같이 R&D에 투자를 해서 그 R&D의 성과가 10년, 20년 뒤 우리 대한민국의 윤택한 삶을 가져올 것입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혁신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6635번님, 기술강국 대한민국 위한 노력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예, 많은 분들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

0: 역사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4: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쾌청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대기질도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남부지방은 32도 안팎까지 올라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 31도 아래로 내려가 늦더위가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 시간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구리 남양주 요금소 4, 5차로에 걸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전 장수 나들목에서 송내 나들목까지 3km 구간 밀리고 있고 김포에서 자유로까지도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군포 나들목 2, 3차로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파로 군포 나들목에서 둔대 분기점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28km 안팎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달래내 부근부터는 통행량이 많은데요. 반포 나들목까지 아직은 9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구명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기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팔에 급파된 우리 정부 해외 긴급 구호대가 오늘부터 네팔 현지에서 수색에 합류합니다. 구호대는 오늘부터 현장에 미리 가 있던 신속 대응팀과 합류해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사고 지점에 다다르면 고화질 드론과 음향 탐지기 첨단 장비들을 동원해 정밀 수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부산 오륙도 남동쪽 해상에서 전복 사고가 난 뒤 침몰한 예인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가로 25km, 세로 12km를 수색 범위로 잡은 해경은 15개 구역으로 나누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8명이 탄 배에서 1명이 숨지고 1명은 구조됐지만 6명은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 취소는 장관에게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지휘권을 행사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국가가 조작 기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은 국회의원으로서 낸 것이었다며 장관 지휘권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 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성평등가족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과 국고보조금 때문에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전국 경찰 지휘부를 소집해 말잔치에 그치지 않는 경찰 조직의 근본적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이 부족했습니다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걸고 장윤기 논란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 사과했습니다. 이어 경찰을 믿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며 실종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최종 책임까지 전 과정을 쇄신하고 잘못을 숨기거나 감싸는 문화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표적 관세 부과 예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제품을 표적으로 한 관세 부과를 언급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중 달러와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외환 보유액도 지난달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외환 보유액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외환 보유액은 4,400억 달러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43억 달러가량 늘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더위가 나타나며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여전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은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3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경남과 전남, 제주도는 폭염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여수 33도, 부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며 예년 이맘때 초가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밤길 걷기가 무섭다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이 부쩍 지갑을 여는 물건이 있습니다. 강력 범죄는 잇따르는데 경찰 대응은 영 미덥지 않다. 이런 불안 속에 내 몸은 내가 지킨다며 이것을 찾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생활용품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비상벨은 진열대가 텅 빌 만큼 품절 행진이고 스프레이에 3단봉, 10만원 넘는 전기 충격기까지 값이 좀 나가도 성능만 좋으면 산다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실제로 제주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계기로 포털에서 이것을 찾는 검색량이 최고치를 찍기도 했는데요. 세상이 이렇게 뒤숭숭하다 보니 사람들이 앞다투어 사들이고 있는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호주머니, 2번 호랑나비, 3번 호신용품, 4번 호두과자. 1번 호주머니, 2번 호랑나비, 3번 호신용품, 4번 호두과자.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찾고 있군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호자로 시작하는데요. 생활용품점에서 비상배를 파는데, 요거 이제 1,000원짜리도 사람들이 많이 사가고, 스프레이, 3단봉, 전기 충격기, 이런 것들도 지금 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부를 수 있는 말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런 거를 내가 일생생활 하면서 들고 다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이 씁쓸하고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근데 또 이런 사건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불안하니까, 아, 이런 거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은 혹시 이거 준비하셨는지, 준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만약에 이거를 준비해야 되겠다 한다면, 어떤 종류의 이것을 여러분은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내봐 주셔도 될것 같아요. 1번 호주머니, 2번 호랑나비, 3번 호신용품, 4번 호두과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수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283번님은요, 저는 새벽 운동 나갈 때꼭 3단봉 들고 갑니다. 아, 정말요. 하긴 또 새벽에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예, 너무 이른 새벽이면. 아, 이거 들고 다니시는군요.

따님을 둔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0947번님, 호루라기를 써주시면서 자동차 열쇠에 달아놓고 다녀요. 항상 그러면은 들고 다니신다는 거네요. 그쵸? 차 키는 아무래도 늘 갖고 다니시니까. 0707, 참, 딸에게 하나 사줘야 되나 마음이 먹먹하네요. 유유, 밤 10시에 학원 마치고 혼자 오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그러면 하나 준비해 주세요. 예. 그쵸. 하나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님에게도 한번더좀 밤길 다닐 때 이렇게 잘 살펴서 다니라고 한번더 얘기도 해주시고,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좀 이렇게 데리러 나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5899번님, 배송 중에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예, 또 배송 중에 항상 또 이렇게 마이텐 라디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7096번님은요, 저도 스프레이 하나 사야겠어요. 예,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그죠? 3404, 저도 집사람 하나 준비해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런 거를 들고 다녀야 하는 이 시대가 정말 너무 서글픕니다, 여러분.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요즘에 이것을 많이 산다 그래요. 생활용품점에서 비상발이라든가 스프레이라든가 삼단봉이라든가 전기 충격기까지. 요즘에 강력범죄가 너무 잇따르다 보니까 불안하고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번, 호주머니. 2번, 호랑나비, 3번 호신용품, 4번 호두과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힌트송 나갑니다. 백예린이 부릅니다. 지켜줄게.

0: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곧 다가올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나눌 맛있는 음식과 선물 준비로 설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명절일수록 이 먹거리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성수식품 위생점검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 김홍태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김홍태 과장입니다.
0: 사실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늘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실 텐데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는 특히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나요?
1: 네, 저희 식약처는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번 점검 대상은 총 5,800여 곳으로 매우 광범위합니다. 추석 때 선물이나 제사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떡류, 한과 같은 식품에서부터 홍삼 제품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포장육이나 햄, 선물세트를 제조하는 업체를 점검하고 있고요. 제수용 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도 포함해서 촘촘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구체적으로 항목들은 어떻게 되나요?
1: 저희가 크게 다섯 가지 핵심 항목을 보고 있는데요. 우선 무등록이나 무신고로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불법 업체가 없는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지 엄격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장, 냉동, 온도 기준 준수 여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전반적인 식품의 위생적 취급 상태를 점검해서 불법 사례나 비위생적 취급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위생 상태도 보시는 거고 제품이 네. 안전한지 그런 검사도 함께 진행하시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현장 위생 점검도 하고요. 안전성 검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유통 중인 떡류, 한과, 전통주, 고사리, 굴비, 포장육 등 약 1,500여 건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식중독균을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0: 국내 유통되는 것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네. 것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네네. 유통된다는 거는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수입 식품 같은 경우도 많이 이걸 찾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포함입니까?
1: 아, 네, 그렇습니다. 수입 식품도 저희가 통관 단계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삶은 고사리나 참기름과 같은 가공 식품, 소고기, 뭐 명태 같은 농축 수산물.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건강식품도 있는데요.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물론 동물용 의약품, 벤조피렌, 보존료 함량까지 철저히 확인해서 부적합한 제품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요즘에 많이 네,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또 사실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내용을 보시고 이제 그 광고를 보고 이제 주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과장 광고가 많다면서요.
1: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식품 구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부당 광고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같은 키워드를 사용해서 마치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또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거짓 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무언가 위반했다 이런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1: 저희가 해당 사이트 차단 조치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도 실시해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거 검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검사 결과 이제 부적합한 제품들은 신속하게 회수하고 폐기해서 단 하나의 부적합 제품도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0: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1일부터 시작을 했네요. 9월 4일까지.
1: 네,
0: 그러니까 내일까지네요?
1: 네네.
0: 내일까지 지방정부 합동으로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에 지금 집중 점검하고 계십니다. 이제 추석 음식 준비하고 구매하시는 분들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1: 네, 아무래도 명절에는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이제 조리하시게 되는데요.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시 위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실 때는 지나치게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보다는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에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김홍태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와, 서울 세계 불꽃 축제다!
9: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10: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9: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11: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 세계 불꽃 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 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0: 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안내가 안 하는데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리는데요. 그 현장 생중계를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해드릴 겁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생중계할 예정이니까요. 4K래요. 불꽃이 터지는 그 점점이 그게 다 보인다네요. 네, 여러분 생생한 화면으로 유튜브 라이브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생중계합니다. 2026 서울 세계 불꽃 축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예.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저희가 여러분을 만나고요. 12시까지 90분 동안 함께합니다. 오늘 SAT 많은 분들이 저는 오늘 이 SAT를 내드리고 여러분 사연을 보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다니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0: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강력 범죄가 잇따르다 보니까 내 몸은 내가 지킨다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한다고 해요. 뭐 스프레이, 삼단봉, 전기 충격기, 비상벨, 뭐 호루라기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 뭐라고 하나요? 1번 호주머니, 2번 호랑나비, 3번 호신용품, 4번 호두과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됩니다. 0120번님이요. 사진을 이렇게 딱 같이 보내시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소지하고 다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약간 뭐 비상벨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버튼이 있네요. 누르면 뭔가 막 소리가 날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0707번님, 딸을 저녁에 매일 데리러 가고 싶은데요. 제가 퇴근이 밤 10시 반이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습니다. 예, 이것 하나 주문해야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까 딸이 늦게, 예, 이제 학생인데 학원 갔다 오면 밤 10시 넘어서 온다고 걱정하셨던 분인데, 예, 하나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914번님은요, 저는 달리기 연습을 할 겁니다. 준행랑이 최고인 것 같아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진짜 위험을 감지했다? 빨리 그 자리를, 현장을 빨리 벗어날 수 있다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상대도 또 그거는 좀 어떨지 모르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빨리 나의 위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정답, 이것을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거고, 달리기도 연습하시고, 이런 것도 하나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207번님, 자기 관리를 잘하면 그런 물건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너무 또 이렇게, 나는 운동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이래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또 방심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만약에 뭐, 그렇게, 작은 거 가지고 다니는데 크게 무겁지 않거나 이런 거는 준비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뭘까요? 1번 호주머니, 2번 호랑나비, 3번 호신용품, 4번 호두과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설라생 후경.

0: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이제는 옛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고용보험 제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실업급여와 고용보험료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와 전문가가 9개월간 머리를 맞댄 끝에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죠. 실업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는지 개편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납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0: 고용보험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뀌는군요. 일단
1: 네,
0: 그 이유부터 짚어주세요. 왜 바뀝니까?
1: 사실 이제 고용보험 제정, 고용보험에 있는 돈이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돈이 한계에 다다랐다, 모자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6년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18.4만 명, 18만 4천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년 대비 39.1%가 증가한 건데요. 이게 이 지출이 22년도에는 2.1조 원 정도 됐는데 25년도에는 약 4.3조 원, 4조 3천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게 되죠. 근데 육아휴직 급여 나간 거랑 그러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텐데 문제는 이 돈 그러니까 모성보호 급여,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 나가고 출산휴가 쓰면 출산휴가 급여 나갔던 게 실업급여와 같은 계정에서 나간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줄 돈하고 모성보호를 그 급여를 주고 나니까 실업급여 줄 돈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고용보험 기금이 더 이상 적자가 나면 안 되니까 이거 개선을 해야 됐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동안 9개월 동안 TFT에 논의한 결과를 어제 발표한 거거든요.
0: 얼마나

0: 모자랐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재정이?
1: 사실 이제 실업급여 계정 수입이 작년에 15.7조 원, 15조 7천억, 6조 4천억이라고 해서 지난해만 1조 8천억 정도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거 말고 적립금을 따로 두고 있는데 적립금이라고 남아있는 돈이 1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마저도 7조 7천억 정도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이라서 해서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준 마이너스 6조 원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면 매년 적자폭이 더 커질 거고 이대로는 둘수 없는 상황일 때 봉착하게 된 거죠.
0: 그럼 이번에 그 개편 방안을 보면 핵심적인 건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모성보호급여 지출이랑 같은 계정에서 나간다 그랬잖아요. 고용보험,
1: 맞아요.
0: 그게,
1: 맞아요.
0: 실업급여, 그게. 그거 두 개를 나누는 게 핵심 내용인가요?
1: 맞습니다. 이게 나누는 건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 일반 근로자분들이나 이제 사용자분들한테는 사실 잘 와닿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계정 분류에서 적자 안 나게 잘 관리하면 된다라는 거여서 이게 국가의 재정 수지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관심 사항인 거고요. 우리 이제 그 일반인들, 그냥 청취자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은 뭐냐면, 아, 고용보험 이제, 한 달에 받는 급여의 수준이 줄어든다. 급여 액수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 이거는 30일 기준으로 계산했던 걸 이제 일주일에 6일만 인정해줌으로 돼서 한 26일치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라는 점이 조금 가장 크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 제도를 좀더큰 폭으로 보장을 더 많이 하는 걸로, 손본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프리랜서 특수 형태 종사자분들은 산재는 되는데 그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산재보험하고 맞추겠다, 라는 기조를 가지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게 주요 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0: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지금 짚어주신 그건데
1: 네.
0: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서 받을 수
1: 네.
0: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좀 낮아진다 이겁니까?
1: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왜, 그러니까 이 계정 기금에 적자가 나는 거하고는 별도로 이런 거죠. 그 실업급여를 주게 되어다 보니까 이 지금의 최저임금을 회사 다닐 때는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분이 실제 월급을 받을 때보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그 급여가 더 많더라에서부터 이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그 불균형이 왜 나타났냐고 설명하는 과정을 보니까 원래 우리가 1995년도에 이제 실업급여 제도가 처음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며칠이 됐죠? 예. 6일, 주 6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0: 맞아요. 예.
1: 일요일 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48시간제였죠. 그다음에 44시간제, 40시간제로 오게 되는데요. 이 40시간제가 도입이 되면 토요일은 우리가 급여로 받지 않는 무급 휴무일이 되는 거고 일요일은 대부분 주휴일로서 유급 휴일로 인정해 주는데 이게 실업급여를 줄 때는 여전히 이 일주일을 7일로 보고 한 달치 30일분을 지급해 오는 차이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요걸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업급여가 또 제도가 바뀌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이제 상한액, 하한액을 정액으로 정해뒀어요. 그러니까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 정도로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오니까 이 지금의 계산 방식에서는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한 거야. 작년에야, 재작년에. 그래 부랴부랴 상한액을 올려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상한액을 하한액에서 연동시켜서 그냥 하한액이 결정되면 상한액이 자동으로 결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업급여 받다가 일찍 빨리 취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은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을 빨리 하시는 분한테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게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이제 소득 기준을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고소득 재취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0: 네. 아주 단순하게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손해입니까?
1: 손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 액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는 한 달로 치면 우리가 여기는 실업급여 계산에 따른 30일분으로 보니까, 1일 그뭐 상한액을 받는 부분은 아까 상한액의 31분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주그 6일 그주 7일제를 주 6일로만 계산되게 되면서 예, 한 달에 뭐 대부분 그냥 평균적으로 4일을 빼고 26일분만 받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한 달에 받는 금액은 지금 받는 금액보다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 수급 일수라고 하는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수급 일수는 120일부터 최대 270일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30일씩 받았으면 9개월에 끝났을 걸 지금은 26일치만 한 달에 지급하니까 그게 모여서 예, 9개월보다 더 많이 받게, 최대 9개월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액에는 예,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0: 네. 앞서 상한액, 하한액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연동된다고 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1: 사실 이제 상한액, 하한액을 연동시켰는데요. 그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최저임금의 80% 수준에서 8시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66,048원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정되면 상한액은 여기에 103%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66,048원의 103%가 상한액으로 결정되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하루 하한액이 66,048원이니까 당연히 하루 상한액은 68,100원 정도에 고정되게 되는데요. 내년에도 이걸 103%로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6년도에 상한액의 격차가 3.1%라는 거에 착안해서 그러면은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하한액이 결정되면 상한액은 예, 그 103%도 자동 결정되게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역전 현상을 막겠다. 예, 이런 예, 걸로 이해해
0: 그렇죠.
1: 주시면
0: 그러니까
1: 되겠습니다.
0: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하한액이
1: 네.
0: 상한액을 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한액이 고정돼 있고 최저임금은 항상 이제
0: 오르고
1: 최저임금의
0: 있으니까.
1: 80%가 올라오고 최저임금이 올라
0: 예.
1: 버리니까 예, 상한액을 역전시키는 경우들이 예, 두 번이나
0: 그러니까요.
1: 발생했거든요.
0: 예. 그래서 그렇게
1: 네.
0: 조정이 됐다는 거고요.
1: 네,
0: 그러면
1: 맞습니다.
0: 실업급여 지급 금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1: 지금은 이제 먼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액은 1일 뭐 8시간 기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거든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처음에 계산할 때이 실업급여는 퇴직 전에 3개월 임금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 임금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계산할 때하고 똑같아요. 퇴직금 계산할 때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총액을 그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 임금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최초에 구할 때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우선 산출합니다. 그60% 금액이 상한액을 넘는다고 하면 상한액을 적용시키고요. 하한액보다 모자란다고 하면 하한액을 적용시켜 주는 구조이거든요. 이해하셨어요?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정해지는 거는 아무리 내가 월급을 많이 받아도 상한액 수준만 받을 수 있고 내가 적으면 그 적은 금액을 받는 게 아니고 원래 계산된 예, 하한액 수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이 낮으신 분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게 되어서 재취업 활동에 무리가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월급이 높으셨다고 하면 예, 상한액만 해서 재원을 예, 그 보존한다, 예, 아낄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실업급여 받다가 빨리 재취업하면은 주는 돈이 있었네요.
1: 네, 맞아요.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말씀 그대로 실업급여 받다가 그 실업급여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하는 경우면 이제 조기에 재취업하는 걸로 봐서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나중에 예, 한 번에 목돈으로 주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취지가 뭐냐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놔야지 하루라도 빨리 재취업할 수, 하도록 이제 유인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파악해 보니까, 수당이 없어도 빨리 취업하실 분들까지, 예, 돈이 나가게 된, 재취업 수당이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 손실로 인식을 해본다. 그러니까 회사가 그 정부가 이것도 손실로 인식을 해서 지금 그 기준을 지급 제외 기준은 월 소득 574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월 소득 574만 원이 되면 조기 대출 수당이 없었는데 이 수준을 300만 원으로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득 그 대출 300만 원 이상 넘으시는데 취업을 하시면 아무리 실업급여가 반 남아 있어서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 그 재취업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만 지원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0: 재취업 조기 재취업 수당 말씀하시니까 이거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업급여를 주는 취지가 뭔지 한번 짚고 가죠.
1: 실업급여는요, 이게 다들 잘 아셔야 되는데 제일 마지막 요건이긴 해요. 재취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재취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실업급여 일자리를 잃지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일단은 회사를 그만두면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게 그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안 해도 된다라는 이제 오해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법정 용어는 구직급여입니다. 그런데 구직급여와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는 고용안정직능개발비를 합한 이 통칭한 제일 위에 상위 개념이 실업급여였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이게 일반의 실업급여라는 이 단어도 사용되고 인식이 되면서 그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내가 고용보험료를 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 아니냐.
0: 네.
1: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보험 사보험의 성격, 그러니까 퇴직을 사고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들이 아직 많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질문이 들어와서 이거 지금 바로 네. 여쭤볼게요. 3244번님이 저는 71세인데요. 만 58세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그때부터 타는 거죠? 알고 싶습니다. 지금 월급은 220 정도입니다.
1: 아, 실업급여부터 알려드리면 이제 실업급여는요. 사실 만 65세 이상에서 신규 취업했을 때는 적용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적용 제외되는 연령이 만 56세 이상부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 58세부터 하루도 빠짐, 그러니까 퇴사하지 않고 한 직장에서 지금 71세까지 근무해오고 있으셨으면
0: 네.
1: 나중에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사유, 뭐 저기 계약 만료라든지 아니면 권고 사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면 받으실 수 있어요.
0: 아.
1: 네. 그런데 이분이 만 58세에 그 일하기 시작했다가 A라는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가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그다음에 만 64세에 B라는 사업장에 들어가서 그 계속 근무하셨으면 아까부터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대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만 64세에 취업해서 근무하시다가 만 66세에 퇴사하시고 하루라도 공백 없이 그 다음날 입사하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 경우에는 65세가 넘더라도 적용을 시켜줘요.
0: 걸치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걸치면 하루라도 공백 없이 걸쳐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루라도 공백 없이 걸치시면 내가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 그 수급 사유가 되면 받으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0: 네,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 71세 정도 되시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첫 번째 내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을 조회하거나 그 받아볼 수 있거든요. 고용보험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시거나 하면 그걸 우선 한번 보시고 가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면 받을 수 있구나라고 보시고 그런데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그러니까 가입이 안 된 상태로 확인하신데 나중에 급여 명세에 보면 고용보험을 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시면 회사한테 황금 요청을 해주시고 나 고용보험에 가입 안 돼서 나중에 못 받는데 고용보험료 떼고 있으니까 더 많이 뗀 거다. 그 다시 환급해 줘야 된다고 해서 요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0: 네. 3861번님은요. 고용보험 왜 65세 이상이면 못 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1: 네. 네,
0: 질문 주셨어요.
1: 이게 사실 이제 법에서 정해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 65세 이상에서 우리는 그 실번호동 그 계속 일하실 수 있는 나이도 되고 지금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경제 활동을. 그래서 예전부터 이 가입 제한을 걸어둔 건 높여

0: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만 65세에 하루라도 공백이 없으면 이어주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여기까지 걸치고 있더라도 공백이 없으면 인정해 주는 데까지 왔는데 이 연령을 상한 선을 더 높이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이것도 한번 제도 개편에 계속 논의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1: 네. 실업급여 얘기를 하다 보면 반복수급에 대한 것들이 뉴스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0: 네.
1: 반복수급, 이번 개편에 뭐이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까?
0: 사실 이제 반복수급은 뜨거운 이슈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이슈에 그 각자의 그 영역의 입장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반복수급을 고의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사회 구조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일자리를 찾아서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헤매고 다니는 거에 대한, 그냥 모습인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 반복수급에 대한 제재는 현재까지는 법으로서는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통계를 보면요, 통계가 나왔는데, 그 5년 안에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수급자가 한 49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전체 수급자의 약 28.8%라고 합니다. 21년보다는 5만 명 넘게 늘었고요. 지급액도 12조 3,655억 정도 된다고 해서 5년 새 지금 최고치를 계속 찍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직접적인 대책에서는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 근데 지금 이제 반복수급에 대한 이 고용센터, 고용당국에서 자체적으로는 이 재취업 활동에 대한 그 모니터링 강화, 요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긴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사실,
0: 법적으로는 아직 제재가 없긴 합니다.
1: 사실 조건만 되면, 왜냐면 본인이 좀 반복적으로 이걸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을 일부러 만든 게 아닌 이상, 조건이 되면 이거는, 이제 줘야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반복 수급이 어느 정도 사례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건가요?
0: 사실 이제 이게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고의로 만든 거냐 아니냐라는 이제 거기에 딱 방점이 찍히면 사실 확인할 수 없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은 이 실업급여 제도는 이직 전에 18개월, 그러니까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그러니까 보수 지급 기초일수가 180일만 넘기고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뭐 권고사직 아니면 계약 만료 이런 것들을 하면 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계약직으로 계속 다니시는 수밖에 없는 부분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조금 그동안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좀 다른 분들이 안 좋게 얘기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또 통계를 보면 같은 회사에서 퇴사하고 재입사를 무려 21번이나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한 1억 400만 원 정도 받은 극단적인 사례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저기 지난해에는 같은 회사에서 5번 이상 받은 사람이 7천 명 정도로 역대 최다라고 하고요. 3번 이상도 2만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외부에서 제3자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끼리 그 부정서급을 모의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작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소규모 기업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인력 난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도 이제 뭐 이런 데 보면, 실제로도 나가셨다가 다시 재입사하시고 또 나가시고 재입사하시고 이런 경우가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요. 예전 같았으면, 아니, 퇴사한 사람 재입사 받아주면 또 금방 퇴사할 텐데요? 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인력 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게 받아줄 수밖에 없는 실제로 그렇게 입사와 퇴사, 재입사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한 40초 정도 있는데요. 아까 고용보험료 오른다고 제가 이제 언급을 했어서 요거 끝으로 정리해 주세요.
0: 맞아요.
1: 얼마나 오릅니까?
0: 사실 이제 지금 고용보험료가 사용자 근로자 부담해서 총 1.8%거든요. 근데 이게 2%로 0.2% 정도 올라요. 그러면은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사실 이제 반반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월 보수의 0.9%를 지금 고용보험료로 내고 계세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1%예요. 근로자 부담금이 또 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보수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매달 3천 원분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급여가 오르시면 뭐 밈에서 인지하지 못하시겠지만 월급은 고정인데 항상 더 떼가는 것만 생기면 또 까시는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0.1% 또 덜 받게 되시는 거예요. 또 건강보험료도 지금 수지 적자라고 하잖아요. 또
1: 그러니까요.
0: 내년에 건강보험료율도 지금 올릴 것 같거든요. 인상될 것 같아요. 그리고
1: 아유.
0: 또 국민연금료도 내년에 또 0.25% 또 오릅니다. 2033년까지.
1: 알겠습니다.
0: 예.
1: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계속 안 좋은 말씀만 드린 것 같아요. 예.
1: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SAT 정답은 호신용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당첨된 분들 제작진이 연락드립니다. 오늘도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전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2: 고향 특례시.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가자.
4: 어딜요?
5: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6: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7: 평택시.
8: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8: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5: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8: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9: 세계 반도체 수도,
5: 대한민국 수소 1번지,
7: 바로 평택시.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0: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쾌청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기질도 전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청정하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여전히 32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반면에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경남 동부, 제주도에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최대 3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5에서 많게는 40mm의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 30도 아래로 내려가 늦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이 시각 분당 수소로 도심 쪽으로 이동 차량이 많습니다.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 지나 탄천 일교까지 밀리고 있고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잠실대교의 성수대교, 동호대교 지나 동작대교 남단까지는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방면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사이 아직은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나란한 강변문호 구리 방향 가양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양화대교 지나 한남대교 사이도 속도 줄여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차례로 추진합니다. 공소청, 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 등을 중심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현행 행복도시법상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는데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성평등가족부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과 국고보조금 때문에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진보 성향 청년 정당인 미래당 당원들이 나와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겸직은 말이 안 된다며 용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 취소는 장관에게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지휘권을 행사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국가가 조작 기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은 국회의원으로서 낸 것이었다며 장관 지

2위권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김 후보자가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기도당이 여러 당직자에게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 원씩을 더 얹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사건 영장심사 판사와 김 후보자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과천에 아파트를 사두고도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아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형일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예금보험공사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과천 아파트는 꽤 오래전에 매입한 거라며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 멸실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앞으로 5년치 전기요금 25조 원을 미리 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돈을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략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한전은 최근 삼성전자의 20조 원, SK하이닉스의 5조 원에 이르는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하고 세부 조건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장기 국채 금리가 치솟고 고물가 압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달 일제히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어 시장에서는 오는 15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확률을 약 70%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중동 분쟁 여파로 8월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3.3%로 다시 뛰자 시장에서는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96% 이상으로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은행 역시 이달 중순 열리는 금융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연1.25% 안팎으로 올릴 것이란 전망이 94%까지 치솟은 가운데 미국의 전방위적인 엔저 방어 압박까지 더해져 긴축 명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표적 관세 부과 예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제품을 표적으로 한 관세 부과를 언급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판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필요한 법을 개정하거나 공소 취소가 필요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잘 빌드업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조 원장은 유죄가 돼야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유죄의 가능성이 있으니 사실관계를 규명하면서 충분히 빌드업해서 가야 한다는 얘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동

0: 북쪽 지역은 비가 오겠고 서쪽을 중심으로는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밤까지 5에서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지방에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남부 일부에는 폭염특보가 남아 있는데요. 전남과 경남, 제주는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전주 31도, 광주 33도까지 오르겠고, 반대로 강릉은 25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태풍 두 개가 활동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9도, 습도는 55%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그런데 지명 직후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장관은 국무위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장관은 함께 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이런 관례가 이어진 건 비례대표 의석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된 자리라기보다 정당의 득표에 따라 배분된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장관으로 입각한 의원이 자리를 내려놓으면 후순위 후보가 그 의석을 이어받아 정당에 배분된 의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해인 의원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용 의원은 현재 기본소득당 소속이지만 2024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따라서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 인사가 아닌 당시 후보자 명부의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현역 의원을 잃고 원외 정당이 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 겸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기적 같은 생존자 구조 소식이겠죠. 침수된 수력발전소 지하 공간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네팔전력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암스키란 샤히 네팔전력청 이사는 로이터통신에 라스와가디 수력발전소의 경우 터널 내에 방처럼 생긴 구조물에 46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 내부에 식량과 물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났더라도 생존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퍼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에 대해서도 내부에 마른 공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 안에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터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샤이 회사는 현재 네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도와 중국 그리고 한국의 도움을 받고 있고 호주 전문가들도 합류했다고 말했습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 나서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공소취소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장관 권한 밖의 일이라며 직접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2: 네, 서울 적선동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1: 김 후보자 첫 출근길에 나섰죠?
2: 네, 그렇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이곳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우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형사

0: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 또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도 나왔죠.
0: 네, 김 후보자는 검찰 개혁 강경파로 분류됐고 이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으며 일각에서 관련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오늘 출근길에선 공소취소 권한도 없고 검찰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 공소 유지는 그 공판 검사가 그
3: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2: 그 권한을 존중하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0: 또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3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그럼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이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 시절 성범죄 사건 가해자를 변호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직접 관여한 사건이 아니라거나 가해자 역시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소 신념대로 변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1: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이틀째 사무실에 출근한 명예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 겸직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출근길에는 진보 성향 청년 정당 당원들이 나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출근길 현장 상황 보겠습니다.
4: 경직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부정적으로 전달했는데 페이스북에 밝히신 입장 청문회 전까지 고수하시는 걸까요? 불법적인 사퇴 안 하시는 게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5: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겸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용해인은 사퇴하라. 용해인은 사퇴하라. 용해인원은 사퇴하십시오.
1: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된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과천의 아파트를 사두고도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아 정부 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일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예금보험공사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과천 아파트는 꽤 오래전에 매입한 곳이라며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 멸실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과천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면서 재산 공개 내역상 적어도 2021년부터 살지 않았고 안양, 평촌과 과천, 서울 상도동 등에서 전세를 살았습니다.
6: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죠. 사회부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송수현 기자, 조금 전부터 구속심사 시작됐죠?
7: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전 11시부터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A씨는 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8: 자.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9: 이혼 소장 받자마자 범행 계획했나요?
7: A씨는 그제 아침 7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오토바이로 도주했지만 4시간 20분 만에 주거지 근처에 있는 수원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지 공무원인 A씨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당한 점이 이혼 소송에 불리할 거라 생각돼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 네, 그렇다면 지금

0: 지금까지 몇 번의 가정폭력이 신고됐던 겁니까?
1: 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4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당했고, 지난 6월에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A씨를 피해 최근 아이를 데리고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로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A씨가 받은 이혼 소장에 아내가 살고 있던 현주소가 그대로 노출됐고, A씨는 흉기 두 점을 준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은 자녀에 대한 접근 금지와 친권 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정부가 조금 전에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국민주권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방주도 성장과 국토대전환 정책의
0: 한성수
2: 마중물이자
0: 국무총리입니다.
2: 추동력이 될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일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 기업과 인프라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포화 상태에 이른 반면, 그 반대편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균형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정책들은 이미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 5국 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수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에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향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직접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5국 3특 성장엔진 및 발전 전략, 기존 혁신 도시 기능군 등을 기준으로 작년부터 기초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전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 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 및 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서울시 등 수도권에는 경제, 문화, 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을 추진하고 주거 및 교육, 의료 등 시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 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0: 네, 한상수 국무총리의 발표를 좀 들어봤고요. 어느 부처가 지방으로 이전하는가 굉장히 관심이 높은 사안인데 법무부나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큰 기관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공공기관도 이제 내년부터 추진은 하는데 올해 4분기에 구체적인 발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3: 9월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조금씩 가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아직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 일교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대기가 불안정해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이제 한여름 더위 지나갔다라고 봐도 될까요?
4: 네, 차고 건조한 동풍이 불어들면서 날씨도 점차 초가을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반짝 오르겠습니다. 전남 광주와 경남, 제주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밀양과 광주, 담양은 33도, 서울도 31도까지 오를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북서쪽 찬 공기 세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낮더위도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평년 9월 초 낮 기온은 서울이 28.5도, 광주와 대구가 29도 안팎인데요. 내일 서울은 최저 21도, 최고 29도로 평년 수준까지 내려가겠고요. 광주는 낮 기온이 32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3: 네, 비 소식도 짚어주시죠.
4: 네, 오늘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부산, 울산 등 영남 동쪽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에도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륙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 이남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강원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도 두 개가 활동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어제 태풍으로 다시 발달한 18호 사우델은 현재 강도 1의 세력으로 중국 남쪽에서 이동 중인데요. 내일 오전쯤 다시 열대저압으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24호 태풍 크로바는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강도 1의 세력으로 맴돌고 있습니다. 두 태풍의 움직임에 따라 주변 기압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진로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3: 홈플러스가 회생 계획안 통과 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소비자들도 홈플러스를 찾고 있는데 이 완전한 영업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5: 네, 홈플러스 강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3: 지금 매장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5: 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매장엔 사람이 좀 더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고객들을 직접 만나보니까요. 홈플러스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6: 이만한 매장이 없거든, 이 동네에. 홈플러스는 이 지역에 필요한 기구예요. 서운하지. 매대도 꽉 차고 물건도 많았으면.
5: 방금 국회에서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회생계획안 통과는 홈플러스 노동자와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반영한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달 재개장 이후 홈플러스는 한우나 꽃게를 저렴하게 파는 등 할인 행사를 매주 진행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 주는 당장 어제까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행사를 준비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인가 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경영을 잘해서 받은 결과가 아니다 보니 입장을 내는 것도 조심스럽다면서 계획안대로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도 새 인수자를 찾아서 경영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들어보시겠습니다.
7: 이제부터가 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휴직하고 있는 인원들이 아직 한 5, 60% 정도가 계시고 정상적으로 영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3: 여전히 산적한 과제들이 있죠.
5: 맞습니다. 계획대로 빚을 갚지 못하면 법원은 언제든 파산을 선언할 수 있어서 홈플러스가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5천억 원 넘게 대금을 못 받은 납품업체들은 계획안에서 1년 반 동안 대금 변제율이 0.5%에 불과해서 공정한 변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영업 성과가 좋아지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대금을 갚겠다는 입장입니다. 빈 매대를 어떻게 채울지도 고민인데요. 홈플러스는 재개장 이후에 물건을 먼저 사와서 매대를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석 선물 세트 같은 물건은 아예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대목에 얼마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분수령입니다. 이 밖에도 폐점 점포를 팔아 담보권을 우선 해제하는 작업도 남아있는 등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3: 미국채 금리 진정과 미국 증시 상승세 등에 힘입어 코스피가 소폭 강세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상승분을 반납해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8: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3: 네, 오늘 코스피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죠?
8: 네, 오늘 코스피는 1.33% 오른 6,650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네, 지수는 개장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해 6,600 아래를 밑돌기도 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다시 키우는 등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대형주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25만 4천 원에서 강세로 거래를 시작했고 SK하이닉스는 164만 원대에서 상승 개장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현재 1%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장 내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장 초반 매수 우위에서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 수급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타 법인이 6천억 원을 넘게 순매수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수급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증시 상승세는 국채금리 급등세가 진정되며 밤사이 미국 증시가 강세로 마감한 점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코스닥은 1.28% 오른 814로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하는 등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3: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8: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쯤에는 1359.4원으로 거래됐습니다. 네, 현재도 1350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1360원을 밑돈 것은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이어지는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1350원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56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네,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가 본격적으로 오늘 실종자 수색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1: 터널 수색 자체가 어려운 가운데 네팔 당국은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네. 긴급구호대가 이제 사고 추정 지점까지 이제 근처에까지 이제 도착하는 데 이제 성공을 했고 수색 작업이 이제 본격화 될 텐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국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터널 입구가 큰 바위로 막혀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2: 네, 그 상황으로 보면 그 상류에서 어마어마한 토성류가 휩쓸려 내려오고요.
0: 예.
2: 그 되게 큰 규모의 토목이죠. 지름 6.5m 직경의 큰 터널이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계속 토성류가 쓸려 들어갔을 거고,
3: 백승주
2: 어느 순간에
3: 열린사이버대
2: 큰 바위로 막혔을
3: 소방방재학과
2: 겁니다.
3: 교수입니다.
2: 근데 이제 어떤 상황으로 보면 이게 발전을 위한 도수 터널이기 때문에
0: 네.
2: 하향으로 경사지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상류에서부터 쓸려 내려간 토성류가 매우 많을 것이고, 상류 접근보다는 그 밑에 있는 3A 그 터널로 보더라도 하부가 아무래도 더 비어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부가 막힌 것은 아마 그 바위가 아니더라도
0: 네.
2: 어떻게든 매우 긴 거리가 막힌 거리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0: 이런
2: 봐야 될것
0: 바위
2: 같습니다.
0: 같은 거 막혀 있으면 뭐 폭파밖에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그대로 복구한다면 폭파를 하든 뭐 아니면 장비를 쓰든 뭐 파석을 하든 할 텐데요.
0: 예.
2: 사실은 지금 오늘 밤부터도 거기 집중호우가 예보가 돼 있고
0: 예.
2: 지금 계속 호우 기간입니다. 그럼 그쪽으로 수류가 생겨서 만약에 휩쓸려 들어간다면 안의
0: 아,
2: 상황이 더안 좋아질 수
0: 더
2: 있는
0: 위험해질 수
2: 거니까
0: 있겠군요.
2: 만약에 구조를 판단을 한다면 오히려 위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0: 가득 차서 한 8, 90%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색할 때 고산 등반 기술이 사용된다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1: 네, 일단은 당장은 지금 그 하류에서의 네팔 군당국의 구조 영상에서 보더라도 걷지를 못하고 엎드려서 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하류에 이제 300m까지 접근했던 중국의 구조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밟아서 지금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이렇게 가더라도 안 되니까 저렇게 엎드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고산 등반에서는 이런 눈이나 이런 것들이 지반이 이제 불합리하니까 튼튼하다면은 이제 걸어가는 형식인데 예. 지금 전문 구조대의 인터뷰에서도요. 저렇게 조금 올라가면 진흙과 뻘 때문에 걷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 로프를 생명줄을 연결을 해서 널빤지 판자를 밟으면서 진행하는 그런 더딘 속도를 이어질 수밖에 없는
2: 지형이 거죠. 지금 평지를 가는 건가요? 아니면 좀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인가요?
1: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의 경사로 올라가는 정도예요. 거의 예. 평지라고 보더라도 예. 절반 이상이나 그 이상이 물과 진흙으로 쌓여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공간이 있는 형태가 있고요. 예. 하지만 그것도 쭉 뻗은 게 아니고 가다가 막히고 가다 막히고 하는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2: 지금 희망을 걸어볼 곳이 이제 터널 내부밖에 없는 건데 네팔 외무장관은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상 생존 가능 구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3: Based on the reports
4: and the people designed this plant, they say that deep inside these tunnels,
3: there could be air pockets. And the way these tunnels are designed is they go, I mean, especially on the mouth front, they go upwards. So any water or sludge
4: could have accumulated,
3: may not have gone all the way up top. To the top. So based on these sort of engineering analysis, we are very hopeful that there will be many people still alive.
4: 네팔 외무장관입니다.
0: 네, 일단 뭐 네팔 외무장관의 말처럼 이 터널 안에 뭐 에어포켓이라든지 아니면 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5: 지금 이 발전 터널 구조상 보면 네. 그 안에 공사 구간에 네. 작업 인부들이 휴식 공간, 그다음에 뭐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공간들이 곳곳에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발전소 건물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4: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5: 그다음에 임시 식량이나 물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좀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무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저게 비록 조금 깊숙한 곳에 있지만 저기까지 접근을 한다라면 상당수가 생존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2: 네, 네팔 전력청에서 이제 밝힌 내용도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터널 내에 방처럼 생긴 구조물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일정 정도의 식량이 있는 곳도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곳에 대피해 있다면 일주일이 지났지만 생존해 있을 가능성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그 매우 순식간이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예. 정말 극한으로 희망적인 뭐 스토리도 있습니다. 2010년에 칠레 산호세 같은 경우는 지하 700m가 붕괴가 됐는데요. 이제 그 지금보다 훨씬 더 악조건이죠. 그런 상태인데 거기가 비상 대피 식량, 말씀하신 임시 그 근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휴게하고 식량을 보관하는 장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공간인데 생명 신호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7일 동안 천공을 해서 그때서야 생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 살아 계셨어요. 그런데 예. 그분들이 33분이 무려 69일 만에. 69일 만에. 69일 차의 순간에는요. 미국의 나사와 네팔 군당국이 협조를 해서 예. 캡슐을 강제 구조로 만들어서 혹시 망가질지 모르니까 세 개를 만들어서 예. 무려 700m의 터널을 한 분씩 오르내리면서 아무 사고 없이 구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는 국제적인 관심이 있었고 영화로까지 제작이 됐는데요. 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지금 그 외무장관이 말하는 부분에서는 외부의 지금 희생자 수습 들로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부과되는 순간에 내부에 분명히 공간이 있다는 희망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으로 수습을 하더라도 천천히 생존을 전제로 하고 시간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2: 네. 네팔 전략청 이사가 이제 밝힌 내용이고 이제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구조물의 현재 추정이긴 하지만 40여 명 정도가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생존 신호 같은 것을 계속 확인해 보게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동원됩니까?
5: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안쪽으로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하는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가장 40명 정도 된다라면 예. 분명히 음향 신호가 있을 거거든요.
2: 음향 신호.
5: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뭐 그쪽에서 신호를 보내든가.

0: 아니면 그분들이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저희 구조대가 긴급하게 가져간 것들이 네네. 음향 탐지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가장 유용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요번에 우리 그 수색대가 가져간 장비들 중에 음향 탐지 말고 이제 첨단 장비들이 있잖아요. 수색에 동원될 만한 것들은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0: 뭐 우리가 이제 지중 레이더라는 지중 탐지 장비나 그리고 이제 드론이라든가 요런 장비들이 있는데 실제로 예. 지금 상황을 보면 드론이나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집어넣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지중 레이더 같은 경우도 깊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음향 탐지 장비가 가장 유용할 거로 보여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2: 네. 긴급구호대가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수색에 나서게 되고 신속대응팀은 이제 미리 도착을 했는데 합류를 한다고 하고 뭐 기업 차원에서도 지금 총 동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규호 대장, 긴급구호대 이규호 대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신속대응팀과 코이카 사무소에서 바터라는 지역이 최적의 수경지가 될 거라고 판단이 있어서 거기로 수경지를 택하고 저희가 내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가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긴급구호팀에 배속된 소방인력이 남체에서도 드론 수색하고 육로 수색을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으나 아직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네팔군 당국과 협조를 통해 수색과 구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네, 앞서 저희가 권중기 특파원 현장 연결했을 때 숙소 모습도 뒤로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곳을 수경지로 했을 땐 또 이유가 있겠죠?
4: 네, 지금 현재는 최대한 그 현장에 근접하면서도 네. 우리 구호단 전체가 거점 확보에 안전도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구호의 개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지 네팔 당국의 지원도 지금 당장은 실종자 수색에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구호 지원을 했을 때에 브릿지 역할도 하게 되니까 현장 거점과 그리고 중간 지원 거점을 복합하는 좀 거리가 좀 떨어진 상태이긴 합니다.
1: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저인망 수색을 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4: 네, 아무래도 그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공간이 있는 터널 쪽으로 많이 실종자 그 구조 수색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 지표면에서의 또 희생자를 발견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장 지원도 중요해서 저인망은 말 그대로 싹 긁어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니까 네. 지표를 이제 수색을 해서 샅샅이 뒤져서 네. 하다못해 어떤 징후나 아니면은 뭐 수습이나 그리고 또 그 지중에 있는 구조물의 그 위치는 좌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럼 지상의 지형에 피해 유실 상태를 겹쳐보게 되면 이후에 그 9.7km에 달하는 터널을 전부 다 인력으로 거꾸로 걸어 올라가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중간 천공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도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2: 네. 사실 이게 상당히 힘든 여건인 게 보통은 우리가 위치 찾을 때 휴대전화 위치를 찾는데 네. 지형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게 좀 상당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얘기하는 기지국이 있다라면 기지국에서 그 신호들을 잡기 때문에 위치하고 시간대를 정확히 잡을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는 기지국 간에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대신 유용한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기지국 간이 멀더라도 그 꺼진 순서를 알게 되면
2: 꺼진 순서요.
0: 예, 그럼 예. 그분이 상대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류에 있었는지 아래에 있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어제 이제 중국 측에서 그 유속이나 이런 정확한 자료에 대한 도달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요. 네. 논문에. 그렇다면 그 구간별 우리가 도달 시간이나 유속들하고 실제 그 꺼진 도달 시간을 맞춰보면 어느 정도 범위를 좁혀서 구조 탐색을 할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2: 예.
1: 네팔의 주요 그 홍수 피해 지역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치트완 이런 지역의 강까지 시신들이 떠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거기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해서 수색을 진행하고 있네요.
4: 그 하류에서는 이제 떠내려오는 시신들의 이제 수습의 범위가 아무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수습된 시신들과 희생자분들을 이제 사망자로 집계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안타깝게도 유실된 신체가 중복이 돼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요. 하류에서는 아무래도 생존자보다는 그 수색에 대한 부분이 거리를 보면은 한강에서 상류가 200km면은 정선 정도 됩니다. 그 정도에서 이렇게 떠내려온 상황이 되니까 네. 범위가 매우 퍼져 있고 하류니까 유속이 늦어지니까 지금 또 시신의 시일이 지나니까 이게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아무래도 구조보다는 수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0: 지금 뭐 정확한 인명피해 집계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직계가족 DNA 채취 통해서 신원 확인은 가능한 상황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네, 아무래도 여건상 네팔이 영토는 크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의학 체계나 이런 것들을 초반에도 우리나라한테 법의학 체계를 요청했던 부분도 우리가 이제 협조적으로 많이 나서는 부분에서 또 그런 분의 지원을 바랬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런 비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행정력, 군사력을 쏠리다 보면 네팔 당국에서도 최소 이런 경우에는 두세 달은 걸리는데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은 사실 뭐냐면 우선순위를 보지 않는다. 이런 좀 반면이라고 볼것 같습니다.
2: 이제 뭐 굴착기라든지 이런 중장비를 동원해서 쌓여있는 돌이나 진흙을 걷어내는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좀 어떤 역량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중장비가 들어간다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구조 단계에서 복구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넘어가려면 행정적으로 명확한 뭔 선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네팔 외교부에서 또 발표했던 보상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보상에 대한 부분도 이 어느 정도 생존자나 피해 액이 정확히 나와야 이제 그 다음에 복구 단계에서 보상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건 9월에 유엔 총회가 있어서 좀 급해서 그런 건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좀 행정적으로 좀 이른 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재난이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토성류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연구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사인 볼트가 저기 있었어도 토성류의 속도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건데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요. 네팔 대홍수 당시 토성류의 속도가 우사인 볼트 100m 세계 신기록보다 두 배나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빠르게 이동해도 저건 피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뭐 저는 우사인 볼트 속도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만은 저 속도가 이제 10초에 뛴다고 해도 36km가 되는데 시속 36km가 되는데 그두 배의 속도로 들이닥친 거고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우리가 산사태 생존 요령에서 뭐 흘러내려오는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 피한다 이렇게 되지만 징후를 따져서 먼저 조치하고 선제 대피하는 게 먼저지 봐서는 늦는다. 그걸 확실히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0: 그러니까 그 징후가 나왔을 때는 보통은 설마 그럴까 하고 안 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징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1: 이른바 상상의 실패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하지 않은 재난은 막을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메시지와 예고가 있어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최소한 재난 대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키워야 된다. 이런 상황이죠.
2: 근데 교수님, 요번에 그 대홍수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중국 지진 관측소에서 여러 차례 좀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그러는데 이런 걸 통해서는 좀 미리 좀알 수는 없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 상상의 실패예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9.11 테러 이후에 수많은 징후가 있었는데 자신들이 이 규모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네팔 당국도 흙탕물이 내려오고 상부에 지형 변형이 있었는데 충분히 이전부터 자연은 메시지를 주고 있었죠. 하지만 네팔 당국뿐만 아니라 이런 규모를 예상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해외 공사 전반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0: 중국과 네팔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큰 재앙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정보 공유 실패가 좀 뼈아픈 부분도 있는 건가요?
3: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졌더라면 아무래도 정보가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갔을 건데 이게 이제 상류 하류라는 서로 다른 나라 간의 지금 정보 공유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워낙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몇분 사이에 커다란 인명 피해가 날수 있고 재산 피해가 날수 있었던 지역이고 그다음에 10여 년 이상 계속 그런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미리 대피가 아니 준비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측에서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건 외교적으로 잘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2: 물론 뭐 징후를 알고 뭐 이렇게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건설 기술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따로 뭐 나와 있긴 있나요?
3: 지금까지 이제 건설 기술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설계 기준상으로 어디에 위협됨을 둘 건지, 어디에 어떤 형태의 어느 양을 흘릴 건지, 이런 측면이었지, 실제로 거기 안에 있는 안전수칙은 어느 정도 안전한 과거의 과거 사상들만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건설함에 있어서 안전대책이 확 변해야 되는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거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수생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현지 기업이 아무래도 그 수력발전소 네. 구조나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 자체적으로 지금 수색 활동을 굉장히 총력을 쏟고 있고 오히려 그 정보를 또 정부 대응팀에 전해주면서 공유를 또 하면서 돕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그 애초부터 그 우리 연락이 두절됐던 10분 그러니까 우리 현지 근로자분들 중에서 이제 9분은 귀국을 했고 한 분이 현장 소장님으로 남아 계시고요.
0: 예.
1: 그런 이유에서 보더라도 그 프로젝트의 현장 소장이라고 하면은 큰 유람선에서 재난이 당했을 때 선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배 내부의 상황 모든 걸 잘 알 수 있으니까 본인도 또 초기 워딩에서는 네팔인 근로자분들 모두 구조되기 전까지 자기 남겠다. 그러니까 꼭 그 한국인 분들 우리 국민들에 대한 분 떠나서 예. 네팔 당국과의 협조를 메시지를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0: 네.
2: 민간, 정부 그리고 뭐 다른 뭐 네팔이라든지 중국 이렇게 정보 공유가 좀 그 수월하게 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으세요?
1: 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모두가 정보를 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초반부터 사실은 네팔 당국의 답답한 모습이 좀 보여졌고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 구호단 신속대응단은 호의적이었고 수색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허용해주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보이는 화면이나 전해진 소식은 답답했고요.
0: 예.
1: 그리고 중국도 강대국의 인정을 뭐 자기들은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 꼭 인구도 많고 국력이 강한 것도 있지만 이런 위험 상황에서 중국은 실시간 위성을 할 수 있는 그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고요.
0: 예.
1: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도 이런 협조의 모습을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좀 보이는 예.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0: 이것도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헬기와 드론 다 뛰어가지고 상부 위협댐도 보고 혹시나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쪽인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수색 작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3: 아무래도 그건 기본적인 저희가 아까 나왔던
0: 예.
3: 저인망식 그런 무조건 찾아내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렇지만
0: 예.
3: 실제로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때는
0: 예.
3: 조금 더,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보고 그리고 작업 배치도를 보고 저 통신망 기록도 보고 종합 전체적으로 그런 게 저희가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0: 예.
3: 이제 더 중요한 건 좀 유속이나 이런 부분들
0: 예.
3: 정확히 지금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0: 예.
3: 그런 것들과 겹쳐서 실제로 이분들이 어디에 있었고 만약에 쓸려갔다라면
0: 예.
3: 얼마만큼 위치에 지금 가 있다라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수색에
0: 예.
3: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0: 네, 강 하류 쪽에는 뭐 수색견도 이제 동원된다고 하는데 끝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은 크게 긴급구호대가 있고 신속대응팀이 있고 또 기업 네. 쪽이 있잖아요. 이 세 곳이 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수색활동을 좀 해야 될까요?
1: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네팔 당국과의 협조 요청. 아무래도 그 정부와 군 당국의 입장이 지금 그 진압 저 구조 작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그 거점 역할, 애초에 신속 대응단이 재난 대응이 아니고 지금 보면은
0: 예.
1: 네팔 당국의 입장에 협상하는 대응단이었던 것 같아요. 인원이 소수.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지금 구호단이 거점화가 됐고요. 우리가 이제 구조대가 아니고 구호단이 간 겁니다.
0: 예.
1: 그런 메시지는 뭐냐면 네팔 자국의 복구와 향후 정책까지도 우리가 매우 전략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0: 예.
1: 그런 부분에서는 네팔 당국도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서로 좋은 결과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네팔 당국의 발표대로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조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5: Best sleep.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0: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습도가 내려가고 점차 초가을 날씨로 들어서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1도, 대전 30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금세 떨어지니 시간대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비가 내릴 텐데요. 강수량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mm가 예상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YTN 뉴스 FM.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12: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4: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4: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5: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s
1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담뿍 떨어지고 있는 목요일 한낮의 시간입니다. 낮 동안은 다소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 대전은 30도 등 대부분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충청과 남부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고요. 당분간 동풍이 지속되면서 동해안 지역은 휴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위로 돌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구리 방향으로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와 멀지 않은 곳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2차로에서는 방금 사고도 났습니다. 12시 56분경에 난 사고로 조금 전에 난 사고입니다. 동호대교 북단 뒤쪽으로 차량들 많이 혼잡합니다. 현재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복정과 수서 사이 1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잘 보셔야겠고요. 현재 내부 순환도 따라가는 길은 성산대교 쪽으로는 무난한데 성수대교 쪽으로는 홍제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약간 짧게지만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와 같이 가는 화랑로는 월릉교차로 부근으로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팔 현지 소식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팔에 급파된 우리 정부 해외 긴급 구호대가 오늘부터 네팔 현지에서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지상 수색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해외 긴급 구호대 위치부터 좀 살펴보면 어제 수색 지점 근처로 이동을 한 상태죠?
2: 네, 해외 긴급 구호대는 어제 베이스 캠프인 바타르까지 이동해서 숙박을 했습니다. 바타르는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끊긴 사고 현장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지점인데요. 헬기 이착륙이 편리하고 육로로도 이동할 수 있어서 이 구호대의 베이스 캠프로 선정된 곳입니다. 구호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하자마자 정비를 마친 뒤에 곧바로 바타르로 이동했는데요. 네팔 홍수가 발생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 이 하루라도 빨리 수색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에 당초 일정을 당겨서 어제 바로 바타르로 이동을 했습니다. 구호대는 오늘부터 현장에 미리 가 있던 신속대응팀과 합류해서 본격적인 수색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선발대인 신속대응팀이 이미 한국인 실종 추정 지점 50m 근처까지 육로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했는데요. 지금 네팔 현지 시간이 오전 9시쯤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색에 투입되기 앞서서 현지 네팔 군과 수색 범위와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수색에는 긴급구호대가 한국에서 가져간 전문 장비들과 구조견이 투입됩니다. 특히 사고 지점에 다다르면 고화질 드론과 음향탐지기 그리고 첨단 장비들을 동원해서 정밀 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대응팀은 앞서 어제도 지상과 공중에서 헬기와 드론을 총동원해 수색작업을 이어갔지만 아직 유의미한 성과는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응팀은 보다 정확한 실종자들의 홍수 당시와 최종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팔 당국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 정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현장에서 극적으로 대피한 현지인 생존자 등을 상대로 홍수 당시 한국인들에 대한 목격담도 취합해서 수색 범위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0: 박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선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오늘도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1: 네, 국회입니다. 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계속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죠?
1: 네, 앞서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지인의 요청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 유예,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야권에선 오늘도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요청 이후 식약처가 보완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임상시험 계획을 쓰긴 했고 당시 수사팀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 지휘부가 기소 유예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당시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가 김 후보자 등과 특별한 관계였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 융자금을 운영하는 브로커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입니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의 문자를 복붙해서 식약처장에게 보내고 식약처장의 문자를 다시 복붙해서 브로커에게 보냈습니다.
1: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흠집내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김 후보자는 임상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게 공정하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공익적 민원 전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안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죠.
1: 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아침 여러 우려와 비판을 듣고 있고 용 후보자 역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자신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여서
4: 민주당
3: 조금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것 같고 근데 그에 대한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 이런 것은 그 자체로서 존중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1: 직접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건 아니지만 용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여기에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무총장을 맡게 된 과정이나 급여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0: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잇따른 정부 여당 비판으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민석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죠.
1: 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아침 조국혁신당의 연대를 저해할 수 있는 언급은 서로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민주당과 혁신당은 뿌리가 같다며 우군이라면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따뜻하게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단순히 연대와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먼저 양당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연대의 원칙과 기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대표의 통합 구상을 향해서도 가치보다 덩치를 키우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연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합당의 전제와 방식을 놓고는 여전히 간극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4: 자,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부터 전국 지휘부를 소집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첫 현장 행보로는 제주를 찾아 실종 사건을 직접 점검합니다. 사회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김 대행이 취임식도 생략을 하고 곧바로 전국 지휘부를 소집했군요.
5: 네, 새롭게 교체된 지휘부가 각 지역에 부임하기도 전에 한자리에 모이는 것 역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경찰은 그만큼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는 경찰이 부족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습니다. 김 대행은 장윤기 논란과 제주 실종사

0: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실종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최종 책임까지 전 과정을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과연 경찰을 믿어도 되는가?
2: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1: 직무대행입니다.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말잔치에 거치지 않고 반드시 변화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0: 또 별도의 경찰 개혁 추진단을 꾸려 업무 방식과 지휘 체계, 조직 문화까지 원점에서 점검하고 잘못을 숨기거나 감싸는 문화를 뿌리 뽑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3: 또 첫 현장 행보로는 제주를 찾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논란이 됐던 제주 실종 사건을 의식한 걸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첫 회의에서 실종 사건 대응 체계 쇄신을 최우선 현안으로 꺼낸 데 이어 곧바로 제주를 찾는 건데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또 제주 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김 대행은 오늘 아침 경찰청 기자들과 만나서 제주 방문은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행은 가장 먼저 실종자 유족을 찾아 위로하고 한림읍 현장을 직접 둘러볼 예정입니다. 이후 제주경찰청에서 현안 보고를 받고 당시 대응 상황과 후속 대책을 점검합니다. 실종 사건 전수 점검에서 부적절한 업무 행태가 확인되면 문책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제주에서 어떤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3: 경찰이 기업 공개 과정에서 1,500억 원대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신병 확보 시도 과정에서 줄다리기를 반복한 경찰과 검찰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방시혁 의장이 받고 있는 혐의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4: 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 등 경영진이 지난 2019년 상장 계획이 없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기업 공개 후 비공개 계약에 따라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추산한 이들의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2,600억 원이 넘습니다. 방 의장은 이 가운데 1,500억 원가량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0년 10월 기업 공개를 했고 코스피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3: 경찰이 결국 신병 확보는 못한 건데요. 왜 그런 건가요?
4: 네, 경찰은 지난 4월 방시혁 의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의 행위가 단순히 주주들을 속인 것을 넘어 상장 정보에 대한 불균형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해 사회적 법익을 해쳤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조항에서 보호법익으로 삼는 사회적 법익 침해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신병 확보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지만 경찰은 전문가 등 외부 자문을 거쳐 기존 혐의 그대로 방 의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 수사를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줄다리기가 계속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5: 미국 조폐국이 판매를 시작한 금빛 동전. 앞면에는 진지한 표정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자유라는 뜻의 영어 단어 리버티가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미국의 국조죠. 흰머리 소리를 묘사한 대통령 문장에 그리고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250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는데요. 한 개당 우리 돈 3,300원쯤 하는 이 동전은 수집용 성격이 짙다지만 실제 법정 통화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연방법은 1달러 동전에 살아있는 사람의 초상을 새기는 걸 금지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동전 앞면에 인물 초상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동전 제작이 현실화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진 셈이라는 뒷말도 나옵니다.
3: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시체를 모은 주유소 영상입니다. 한 경차가 주유건을 꽂은 채 출발하려고 하자 바디캠을 단 오토바이 운전자가 황급히 달려가서 뽑은 건데요. 아슬아슬 간발의 차이로 차량 출발 직전에 주유건을 뽑아서 제자리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유장치가 꽂혀 있는 걸 모르고 출발하는 차주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물게 될 뻔했다. 또 순발력을 발휘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누리꾼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0: 이었고 결국에 보부캣을 격리한 뒤에 야생동물 당국에 인계를 했는데요. 근처 야생지역으로 안전하게 옮겨진 보부캣은 자, 보시는 것처럼 문이 열리자마자 쏜살같이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1: 네, 건물 구조물 틈에 목이 낀 채 옴짝달싹 못하는 앵무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건물에서 야생 앵무새가 유리 구조물 사이에 끼어버렸는데요. 소방관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머리를 잡은 뒤 무사히 빼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고 하네요. 구조를 마친 뒤에는 수건에 푹 쌓인 채 이렇게 안정을 취했습니다. 잔뜩 놀랐는지 얌전히 안겨있는 모습이 마치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야생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귀여운 손님으로 보입니다.
0: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2개 공사로 분리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에너지발전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혼재된 기능을 재정립하고 재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와 자산 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됩니다. 남동발전과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추진됩니다. 또 83개의 자회사 소규모 기관도 통합이 됩니다. 어제 오후 부산 오륙도 동쪽 해상에서 전복사고가 난 뒤에 침몰한 예인선이 상선 예인 과정에 한쪽으로 기울어서 뒤집히는 폐쇄회로 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구조당국은 해저 87m에 가라앉은 예인선을 찾았지만 시야 확보가 안 돼 실종자 6명 가운데 누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2: 네, 부산입니다.
0: 네, 사고 선박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 이유가 파악이 됐습니까?
2: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해경이 공개한 화면을 보면 예인선 두 척이 호주를 걸고 상선을 앞에서 끌고 가는 과정에 이번 사고가 났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원래보다 16배 빨리 재생된 겁니다. 2시 방향으로 향하면서 왼쪽 예인선은 앞으로 문제없이 항해하는데 오른쪽 예인선은 마치 누가 뒤에서 잡아당긴 것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왼쪽으로 기울어 뒤집힙니다. 이 과정이 길지 않아서 승선원들이 제때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선 뒤쪽에 한 척까지 모두 세 척이 예인 작업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다른 예인선이 구조 작업을 벌일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호줄에 묶여 있어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예인 과정에서 규정이 지켜졌는지 6만 6천 톤급 선박을 끄는데 예인선 출력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자 진술을 들어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아직 실종자 6명을 찾지 못했는데요. 수색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 사고 선박은 사고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3.9km가량 떨어진 부산 대변항 남동쪽 6km 해상에서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어제 저녁 8시쯤 해양경찰 잠수지원함이 해당 지점에 침몰한 선박 추정 물체를 발견한 뒤에 음향탐지로 수심약 87m의 전복 선박 침몰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해군 무인 잠수정을 투입했지만 수중에서 시야가 약 30cm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오늘 수색구역을 가로 66km, 세로 40km로 확대하고 17개 구역으로 나눠 선박 24척과 항공기 7대 등을 동원해 합동수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군 무인 잠수정 등을 이용한 수중수색을 벌이고 해당 수심까지 잠수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경찰 업무 범위는 수심 60m까지로 예인선이 가라앉은 수심 87m는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깊이이기도 합니다. 어제 사고를 다시 정리하면 오후 1시 반쯤 오륙도 동쪽 9km 해상에서 8명이 탄 예인선이 전복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은 배 밖으로 나와 뒤집힌 선체 위에 있다가 상선 사다리에 구조됐고 우리 선원 1명은 선 내에서 발견됐지만 의식이 없었고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0: 네, 가게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젠틀맨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전 동구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서대문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호 전 의원 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1: 안녕하세요.
0: 청와대 개각 인사 중에 김승원 후보자가 야권의 표적 1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주식회사 제넨셀이라는 회사 코로나 신약 치료제 허가해달라고
3: 한동훈
2: 부정
3: 무소속
2: 등 운영하던
3: 의원입니다.
2: 오랜 지인인 양모 씨 통해서 청탁받아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서부지검이 2024년 12월까지 수사한 사실이 있죠.
4: 낙마 영순위로 김승원 후보자를 꼽은 만큼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자를 가장 먼저 국회 청문회장에 세우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5: 부정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3: 박종건 국민의힘 수석
5: 김승원
3: 대변인입니다.
5: 내정자의 업무 방식인가? 법무부 장관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와 민원을 전달한 지인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6: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 역시 형사사법개혁의
3: 한병도
6: 발목을
3: 민주당
6: 잡으려는 정치국세에 불과합니다.
7: 한도 높은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7: 학살했는데
3: 후보자입니다.
7: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습니다.
0: 네, 지금 야권의 공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 억울함을 풀고 싶다 이런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장철민 의원님,
1: 네.
0: 억울함을 풀고 싶다, 억울하다, 문제 없다, 청문회에서 내가 이거 돌파하겠다 이런 뭐 의지를 드러낸 걸까요?
1: 실제로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1: 코로나 당시에 신약 개발이나 백신 개발이나 국민적인 관심들도 굉장히 높았고, 실제로 국민들께서도 이런 어떤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0: 예.
1: 빠르게 이 행정적으로나 정부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램들을 가지고 계셨던 상황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캐릭터였는지는 어떻게 보면 좀 선정적으로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0: 예.
1: 같은데,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이런 빠르게 신약 개발들을 함으로써 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역할을 그래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0: 그때 약이
1: 싶고,
0: 급했으니까.
1: 실제로 이제 내용들을 보면 불법적인 어떤 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빠르게 국부 유출 가능성이 있으니 막아달라,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저는 이제 듣기는 했는데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 국민들께서 정부가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이 빠르게 뭘안 해주면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좀 너무 늦어지고 있다, 좀 사유 좀 알아봐 달라. 근데 이런 역할들은 법상으로나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나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 아닌가? 김선호 의원도 그 정도로 이 판단하고 역할을 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사실 이 불기소가 된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지금 인사청문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검찰이 무리하게 했었던 일을 가지고 당시 검찰의 의도와 비슷한 어떤
0: 무리한
1: 이
0: 수사였다.
1: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당시에 2021년이니까 5년 전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래픽을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사람이 이제 얽혀 있는 거예요. 신약 개발 업체 이제 강모 씨입니다. 강모 씨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로비스트 역할을 한 양모 씨, 여성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있는 거죠. 신약 개발 업체 강모 씨가 양모 씨에게 정치인을 알고 있다고 하니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권을 좀 도와달라 부탁을 했고, 그러자 양모 씨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도와달라고 대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빠르게 처리해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실제로 2주 뒤에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이 된 겁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제 저격수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의 담당 실무자들이 빠르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0: 문자를 보내지 않았냐 이런 주장이고요. 이후에 실제로 승인이 돼서 주가 폭등도 됐고 누가 얼마나 부당이익을 챙겼는지도 따져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던 약이 아니라 실패로 끝난 약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과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지금 김승원 지명자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0: 예.
1: 저는 억울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0: 억울할
1: 것이
0: 게 없다.
1: 당시 제가 보건복지위원이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 코로나19
2: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마스크 대란이 나오고 이래서요. 그런 공장 그 업체에서도 서로 허가를 내달라고 아우성이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중 하나가 저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 식품 의약품 안전처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굉장히 엄격한 이 절차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먼저 접수한 데를 먼저 또 승인하는 것이 맞고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를 딱 찍어서 저렇게 문자로 보내는 것은 압력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선의를 가지고 했으니까 괜찮다. 뭐 돈을 나중에 안 받아서 괜찮다가 아니라 저 자체가 저는 청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적어도 그리고 이제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가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만일 지역구의 의원이거나 여러 가지 민원이거나 이러면 또 어느 정도 또 그런 그 정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0: 네.
1: 이분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브로커를 통해서 부탁이 온 것인데 저는 만일 그래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일반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 그 무슨 그 임상 승인 이런 것이 많다고 그러는데 좀 신속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사실 질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소관인 보건복지위원이 아니면
0: 예.
1: 거기 위원을 통해서 얘기를 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또 본회의에서 얘기하거나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한 특정 업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부탁이 되는 것이고요.
0: 식약처장에게 문자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1: 아주 부적절하죠.
0: 예.
1: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0: 예, 김승원 후보자가 오늘 질문 공세를 이제 많이 받았는데 여러 얘기를 했고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부정한 청탁도 아니고 편의 제공도 없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목소리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3: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조작된 기소는 그것은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3: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을 했고요.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한 청탁도 아니고 그다음에 편의 제공도 없었다. 네, 다른 사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이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 즉 기소 유예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 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점입 가경입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브로커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의 문자를 복붙해서 식약처장에게 보내고 식약처장의 문자를 다시 복붙해서 브로커에게 보냈습니다.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습니다. 명백한 뇌물죄입니다. 뇌물죄는 약속 요구만 해도 성립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만 아니었다면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0: 네. 그러니까 김승환 후보자는 빠르게 처리하라는 게 무슨 절차 생략도 아니고 뭐 부당하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고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다 난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5: 그런 거죠.
0: 예.
5: 그 실제로 뭐 의원님께서는 꼭 질의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0: 예.
5: 사실 저희가 국회가 맨날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2: 일들이 있어요. 장철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5: 장관이나 차관이나 뭐 이제 관료들에게 아 지금 이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알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고 좀 절차적으로 제대로 된 그 행정작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은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죠.
0: 예.
5: 저희가 회의 열려 있을 때 공식적인 질의에서만 얘기를 해야 된다면
0: 예.
5: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뭐 지금도 아마 뭐 300명의 모든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사실
0: 예.
5: 그런 일들을 안 하지는 않을 거고요.
0: 예.
5: 그래서 저는 사실 김성원 의원이 뭐 그때도 것도 아 이런 현장에 이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일반론적으로도 신속하게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뭐 그렇게 일을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0: 그런데 이게 특정 업체의 네. 이익에 반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5: 모든 일들은 특정 업체나 특정 개인이나 예. 특정 기업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것들이 모여서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되는 거고 실제로 뭐 국회의원들도 처음에 이야기를 듣거나 할 때는 다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예. 하지만 그것들을 일반적인 어떤 정책 과정에 대한 것들로 풀어나가는 거고요. 예. 저는 근데 오히려 지금 방금 장동현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 허위사실이 아닌가 싶은 게
0: 어떤 부분이요?
5: 그 김승원 후보자가 계좌번호를 직접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사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김성호 후보자가 계좌번호를 전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예. 저 부분은 정동혁 대표가 정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예. 그래서 뭐 어떤 돈이 오간 사항도 아니고 뭐 계좌번호 같은 것들을 후보자가 직접 준 것도 아닌데 뇌물이라고 저런 식으로 음해 명예훼손을 하는 게 공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정동혁 대표가 이후에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0: 재판이 다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네. 추후에 저희가 또 사실 확인은 좀
5: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예. 저 중간에 있는 분들이 뭐 후원 계좌 같은 것들을 예. 전달하고 했는데 김성호 후보자가 그런 거 하지 마라 예. 라고 한 그런 내용들은 네. 기사로 파악이 됐던데 김성호 후보가 직접 계좌번호를 줬다는 건 제가 보기엔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였거든요. 예. 이거는 장동혁 대표든 저희가 좀 팩트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장동혁 대표도 그렇지만 지금 야권에서는 김성호 후보자와 이 로비스트 양모 씨의 관계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박정훈 의원도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와 서울 강남 유흥주점 마담 출신 양모 씨, 김 후보자가 판사 시절에 알게 된 사이다 라면서 양 씨가 제약사 대표 강모 씨에게 이 오빠는 내 말이면 다 한다 이런 문자를 보낸 것도 두 사람 사이가 특수관계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을 받은 식약처장이 부하 직원에게 신속히 처리하고 국회의원에게 그런 소리 듣게 하냐라는 취지에 닥달하는 문자를 보냈다라고 박정훈 의원이 올린 글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도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절차 생략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점이고요. 식약처 직원 7명이 처장의 별도 지시나 특별 보고가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신속 처리 요청만으로 민원 전달을 위법이라고 당시에 단정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제 후보자와 이 양 씨의 관계가 도대체 뭐길래 저런 일까지 벌어지느냐 이 부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1: 당연히 뭐 이제 제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편의 제공이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편의 예. 제공을 받았죠. 왜냐하면 부탁하고 나서 2주 만에 승인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편의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후원금 얘기가 오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후원의 계좌가 다 차서 못했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예.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보면 편의 제공은 받았고 또 고맙게 생각했고 이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갖고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이제 그 중간에 있었던 양 씨 그 유흥주점을 이제 예.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소기업으로 바꾼 이런 분인데 저는 뭐 그 자체를 직업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예. 없고요. 다만 이제 양 씨가 중간에서 이 김승원 후보자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본인이 좀 풀어먹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0: SNS에 실제로 글도 네, 좀 올리고 네. 그랬다고 전해지고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그렇게 이제 코로나 그 치료제 업체 같은 사람이 이제 부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가 있어 시절에 유흥주점의 이 그 주인 마담 이런 사람과 저렇게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얘기할 때 보면 조희대 대법관 그 전에 또 그 누굽니까 그 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 잠깐 풀어줬다가 했던 그 검사 무슨 뭐 엄청나게 털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김수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판사로서 사실 적절한 그 언행을 했다고 저 처신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어서요.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가다 보면 더 네.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처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들을 보면 뭔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0: 간략하게요. 뭐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질의도 있을 것 같고 청문회 때 워낙에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보니까 네. 도덕적인 기준을 더 엄격하게 들이댈 것 같은데 이런 뭐 양 씨와의 관계나 이런 문제

0: 얘를 이제 야권에서 집중 추궁할 때또 어떻게 대응할지도 전략을 좀 짜야 될것 같습니다.
1: 사실 뭐 지금 뭐 이용호님도
0: 예.
1: 말씀을 주셨지만 판사 시절부터 잘 알고 지냈는지가 정확한 사실인가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몰라서
0: 예.
1: 아마 사실관계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물론 당연히 이제 법무장관 후보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국무위원, 일반적인 장관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엄격한 잣대의
0: 예.
1: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그 검증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0: 네.
1: 그런 것들을 더 갖춰야 되는 것도 너무나 맞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저희가 이제 사람의 원래 직업 같은 거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가려 사귈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인격 살인을 해서는 안
0: 예.
1: 된다라는 지점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예.
1: 저희가 정치인들은 온갖 사람들하고 다 사깁니다. 다
0: 예. 예.
1: 만나고 다 이야기하고 뭐 연락도 엄청나게 오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그 어떤 특정인의 직업 뭐그뭐그 분과의 정말 부적절인 거 무슨 이제 뭐 금전거래가 있었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라고
0: 예.
1: 하면 정말로 그냥 잘 안다. 특히나 그 분의 주장으로 잘 안다.
0: 네.
1: 라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0: 예.
1: 뭐좀 과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사실은 흠집내기 의도가 훨씬
0: 예.
1: 더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0: 네,
1: 싶습니다.
0: 저희도 뭐 야권에서 나오는 그 주장을 그대로 전해드린 것뿐이고요. 김승원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잘 해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의원 출신들이 청문회에 앉으면 공격만 막 하다 이제 수비를 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용혜인 후보자도 이번 청문회에서 주목을 받을 텐데 이제는 수비수의 입장을 해야 될 텐데 과거 공격의 역할을 할땐 이렇게 매섭게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수도방위 사령부의 사령관식이나 돼가지고
3: 우리 저
2: 생각을 하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증인도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4: 의원입니다.
2: 그걸 뭘 잘났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조용히 하세요! 제발 본인을 좀 돌아보세요, 강선영 의원.
5: 야!
2: 야? 야라니!
5: 도방 사령관식이라는 말에 사과하면 야라는 말에 사과하겠습니다.
2: 제가 그걸 왜 사과합니까? 장관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사태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에 연연하는 모습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성가족부 폐지돼서 이 인구가도 양성평등 본부장을 맡아달라는 제의가 오면 수락하시겠습니까?
6: 우선은 제가 아까 직에 연연한다는 의원님 말씀은 좀 과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2: 질문에 답변하세요.
6: 한 번도 직에 연연한 거 아니고
2: 수락하시겠습니까?
6: 대통령의
2: 장관! 지금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6: 저도 대답하고
2: 본인이 하고
6: 있습니다.
2: 싶으신 말만 하지 마시라고요.
0: 네, 이번에는 용혜인 후보자가 아마 식은땀을 흘릴 차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에 연연하십니까? 이 질문 용혜인 후보자가 답변을 지금 해야 될것 같거든요.
7: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있었을
0: 예.
7: 때 조금 그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그래도 내용 가지고 충분히 서로 토론하고 질문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0: 예.
7: 다 그게 업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뭐 본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0: 예.
7: 모르겠어요. 저는 용혜인 의원이 청문회 저 자리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 어떻게 보면 분노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가 국정의 전환을 위해서 지금 개각을 대폭했는데 국정 전환은 커녕 국면 정말로 더 어렵게 만든 험악하게 만든 꼴이 됐기 때문에
0: 예.
7: 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용혜인 의원의 지금 젊은 청년으로서 조금 전에 보였던 그런 모습은 매우 소망스럽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본인도 직에 연연하느냐라고 뭐 이렇게 당돌하게 또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질문하는 걸 봤는데
0: 예.
7: 오히려 본인은 자기의 입장이 되니까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겠다고
0: 예.
7: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0: 예.
7: 저는 뭐 아마 국민들 가슴 속에는 이미 마음 속에는
0: 예.
7: 용혜인 장관을 용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0: 지금 무례했던 겁니까? 잘 싸웠던 겁니까?
7: 저도 국회의원을 뭐 8년 했지만.
8: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서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관련해 공소 취소로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내용과 전국 현안,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6: 고향 특례시.
7: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8: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7: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9: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10: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2: 와, 서울 세계 불꽃축제다.
13: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14: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 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13: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15: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16: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7: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일하다 다치거나 쓰러지면 그래도 산재는 되겠지. 그런데요, 막상 판결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치가 않습니다. 몇 가지 사건을 비교해볼까요? A씨는 그날 임원들 앞에서 중요한 PT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18: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잠깐만요.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19: 에이, 괜찮으세요?
18: 아, 잠시만요. 아, 왜 이러지?
17: 프레젠테이션 도중 두통과 식은땀을 호소한 A씨. 이후 숙소로 들어갔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뇌출혈. 과연 산재로 인정이 됐을까요? 이번엔 수상스키 강사로 일하던 B씨의 사례입니다.
19: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자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18: 우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타고 싶다.
19: 자,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18: 으악! 어머, 선생님!
17: 손님들 앞에서 수상스키 시범을 보이다 넘어져 숨진 B씨. 근로복지공단은 사적 행위였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는데요. 과연 법원의 판단도 같았을까요?
19: 아, 오늘 더워도 너무 더운데.
18: 이 정도면 오후 일 못하겠다. 오전까지만 해야겠는데?
19: 아, 그러게요. 안 되겠다. 오늘은 오전 작업만 하고 들어가시죠.
17: 폭염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C씨. 그런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 나온 건데 이 사고도 산재가 될까요? 어떤 경우는 산재로 인정이 됐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체 뭐가 이 차이를 만든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산재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들, 실제 사건과 비교해가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0: 오프닝에서 나온 사례들, 산재가 인정된 사례도 있고요.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인정이 됐고 어떤 게 인정이 되지 않았을지 한번 맞춰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1: 네, 일단 세 가지 사례 다시 간단히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임원진 앞에서 중요한 PT를 하다가 이상 증세가 생겼고 다음날 뇌출혈로 숨진 A씨 사건이고, 두 번째는 수상 스키 강사 B씨가 손님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다 넘어져 사망한 사건, 세 번째는 폭염 때문에 오전 작업만 하고 조기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C씨 사건입니다.
0: 저 셋 중에 어떤 사건이 산재로 인정이 됐습니까?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로 인정된 건 두 번째 수상 스키 강사 사건과 세 번째 조기 퇴근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반면 첫 번째 업무 중에 쓰러진 PT 사건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 네, 결과만 놓고 보면요, 아 의외다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이게 산재가 아닌 경우도 있고,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다가 밖에서 난 사고가 오히려 산재다. 도대체 뭐가 이 차이를 만든 건지 하나씩 비교를 해봐야겠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사례부터 볼게요. 중요한 PT를 하던 중에 이상 증세가 발생을 했고 다음날 뇌출혈로 숨졌는데 업무 도중 증상이 시작됐는데도 왜 산재 인정이 안 된 겁니까?
1: 네, 청취자분들도 일하다 쓰러졌는데 왜 산재가 아니야? 라고 의아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건설산업관리 감리 업무를 하시던 분인데요. 임원진 앞에서 용역 수주를 위한 PT를 하다가 두통과 식은땀 증상이 생겼고 숙소로 돌아간 다음 날 오전에 뇌출혈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감리 용역 유찰과 대기 근무로 인한 임금 삭감, 거기에 PT 준비와 시연 과정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급성 과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업무량이에요. 발병 전 일주일 업무 시간이 40시간 3분으로 평소보다 30% 이상 늘지 않았고요. 발병 전 4주, 12주 평균 업무 시간도 각각 39시간 20분, 39시간 39분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간에 갑자기 일이 폭증했다거나 만성적으로 과로했다는 게 수치로 입증이 안 된 거죠. 둘째로 PT 자체의 성격인데, 법원은 이분이 입사 후 수년간 입찰 준비와 PT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PT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10년 이상 당뇨병 진료를 받아온 점, 고혈압과 30년 흡연력이 확인된 점, 부검에서도 혈당 조절이 안 된 상태와 심장 동맥경화가 확인된 점 등이 더해지면서 법원은 업무 스트레스보다는 장기간의 당뇨, 고혈압, 흡연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혈관이 약해진 것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0: 네, 방금 개인적 소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산재를 따질 때 이 지병이나 뭐 개인적인 질환이라든지 기왕증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나 중요한 변수입니까? 지병이 있으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기 훨씬 어려워지는 건가요?
1: 지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병이 있으면 법원이 이게 업무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지병이 자연스럽게 악화된 건지를 훨씬 꼼꼼하게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35년간 음주와 흡연을 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휴게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2011년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소견이 있었고 2019년에는 간경변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4일 이상 하루 평균 소주 3병을 마셨고 35년 이상 흡연을 했는데, 법원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는 뇌출혈에 잘 알려진 위험인자라면서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발병 전 업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달했고 급격한 작업 환경 변화도 없었다는 점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0: 그러면 앞선 PT 사건, 지병이 만약에 없었다면 산재 인정이 됐을까요?
1: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병이 없었더라도 과중한 업무가 입증되지 않아서 인정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고 담배도 피우지 않던 건강한 사람이 중요한 발표 직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법원이 PT 발표라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발병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지병과 업무 과중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요. 산재가 인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수상스키 강사 B씨의 사건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은 강습이 아니라 개인 운동을 하다가 난 사고다 이렇게 봤어요. 손님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다는 사고인데 왜 개인 운동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또 법원은 업무 중의 사고로 판단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랐던 겁니까?
1: 네, 법원이 업무 중 사고로 본 근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고 시점이 사업장 영업 개시 시간 이후였고 장소도 사업장 내부였습니다. 둘째, 보트를 운전한 사람도 같은 사업장 직원이었고 통상적인 코스로 운행했습니다. 셋째, B씨가 수상스키를 타기 전에 손님들에게 지상교육을 실시했고 손님 중 한 명은 수사기관에서 강습료를 내고 일주일에 3에서 4회 강습을 받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넷째,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법원은 개인 운동을 위해서라면 굳이 손님들을 보트에 태운 상태에서 수상스키를 탈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수상스키 강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 자체가 특별히 이례적인 강습 방식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0: 네. 근데 법원 판단을 보면 좀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요. 설령 B씨에게 개인적으로 운동하려는 목적이 조금 섞여 있었다고 해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끊겼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업무 중에 사적인 목적이 조금 있더라도 산재에서 제외되는 건 아닌 건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또 사적인 행동으로 봐야 되는 건지 경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네, 맞습니다. 법원은 사적 목적이 조금 섞인 것과 사적 행위로 완전히 전환된 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인데요.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은 그 행위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느냐입니다. 즉, 업무 시간 중 업무 장소에서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거기에 개인적인 목적이 일부 섞여 있다고 해서 바로 산재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사적 일탈, 예를 들어 근무 중에 개인 용무를 보러 전혀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건 업무와의 연관성이 끊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PT 사건과 이번 수상스키 사건 둘 다 뇌출혈인데 결과가 달랐잖아요? 그 차이를 보면 PT 사건은 업무상 질병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따진 거고요. 수상스키 사건은 업무상 사고로서 사고 자체가 업무상 수행 중에 발생했는지를 따진 겁니다. 즉, 업무상 질병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반면 업무상 사고는 그 행위 자체가 업무상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보는 거라서 판단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폭염 때문에 오전 작업만 하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던 C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처음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계약서에 퇴근 시간이 오후 5시 30분으로 돼 있는데 조기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관리자에게 보고하거나 허락받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팀은 정상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법원은 왜 이걸 따로 산재라고 판단을 해버린 겁니까?
1: 네, 일단 이분은 건설 현장 일용직 타일 작업자이신데요. 2023년 8월 3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오전 작업만 마치고 귀갓길에 올랐다가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따르던 버스에 추돌까지 당해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타일 작업자의 임금은 작업량에 따라 산출되므로 통상적인 형태의 근로와 달리 정해진 근로시간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도 법정에서 현장 관리자에게 출퇴근 보고를 하지 않았고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원청 회사도 일용직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었다고 보미 타당하다며 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0: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게 계약서보다 실장 현장의 근무 관행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점 같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도 평소에는 이렇게 일했다 이걸 막상 입증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번

0: 사건처럼 증인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맞습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공식 기록이 없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건 역시 동료들의 진술, 즉 사실 확인서나 법정 증언입니다. 이번 타일 사건에서도 동료들의 일관된 법정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0: 네. 오늘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재의 기준과 실제 판단 기준이 꽤 다른 점이 있다 생각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당연히 산재가 되겠지 하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회사에서 쓰러지면 무조건 산재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PT 사건이 딱그 경우인데 업무 도중 증상이 시작됐는데도 산재가 안 됐잖아요.
0: 네.
1: 뇌출혈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는데 이건 발병 장소가 아니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0: 네.
1: 두 번째 오해는 지병이 있으면 어차피 산재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가 그 지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게 입증되면 산재가 될수 있습니다.
0: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플로우라이다의 휘슬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여름과 가을 사이 동풍이 불어 계절의 변화가 어렴풋이나마 느껴지는데요. 낮 동안은 여전히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오르고요. 대전 30도, 광주 33도, 부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최고 기온이 29도 선으로 낮 더위도 조금은 누그러지겠고요. 오늘 낮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충북과 남부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도심에서는 성산로 따라 독립문 가는 길 차들이 좀 모여있는 구간은 성산대교에서 연세

0: 반대쪽이고요. 반대쪽으로는 성산 2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현재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위로는 수서와 탄천 1교 사이 3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했고요.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사고 발생하면서 지금 현장 정리되고 있는데 그 부근으로 좀 혼잡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강대교와 여의 상류 사이 3차로 쪽에 고장 차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팔탄 분기점 부근에 사고 났습니다. 와이텐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4: 어제 오후 부산 오륙도 동쪽 해상에서 전복 사고가 난 뒤 침몰한 예인선이 상선 예인과장은행에서 한쪽으로 기울어 뒤집히는 폐쇄회로 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5: 네, 구조당국은 해저 87m에 가라앉은 예인선을 찾았지만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실종자 6명 가운데 누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종호 기자.
6: 네, 부산입니다.
5: 네, 사고 선박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유가 파악됐습니까?
6: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해경이 공개한 화면을 보면 예인선 두 척이 홋줄을 걸고 상선을 앞에서 끌고 가는 과정에 이번 사고가 났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원래 속도보다 16배 빠르게 재상한 겁니다. 2시 방향으로 향하면서 왼쪽 예인선은 앞으로 문제없이 항해하는데 오른쪽 예인선은 마치 누가 뒤에서 잡아당긴 것처럼 나가지 못하고 왼쪽으로 기울어 뒤집힙니다. 이 과정이 길지 않아서 승선원들이 제때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선 뒤쪽에 한 척까지 모두 세 척이 예인 작업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다른 예인선이 구조 작업을 벌일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홋줄에 묶여 있어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예인 과정에서 규정이 지켜졌는지, 6만 6천 톤급 선박을 끄는데 예인선 출력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자 진술을 들어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아직 실종자 6명을 찾지 못했는데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6: 사고 선박은 사고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3.9km가량 떨어진 부산 대변항 남동쪽 6km 해상에서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어제 저녁 8시쯤 해양경찰 잠수 지원함이 해당 지점에 침몰한 선박 최종 물체를 발견한 뒤에 음향 탐지로 수심 약 87m의 전복 선박 침몰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 무인 잠수정을 투입했지만 수중에서 시야가 약 30cm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오늘 수색구역을 가로 66km, 세로 40km로 확대하고 17개 구역으로 나눠 선박 24척과 항공기 7대를 동원해 합동수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군 무인 잠수정 등을 이용한 수중수색을 벌이고 해당 수심까지 잠수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경찰 업무 범위는 수심 60m까지로 예인선이 가라앉은 수심 87m는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깊이이기도 합니다. 어제 사고를 다시 정리하면 오후 1시 반쯤 오륙도 동쪽 9km 해상에서 8명이 탄 예인선이 전복됐습니다. 인도네시아 31명은 배 밖으로 나와 뒤집힌 선체 위에 있다가 상선 사다리에 구조됐고 우리 31명은 선 내에서 발견됐지만 의식이 없었고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4: 네, 네팔 대홍수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네팔 현지에 도착한 김

0: 긴급 구호대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색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 당초 계획보다 하루 일찍 베이스캠프를 친 구호대는 오늘 실종 추정 지점으로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 연결하겠습니다.
0: 네, 먼저 바타르에 나가 있는 권준기 특파원, 긴급 구호대가 수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2: 네, 저는 긴급구호대가 베이스캠프를 친 바타르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바타르는 실종 추정 지점까지 직선거리로 20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은 도로가 끊어져 단거리 접근로는 없지만 수도 카트만두에서 사고 지점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긴급구호대는 당초 오늘 오전에 이곳 바타르로 넘어와서 베이스캠프를 칠 계획이었는데요. 계획을 하루 앞당겨서 어제 이곳에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수색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 일정을 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구호대는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수색 작전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네팔 군과의 협의를 통해 수색 구역과 방법 등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구호대장을 만났는데요. 들어보시죠.
3: 군사령관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고 그 협의가
4: 이규호
3: 잘 되면
4: 대장입니다.
3: 오늘 기상 상황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빠르면 오늘 오후에 수색 작업이 한 차례 더 이루어지자 하는 마음인데 아시다시피 산세도 험하고 기상 상황도 안 좋고 해서 바로 군수색, 협동 수색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 네, 긴급구호대가 합류하면 수색 지역을 더 넓히게 되는 겁니까?
2: 네, 수색 구역과 관련해서도 네팔 군 당국과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호대는 실종자가 활동한 사무실 근처인 람체 일대와 또 홍수 당시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옐로우 브릿지 쪽을 수색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찾는 게 최우선인 만큼 일단 그 지역 수색을 희망하겠지만 네팔군이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이미 해당 지역 일대를 네팔군이 수색하고 있는 만큼 서로 조율이 이루어져야 원활한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기인 네팔은 거의 매일같이 비가 오고 있고 오늘도 이곳에 비 예보가 있어 기상 상황과 작전을 펼칠 지역의 지형도 수색 구조 활동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이번에는 네팔 군부대에 나가 있는 취재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희 특파원, 긴급 구호대가 한국에서 구조를 위한 특수 장비도 실어 왔는데 그곳을 통해 옮겨지는 건가요?
5: 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은 네팔 트리슐리 군기지 안에 있는 군 이착륙장입니다. 취재진이 1시간 정도 전부터 헬기장을 지켰는데요. 인도군이 필요한 물자를 군 헬기에 싣는 모습이나 중국군이 민간 헬기를 통해서 이착륙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호대가 실어온 장비만 해도 1,000점 가까이 됩니다. 이 역시 헬기 수송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공중 수송이 중요한 이유, 열악해진 도로 사정 때문입니다. 홍수 전에는 이곳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강 상류 람체까지 1시간 정도면 닿았지만 길이 끊겨 지금은 한나절은 필요합니다. 람체는 우리 실종자들이 활동한 수력발전소 사무실 건물 인근 지역입니다. 구호대는 이에 따라 육로 수색은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헬기를 통한 공중 수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구호대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베이스 캠프에서 네팔 군당국과 수색 계획을 논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가 잘 진행되면 구호팀 일부가 이곳으로 이동해 구조장 장비 등을 옮기고 현장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네, 구호대보다 먼저 도착했던 신속 대응팀도 어제까지 사흘째 수색 활동을 펼쳤는데 아직 들리는 소식은 없습니까?
5: 네, 신속 대응팀 6명은 어제도 람체 지역에서 수색 활동을 벌였습니다. 네팔군 2명도 대응팀과 함께 수색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오갔지만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없었고 수색 지역 확대를 준비 중입니다. 구호대는 또 그제 고성능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산속에서 수색 활동을 펼친 신속 대응팀은 헬기로 베이스 캠프가 차려진 바타르로 이동해 긴급 구호대와 합류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구호대와 한 팀으로 현장 수색 구조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0: 네, 현지에서 권준기, 김철희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0: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는 노동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의 설계 구조상 물이 완전히 차지 않은 발전소 지하 상부 구간 생존 가능 공간이 있다고 보고 이곳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상 지하의 높은 공간에 상당수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터널은 입구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구조여서 대홍수로 유입된 물과 진흙이 터널 가장 높은 부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3: 터널 깊숙한 곳에는 공기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터널들은 특히 입구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서 물이나 진흙이 유입되더라도 터널 가장 높은 곳까지 모두 차오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팔 외무장관입니다.
2: 만약 사람들이 터널이나 발전소 내부 높은 공간으로 피했고 그곳에 공기가 남아있다면 생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팔 전력청 당국자는 라스와가디 수력발전소의 경우 터널 내에 방처럼 생긴 구조물에 46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곳엔 식량과 물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났어도 생존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퍼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도 내부에 마른 공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ABC 방송도 수력발전소 지하 구조상 대홍수의 직접적인 충격과 침수를 피해 공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부 공간이 존재한다며 이 생존 가능 구역,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어퍼트리슐리 3A 발전소는 무려 11층 규모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가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대피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구조당국은 이 같은 생존 가능 공간을 찾아내 실제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의 침수 정도와 산소, 식량 확보 여부가 생존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거대한 암석과 토사에 가로막힌 구조대가 이 생존 가능 공간에 얼마나 빨리 닿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 나서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1: 공소 취소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장관 권한 밖의 일이라며 직접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4: 네, 서울 적선동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김 후보자가 오늘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지명 소감을 밝혔죠.
4: 네, 그렇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이곳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우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되는 시점에서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새 제도를 잘 안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정략제의 인권보장과 더불어 범죄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국가의 보호체계를 갖추는 데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소수의 카르텔이 부당한 특권을 노리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사회 포용과 통합에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임 정성호 장관이 마련한 토대 위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0: 네,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도 나왔죠?
4: 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됐고 이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으며 일각에서 관련 우려도 제기됐는데요. 오늘 출근길에선 장관 후보자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며 공소취소 권한도 없고 검찰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 공소 유지는 그 공판 검사가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3: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5: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4: 야권 공세에 대응을 자제해왔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강도 높은 조사에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무혐의 처분이 마땅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 시절 성범죄 사건 가해자를 변호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직접 관여한 사건이

0: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부산 예인선 전복사고, 또 네팔 수색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세요. 예.
1: 자, 먼저 부산 예인선 전복사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복사고 관련된 CCTV가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대가 나란히 가다가 왼쪽에 있는 예인선은 제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예인선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기울어진 걸까요?
3: 일단 예인선 세 대가 있었고요. 예. 앞에서 두 대, 뒤에서 한 대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당긴 것 같이 오른쪽에 있던 지금 예인선이 지금 옆으로 예. 기울면서 이제 침몰을 한 그런 사고, 해상 사고가 난 건데 아마 어제 첫 최후 보도에서는 지금 예인선 한 대만 갔었다. 그래서 예인선이 이제 규모에 비해서 큰 선박을 예인하려다 보니 뭐 네. 이제 침몰한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해경에서 브리핑을 했죠. 네. 지금 브리핑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예인선이 세 대가, 그러니까 두 대가 앞쪽 선수에서 그러니까 끌고 있었고 예. 뒤에서 한 척이 이제 선미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예인을 했다. 그런데 그 우측에 있던 이 예인선인 TNS 캐처호가 오른쪽으로 변침,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호줄, 그러니까 예인줄이 호줄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호줄에 의해서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변침 과정에서 속력과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전복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예인 줄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팽팽하게 이제 당겨져야 되는 상태가 이 세 군데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건데 뒤에서 당긴 것처럼 지금 앞에 있던 지금 예인선이 침몰한 그 과정은 아마 서로 간의 속도와 방향이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뒤에서 예인선에 힘을 더 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예인선이 이 힘이 이제 당겨지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 방향을 전환하는 그 지금 순간에서 이게 아마 침몰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지금 그 CCTV 같이 보셨는데 그 앞에 있던 예인선 두 대 중에서 한 척은 문제가 없었고 한 척만 지금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었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2: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인할 때 힘의 방향이 문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원인도 여러 가지가 볼 수가 있겠지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인할 때는 어떤 세 방향에서 평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동차로 인해서 제로 뒤에 물건을 인양을 하는데 끌고 가는데 어떤 방향을 틀다가 보면은 아니면은 속력이나 맞지 않으면 한쪽에서 당기는 힘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그 방향으로 인해서 이제 전복되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저기서 봤을 때는 어떠한 힘이 작용됐는데 어떤 예인선에 어떤 기계적인 하자미가 있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것도 해보고요. 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기후 변화 이런 상황에서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이제 사고 예인선은 286톤급인데 예인하려고 했던 이 컨테이너선은 무려 66,332톤급입니다. 옆에 이제 뒤집어져 있는 배와 비교를 해보면 크기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데요.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200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예인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이제 보도상 오류에 의해서 지금 이런 오해들이 있는 건데 네. 이 라이베리아 그 선적 같은 경우는 66,332톤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장에서 예인을 하려고 했던 그 예인선급이 286톤급인데 이 혼자 자체로는 사실은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밖에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물론 이제 예인선의 규모보다는 엔진의 마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엔진의 마력이 그러니까 예인선의 규모가 작더라도 엔진 마력이 높으면 또 충분히 예인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만 어제 그런 규모의 한 200배 정도 되는 그 규모의 차이를 보면 예인선이 두 대 이상, 그러니까 지금 같이 앞에서 두 대, 뒤에서 한 대로 가는 것이 이제 예인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사실 문제될 건 없었던 상황이에요. 네. 다만 지금 아까 말했듯이 예인선 세 대가 서로 간에 이제 통신을 통해서 조율을 하면서 방향과 속도를 맞췄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힘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의심해야 되는 거죠. 네.
0: 지금 이 CCTV를 보면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에서 지금 찍힌 CCTV란 말이죠. 근데 지금 컨테이너 선보다 오른쪽에 이 두 예인선이 위치를 해 있고 가장 오른쪽에 있던 예인선이 지금 뒤집어진 건데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두 예인선이 의도했던 거는 이 컨테이너 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좀 방향을 틀려는 의도였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3: 그렇죠. 지금 방향으로 봐서는 오른쪽으로 틀려는 의도였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0: 성도 있어요. 왜냐면 어제 조류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조류가 북동쪽으로 0.5노트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시속 0.9km의 조류였는데, 왜냐하면 그 예인 대상이었던 상선이, 그러니까 사고 지점보다 그 북동쪽인 해운대 앞바다에서 관측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조류에 의해서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어제 조류의 흐름이 빨랐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뭐 예인선의 어떤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았던 부분도 작용할 수 있지만 네. 조류가 좀 빠르고 또 어제 또 날씨가 예를 들어 파고가 1에서 1.5m, 그다음에 그 초속 4m에서 6m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던 그런 해상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그 운항 간의 어떤 그런 어떤 문제점들 또는 이제 해상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예. 지금 이제 예인하려던 이 컨테이너선, 대형 컨테이너선이 당시에 AIS, 그러니까 이제 조종 불능 상태로 표시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물론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예인선이 와서 이걸 이제 임의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겠습니다만은 스스로 뭐 방향이나 속도를 제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인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선박을 예인하는 것과는 좀 완전히 다른 상황이겠죠?
2: 그렇죠. 지금 조종 불능 상태가 떴잖아요. 예. 이 떴을 때 지금 왜 이게 조종 불능 상태가 떴냐는 얘기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엔진 고장등 뜨잖아요. 그럼 네.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냐는 얘기죠. 우리가 예인선을 할 때 보면은 선박에서 어느 한쪽에서 힘이 부족하면 순간적으로 릴리프를 하게 해서 선을 갑자기 풀어주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 선박에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장치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경고등이 떴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선박의 어떤 하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럼 네. 어느 예측에 하자가 있었느냐. 하자가 어디가 있었느냐. 이런 세부적인 장치가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었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파도나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6만 톤급이지만 지금 여기서 부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힘은 작용한다고 하지만은 또 파도 방향과 또 여러 가지 어떤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또 갑자기 높아지는 이런 경우에 어떤 바로 전복될 수 있는 큰 힘이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요인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3: 예. 예. 자, 이 예인선 전복 사고가 현재 지금 현장에서 수색 작업이 계속 벌어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과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경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잠시 좀 듣고 오겠습니다.
4: 해군 함정의 음향 탐지기와 무인 잠수정을
5: 이용해 침몰 추정지점을
4: 중심으로 수중 수색을 벌였습니다. 먼저 어제 오후 8시경 해양경찰 잠수지원함이 다중 음향 측심기를 활용하여 기장군 대변항기 중 남동쪽 6km 해저에서 침몰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해군 함정의 음향 탐지기 등 정밀 탐색 결과 수심 약 87m 해저에 전복 선박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위치에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 수중 탐색을 벌였으나 시야가 30cm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3: 네, 지금 구조한 2명 가운데 1명이 지금 사망한 상태이고 나머지 6명은 지금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0: 이게 어제 사고가 벌써 어제 오후 1시 30분 정도에 예. 발생했어요. 벌써 지금 하루가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결국 지금 실종자들이 어디 있을까 이런 위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위치 파악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조류가 아까 제가 굉장히 심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3.9km 정도 떠밀려갈 정도의 조류였기 때문에 실종자들이 지금 그 해상에서 떠밀려갔을 가능성, 조류에 의해서 떠밀려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지금 침몰 선박 안에 갇혀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경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어제 지역구조본부 단계를 3단계로 격상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최상의 단계로 지금 수색과 지금 구조작전을 펼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침몰한 예인선 선박이 지금 해상에서 수심으로 87m 지점으로 지금 가라앉아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지점인데 지금 그 해상 수색은 지금 해경에서 경비함정과 지금 여러 척의 배들을 동원해서 한 13척 정도의 배를 동원했고 뭐 그다음에 항공대랑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사고 해역에 투입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해경에는 4개의 특수구조 대와 구조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부산이 사실은 거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특수구조단이 부산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 서해,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는 이번에 신설이 됐거든요. 특수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난 구조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잠수사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각 그 권역마다 서해, 동해, 제주 하나, 그다음에 부산에 이제 거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중앙특수구조단이라고 하는 이 구조단은 그러니까 사실 장비와 인력이 가장 많은 그런 지금 수색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구조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딥다이빙이 가능합니다. 100m 이상까지도 잠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장비도 있고 갖추고 있고 잠수용 전용 선박도 구비해 있기 때문에 아까 87m 정도의 개척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까 조류가 굉장히 심하고요. 뭐 파고라든지 그다음에 해상의 바람이라든지 또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밑으로 지금 해저로 들어간 그 상태에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사실은 그 수색에 굉장히 그 애로를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지금 환경적 요인이 지금 받쳐주진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제부터 지금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야간에도 실종자를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명탄을 쏘기도 하고 무인 잠수정으로 안에 이제 들여다봤죠. 왜냐하면 그 심야 시간에는 이 잠수사들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날이 밝자마자 지금 잠수사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아마 수색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결국은 이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어떤 수색자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빨리 실종자 발견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네팔 대홍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홍수로 연일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도 네팔 전체 인구의 5%에 달한다는 안타까운 집계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거대한 물살이 온 동네를 휩쓸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 물을 보고 온 힘을 다해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어도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정도의 파괴력에 지낼 곳을 잃은 주민들이 속출했습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지난 1일에 발표한 상황 보고서에서 160만여 명이 홍수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네팔 전체 국민의 5% 그리고 실종자 수의 28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현재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피해가 집중된 곳은 나수와 그리고 누아코트 지역이었는데요. 위성 사진을 통해 집계한 결과 누아코트 지역에선 집 1,267채가 완전히 파괴됐고 1,253채는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도로가 끊기는 바람에 고립된 상태인 농촌 마을 주민들도 있는데요. 라수아 지역의 산기슭에 자리 잡은 일부 농촌 자치구에선 도로 유실로 14,000여 명이 일주일째 고립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 뭐 저희가 사망자와 실종자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재민 문제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뭐 160만여 명이 지금 집을 잃었다 이런 그렇습니다.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네.
2: 지금 앞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인구의 5%가 지금 이재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홍수 난 상태에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2차적으로 이재민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WHO에서 이런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뭐 압사나 어떤 붕괴, 산사태에서 사망자에 의해서 감염병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수도가 전부 파손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식수가 문제가 되고요. 또 화장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쓰레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수인성 전염병 이런 전염병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정말 2차 재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합 재난에 대해서도 어떤 우리가 단단히 좀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은 사고가 난 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수색과 구조에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한 터전을 또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0: 지금 네팔 외교 장관이 지금 뭐 방송 출연해서 얘기한 부분이 지금 네팔은 탄소 지금 기여도가 기여도라는 건 네팔이 내뿜는 탄소 산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0.1%밖에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네팔에서 이런 히말라야 빙하가 녹고 하는 것들은 나머지 탄소 배출국들의 어떤

0: 역할이 크지 않았냐, 그들이 원인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탄소 배출량이 지금 1위가 중국이에요. 그다음에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이제 인도거든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과 인도는 인접 국가고 이번 히말라야 빙하호가 녹은 것과 지금 산사태가 난 것에 책임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거 지금 네팔 혼자 감당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심지어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로 관광을 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네팔에서 차지하는 산업 비중에서 관광이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심각한 그런 재난 현장에도 불구하고 네팔 당국에서 오히려 거꾸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관광을 다시 와달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팔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그런 그 뭐 경제 규모도 사실 크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해외에서 이제 결국은 해외 업체들이 들어와서 수력 발전을 통해서 이 발전 양으로 이제 어떤 경제 개발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었던 그런 단계에서 이번 이런 큰 재난이 터진 거죠. 그럼 결국은 라수아 지역과 누아코트 지역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누아코트 지역은 약 한 80% 마을이 거의 소실된 그런 상태고 네. 그 안에 지금 주민들은 지금 고립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성인 남성들보다도 특히나 이제 그 노약자들이죠. 그러니까 노인들이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식량 같은 경우는 헬기로 뭐 공수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뭐 결국은 뭐 지금 제대로 식사도 못하는 그런 상태, 그다음 위생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 예. 뭐 이런 모든 것들에서 지금 사실 뭐 아주 최악의 재난 상황을 겪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재난도 대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네팔에서 과연 복구는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럼 복구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냐, 이거는 지금 뭐 네팔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이게 국제사회적인 인도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탄소 배출과 또는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데 영향을 미쳤던 그런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경제 원조를 해야죠. 지원을 네. 해야 되고 이번에 복구에 있어서도 뭐 중장비라든지 인력들을 파견해가지고 네팔이 복구되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팔에 지금 그 히말라야 빙하가 결국은 녹아서 이런 사태가 난 건데 이게 지금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구 자체가 전체가 이제 위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팔의 마을들을 복구하는 것, 그다음에 기존 인프라를 복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네팔의 어떤 그 빙하가 녹지 않고 언세코가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지금 이런 그 홍수나 또는 산사태에 대한 그런 재난도 같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예. 지금 이번 그 대홍수로 인해서 뭐 마을 전체가 없어졌다 뭐 이런 마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장기적으로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야 될 가능성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지금 이 토사로 인해서 1m, 2m가 높아졌다 하거든요. 예. 당연히 이제 지형이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지형이 바뀌는데 우선 당장 지금 실종자를 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망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부터 굉장히

0: 세부적인 어떤 그 수색 방법들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또 2차적인
1: 이성규
0: 또
1: 안전전문가협회장입니다.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세코나 또 빙하우에서 또 된다라면 또 추가적인 어떤 붕괴 이런 것들을 해서 더 심층적인 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2: 여러 가지로 지금 신경 쓰고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파견한 44명 규모의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KDRT는 현재 도착을 했습니다. 구조견 5마리와 드론, 그리고 매몰자 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갖추고 갔는데요. 오늘부터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수색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구호대장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 신속 대응팀과 코이카 사무소에서 바터라는 지역이 최적의 수경지가 될 거라고 판단이 있어서 거기로 수경지를
1: 이규호
3: 택하고
1: 해외 긴급구호대장입니다.
3: 저희가 내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가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긴급구호팀에 배속된 소방인력이 남측에서도 드론 수색하고 육로 수색을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으나 아직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네팔군 당국과 협조를 통해 수색과 구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네, 긴급구호대가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서 베이스캠프도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신속하게 현장에 좀 투입할 수 있도록 상황을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고, 긴급구호대도 빨리 가서 좀 현장을 좀 둘러보는 게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4: 네, 그래서 이제 네팔 당국에서는 실종자의 위치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급구호대가 가서 다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이제 지금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어디 있었는지의 위치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고 있죠. 실종자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통신이 끊긴 곳이 어딘지, 그다음에 이제 반경을 사실 좁히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일단 특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원점부터 다시 돌아가서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위치해 있었던 위치를 지금 찾고 있고, 지금 그 항공수색은 이미 했었고요. 근데 항공수색에서 이제 사실은 지금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헬기로 했던 항공수색이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을 찍어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오늘 지금 그 긴급구호대 대장이 얘기한 바를 또 종합해 보면 하루 쪽으로 쓸려갔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는 수색견 4마리를 보내서 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급류 속도가 뭐 70km에서 170km 정도로 굉장히 빨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급류로 하루 쪽으로 쓸려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쪽도 동시에 수색을 하겠다. 하루 쪽에는 이제 지금 수색견을 투입했고요. 그다음에 육로 수색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금 바타르 지역이죠. 바타르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이게 지금 발전소에서 70km 떨어진 지점인데 왜 여기에 차렸냐면 일단 여기 지금 현재 둔체 람체 지역도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추가적인 또 홍수라든지 뭐 지진 뭐 이런 거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좀 안전한 지역에다가 수경지를 차리고, 지금 육로 수색팀들이 접근한 지역이 람체까지 또 진출했거든요. 람체 같은 경우 이제 실종자가 머문 캠프에서 2km 가량 되는 지역이고, 둔체 같은 경우는 실종자 한 명이 그 상부 위어댐에서 있던 그 2km 지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미 있는 부분을 하나 얘기를 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람체 지역이 계곡이 아주 많다. 지금 헤쳐 들어가 봤더니 계곡이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지금 험난한 그런 지형인데 길을 찾고 있었는데 계곡 아래 50m 남겨놓은 지점까지 접근했다라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종자 중에 일부가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방향이 산비탈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입수해서 이제 수색 활동을 지금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5: 그러니까 이제 산비탈로 올라갔으면 생존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신데, 이번에 우리 긴급구조단에서 첨단 장비들을 많이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각각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음향 영상 탐지기도 있고요. 열 화상 탐지기, 또 드론도 있는데, 각각의 장비들이 좀 적절하게 사용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첨단 장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지금 KDRT잖아요. 구호대. 네네, 네. 구호대가 지금 8일 만에, 지금 오늘 9일째잖아요. 9일

0: 이제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정부 합동 긴급 대응팀이라고
1: 신속 대응팀이
0: 네, 신속 대응팀이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정부에서 봤을 때 회에서 재난이 발생 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 국민이 사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거든요. 사망이 된다 하면 신속 대응팀이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보내요. 그 다음 날 보냈죠. 그러면 거기서 대응팀인데 대응팀들은 장비를 소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항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 우리도 정부 합동팀 갔지, 남동에서 대응팀 갔지, 또 두산에 대응팀 갔지. 사람은 3, 40명 갔어요. 그러나 장비가 없습니다. 또 장비가 없고 대응팀이라서 거기에 가서도 사람 많이 갔는데 수색이나 구조하는데 거기에 꼭 동의를 얻어야 돼요.
1: 그래서 지금 현지에 동의를 얻어야 돼요.
0: 그렇죠. 지금 거기에서 네팔 군이 지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고 헬기도 민간 헬기가 있었는데도 대응팀이 허락을 안 해서 뜨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날씨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며칠 7, 8일 지나서 지금 네팔에서 우리한테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견이 된 게 오늘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비, 음향 장비, 열 화상, 또 구조 견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수색들, 대응팀에서 해왔던 것들을 더 세부적으로 좀 이제 과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위치 파악도 통신회사와 연계해서 위치 파악을 한 다음에 수색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지국 상황도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지국 상황에서 마지막에 우리 9명이 최상태, 최고의 마지막 상태 어디에 있었느니 거기에 방향하고 기지국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걸 확인하면서 드론같이나 구조견들은 낮은 단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또 드론 같은 경우는 또 가까이에서 반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세부적으로 지금 조사, 수색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팔 현지에서 구호 인력과 장비를 좀 지원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이제 많은 첨단 장비들을 갖추고 간 건데 거기에 신속 DNA 분석기 4대도 지원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네팔 상황을 저희가 매일 전해드릴 때 보면은 일단 시신이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이제 처리하지 못하는 그래서 일단 DNA 채취만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2: 그러니까 지금 긴급구호대가 출국하기 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우선순위는 당연히 우리나라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구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네팔에서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현지에서 이런 수색구조 업무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뭐 마을 고립이라든지 뭐 지금 뭐 파괴된 이런 얘기 했었지만 그 현지에서는 지금 그 사망자들에 대한 시신 수습마저도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2차 감염병이 지금 돌고 있다.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2차 재난이 또 발생해버리는 감염병 재난이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신을 지금 수습할 겨를도 없이 시신을 그냥 매장하고 있어요. 그게 거기서 이제 사진만 찍어놓고 DNA 채취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신원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정도의 조치만 하고 매장을 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또 국제사회에서 지금 냉동고를 지원해야 된다. 시신 냉동 보관 장치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 또 목적은 우리가 지금 그 DNA 분석기 4대를 가져간 거는 현지에서 만약에 발견된 그 실종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신으로 발견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훼손 상태가 심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토속류에 의해서 쓸려 내려온 그 단계서부터 이미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어떤 흔적들이 많이 이렇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실종자를 찾고 있는 단계지만 네팔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실종자들 찾았을 때 신원 확인을 위한 그런 장비를 가져간 거죠.
3: 자, 그리고 이제 터널 안, 그러니까 수력 발전소 터널 안에 있는 실종자들을 찾는 작업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상당히 그저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걸로 지금 그렇습니다. 추정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생존 공간이 마련됐을 그러니까 터널 안에 생존자 실종자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생존 공간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0: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금방 DNA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 생존자는 사망자가 지금 4,000명이 넘어가고 1,200명이 넘어가고 지금 실종자가 5,0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지금 A라는 사람이 실종이 됐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수습이 됐습니다. 사망자로. 그럴 경우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원래 되면은 실종자가 한 명이 줄었고 사망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실종자는 줄지 않고 사망자만
1: 집계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0: 안 되는 이유가 예. DNA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9명이 연락 두절로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은 연락 두절로 하고 있는데 네팔에서는 실종자로 분류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실종자 9명 중에 지금 한 명 이 사망자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시신을 매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매장하기 전에 DNA를 추출하고만 매장합니다. 예. 그 남바 붙여서.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가족들은 지금 불안한 예측입니다. 예. 우리 가족들은 지금 사망자가 나타났는데도 지금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네팔에서는 DNA를 가족에게 취치하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정부에서 좀 솔선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의 DNA를 채취해서 네팔에 보내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으로도 DNA 분석 보고서를 인터넷으로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에 살아나오면 정말로 좋고요. 그렇지 않고 사망자로 분류가 됐다라고 시신이 있으면은 한시라도 빨리 시신을 인수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나 지금은 계속 사망자만 늘고 이 사망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 우리는 돌아올 것만 기대하고 있는지 너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예. 말씀 드리고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지금 터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터널에서 지금 그 수력 발전소 하면 위어댐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영어로 지금 WIR인데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이 물을 모아서 낙차를 시켜서 지금 수력 발전소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계곡에서 물을 내려면 어느 정도 작은 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이 댐이 위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 바로 옆에 우리의 큰 메인 터널이 있어요. 이게 9.8km, 높이가 6.5m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생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죠. 제일 예. 높은 곳에. 근데 오늘 아침에 지금 나온 영상에 보니까는 거기 터널에 일부 구간이겠습니다. 지금 구조대원이 이야기하고 있었죠. 지금 10%, 20% 공간만 없고 네. 나머지는 볼로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그거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 20%는 공간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90%가 볼로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볼로 되려면 5m가 이제 뻘이죠. 6.5m가 높이가 되니까. 예. 5m가 뻘로 되려면 그 전에 물이 최소한 7, 8m 이상은 돼 있어야 돼요. 고체와 지금 토성류와 그래서 고형류라 하거든요. 고체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고체가 100% 차지하고 있을 때만이 5m인데 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물과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최소한 30% 이상은 물이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지금 그게 5m 남았는데 지금 공간이 한 1m에서 1.5m. 그래서 굉장히 매몰됐다 하더라도 그 볼 5m에 매몰됐다라고 이런 불안한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어떤 또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가 강에서 내려올 때 자연스럽게 막히는 언세코라는 그 댐이 있잖아요. 네. 이 댐에 의해서 물이 막아지죠, 그러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터널 안에 들어갈 때 지금 앞에 터널 안에도 바위에 의해서 입구가 막혔다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죠. 네. 근데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위가 막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것도 언세코 개념이죠.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m가 뻘이 닫혀 있는데 뻘 다음에는 어떤 바위가 또 어떤 터널을 중간에 막혀서 그 다음에는 에어포켓이 있지 않았을까 예. 이런 예측도 해보고요. 또 하나 에어포켓을 보면 우리가 터널이 9.7m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작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터널이 있어요. 그렇죠. 작업용 터널이 3개가 있습니다. 예. 도면에. 그러면 그 터널은 직선 구간에 대각선으로 있겠죠. 직각방향으로 있겠죠. 예. 아무래도 가는 방향이 직각방향이니까 이 작업용 터널에서는 흙탕물이나 이런 토성류가 덜 들어갈 확률이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에어포켓이 있을 것이니 아마 이런 것에도 좀 심층적으로 좀 수색이 돼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1: 마지막까지 이제 희망을 놓지 않고 그래도 어쨌든 수색을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홍수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 연구들도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전에 빙하와 암석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이상 징후가 이미 위성 영상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2: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미 포착을 했었어요. 예. 했었는데 이게 지금 네팔 쪽과 공유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네팔 측에서 지금 쉬쉬하는 이유는 사실 티벳 쪽도 사망자가 꽤 되는데 네. 굉장히 적은 사망자 실종자 수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중국은 이제 티벳이 정책으로 민감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금 사고 자체를 축소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 그러니까 네팔 측에다가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알고 있었던 정보를 미리 공유를 했다라고 하면

0: 지금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희생을 좀 줄일 수 있었겠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참사는 사실 미리 예측된 참사였다라는 건데 거기에 따른 어떤 정보 수집 능력이 충분한 그런 중국 쪽에서 네팔 쪽으로 공유를 안 해줬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1: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망 그리고 또 연구 결과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앞으로 또 이런 그 추가적인 재난이 발생하는 걸 좀 막는 그런 대비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연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 그리고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1: 네, 사회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구속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2: 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전 11시부터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3: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4: 이혼 소장 받자마자 범행 계획했나요?
2: A씨는 그제 아침 7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오토바이로 도주했지만 4시간 20분 만에 주거지 근처에 있는 수원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당한 점이 이혼 소송에 불리할 거라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 네, 지금까지 몇 번의 가정폭력이 신고된 건가요?
2: 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4차례 가정폭력 신고를 당했고, 지난 6월에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A씨를 피해 최근 아이를 데리고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도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A씨가 받은 이혼 소장에 아내가 살고 있던 현주소가 그대로 노출됐고, A씨는 흉기 두 점을 준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은 자녀에 대한 접근 금지와 친권 정지를 신청한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8: 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3: 건강해
12: 하루 한번 전해요.
13: 30다 데이팩 사랑해
1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4: 건강기능식품.
15: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1도, 부산 32도, 광주 33도 등 대부분의 지역이 30도를 웃돌면서 낮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오늘도 바쁜 일상을

0: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교통안전 1분 턱.
2: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와, 서울 세계 불꽃 축제다!
5: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 자리 잡아드립니다.
6: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 피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5: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7: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그런데 지명 직후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장관은 국무위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장관은 함께 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이런 관례가 이어진 건 비례대표 의석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된 자리라기보다 정당의 득표에 따라 배분된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장관으로 입각한 의원이 자리를 내려놓으면 후순위 후보가 그 의석을 이어받아 정당에 배분된 의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해인 의원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용 의원은 현재 기본소득당 소속이지만 2024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따라서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 인사가 아닌 당시 후보자 명

0: 후보의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현역 의원을 잃고 원외 정당이 됩니다. 톡톡뉴스와 상식, 오늘은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 겸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New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후덥지근한 공기가 좀 가벼워져가고 있습니다. 계절의 이동이 감지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한여름의 더위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오늘 서울 한낮 최고 기온 31도, 대전은 30도, 광주는 33도, 부산 32도로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남부지방에 내려져 있는 폭염특보도 유효합니다. 내일부터는 서울 최고 기온이 29도 선으로 평년만큼 누그러들 겠고요. 낮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충청과 남부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주요 고속도로 점차 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전 시간 팔탄분기점 부근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여파와 함께 이동 차량이 맞물리면서 화성휴게소에서 팔탄분기점까지 7km 구간 길게 막히고 있고요.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좀 답답한 모습입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여전히 사고 구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곳 동호대교 북단입니다. 강변북로 타고 일산 들어가는 길 동호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직 사고 처리 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오늘 포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9: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세요. 네. 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는 이 30대 남성의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1: 아내분 왜 살해했습니까?
12: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어요?
11: 이혼소장 받자마자 범행 계획했습니까?
12: 평소에 가정폭력을 왜 한 거예요?
11: 유족들한테 할 말 없습니까?
12: 흉기는 범행 목적으로 구매하신 거예요?
8: 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타는 모습 보셨습니다. 질문 중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게 하고 있는데 글쎄요, 구속 여부 어떻게 예상하세요?
13: 이 사건은 반복된 가정폭력 피해 끝에 결국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예. 남편이 그 거주지를 찾아와 살인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겪어볼 수 있는 사안이라 더 와닿고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살인과 아등 학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상황인데 여러 정황상 남편이 이혼 소송 이후에 거주지를 직접 찾는 등 계획적 범죄 정황이 존재하고 잔혹한 범행 수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에 대응한 보복 목적 살해는 아니지만 보복 목적 살해와 유사한 죄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5세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도주의 우려를 들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9: 예, 지금 뭐 박 변호사님께서 계획적 범죄 정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CCTV 화면에서도 이 옷의 소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옷을 벗고 지금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흉기를 미리 준비하기도 했고 또 시점도 아이를 등원시키는 그 시점을 노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계획적 범죄의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8: 지금은 충분히 그렇게 읽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 흉기 이점을 집에서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점에서 이미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고 온 것이라고 추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범행이 일어난 시각이 아침 7시 경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시간이 평소에 피해자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까지 출근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바로 그 시간대였다는 겁니다. 네. 이 가해자가 지금 이혼소장을 받고 3주 정도 있다가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3주 동안 이 피해자의 동선이라든가 움직임, 그다음에 생활 어떤 환경이나 반경 이런 것들,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미리 확인을 한 다음에 어쩌면 이게 찾아간 게 처음이 아닐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하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찾아가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남성이 이제 범행 전부터 폭력성을 자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육아용품을 500원 더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13: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20년 이상 관련 사건을 접해본 입장에서는 평소에 지나치게 돈에 인색하거나 화를 자주 낼 경우에는 결국 강력 범죄로 옮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큰 화를 당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8: 네.
13: 고민 끝에 거주지를 옮기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소장에
7: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13: 현재 실제 거주지를 굳이 적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조언만 제대로 해주었다면 예. 피의자가 현재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찾아와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평소에 육아용품을 500원 더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일삼는다면 평소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가정폭력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매번 당장의 급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112 신고를 하면서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상 아내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두려워서입니다. 정식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에 또 다른 화를 입지 않을까 큰 두려움이 휩싸이고 나아가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남편이 현직 공무원인데 공무원인 만큼 형사사건이 진행된다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까? 그래도 딸의 아버지인데 그 정도 상황까지는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혼 후에 사실 현실은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기반 없이 살아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도모하기 위해서 남편의 직업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까지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거주지를 부지불식간에 노출시킴으로써 결국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9: 그러면 이렇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 이후에 경찰은 능동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겁니까?
13: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행 유형에 따라 다른데 상해죄가 아닌 협박이나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보니 사건 초반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게 되면 수사를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반복된 가정폭력 신고가 있을 때에는 여성 청소년과에서 A급으로 분류하고 수시 점검을 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도 실시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상사는 벌어지고 현장에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따르고 있습니다.
8: 실제로 이제 이 남성이 지난해 3월부터 4차례나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1: 이게 세 번째 신고했을 때 벌어진 일인데요. 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이 가해자를 피해자를 협박을 했고 그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저항하면서 난동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한 차례 기각당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가 흉기를 들고 이 피해자를 협박했던 특수협박 혐의는 제외가 됐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들어가서 영장이 청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통상적으로 가정폭력 정황이 있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영장이 신청이 됐을 때 그 재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조건 높게 평가할 근거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두주의 우려가 높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봐서 이 부분 영장이 기각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가정폭력 정황에 더해서 특수협박 혐의까지 적시가 됐더라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더 높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수사관이 얘기하기로는 일각에서는 특수협박이 아니라 단순협박으로 잘못 봐서 이걸 단순협박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0: 표시를 하니까
1: 예.
0: 이걸 뺀 것이 아니냐, 실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2: 네네.
0: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수사상 판단에 일부 착오가 아닌 판단 미스가 있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2: 예.
0: 그러니까 특수협박에 대해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를 하니까 이게 가정폭력 사건인데다가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가 된다고 하면 형량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도 떨어질 것이고 또
2: 네.
0: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성립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영장에 넣었다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판단은 결론적으로 보면 오판이 되어버렸고 이때 특수협박을 넣었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 신병을 확보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 후발적인 어떤 후회, 아쉬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속 여부가 오늘 중에 결정될 테니까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청와대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3: 어제 부산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 때문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 여섯 분이 현재까지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또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도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해 주시되 또 한편으로 구조 인력들도 안전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도 파악해야 되겠고,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이상기후 때문에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폭우가 쏟아지는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수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을철 작물 수확을 앞둔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매년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찾는데 안전 계획에 작은 소홀함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관계 부처로 하여금 지방 정부가 긴밀히 소통 협력해서 인파 관리와 시설물 안전 등의 대책을 빈틈없이 수립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날씨가 많이 무덥긴 한데 조만간 가을로 접어듭니다. 통상 이 시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축제 행사가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또 전국적으로 통행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세밀하게 점검해 가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티 안에는 단한 치의 비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티 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 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합니다.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뭘 보완해야 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작년 제가 취임한 후에 시작한 일인데 경찰이 참여한 다국적 범죄 TF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올해 우리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폭 감소한 것을 체감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도 국민의 더 안전한 일상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까지 이제 꼭한 달이 남았습니다.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에 있습니다. 소위 민생개혁에 있습니다. 아울러 개혁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참모진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특히 최근에 1년에 여러 가지 그 사건들과 관련해서 경찰의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치안에 허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네, 모든 사건 처리 과정과 관행과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내용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강사 정창성에 대한 소식을 좀 다뤄보겠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4: 왜 살해했습니까?
5: 피해자와는 어떤 사이였었나요?
4: 연락은 왜 하셨어요?
5: 집에 다툼이 있었나요?
4: 왜 살해했습니까? 여자까지 하고 나간 이유가 뭐예요?
1: 어떤 관계? 네, 기자들의 질문에 답 없이 지나가는 정창성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정창성이 이 중국에서 유학 온 다른 또 여학생에게 이렇게 사귀자고 접근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여러 차례 그 여학생을 또 압박한 사실도 새로 또 드러났더라고요.
6: 정창석은 대학원 강사인데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또 다른 중국인 여성 유학생에게 접근해서 사귀자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한 이후 그 이후로도 밥을 먹자 선물을 주

0: 상위에 있는 여자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서 협박을 동시에 수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건이 협박에 해당할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적어도 압박으로는 보여지고 이에 결국 피해자를 포함한 또 다른 여학생이 대학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인데 대학이 단순 구두 경고에 그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경고를 한 뒤에 사후 추후 정황이 어떤지를 추가로 확인해 보는 조치가 이어졌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정창성은 피해자와 교제 중 우발적으로 다툼 끝에 살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이는 정창성 자신만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죄 가능성을 여타 다른 여성 유학생에 대한 범죄 피해와 더불어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1: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창성이 이 시신을 훼손해서 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곳에만 버리는 게 아니라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버렸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지금 범행이 일어난 경북 경산뿐만 아니라 경주 불국사 인근 그리고 경기 군포에까지도 이 시신들을 돌아다니면서 유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팔공산에서 훼손된 시신의 일부가 발견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지금 정창성이 자신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 대해서는 비교적 협조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지만 일부는 소각장으로 가서 수습이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고 정창성의 진술만 일방적으로 또 신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범행 전후에 정창성의 동선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정창성의 진술과 면밀하게 비교 대조하면서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는지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가족들에 대한 인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비록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신을 찾아서 부검이라든가 면밀히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범행 도구라든가 아니면은 치명상을 입힌 부위라든가 물론 그게 가능한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요건 사실에 맞게 특정할 수 있도록 구성 요건에 맞는 내용들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신들을 확인하고 수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신을 훼손 에서 또 나눠서 유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정창성에 대한 사이코패스 의심도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이렇게 심리 분석을 하게 되면 범행 동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0: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대인관계, 정서적 특성, 반사회적 행동 등을 분석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은 시신을 상당히 훼손하고 유기하는 등 통상의 살인범죄와도 차별화되는 특이한 대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이코패스 검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를 밝히는, 즉 사건의 실체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에 공식적으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도구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고 특히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반성 없음이 중요한 가중 요소입니다. 이 반성 없음 여부를 다투는 데에도 사이코패스 검사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이상 법관의 심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1: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좀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실에 있던 다른 그 친구들이 촬영을 한 영상인데요.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한 여학생이 선생님에게 발길질을 하고 힘으로 이렇게 좀 잡아당기고 심지어 이제 머리채까지 잡았다라고 하는데 교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 굉장히 충격적인 교권 침해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동급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가해 학생이 교실 앞쪽에 서 있던 교사를 상대로 갑자기 달려들면서 발길질을 하는 폭행 장면이 그대로 촬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날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사건 전날부터 이런 일들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건 전날 이 가해 학생이 배부받은 시험지가 더럽다라고 하면서 이 선생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일단 귀가 조치를 시켰는데 다음날 학생이 학교에 출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시험을 다시 치르라고 안내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화를 내면서 저렇게 폭행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 장면을 목격한 동급생들도 큰 정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서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지금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한 처분도 확정을 지어야 될 것이고 동급생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3: 네, 지금 해당 학생이 이제 양극성장애 약물을 복용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지금 학부모

0: 가 임의로 투약을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1: 물론 A양이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했고 그와 같은 정서적 불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도 관련 학생과 교사들에게 과잉 행동을 보여와 결국은 학교가 부모에게 약물 투약과 과잉 행동에 대한 지도를 요청하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상 그 부모에게 이 교사의 치료비나 위자료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사건은 5학년 여학생의 범행으로 만 11세로 추정됩니다.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가능하지만 단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의료재활소년원에 보내기에는 지나치게 나이가 어려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는 보호관찰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교원 지휘법을 통해서 의무교육 과정인 만큼 퇴학 처분은 불가하지만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전학 조치가 불가피해 보이고 여기에 특별교육유스나 심리치료도 병행하는 조치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실제로 이제 이 학생은 2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이미 받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오는 23일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허지원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순차적으로 우선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건 기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3: 네,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먼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는 잔류를 최소화하고 올 4분기에 이전 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향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직접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 총리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유사화나 중복 기능을 이뤄나가고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법무부와 성평등부부터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에 이전을 추진하고 오늘 언급되지 않은 금융위원회 등도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4분기에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해서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감축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에 이르는데요. 한 총리는 부처별로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 없는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근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용혜인 의원을 두고 SNS에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왜 이렇게까지 번지고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SNS에서 뜻밖의 관심을 끈건 흰머리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숙해 보이라고 일부러 염색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지만 용 후보자는 원래 흰머리가 많다고 과거에 직접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5: 포인트로 염색을
6: 용혜인
5: 한거
6: 후보자입니다.
5: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염색이라기엔 안에 너무 많아요. 거의 호구백발입니다.
4: 이 밖에 선거운동 당시 춤을 추는 영상부터 의정활동 과정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던 장면까지 온라인에서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최초의 90년대생 장관 후보자의 소수정당 출신으로 비례대표 재선까지 한 이례적인 이력이 호기심을 더한 겁니다. 주로 장관 후보자로서 무게감이나 정치적 노련함이 부족하다는 비판적인 시선 속에서 과거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7: 그럼 그것도 배임인가요? 취소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6: 총리님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7: 연예인 후보입니다.
8: 아니, 말꼬리가 아니고요. 올바른 얘기를.
6: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4: 용 후보자가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과거 행적까지 들춰보는 이른바 파묘가 본격화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용했던 공항 귀빈실 특혜 의혹부터 남편도 몸담은 당의 운영을 둘러싼 논란 등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두 차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데 이어 장관직과 의원직을 동시에 갖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는 기회와 절차의 공정성에 민감한 젊은 층의 정서를 파고들었습니다.
9: 그 반칙으로 얻은 것은 정의당 의원입니다. 나의 것이고 거기 나아가서 장관직까지 내가 더 해야겠다. 근데 내가 반칙을 해서 얻게 된 페널티를 국민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예. 무슨 궤변입니까?
4: 청와대는 야당 출신의 젊은 워킹맘이라는 상징성과 재선 의원의 전문성에 주목했지만 대중은 장관 후보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내세운 가치와 실제 행동이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더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씨가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김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지난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 선고 뒤 김 씨는 본인과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고가주택을 겨냥한 세부담 강화에 강남권에선 급매물이 늘며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했지만 수요가 쏠린 비강남 외곽은 고공행진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0: 서울 반포동의 부동산 게시판. 호가가 원래 표기되어 있던 금액에서 수억 원씩 내려가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 종부세 부담 강화에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제한 예고되면서 은퇴하거나 고령의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춰 급매로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11: 세제 개편 발표 이후에
12: 강남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1: 그래도 한 20% 정도는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접수는 많이 되고 있고.
10: 세제 개편 발표 이후 강남과 서초구 집값은 4주째 내리막길입니다. 이번 주 하락폭은 더 가팔라졌고 송파도 보합권으로 내려왔습니다. 매물 통계를 봐도 강남 3구 물건은 한 달 새 18%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세제와 대출 규제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강남권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규제가 고가주택 수요를 누르고 전 월세난 공포가 커지면서 성북과 중랑 노원구 등은 2주째 0.5%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2: 별로 없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계속 공인중개사입니다.
13: 젊으신 분들 많으세요.
10: 강남과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최근 삼성전자의 사내 저리 대출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쏟아지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지역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 강남권 급매물이 쏟아지며 집값 하락세가 확산할지, 억눌린 수요가 중저가 지역 풍선 효과를 키울지 등 향후 시장 향방은 세제 개편안의 국회 논의 과정과 금리 상승 추이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서울 한강의 생태계가 회복되면서 과거 줄어들었던 수달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초 한국에서 채취한 수달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한강에 수달 27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조사한 15마리보다 80%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늘 서쪽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14: 네, 서울 물빛 문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볕이 강해 보이는데 지금 바깥은 덥습니까?
14: 네, 현재 서울은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4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다소 웃돌고 있는데요. 그래도 습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한여름처럼 덥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륙은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지만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돌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휴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2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21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 29도, 부산 28도로 곳곳에서 30도를 밑돌며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의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까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질 수 있고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퇴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물빛 문화공원에서 YTN 맹희정입니다.
7: 네팔 대공수 현장에 퇴적물을 퍼낼 수 있는 중장비가 투입돼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2: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핵심 재난구역인 국경 관문으로 통하는 길이 뚫렸습니다.
8: 네, 재난 현장에 최대 16m까지 쌓인 퇴적물을 퍼낼 수 있는 중장비가 투입돼 수색의 속도가 붙었는데요. 현지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15: 네, 베이징입니다.
8: 네, 중국 티베트 재난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가 복구됐다고요?
15: 네, 중국 티베트 국경 관문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목인 216번 국도가 다시 열렸습니다. 다만 현장 화면을 보면 아직은 험준한 계곡에 비포장 자갈길을 다시 다져놓은 정도입니다. 관영 CCTV는 현지 시각 어제 오전 10시부터 이 길로 중장비가 투입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 인력도 증원되면서 어제 시신 5구가 추가 수습돼 이 지역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실종자 541명을 찾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유실물 847점을 수거했을 뿐 추가 생존자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2: 네, 구조 수색의 최대 변수는 두꺼운 퇴적물들이죠.
15: 네, 빙하로 촉발된 산사태 쓰나미가 몰고 온 퇴적물이 평균 4m, 최대 16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엔 제한된 구조 인력이 손이나 삽으로 진흙을 파거나 36명이 159만 제곱미터를 여러 차례 훑었다는데 사실상 얕은 지표면 수색에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중장비 수십 대가 투입돼 두꺼운 토사를 퍼내고 바위를 치우는 작업으로 전환합니다. 자칫 생존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한 조치로도 볼 수 있는데요. 현지 당국은 구조대원들이 중장비에 따라붙어 실종자 수색을 병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네팔에 급파된 우리 정부 해외 긴급 구호대가 오늘부터 네팔 현지에서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네,
8: 지상 수색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해외 긴급 구호대가 이미 어제 수색 지점 근처로 이동한 상태죠?
16: 네, 그렇습니다. 해외 긴급 구호대는 어제 베이스 캠프인 바타르까지 이동해서 숙박을 했습니다. 바타르는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끊긴 사고 현장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지점인데요. 헬기 이착륙이 편리하고 육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구호대의 베이스 캠프로 선정된 곳입니다. 구호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하자마자 정비를 마친 뒤 곧바로 바타르로 이동했는데요. 오늘부터 현장에 미리 가 있던 신속 대응팀과 합류해 본격적인 수색을 벌입니다. 선발대인 신속 대응팀이 이미 한국인 실종 추정 지점 50m 근처까지 육로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수색에 투입되기에 앞서 현지 네팔군과 수색 범위와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수색에는 긴급 구호대가 한국에서 가져간 전문 장비들과 구조견까지 투입됩니다. 특히 사고 지점에 다다르면 고화질 드론과 음향 탐지기 첨단 장비들을 동원해 정밀 수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 대응팀은 앞서 어제도 지상과 공중에서 헬기와 드론을 총동원해 수색 작업을 이어갔지만 아직 유의미한 성과는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응팀은 보다 정확한 실종자들의 홍수 당시와 최종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 네팔 당국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 정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0: 또 현장에서 극적으로 대피한 현지인 생존자 등을 상대로 홍수 당시 한국인들에 대한 목격담도 취합해 수색 범위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1: 네, 이번에는 네팔 관련 내용들 문현철 호남대 교수, 경제부 김대근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조금 전에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의 긴급 구호대가 네팔에 도착했죠?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파견한 해외 긴급 구호대가 현지 시간으로 2일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카트만두 도착 후에 곧바로 수색을 위한 베이스 캠프인 바타르에 도착한 상황인데요. 바타르는 라스와 홍수 발생 지점에서 70km 정도, 또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지점에서는 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피해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차량 이동과 또 육로 이용이 가능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바타르에는 또 네팔군 헬기장이 있어서 협조만 얻으면 수색 장소까지 금방 닿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구호대는 베이스캠프 예정지를 답사한 뒤에 이르면 오늘 사고 현장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는데 곧바로 이동을 했다는 건 하루라도 빨리 수색에 착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구호대는 44명 규모인데요. 한국인 직원들이 근무한 지역 중심으로 수색과 구조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고해상도 드론 또 열화상 카메라 같은 첨단 장비를 활용할 예정인데요. 이규호 해외 긴급 구호대장이 바타르 지역에서 네팔 군 사령관과 면담해서 수색 지역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그럼 이제 긴급 구호대 수색이 본격화하는 과정이겠네요.
2: 네, 우리 긴급 구호대 중에 10명이 먼저 이동을 했는데 람체까지 이동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는 앞서 신속 대응팀이 진출한 둔체까지 이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라스와 지역의 람체는 한국인 직원들이 머문 캠프에서 2km가량, 둔체는 상부의 위어댐에서 2km가량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타르에서 출발해서 람체를 거쳐서 둔체로 가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람체는 사무실이 있는 곳과 가까운 곳이고요. 그리고 둔체는 그 위어댐이 있는 곳과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신속대응팀은 연락이 끊긴 국민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요청하고 또 사고 당시 현장에서 대피한 현지인들의 목격담도 종합해서 수색 범위를 좁혀가고 있는데 이제는 신속대응팀과 긴급구호대가 한 팀을 이뤄서 수색과 구조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 예. 자, 문현철 교수님, 뭐 교수님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위원도
4: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네팔 현지에 도착하면서 전문 구조인력과 장비가 수색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문현철 호남대 교수, 김대근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조금 전 뉴스에서 전해드린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진 회의 주재 관련 속보는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

0: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당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부부는 결혼 7년차 맞벌이 부부고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아이와 반려견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저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요구에 따라 이혼할 경우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와 신혼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이혼하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서명했어요. 그런데 최근 남편이 부모님에게 수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들어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몰래 주식과 도박에 손을 대서 수억 원의 대출 빚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 흥신소를 통해 제 사생활을 몰래 조사한 것과 제 차에서 위치 추적기까지 달아서 감시한 사실, 재산 포기 각서까지 언급되면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자 남편은 이혼 시 재산 포기 각서를 계속 들이밀면서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재산 관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에 상당한 금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부모님이 남편 명의로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준 저축성 연금보험도 있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이런 재산까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제 동의도 없이 딸을 데리고 지방 시댁으로 전학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반려견 문제까지 있어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특히 결혼 전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혼하게 될까봐 너무 걱정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결혼 전에 가볍게 서명했던

0: 했던 각서 한 장이 지금 막상 이혼을 앞두니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혼 전에 각서를 쓰는 부부 많을까요?
1: 사실 결혼 전에 각서까지 쓰는 부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 아무래도 결혼 전에 재산 포기 각서까지 요구하는 사람과 미래를 함께하려고 마음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래도 서로 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결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이런 사연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사연자분이 어쨌거나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결혼 전에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요구로 이혼하면 전 재산 포기한다 뭐 이렇게 써주신 것 같은데 이거 공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혼할 때 효력이 있는 걸까요?
1: 원칙적으로 이혼 전에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0: 네.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0: 네.
1: 따라서 이혼이 확정되기도 전에 미리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0: 네.
1: 비록 각서에 인감 도장을 찍었거나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0: 네.
1: 재산분할은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 각서 때문에 재산을 나누지 못할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는데요. 남편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상당한 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가상 자산, 재산 분할 대상이 되겠죠? 이거 근데 굉장히 등락폭이 심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 시세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1: 네, 남편 명의의 암호화폐 역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명백히 포함이 됩니다.
0: 네.
1: 상대방이 코인의 존재를 숨기더라도 재산명시 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 계좌 거래 내역 송금 기록 분석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소 유입 자금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 보유 중인 코인은 직접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국내 계좌를 조회한 후 거래 내역 추적을 통해서 그 재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0: 네.
1: 가치평가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0: 네.
1: 만약 비상장 코인이거나 시세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코인을 취득할 때 들어간 현금의 액수나 감정 결과 등 평가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합리적으로 과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반려견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사연자분은 7년 동안 함께 키운 반려견도 데려가고 싶은 상황이세요. 이 반려견도 보통 아이처럼 양육권이라든가 면접교섭권 정할 수 있을까요?
1: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녀와 같은 양육권 개념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0: 네.
1: 따라서 법적으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 원칙적으로 누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분양비나 병원비 등 주된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기준으로 소유권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최근 법원 추세는 실질적인 주 양육자와
0: 네.
1: 반려동물 간의 유대 관계를 깊이 고려하여서 소유자를 지정합니다.
0: 네.
1: 또한 상대방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거나 정기적으로 만나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정하는 것은 조정에서만 가능하고 재판에서 판결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 관련해 가지고 이혼을 앞둔 시점에서 남편이 부모님한테 수억 원을 보낸 상황이잖아요. 남편은 뭐 빚을 갚은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거 재산 빼돌린 거 아닌지 좀 의심이 되긴 하거든요. 이 부분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될수 있을까요?
1: 네,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유출한 경우에
0: 네.
1: 이는 재산의 은닉 또는 부당 처분으로 모아서 재산분할 대상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0: 네.
1: 남편이 부모에게 송금한 돈이 실제 채무 변제가 아니라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허위 거래이거나 일방적인 증여라면 법원은 해당 금액이 여전히 남편의 보유 재산인 것으로 추정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0: 네.
1: 구체적인 가액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여도로 판단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참작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아이 문제도 좀 급해 보이긴 하거든요. 남편이 사연자분이랑 상의 안 하고 그냥 딸을 데리고 지방 시댁으로 내려가서 전학까지 시키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1: 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 환경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즉시 법원에 유아인도 임시처분이나
0: 네.
1: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0: 네.
1: 법원은 자녀의 양육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0: 그렇죠.
1: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주 양육자에게 아이를 임시로 돌려주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또한 학교 및 교육청에 친권자로서 부동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서 일방적인 전학 절차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0: 네. 남편이 또 몰래 주식과 도박에 손을 대면서 수억 원의 대출빚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될까요?
1: 네, 부부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일상 가사에 사용된 것이 아닌 개인의 낭비나 주식, 도박 사치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 네. 네,
1: 소송 과정에서 대출금의 사용처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서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0: 네.
1: 해당 대출금이 가족의 생활비가 아닌 남편 개인의 주식계좌나 가상자산, 유흥비로 유입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이 빚을 남편의 소극 재산으로만 처리합니다.
0: 그러니까 남편의 이제 뭐 가상자산, 유흥비, 혼자서 그냥 이제 썼는데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그거를 남편의 개인 빚으로만 처리를 한다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시부모님이 남편 명의로 저축성 연금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 대신 납부해주셨는데 이거 시부모님이 납부해준 보험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1: 시부모님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었더라도 보험의 명의자가 남편이고 혼인기간 중 유지된 자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0: 네.
1: 시부모가 남편에게 해당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다만 시부모가 전액을 부담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남편 측의 특유 재산 주장이 일부 삼작되거나 기여도 산정에서 남편 측의 비율이 다소 높게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0: 돈이 그쪽에서 왔으니까요.
1: 네. 하지만 사연자님이 혼인 생활 동안 가정을 유지하고 내조함으로써 해당 보험 자산이 해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왔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여도를 인정받아 해약환급금 기준 상당액을 분할받을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결혼 전에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는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권까지 미리 포기하게 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코인이나 연금보험도 혼인 중 형성 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혼을 앞두고 부모님한테 빼돌린 돈 역시 은닉 재산이라고 하면 분할 대상으로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가을은 이사가 많은 계절이죠. 그런데 몇 년 동안 잘 살던 집을 깨끗하게 비워줬는데도 집주인이 벽지가 상했다, 문틀에 흠집이 났다라고 하면서 보증금에서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게 빼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텐데요. 실제로 반려견이 긁은 문틀과 벽지 등을 이유로 120만 원의 복구비를 요구받은 세입자의 사연도 있습니다. 과연 집에서 살면서 생긴 흔적까지 세입자가 모두 원상복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벽지 변색이라든가 바닥에 마모 같은 흔적은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반려동물이 문틀을 물어뜯거나 못을 박고 선반을 설치해서 벽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접착식 벽지라든가 페인트칠로 집 상태를 바꿨다면 세입자가 복구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집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다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훼손했는지 복구에 얼마가 필요한지는 집주인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보증금 분쟁을 막으려면 결국 예방이 최선인데요. 입주하는 날 흠집이 있는 곳은 미리 영상과 사진으로 꼼꼼히 찍어두시고요. 못을 박거나 벽지를 바꿀 때는 반드시 사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두셔야겠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K-Well의 이러지 마 제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4: YTNS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동풍이 불어들면서 동해안에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는 낮더위가 나타나지만 그래도 해가 지면 이제는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낮더위는 다소 강한데요. 서울 기온 31도, 대전 30도, 광주 33도 선이고요. 남부지방에 내려져 있는 폭염특보도 유효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를 비롯해서 올림픽대로 모두 간선도로 정체가 계속되는데 전시간 사고 여파가 맞물리면서 좀 그런 곳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청담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답답합니다. 동작대교로 이어져서는 경문고등학교에서 이수역, 사당역까지 각 방향 신호를 좀 길게 받고 있고요. 내부순환도 성수 쪽으로는 성산램프에서 홍은램프까지 그리고 기름램프에서 종암까지도 더 어딘 모습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입장 거봉포도유계소에서 안성까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는데 외곽 방향으로는 금토분기점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남사 진입 부근에서는 작업의 여파를 많이 받아서 오산에서 남사 진입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목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2: 어제 네팔 현지에 도착한 긴급구호대가 오늘부터 본격 수색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3: 네, 당초 계획보다 하루 일찍 베이스캠프를 친 구호대는 오늘 실종 추정지점으로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 연결해 보겠습니다.
2: 네, 먼저 바타르에 나가 있는 권준기 특파원, 긴급구호대가 수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죠?
4: 네, 저는 긴급구호대가 베이스캠프를 친 바타르 숙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바타르는 실종 추정 지점까지 직선거리로 20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은 도로가 끊어져 단거리 접근로는 없지만 수도 카트만두에서 사고 지점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긴급구호대는 당초 오늘 오전에 이곳 바타르로 넘어와 베이스캠프를 칠 계획이었는데요. 계획을 하루 앞당겨서 어제 이미 이곳에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수색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 일정을 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베이스캠프로는 오전에도 구조견 5마리가 도착하는 등 수색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긴급구호대는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수색 작전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부터는 네팔군과 협의를 통해 수색구역과 방법 등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구호대장을 만났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5: 군사령관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6: 이규호 해외 긴급구호대장입니다.
5: 협의할 예정이고 그 협의가 잘 되면 오늘 기상 상황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빠르면 오늘 오후에 수색작업이 한 차례 더 이루어지자 하는 마음인데 아시다시피 산세도 험하고 기상 상황도 안 좋고 해서 바로 군수색 협동수색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 네, 현재 먼저 도착한 신속 대응팀이 어제까지 사흘째 활동을 펼쳤는데요. 수색 지역을 더 넓히게 되나요?
4: 네, 수색 구역과 관련해서도 네팔군 당국과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호대는 실종자가 활동한 사무실 근처인 람체 일대와 홍수 당시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옐로브릿지 쪽을 수색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찾는 게 최우선인 만큼 일단 그 지역 수색을 희망하겠지만 네팔군이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이미 해당 지역 일대를 네팔군이 수색하고 있는 만큼 서로 조율이 이루어져야 원활한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기인 네팔은 거의 매일같이 비가 오고 있고 오늘도 비 예보가 있어 기상 상황도 구조 활동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이번에는 네팔 군부대로 가보겠습니다. 김철희 특파원, 긴급구호대가 한국에서 구조를 위한 특수 장비도 실어 왔는데 그곳을 통해서 옮겨지는 걸까요?
7: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네팔군 트리슐리 군기지입니다. 오전 내내 취재진 이곳을 지켰는데요. 군기지 내에 있는 헬기장을 통해서 인도군이 군 헬기에 필요한 물자를 실어 날랐고 중국군 역시 민간 헬기를 통해 이착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긴급구호대가 공군 수송기로 가져온 특수장비만 1,000점 가까이 되는데요. 공중수송 여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수송이 중요한 이유는 열악해진 네팔 현지 도로 사정 때문입니다. 홍수 전에는 이곳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강 삼류 람체까지 1시간 정도면 닿았지만 길이 끊겨 지금은 한나절은 필요합니다. 람체는 우리 실종자들이 활동한 수력발전소 사무실 건물 인근 지역입니다. 구호대는 이에 따라 육로 수색은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헬기를 통한 공중 수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우리 구호대는 오늘 중으로 네팔 군 당국과 만나 수색 계획을 논의하는데요. 이야기가 잘 진행되면 구호팀 일부가 이곳으로 이동해 구조장비 등을 옮기고 현장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앞서 구호대보다 먼저 도착했던 신속 대응팀도 어제까지 사흘째 수색 활동을 펼쳤는데 아직 들리는 소식은 없습니까?
7: 네, 신속 대응팀은 어제 둔체와 람체 지역에서 추가 수색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수색에는 네팔군 2명도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 가파른 산길을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오갔지만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없었고 수색 지역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호대는 또 그제 고성능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산속에서 수색 활동을 펼친 신속 대응팀은 헬기로 베이스캠프가 차려진 바타르로 이동해 긴급 구호대와 합류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구호대와 한 팀을 이뤄 현장 수색 구조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금까지 권중기 김철희 특파원 연결해서 네팔 현지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는 노동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의 설계 구조상 물이 완전히 차지 않는 발전소 지하 상부 구간 생존 가능 공간이 있다고 보고 이곳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상 지하의 높은 공간에 상당수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터널은 입구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구조여서 대홍수로 유입된 물과 진흙이 터널 가장 높은 부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4: 터널 깊숙한 곳에는 공기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터널들은 특히 입구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서 물이나 진흙이 유입되더라도 터널 가장 높은 곳까지 모두 차오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팔 외무장관입니다.
3: 만약 사람들이 터널이나 발전소 내부 높은 공간으로 피했고 그곳에 공기가 남아있다면 생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팔 전력청 당국자는 라스와가디 수력발전소의 경우 터널 내에 방처럼 생긴 구조물에 46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곳엔 식량과 물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났어도 생존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퍼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도 내부에 마른 공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ABC 방송도 수력발전소 지하 구조상 대홍수의 직접적인 충격과 침수를 피해 공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부 공간이 존재한다며 이 생존 가능 구역,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어퍼트리슐리 3A 발전소는 무려 11층 규모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가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대피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구조당국은 이 같은 생존 가능 공간을 찾아내 실제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의 침수 정도와 산소, 식량 확보 여부가 생존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거대한 암석과 토사에 가로막힌 구조대가 이 생존 가능 공간에 얼마나 빨리 닿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문준비단에 처음으로 출근하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우려를 두고 공판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5: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포스트 검찰 체제에서 새 형사사법 체계를 잘 안착시키겠다는 포부를 강조했습니다.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에도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우려와 관련해선 장관에겐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로 조작 기소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그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이었지 장관으로서는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6: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4: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6: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5: 청문준비단을 통해 답변하겠다며 야권 공세에 대응을 자제한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탈탈 털어내린 처분이 불기소였다며 무혐의가 마땅한데도 일부 혐의를 기소 유예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6: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 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습니다.
5: 과거 성범죄 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거나 친한 지인의 조카를 변호한 거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 이렇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는 신약 임상

0: 성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오늘도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 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2: 예, 정치부입니다.
0: 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계속 확산하는 분위기죠?
2: 예, 그렇습니다. 앞서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지인의 요청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오늘도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요청 이후에 식약처가 보완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고 당시 수사팀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 지휘부가 기소 이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당시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가 김 후보자 등과 특별하게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현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 융자금을 운영하는 브로커는 김 후보자를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3: 김 후보자는 브로커의 문자를 복붙해서 식약처장에게 보내고 식약처장의 문자를 다시 복붙해서 브로커에게 보냈습니다.
2: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흠집내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면서 김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김 후보자는 임상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게 공정하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청탁금지법상 공익적 민원 전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네, 한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안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죠.
2: 예, 그렇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여러 우려와 비판을 듣고 있고 용 후보자 역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5: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여서
4: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5: 다른 것 같고 근데 그에 대한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 이런 것은 그 자체로서 존중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2: 예, 직접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여기에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에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무총장을 맡게 된 과정이나 배우자의 급여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0: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이따른 정부 여당 비판으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민석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요?
2: 예, 김민석 대표는 오늘 아침 조국혁신당의 연대를 져야 할 수 있는 언급은 서로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뿌리가 같다면서 우군이라면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따뜻하게 채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단순히 연대와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먼저 양당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연대의 원칙과 기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대표의 통합 구상을 향해서도 가치보다 덩치를 키우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연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합당의 전제와 방식을 놓고는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0: 어제 오후 부산 오륙도 동쪽 해상에서 전복 사고가 난 뒤 침몰한 예인선이 상선 예인 과정에 한쪽으로 기울어 뒤집히는 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1: 네, 구조당국은 해저 87m 깊이에 가라앉은 예인선을 찾았지만 시야 확보가 안 돼 실종자 6명 가운데 누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6: 네, 부산입니다.
0: 네, 사고 선박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유가 파악됐습니까?
6: 아직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해경이 공개한 화면을 보면 예인선 두 척이 호주를 걸고 상선을 앞에서 끌고 가는 과정에 이번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원래 속도보다 16배 빠르게 재생한 겁니다. 2시 방향으로 향하면서 왼쪽 예인선은 앞으로 문제없이 항해하는데 오른쪽 예인선은 마치 누가 뒤에서 잡아당긴 것처럼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0: 함께
1: 함께 만들어
0: 만들어갑니다.
1: 갑니다.
0: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3: 고향 특례시.
14: 와, 서울 세계 불꽃 축제다.
15: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 자리 잡아드립니다.
16: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15: 신고 말고 소문 내주세요.
17: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18: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시중의 금리 수준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하는 대표적인 금리를 뜻하죠. 기준금리가 바뀌면요, 예금과 대출금리부터 소비, 집값, 환율의 물가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또 기준금리가 오르면

0: 대출 이자가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소비와 투자 심리는 줄어드는 가계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바뀔 때 예금과 투자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뭔지 잘 모르는데 친구가 자꾸 새로운 보험을 권하는 이 난처한 상황에 계신 50대 여성 청취자분의 고민 해결해보겠습니다.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청취자님들을 위해 문자창 열어놨습니다. 궁금한 것 질문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시원하게 답해드릴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주시고요. 함께해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정재현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기준금리부터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 고민 사연까지 쭉 만나볼 텐데요. 크게 어떤 걸 좀 집중해서 오늘 방송 따라오시면 좋을까요?
1: 아, 네. 오늘은 TV, 라디오 이곳저곳에서 계속 언급되는 기준금리. 이 기준금리가 우리 가정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오늘 머니클리닉에서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인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계셨던 4인 가족의 사연을 가져왔는데요. 알고 계신 금액과 실제 빠져나가는 금액이 무려 70만 원이나 차이가 났어요.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닐까 싶으신 분들 오늘 방송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0: 사실 내가 알고 있던 보험료랑 실제 지출되는 게 7만 원 차이여도 되게 큰 건데
1: 그렇죠.
0: 무려 70만 원이면은 뭐가 단단히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기준금리 인상 발표를 하면서 이거 관련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금리 시대에 다시 접어든 요즘의 우리 삶의 이정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집도 맞춤 재무 상담이 필요하다. 보험 점검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 잡아내고 보장을 좀 강화하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여시고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두 분의 짚어주신 청취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해보죠. 머니 인사이트 만나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물가 상승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와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정하는 정책금리로 금융시장의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기준이 되며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예금과 대출금리, 시장금리도 대체로 상승하고 내리면 같이 낮아지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어도 시중금리는 은행의 자금 사정과 경기 기대,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오늘의 전문가 픽 뉴스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 변동하면 어떤 걸 살펴봐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금리의 상승과 하락, 사실 우리 삶의 아주 많은 부분에 거의 모든 면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 먼저 어떤 걸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1: 네, 만약 대출을 받았다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0: 전 그럼 확인해야겠네요.
1: 네. 대출금리는 보통 대출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 정해집니다. 대출 기준금리에는 코픽스나 금융채 금리 등이 쓸 수 있고 네. 가상금리에는 은행 관리 비용과 대출 위험, 이익 등이 반영됩니다. 신용점수와 소득, 담보 조건에 따라 개인별 가상금리도 달라질 수 있는 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대출 금리는 대출 기준 금리에 플러스 가산 금리가 합쳐져서 정해진대.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
1: 네.
0: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대출하면은 내 집 마련하는데 주택담보대출 크게 받으시다 보니까 대출과 기준금리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래서 기준금리 오르면 내 대출 이자도 많이

0: 느는지 뭐 이런 걸 제일 궁금해하세요.
1: 그렇죠. 보통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내 대출금리가 바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반영되는 시점과 인상폭은 내가 대출받은 조건이나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라면 금리 변경일은 언제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고정금리였던 게더 나은 거고, 왜냐하면 금리의 그 상승점이 어디까지인지 예측할 수
2: 네,
0: 없으니까요. 또
2: 그렇죠.
0: 저금리 시대에서는 변동금리여서 낮아지면 나도 낮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2: 네.
0: 복잡한 기준금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네.
0: 향후 장담을 계속하긴 어렵겠지만 어떨까요? 앞으로 금리 전망이랑 대응 방향은 어떻게 좀 설정을 해보면 좋을까요?
2: 네, 앞으로 방향은 물가 상승세, 경제 성장, 가계 부채와 주택 시장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거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면 추가 인상 여력이 커질 수 있는 점 생각해야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어쨌든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뭔가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니죠. 뭐 돈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기준금리를 좀 낮출 수도 있겠지만
1: 그렇죠.
0: 그게 또 여러 가지 지표들과 함께 맞물려서 움직여야 되니까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와닿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면 어떤 것들을 좀 확인하고 대처하시면 좋을까요?
1: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금리가 언제 바뀌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자가 오르면 당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은 장기적으로 당장 묶어두기보다는 쓸 시기에 맞춰서 나눠서 관리하시는 게좀 유리하겠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부동산도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니 지금 내 자산 배분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럼요. 보험 약관 대출, 이것도 기준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까요?
2: 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금리 연동형 보험 약관 대출은 공시율 상승으로 실제 이자가 늘수 있지만, 금리 확정형은 가입 당시 애정 이율과 가산 금리가 따름으로 즉시 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영향은 보험사별 자산 부채 구조와 자산 부채 종합 관리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 약관 대출은 내가 가입한 보험의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빌리는 거라서 일반 신용 대출보다는 금리가 낮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다만 이자를 계속 내지 않으면 보험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으니 단기로 활용하실 거라면 괜찮지만 장기로 가져가실 거라면 이자 부담과 상환 계획을 먼저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덜컥 겁내서 당장 다음 달부터 내가 내야 할 대출 이자 느는 거 아니야? 걱정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이게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은행별로 기준과 적합도에 따라서 그 오름폭이 다 조정이 다르게 될수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금융상품을 하나하나 분석하셔야겠고요. 또는 대출이 너무 많은데 이자율이 부담된다. 전반적인 가계 재무구조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전문가와 직접적인 상담 통해 그 대처법들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집 재무 플랜,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한 재조정, 보험 점검 보장 체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굿나이프 방송 쭉 들으시면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여러분들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서 전문가 두 분이 문제 진단하고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은 어떤 청취자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은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시는 5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근데 먼저 이분 직업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0: 제가요?
1: 네.
0: 이렇게 아무런 힌트도 없이 힌트라도 주시면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50대 네, 여성 청취자분 심상치 네, 않은 직업?
1: 직업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0: 뭘까요? 50대 여성 심상치가 않다. 화물차 운전?
1: 땡.
0: 아니에요? 어떤 직업 갖고 계시죠?
1: 네. 바로 경찰 공무원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0: 경찰 공무원?
1: 네. 경찰 공무원. 경찰 공무원을 하고 계셨는데요. 무역회사에 다니는 남편과 고등학생 자녀 두 명이 있으셨어요. 지금까지는 오랜 친구분이 보험 설계사여서 알아서 보험을 잘 가입해 줬겠지 하면서 보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순찰을 돌며 방송을 듣다 보니 이게 혹시 내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상담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은퇴 시점도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 지금 우리 가족이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정작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점검해보고 싶으셨던 거죠.
0: 아 그렇군요. 네. 50대 여성 경찰 공무원님의 사연. 굿모닝 굿나잇분은 진짜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듣는 알짜 방송 같습니다. 지금도 순찰 돌시면서 라디오로 네네. 이거 듣고 계시진 않나 궁금한데 어쨌든 우리 청취자님은 친구분을 통해서 보험을 관리하고 계셨던 거네요.
2: 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분이 보험을 관리해주고 계셨는데요. 새로운 보험이 나올 때마다 믿고 가입을 하긴 했는데 정작 그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기존 보험보다 좋은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족 전체 보험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기로 한 거죠.
0: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담은 잘 진행이 되셨을까요?
1: 네, 제가 이번에 새로운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번 상담은 경찰서 안에 있는 카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0: 오, 왠지 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청 위축됐을 네, 것 같아요.
1: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경찰서 내 카페에서 카페라도 경찰서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떨리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떨리셨을까요? 네.
1: 사연자분이 오시는데 커다란 가방에 보험증권을 한가득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제가 수사과에 오래 근무를 해서 사람을 잘 못 믿습니다. 직업병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0: 아니 왠지 정재현 팀장님 떨고 있었던 그 모습이 너무 그려지지 않아요? 와 그렇군요. 그 유명한 수사과. 네. 제가 수사과에 오래 근무해서 사람을 잘 못 믿습니다. 하시는데 왠지 긴장이 될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어때 박상규 팀장님도 자리에서 많이 긴장하셨겠는데요?
2: 네, 그 예리한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저희와 대화를 나누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니 이해가 쉽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상담 진행하시면서 오히려 청취자님이 궁금한 것과 걱정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오히려 상담이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고 매월 얼마를 내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0: 왠지 잘 되어 네. 있을 거 써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청취자님 보험 가입은 문제없이 잘 되어 있었을까요?
1: 네, 보장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보험 내역을 조회를 해봤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0: 왜요? 왜요?
1: 사연자님과 상담 시작 전에는 4인 가족의 보험료가 합산이 110만 원인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보험증권을 확인하고 조회해 보니 이 가족 보험이 내는 전체 보험료가 181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보험료와 7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던 거죠.
0: 아니 110만 원으로 알고 있었던 보험료가 181만 원이면은 네.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네. 또 수사과라고 하시니까 무섭고 수사해가지고 막 탈탈탈탈 이게 뭐가 문제였는지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이거요 그냥 대충 계산해도 1년에 네. 800만 원이 넘는 차이예요. 네. 근데 어떻게 이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2: 네. 물론 중요한 보장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내가 얼마를 내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상태라면 한 번쯤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취자님은 모르고 계셨던 게 자동이체 날짜가 각각 다르고 카드로 결제하는 상품도 있다 보니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을 정

0: 정확하게 체감하지 못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1: 하긴 뭐 우리가 그 자동이체로 나가는 게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2: 그렇죠.
1: 막 결제일이 비슷하게 여러 건이 겹쳐 나가면 정확하게 지출 파악이 안 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에게 좀 점검 받으면서 내 돈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한 번쯤은 체크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2: 네.
1: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필요하다고 문자를 넣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상담 받고 있으니까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두 분이 아무리 덜덜덜 떠셔도
2: 네.
1: 정말 무료 상담
2: 네.
1: 도와주시니까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1만 원의 보험, 필요한 보험도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보장 내역 좀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먼저 사연자분을 보내주신 아내분의 보험부터 살펴봤는데요. 보장성 보험에 월 25만 원, 암보험 13만 원, 종신보험 15만 원, 연금저축보험 15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총월 68만 원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보험료비에 실제 필요한 보장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보장성 보험은 25만 원이었는데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일부 진단비는 높게 설정되어 있었지만 전체적인 보장 구성은 보험료만큼 탄탄하지 않았고요. 암보험 역시 월 13만 원을 내고 있었지만 보험료에 비해 보장 금액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품이라 이 부분을 유지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1: 그렇군요. 68만 원의 청취자님에 해당하는 보험료 중 15만 원은 저축성이니까 제하더라도 나머지
2: 네.
1: 53만 원에 해당하는 보장성 보험의 가성비가 좋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남편분하고
0: 네.
1: 자녀분 두 분은 어땠을까요?
0: 네, 남편분도 당연히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상당했습니다. 먼저 1세대 실손보험 월 12만 원, 보장성 보험 28만 원, 운전자 보험이 약 1만 2천 원, 연금저축보험 15만 원, 종신보험 30만 원, 암보험 9만 원 정도를 내고 계셨는데요. 일단 이 중에서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금액 대비 사망보험 금액이 적고 보장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품이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자녀 2명의 보험료까지 합쳐지면서 4인 가족 전체 보험료가 무려 181만 원이 된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빠른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담 결과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나도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받아 보험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지만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샵 0945번. 45번의 문자창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솔루션 내려주셨을지 애프터 결과 잠시 후에 만나보죠.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 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트.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정재현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우리 집 가족 보험료는 110만 원. 하지만 실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181만 원. 정확하게 71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가정의 사연 만나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2: 네.
1: 청취자님이 갱신형 보험 가입하셔가지고 그냥 모르는 채로 야금야금야금 보험료가 올랐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각각 그냥 돈이 빠져나가 보다 보니까 합산 금액을 완전 착각하셨던 거네요. 아니,
2: 네.
1: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나요?
2: 네, 이런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근데 아내분과 배우자분이 이게 서로 크로스 체크가 안된 부분이 첫 번째인 것
1: 아,
2: 같고요.
1: 부부 간의 소통이 잘안 되었다?
2: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이체나 일자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게 나가는 시점에 따라서 이제 확인 날짜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확인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1: 와, 그러니까 정말 보험료가 정확하게 얼마 나가는지를 모르는 이유는 그렇죠. 너무 다양해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월보험료 항목별로 쭉 뽑아놓고 지출 네네네. 점검을 해보시는 게 진짜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뭐 어디 돈 나가는 것만 중요할까요? 보장도 중요하니까 보장 강화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이제는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보험료 줄이면서 보장 강화시키는 시간. 정재현 주치의님, 네.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1: 네. 남편분부터 처방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남편분은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보험료는 월 12만 원 정도가 다소 높았지만 보장 넓이가 넓은 1세대 실손이라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고요.
0: 아, 이건 유지.
1: 네네네. 네. 운전자 보험도 형사 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 등 중요한 보장이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했고요. 암보험 역시 20년 나 100세 만기로 잘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은 치료비 보장이 없어서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 간병인 관련 보장 등을 추가해서 필요한 보장을 보완해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30만 원의 종신보험은 저축 개념과 사망 보장의 목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분의 보험료는 94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남편분의 보험료로만 먼저 37만 원이 줄었거든요.
0: 그렇군요. 기존의 보험도 많이 유지를 한 것 같은데 보험료가 벌써 37만 원이 줄었습니다. 네. 진짜 보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네.
2: 공부가 끝이 없습니다.
0: 그러게요.
2: 네. 1년이면 444만 원 정도가 줄어든 거니까 엄청 큰 금액인 거죠. 이 돈을 단순히 보험료를 아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퇴를 앞둔 50대라면 이 돈을 노후 자금이나 저축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0: 그렇죠. 이거를 쓸데없는 보장에 매달 나가게 하는 것보다 네. 미래의 나를 위한 노후 자산으로 만드는 게 100번 1000번 나은 일이니까 점검 네. 정말 잘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내분 보험료가 더 높았어요. 아내분은 어떻게 조정해 주셨을까요?
2: 네. 아내분도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기존 보장성 보험은 2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조정하면서 불필요한 특약은 정리하고 암 주요 치료비와 고액 비급여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처럼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드리고 기존 암보험은 갱신형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료와 보장기간을 고려해서 비갱신형으로 조정해드렸습니다. 종신보험은 현재는 사망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정리를 도와드렸고 다행히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유지를 권해드리고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자 보험이 없으셔서 필요한 보장만 구성을 해서 새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 결과 아내분 보험료도 기존 월 68만 원에서 약 4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아내분도 27만 원 정도 매달 줄일 수 있게 됐으니 두 분 합산해서 월보험료 64만 원이 줄었습니다. 근데요, 살펴보니까 지금 이분들은 맞벌이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남편분도 직업이 있으시고 아내분도 경찰 공무원이시고. 근데 종신보험을 두 분 다 정리를 하셨어요. 자녀도 둘 있다고 했는데 사망 목적만이라 정리했다고는 하지만 꼭 이게 해지를 했어야만 했을까요?
2: 역시 여기 예리하십니다. 수사과가 따로 없네요.
0: 제가 사건 반장에 네. 나오는 바로 그 수사관입니다.
2: 맞아요. 자녀를 고려한다면 굳이 종신보험을 해지해야 되나 했을 수 있는데 이 종신보험이 만기가 100세나 종신이 아니라 75세 만기였어요. 네, 75세 이전에 종신이 이루어졌을 때 보장을 받는 내용인 거죠.
0: 진짜 불필요해 보이네요.
2: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들은 모르고 계셨으니까 네, 그게 이제 속상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일반 보장성 보험보다 크고 연금 전환 시에도 사망보험금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상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종신보험료로 연금이나 아이들한테 저축을 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 판단을 해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가입하실 땐 사망보험금, 보장기간, 납입기간, 해약환급금 그리고 사업비까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하고 특히 저축 기능이 있다고 해서 소개받았더라고 해도 실제 환급 조건을 잘 구분해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0: 아, 맞아요. 이럴 때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종신보험 나중에 연금으로 타서 쓸 수 있다, 목돈으로 빼서 쓸 수 있다 이런 말에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네.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자녀보험 한번 변경안을 들어볼까요?
1: 네, 자녀 두 분은 보험에 오히려 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0: 오, 다행이네요. 네, 네.
1: 두 자녀 모두 20년 나 100세 만기로 기본적인 보장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기존 보험은 유지를 하기로 했어요. 다만 부족했던 비급여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 암 주요 치료비, 표정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를 했고요. 각각 월 2만 5천 원, 2만 7천 원 정도의 추가 보험료로 보장을 보완을 했습니다. 즉 이번 상담은 가족보험을 무조건 전부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잘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분은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이게 네. 바로 리모델링의 핵심이겠죠. 아, 방금 깜짝 놀랐어요. 박상규 팀장님 팔목에 있는 비서가 굉장히 큰 소리로 우리 좀 방송 내용을 뭐 정리해 주려고 했었었나
2: 네,
0: 봐요.
2: 엿듣고 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무조건 보험료를 줄이는 게 아니라 네. 필요한 보장은 남기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건데 이렇게 보험료 줄이고 나면은 또 남는 돈 그냥 써버리기 마련이니까 얘도 조금 재무 목표로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이번 상담 에서는 그렇게 절감된 금액과 여유 자금을 더해서 자녀들의 노후 자금과 아내분의 노후 자금까지 함께 준비를 해드렸고요. 자녀들은 각각 월 25만 원씩 7%의 수익률을 가정한 연금 상품에 10년 납입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아내분은 부부가 평소 펀드나 주식 투자 경험도 있고 투자 성향도 고려해서 변액 연금 상품을 활용해 노후 자금을 준비까지 도와드렸습니다.
0: 좋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재현 팀장님이 깔끔하게 네. 애프터 처방 결과를 좀 정리해 주시죠.
1: 네. 청취자님의 가정의 월 보험료 110만 원인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181만 원이었죠.
0: 맞아요.
1: 최종적으로 보험금과 연금 납입액을 합치면 121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인 가족 보험료로만 121만 원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무작정으로 해지하는 것이 아닌 기존 납입이 얼마 남지 않는 보험과 잘 가입된 보장을 유지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60만 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체 보험료는 언급돼 연금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실질적인 4인 가족의 보장성 보험료는 약 91만 원이 됩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요 노후 연금 자원도 차곡차곡 마련해 나가면서 조금 더 가정이 부를 그 자산을 늘려나가는 데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처방 써주셨습니다. 우리 집도 가족 전체의 보험 점검 좀 해봐야겠다. 나도 보장이 부실한 것 같은데 보험료는 과한 것 같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바로 도와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소개해드리고요.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리는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영호 2번님. 아니 보험은 실손보험만 있으면 안 되나요? 꼭 건강보험, 암보험 이런 거 다 가입을 해야 하나요?
1: 네. 실손보험은 당연히 다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면 좋죠.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실제로 내가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받는 보험이죠. 그래서 현재는 5세대 실손보험이 적용되는데요. 5세대 실손은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는데 중증은 급여 80%, 비급여 70%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고 비중증은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50% 높아지고 보장 한도도 1,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어요. 갈수록 비급여 보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실손보험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진단금, 간병인, 소득 공백 등의 실손보험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암에 걸리면 12개월치 치료받는 동안 끊긴 소득과 간병비 등 실손보험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걸 채워주는 게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0: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다음 사연 바로 또 만나볼게요. 9711번님. 아, 이거 저도 궁금해요. 주변에서 직장 동료와 친구들이 암진단비 최대로 가입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개인당 최대 가입 한도, 진단금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1: 네, 암진단금은 개인 최대 가입 금액은 보험사와 상품마다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3억까지는 대부분 가입이 가능합니다.
0: 크게 가입할 수 있긴 하네요.
1: 그렇죠. 연령이 높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줄어들 수 있고 기존 보험까지 합산한 누적 가입 금액 한도로 심사함으로 실제 최대 가입은 전보험사, 전산심사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고지형은 최근 건강 상태를 자세히 알리는 대신 일반형보다 높은 보상 한도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한도가 제한될 수도 있고 갱신형은 갱신 시점에 보험료나 보상 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 생각해보시고 전문가와 꼼꼼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보험 가입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계속해서 문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정재현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0: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보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보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은 기준금리에 대해 알아봤고요. 또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노후와 연금까지 보험 점검 통해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컨설팅 사연 만나봤습니다. 보험의 종류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신데요.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고 맞춤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립니다. 문자 이용료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계절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순간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21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서울과 수원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울산이 26도, 포항도 27도 선에 머물고요. 이번 주말에 강원 영도 동과 제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위로 사고가 났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수리터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나면서 뒤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3번 나들목 부근부터 많이 정체되고 있고요. 시흥에서 송내 김포 요금소에서 자유로까지도 정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이동량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도 상일에서 남양주 노지분기점과 송내 사이 통과하는데 좀 버거운 상태고요. 경부고속도로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 안성을 지나 안성휴게소, 신갈에서 죽전휴게소, 판교에서 판교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장안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나면서 뒤로 좀 밀리고 있고요. 군자 나들목 진출할 때도 어렵습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3: 하.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경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 정치 클리어링 시간입니다. 김주호 전 민주당 대변인,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대신해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최고위원 당선된 이후 처음입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시고 당내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2026년 9월 3일 목요일 돌아온 이동현 주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여야 스피커들이 거침없이 붙었습니다. 벤치 클리어링보다 무서운 정치 클리어링 시간. 김재호 전 민주당 대변인, 노영희 변호사,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0: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의심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야당 입장 먼저 들어보죠.
3: 일단 공소 취소 공치모 모임 있잖아요. 모임의 예. 공동대표 출신이기도 예. 하고 그다음에 그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 보면 예. 그 대통령의 어떤 속마음 여전히 그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본인의 예. 어떤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지 않겠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필 많은 후보자들 중에 우리 공치모 공동대표를 지낸 분을 지명을 하니까 결국 그 의심을 지울 수 없고 계속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0: 예. 그런데 지금 후보자 이야기처럼 뭐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은 또 일견 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3: 아니 뭐 그 말씀을 지킨다면 예. 뭐 그거에 알겠... 대해서야 뭐. 예.
0: 네. 네, 민주당 입장에서.
2: 아니, 공소 취소 모임에 가입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105명이고, 뭐, 우리 당 의원들이 65%가 가입을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 빼고 뭐, 선별하기도 어려워요. 검사가 출신에. 그렇지 않습니까?
0: 예.
2: 아니, 그리고 개별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어쨌든 그 해당 사건의 검사가 해야 되고, 또 판사도 공소기가 결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뭐, 법무부 장관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우선은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정치 검사들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좀 진상을 밝혀야 된다. 예. 그리고 나서 공소 취소를 할지 재판 기각이 될지 그 후의 이야기지. 예. 뭐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0: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작 기소 특검인데 결국은 국회가 하는 건데 이 야당은 조작 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를 항목을 넣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인 거잖아요. 뭐
3: 그러니까 그 권한을 예. 주면 안 되죠.
0: 예.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뭐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자, 노영희 변호사.
4: 아니 그러면은 누구를 하면은 뭐라고 안 그럴 건지 참 궁금해요. 지금 김승원 의원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판사 출신이면서 변호사도 해봤단 말이죠.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형사소송법이 지금 너덜너덜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청법이라든가 관련 법안들을 좀 정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 일을 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는 거죠. 지난번에 박균태, 이건태 이런 분들이 한마평에 올랐더니 아 검사 출신인데 어떻게 하냐고 또 막 뭐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갖다 대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 예.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은 이걸 완성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 자리 가는 거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가면 어차피 욕받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래도 저래도 결국은 욕먹고 힘든 일만 벌어질 텐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에게 이득되는 게 하나도 예.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래도 어쨌든 그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 되는 예. 거고 누군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한 거잖아요. 예. 그럼 예전에 공동대표 했었다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뭐라 예. 그러니까 아니다 나 그렇게 안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 가지고도 나는 못 믿겠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럼 믿지 마시고 예. 그럼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하는지를.
0: 예.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뭐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만일 공소취소를 당해서 밀어붙인다고 하면 더 빠질 테고 그러면 그건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 부담이 있을 테니까 쉽게 못한다고 생각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약을 받든가 하면 될 텐데 저는 오히려 공소취소는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 모양새가 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식약처 로비 논란 이게 이거는 사실 이 문자가 이제 오픈되고 오늘 사진까지 오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 감정을 이제 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소 취소보다 이 부분이 오히려 해명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3: 저도 그렇게 예,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그 여기에 담겨 있는 요소 요소가 휘발성이 너무 강합니다.
0: 예, 예.
3: 뭐 유용주점 여사장 뭐 나오고 그다음에 판사 나오죠. 그다음에 사업가 나오죠. 그다음에 식약처장 나오죠. 이게 다 연결이 돼서 뭔가 또 완성이 되는 거기다가 300억 유치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돼서 아마 이 그 법무장관 후보자 김승원 의원께서 해명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이게 또 판결문이나 이런 게 다 공개돼서 아마 변호사 출신들은 대부분 이거 다 들여다봤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대단히 휘발성이 강한 거고 자칫 국민 정서법에 어긋나는 예.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지난번 민주당에서 모 판사의 그 어떤 사진 공개하면서 막 엄청 공격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분은 그렇게 공격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그 구속영장을 그 기각했던 이 판사와 그 양모 씨라는 분하고 그다음에 그 후보자 법무장관 후보자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됐어요. 예.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할지 그리고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런 결과까지 나왔단 예.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국민들에게 해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전력을 가진 분이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나 이렇게도 예. 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거고 김승환 후보자는 억울하다. 나는 재판을 받지도 못했다. 나는 무죄인데. 그래서 헌법소원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치하더라도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휘발성이 강한 거다. 문자에 뭐 오빠가 등장하고 뭐 사진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국민들이 약간 갸우뚱 사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4: 아니 그러면은 정관 출신이든 누구든 간에 그냥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고 아무하고도 그럼 얘기하지 말고 놀지도 말고 아무하고도 정말로 그냥 서로 간에 문자도 주고받지 말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진짜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이제 그 사진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정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은 기소유예 정지로 끝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예. 게다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 지금 현재 의원이 엄청나게 이권 가지고 지금 공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실제 그 공격이 사실 저는 되게 좀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수사해가지고 서부지검에서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예. 그걸 처리를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뇌물죄가 지금 사실 문제였는데 예. 뇌물죄는 원래 대가성이 있어요. 직무 관련성 플러스 대가성. 대가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대가를 지금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가를 달라고 한 적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는데 예컨대 이동영 작가가 저한테 뭔가 부탁하면서 야 내가 돈 좀 줄게 이러면 저는 무조건 유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실제 그 당시에 코로나는 임상 관련해가지고 반드시 시험이 필요한 그런 그 제약회사 관련해서는 당연히 큰 이제 일이었어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임상시험이 안 이루어지니까 좀 빨리 해달라고 예. 요청할 수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라도. 제가 제약회사 사장이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면 그게 부탁했을 예.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받고 그런 걸 해줬는지 아니면 진짜 안 되는 걸 해줬는지 이런 걸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중간에 있던 그 사람하고도 원래 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한 관계에 있고 원래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사진 찍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영장 기각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영장을 기각하는 뭐 당시에 그것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판사들하고 사진 찍고 변호사들하고 밥 먹고 원래 그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공격을 예. 한다? 저는 그건 좀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일반인들이 보기에 예. 좀 오해받을 수 있으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명확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지금 김승원 의원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민원이었고 국회의원 직업이라는 게 또 민원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 민원 내용이 당시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던 시대였으니까 그 당시 치료제가 이제 외국제 치료제밖에 없었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빨리 국산 치료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임상실험 빨리 할 수 있게끔 뭐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2: 아, 근데 저는 좀 네. 한동훈 오빠 소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동훈 의원이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검사들이 사실 뭐 그런 얘기 더 많이 듣는다는 거는 통념 아닙니까? 근데 참 저열하다고 봐요.
0: 그 한동훈 의원이 오늘만 12개의 네. SNS 글을 올렸습니다.
2: 이것은 사실은 제가 이제 김승원 의원하고 21년 대선 캠프부터 현안대응 TF도 했고 그 이후에 당에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만 100번도 더 했습니다. 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 무도한 정치 검찰에 타겟이 됐고 그로 인해서 무리하게 3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결국 뭡니까?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불법적인 그런 어떤 대가성도 없었고 그래서 그 유명한 정치 검찰들이 불기소 처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재판으로 넘기지도 못해서 저희끼리는요 그냥 이 정치 검찰들이 그냥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그냥 재판에 넘기지도 못할 정도 혐의가 없었다. 그러면 그 법률적인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지 계속 오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참에 한동훈 의원도 본인 핸드폰 비번 예. 까고 정말 그 오빠로 주고받은 사람 있었나 없었나 그것부터 좀 밝혀서
4: 아, 저는 이거 하나 꼭 말하고 싶어요. 오빠 오빠 얘기하니까 오빠 소리 한다고 해서 친한 것도 아닌 게 저한테 누나 누나 하면서 엄청나게 잘해주던 정말 뭐 유튜버가 있었어요. 지금 저를 공격하는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저는 정말 황당무계했습니다.
0: 그러니까 그 막 이따가 우리가 용혜인 의원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아마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소유예 건은 청와대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통과됐다는 것은 뭐 이 정도는 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3: 기소유예가 언제 됐느냐? 그 12.3 계엄 이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힘을 다 잃은 이후에 기소유예가 됐다는 그 시점도 좀 고민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물론 그러니까 민당 출신들이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리로 얘기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 이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오빠 오빠 한다는 게 뭐 평소에 친분이 없는 사람한테 오빠 오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통상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이라는 그 휘발성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찌됐건 검찰에서 지금 이 말씀하신 판사분 있잖아요. 판사분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을 했는데 기피신청을 안 받아줬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분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 이거 다 팩트에 기반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내정자가 정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안 예. 그러면 나 기소해 받았는데 재판도 안 받고 내가 억울하다. 이걸로는 절대 해명이 안 된다.
4: 근데 기소유예를 안 받아보셔서 그러는데 기소유예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죄라고 확신하고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검찰이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 유죄잖아. 이걸 딱 선입견을 가지고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되게 억울한 거예요.
2: 그래서 김성원 후보자가 네, 너무 억울해서 헌법 소원을 다 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어떻게 결백을 밝히 뭐 저기 일본 저기 사무라이처럼 할복이라서 해야 됩니까? 아니 저는 이 사안 관련해서 그 정말 악랄한 정치 검찰 관련해서 조금 거짓말 더 붙여서 100번 규탄 기자회견 했는데 아무것도 못 밝혔는데 더 이상 어떻게 밝히라는 얘기입니까? 아 진짜.
0: 예 알겠습니다.
2: 해석이 너무하네 진짜.
0: 근데 이 뭐 김승원 후보자 문제는 이거는 충분히 뭐 이제 청문회장에서 야당에 공격하면 해명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용혜인 의원인데 용혜인 의원의 논란은. 이거를 청문회에서 뭐 공격한다고 해서 잘 받아쳐서 나간다고 해도 국민 감정이 어떻게 될까?
3: 일단 불공정의 상징이 됐어요.
0: 뭐 불공정 욕심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나 뭐 이런 건 아닌데 탈법이나. 예.
3: 그러니까 그 이른바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이용해서.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본소득당으로 출마하지 않았어요.
0: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3: 기본소득당으로는 표를 얻지 않았어요.
0: 예.
3: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0: 예, 네.
3: 두 번이나 민주당에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과한지 모르겠지만 기생해서 국회의원을 예. 얻은 사람입니다. 두 번.
0: 예.
3: 근데 거기다가 장관까지? 그러면 결국 20, 30대의 젊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용혜인이 뭐, 무슨 특권층이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무슨 뭐 언더 조직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무슨 뭐 당의 사무총장을 남편이 하고 있다는 등 뭐 그다음에 뭐 거기다 월급을 얼마씩 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쭉 다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글쎄요 나는 저 용혜인 의원이 지명이 됐을 때 도대체 청와대의 정무라인은 대통령한테 어떤 조언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무라인의 기능이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0: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든지 이건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청문회까지는요 시간이 오래
1: 예.
0: 걸립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가잖아요. 그러면 빠질 지지율 다 빠진 다음에 다 얻어맞을 건 맞고 나중에 결국 못하는
1: 그럴
0: 경우가
1: 수도 있죠.
0: 생기거든요.
1: 예. 근데 그 이번 개각 전에 대통령이 그동안 왼쪽을 좀안 살폈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발언하기 전에 김어준, 유시민 씨가 왜 자꾸 중도하고 보수만 쓰느냐. 우리 쪽도 써야지. 몇 차례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개각에 이혜민, 김경수, 용해인까지 그 왼쪽 사람 썼어요. 거기다가 이혜민은 조국혁신당 사람이고 김경수는 뭐 친문 적자고 용해인은 유시민 작가가 극찬한 적이 있어요. 민주당 어떤 청년 정치인보다 훌륭하다. 젊은 정치 중에 제일 좋다. 그런 걸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2: 저는 당연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번 인사 저는 솔직히 대통령이 용단을 내린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자리에 이제 그 지명을 했더니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사람을 빼가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조국 뭐 혁신 원장도 페이스북에다가 대통령 이심 뭐 어쩌고 또 이런 얘기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뭘 해도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뭐라고 말씀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걸다 몰랐을까? 알아도 어쨌든 손을 내밀고 뭔가 이제 해보고 싶었던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용해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소수 정당에 대해서 뭔가 좀 혜택을 좀 주고 뭔가 좀 기회를 주려는 사실 생각이 또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거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용해인 의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용해인 의원이 이렇게 욕심을 많이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기심의 표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1: 예.
2: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대통령은 사실 인사를 왜 합니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국정 철학하고 맞춰가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사실은 이제 하는 게 개각이고 이런 거잖아요.
1: 예.
2: 인선이잖아요. 요즘 사실 그 대통령 여론조사도 되게 안 좋아가지고 힘든 와중에 일부러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은 용해인 의원이 자기 스스로가 만약에 이렇게 가지고 문제가 될것 같으면 아예 나 못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해요. 왜 이렇게 많이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건지 모르겠어요.
1: 예. 그러니까 뭐 노영희 변호사 말처럼 임명 지명됐을 때 국회의원직을
2: 안 한다고
1: 사퇴하겠다고
2: 해야지.
1: 했으면 이렇게 사태가 커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첫날에 바로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다음부터 소위 말하는 파묘호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까지 오면서 무슨 안 보이는 곳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2: 언더조직.
1: 아니냐, 언더조직. 그러면서 실명까지 공개되고 그러더라고요. 또 정당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폭로전까지 벌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용해인 의원 문제는 보수 진보 남성 여성 뭐 거대 정당 소수 정당 할것 없이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다는 것 같고 이게 맞는 보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밤인가 오늘 새벽에 보도는 용해인 의원에게 이 국회의원직 겸직하는 거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걸또 전달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3: 근데 이제 제가 이 상황 관련해서 2030 세대들 뭐 커뮤니티나 또 이렇게 좀 지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요. 이게 강남의 보금자리 주택을 운 좋게 두번 당첨받았는데 용산에 한번더 당첨받은 거랑 똑같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비례의원을 두번 하고 이렇게 장관까지 하고 이 직을 유지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이냐. 물론 용해인 장관이 2030 젊은 세대 여성 그리고 워킹맘 또 이제 어떤 인터뷰나 방송 매체에 보이는 모습도 상임위 질의 모습이 좀 똑소리 나고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똑똑해 보이고 열심히 살아오고 정치권에서 유명한 정치는 맞지만 그 과정이 좀 뭔가 공정하지가 않고 좀 특혜를 받았다는 그런 인식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공정감수성 관련해서 그 어떤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회를 준 것이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 장관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실은 용해인 장관 후보자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대응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냐 후보자의 몫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뭐 이혜훈 전 의원처럼 또 대통령이 청문회 도중에 지명 취소할 수 있고 그전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자체가 또 청와대로서는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이 좀 털어줬으면 하는 게 아마 청와대 마음일 텐데 그 결정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 2주 남았어요. 청문회 하려면 저는 더 험한 것도 나올 수 있겠다.
0: 아, 그렇죠.
1: 예.
0: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0: 내부의 폭로라든지 아니면
1: 그럼요.
0: 뭐 언론의 그 제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능하면 본인이 빨리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 원래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20, 30대에 그뭐 젊은
1: 뭐
0: 여성 의원이고 하니까
1: 청년 여성 워킹맘 다
0: 뭐
1: 포함되는 거죠.
0: 그렇게
1: 뭐.
0: 좀 해보려고 했는데 까보니까 이건 양파보다 더하고 더 악화되는 상황인데 왜 이걸 그냥 둡니까? 의도대로 전혀 안 가는데.
2: 아니, 사실 좀 이재명 정부가 뭐 국정 지지율이 높고 여유가 되면 충분히 또 뭐 방어도 하고 기다려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뭐 저는
0: 시간이 별로 없어.
2: 사실 저는 다음 주 여론조사가 이제 두렵습니다. 다음 주가 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좀 후보자가 잘 좀 정무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논란도 터졌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강남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15년째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입주할 때 한 7억에서 한 10억 정도 전세금이 형성돼 있었다고 하는데 김성수 후보자가 3억 5천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반 가격도 안 되는 금액에 들어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특혜 아니냐. 뭐 세금 탈루 아니냐. 근데 김성수 후보자 입장은 원래 처남이 여기 전세 들어갔고 자기는 전전세로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처남이 혼자 살았으니까 같이 동거를 했다. 뭐 이렇게 해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그러면은 처남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위치 조회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좀 많이 나간 거 같고
3: 그만하라 그래.
1: 이거를 어떻게 신용카드를 달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 아, 주진우 의원
0: 수사하는 거네.
2: 아니, 주진우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용해인 의원 그 안산에서 애데리고 산 그 빌라 가지고 2천만 원 차익 받는데 중국인한테 팔았다고.
3: 아유.
2: 아니 본인은 어떻게 검사 뭐 십몇 년 하면서 70억 재산 어떻게 모았으며.
3: 아니, 자기는 그 와이프가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그리고 주진우 의원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위장전화를 하면서 그 자동차 무슨 뭐 세금 조금 깎으려고 그런 것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2: 그러니까
3: 돼요.
2: 좀 주진우는 좀 이렇게 남을 바라보는 시각 알겠습니다.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1: 야당 의원이 공세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김성수 대법관 본인도 아니고 처남의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내라고 조사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좀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3: 네, 이거는 그렇죠. 사실 저 이거는 조금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알아요. 대통령이 이번에 그 부동산 정책 세제 얘기 나오면서 뭐 실거주 이런 거 확인하면서 휴대폰이랑 신용카드 조회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사실 이제 비아냥거리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실 누가 제청한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물어보세요. 처남 이름 빌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당신 알았냐 몰랐냐 이거 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지금 니네들이 제청한 거 처리할래 이거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이거 대통령한테 말할 게 아니에요.
0: 저는 그 국민들이 병역, 학력, 그다음에 재산 형성 그 중에 다 특히 이제 부동산 이건 국민 역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됐어요. 최소 20년 이상 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공직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공직에 나서려고 하는 대법관의 위치에 가려고 한 사람이 자기 관리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누가 추천했든 뭐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왜 그렇게 뭔가의 혜택이나 특혜를 받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것은 방금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뭐 저 이재명 대통령을 약간 빗대서 꽈서 뭐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문위원들이 그 관계를 잘 밝혀내세요. 저는 밝혀서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뭐 근데 해명할 거가 맞대요? 처남하고 같이 살았고 그래서 반값 자기가 냈고 처남이 반 냈다는 거 아니에요?
0: 이게 뭐가 뭐 계약서라도 있을 거 아니야.
3: 그러니까 뭐가 해명이 될 건데 이게 왜 그렇게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처남하고 같이 살면서 그럼 돈 다 내고 살아야 돼요.
1: 그러니까 본인이 해명을 처남이 원래 전세를 얻었고 자기는 전전세를 얻었다고 했으니까
3: 전세 계약자가 아마 처남으로 돼
0: 있겠죠.
1: 그걸 뭐 살펴보면 될 텐데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명 취소를 요구하는 건지 그러면 어차피 지금 한 명은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두 명을 새롭게 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하든가 그런 게 필요할 텐데 대법관 후보자도 청문 대상자니까는 좀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사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임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의 뜻대로 사임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가라 그랬다 그 말을 이거잖아요.
0: 거죠.
1: 아니,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보수 우파 쪽 사람인데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아마 통합 화합 차원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인사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 이석연 위원장의 발언들이 뭐 대통령 또 청와대 기조하고 맞지 않았다. 그러면 좀 삐걱된 게 몇 차례 있었죠. 그 결과가 이거 같습니다.
3: 맞아요. 그 이석연 사실 처음에 법제처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통합위원장 하면서 그냥 그 중도적인 이미지를 사실은 여러 가지 헌법학자로서 이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분이 그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 이제 이것 때문에 예. 좀 문제가 좀 저는 됐었던 것 같고 예.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은 같이 일을 하게 해서 그러면 사실 좀 같이 합의 좀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이 사람도 기용하고 저 사람도 기용하고 해서 기회를 줬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근데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실 저는 제가 좀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제대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국민통합위원장이 원래 이제 사실은 좀 뭔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자리이기도 예.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이석연 위원장이 조금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초기 내각에서 사실은 같이 일을 하게끔 해줬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나가면서 아 나는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마음이 안 맞아서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아마 보안수사권 폐지. 왜 이거 정부가 대통령이 막지 못했느냐 이걸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하라. 여기에 이제 조금 청와대하고 인식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0: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보수 진영 인사이긴 했지만 굉장히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초기에 이제 발탁이 돼서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본인의 소신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진영을 떠나서 이제 대통령하고 같이 일을 한다면 대통령 뜻에 따라서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본인 소신도 얘기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건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비공개적으로 대통령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였는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이 뭐였어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 중도 보수 인사들을 그 많이 좀 쓰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어떤 쓴소리 때문에 그만두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로서도 좀 뭐랄까 아픈 대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도 보수 진영의 분들을 좀 외연도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하신다고 하니 그런 생각이 좀
3: 그럼
0: 들어요.
3: 그럼 질문 하나만 할게요. 예. 개혁신당이 만약에 했으면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겠어요? 누구누구를 왼쪽에 있는 그 누구를 기용하겠어요? 저를 기용하시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기용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 정도 하면은 사실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워낙 민주당 본진에서도 왜 우리 난챙기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너무 애 사람들이
2: 저희가
3: 진짜.
2: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나 대통령 당선될 때나 지금이나 어떤 태도나 본인 정책적 철학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달라진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거든요. 그러면 이석연 위원장 정도 되는 분이 그러면 그때는 지지율이 높아 아니 그 차이는 그것뿐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몰랐냐고요. 아, 다 알았거든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퇴를 하냐 이거죠. 그리고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활동하는 내역 중에 보안수사권을 뭐 이렇게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내가 못 해먹겠다. 그리고 대통령 보고 민주당 탈당하라는 얘기가 국민통합위원장이 할 말입니까? 그 나가는 마당까지 야, 뭐 이렇게 나는 뭐 나가기 싫었는데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나간다. 저는 뭐 어쨌든 대통령이 큰 뜻을 품고 지명하고 임명했지만 역시 어려울 때 같이 할 사람은 아니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럼 그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정치적 발언을 사실 한 건데 근데 지난번에 또 사퇴했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태 거기도 역시 정치적 발언 때문에 사퇴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화합 통합 차원에서 보수 인사를 임명한 게 대표적으로 이제 권오울 보훈부 장관 그다음에 이제 이석현 국민통합위원장, 또 이병태 규제합리연 부위원장이

0: 네. 셋 중에 두 분이 이제 어쨌든 뜻이 안 맞아 사퇴한 거예요. 그러면 뭐 유시민이나 그 김어준 씨가 이야기한 어? 그 그쪽 사람 쓰면 안 된다. 우리 쪽 사람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1: 그렇겠어요?
2: 아 저기 아직 더 있습니다. 네. 허우나 김용남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거 여기 민주당에서 안착해서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네. 있는 거죠.
0: 그렇네요. 허우나 의원도
1: 기운 내서 해주세요. 이동영 네. 의원님. 오늘 지금 기운 내서
2: 부정적이야.
0: 아니 제가 지금 보니까
3: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서 그래요.
1: 아니, 아 그래요?
0: 김철근 사무총장께서 너무 2대1 혼날 것 같은데 도와드리려고.
3: 아니 전혀 전혀.
0: 괜찮습니까?
1: 아니, 예. 혼나는 건 아니에요. 예. 네.
0: 그래 하여튼 이렇게 해서 뭐 또 이 자리가 또 공석이 됐는데 또 다음에 또 누구를 부를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1부 순서 마치고 2부에서 또 우리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3: 와, 서울 세계 불꽃 축제다!
4: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5: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가지 안 표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4: 신고 말고 소문 내주세요.
6: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7: 화이트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도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엊그제죠? 조국 원장의 대통령 임기 끝나면 실형 발언, 그리고 어제 레드팀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발언은 좀 논란이 됐는데, 뭐 여권 최고 스피커죠, 김어준 씨는 그 발언에 대해서 전문을 봐라, 전문을 보면 대통령을 진짜 위해서 하는 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조국 원장의 발언 이후에 민주당에서 뭐 배은망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면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조금 대립각을 계속 세운다면 합당은 요원한 거 아닙니까?
8: 사실 지금 합당 얘기를 하기엔 너무 힘들죠. 사실은 지금 감정의 골이 서로 좀 많이 깊어진 상태이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를 자극하는 상황이 지금 돼버리는 상황에서 지금 합당을 염두에 두고 이런 걸 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전문을 보라는 사람들이 있던데 제가 전문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난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이해력이 딸리는 건지 그게 그렇게 정말로 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하는 말같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일단 타이밍도 그랬고, 실제 그 안에서 설명한 논리도 사실은 하나도 안 맞거든요.
7: 아, 저 법조인 씨가 더 잘 아시겠네요.
8: 네, 제가 그 법조인

0: 그래서 제가 그 노를 그 거기 그분이 이제 쓴 1번 뭐 2번 3번 해가지고 4번까지 쭉 읽어봤는데 그 말을 다 아무리 읽어보고 아무리 선회하려고 노력해도 저는 가급적 선회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선회하려고 노력해도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레드팀 할 필요가 없어요. 레드팀 너무 많아요. 내부 안에서 레드팀 너무 많고 저는 이건 레드팀이라고 안 보이고 김영남 의원을 거기다가 이제 임명하니까 당에서 임명하니까 그걸 가지고 좀 화가 나 있기도 하고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다른 포석 때문에 한 거다라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1: 근데 논리적이거나 정무적으로 봤을 때 김용남 의원을 당직을 줬다고 불쾌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0: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안 되는
0: 그게
1: 거군요.
0: 신정식 의원이 네. 그러니까 신정식 대표가 이제 SBS 김태현의 뉴스쇼인가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을 때 대통령은 이혜민 의원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또 김용남을 그 다음날 하면서 엇박 잘린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게 무슨 관계인지를 제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의 어쨌든 한 자리를 챙겨주려고 사실은 했던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면서 그래놓고는 그 다음날 김용남을 어쩌고저쩌고 그럼 도대체가 대통령이 그러면 김용남을 뭐 했다는 거예요? 뭐 어쨌다는 거예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그러니까 그 논리면 뭐 지난번 호남 보궐선거 때 양당이 치열하게 다퉜는데 경쟁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0: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때 당시 정청래 의원이 정청래 대표가 공천한 거잖아요. 그럼 정청래 대표한테 따져요. 왜 정청래 대표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주장들이에요.
2: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조국 원장도 그렇고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욕하고 때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사회가 사회에 있거든요. 그게 데이터 폭력 아닙니까?
0: 아니 게다가 이건 저주예요. 그냥
2: 아니 그냥 그리고 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기 수험생 집에 가서 꼭 삼수해서 서울대 가라. 그 어르신 문병 가가지고 6개월 있다 돌아가실 거니까 맛있는 거 실컷 드셔라.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이 좋아합니까? 아니 재판 관련해서 조국 원장님은 정경심 여사나 조미 씨에게 그런 충언 해줄 수 있어요? 아니 자기 가족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뭐 대통령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의 AI 수석 그리고 중수청에 대해서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가장 핵심적이고 빛나는 정책이 뭐였습니까? AI 정책이었어요. 예. 가장 개혁적인 게 검찰개혁인데 중수청 자리를 제안한 거 아닙니까?
1: 예.
2: 예우를 다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아니 우리 집 아들 색동옷 입히던 양장 입히던 그 사돈될 양반이 혼다 모가는 양반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똑같이 예우는 못하더라도 말이라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 지도부가 너무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재판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다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화도 나고 이게 표정 관리가 제가 안 되더라고요.
1: 예. 자,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께서는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양당의 이런 모습.
3: 제가 봤을 때는 그 조국 혁신당의 몸값을 높이려고 하는.
1: 합당 시에?
3: 합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보겠죠. 합당을 대비한 포석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은 그 밑으로 깔아앉아 있지만 친명 이른바 친청 계파 간의 갈등 그리고 공천을 가지고 비명 행사에 재판이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 그 당에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1: 예.
3: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란 구조선을 가지고. 거리 다 태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몇 가지 포석을 두고 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우상향을 쫙 가면 이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겠죠.
1: 그렇겠죠. 예.
3: 우하향이 되고 그리고 민주당을 통한 정권 재창출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판단도 할 거예요. 이런 다양한 포석을 두고 우선은 본인의 존재감을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좀 드러내겠다라는 그 정치적 행보 같아요.
1: 예. 예. 그러니까 방금 친청 친명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조국 혁신당을 대표하는 조국 그리고 이제 팀 김호준하고 불리는 뭐 유시민 씨랑 다 그분들이 힘을 합쳐서 친청의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리전 양상이었죠.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 있는 분들도 다 이제 정청래 후보를 밀었고 여론조사해 보면 조국 혁신당 사람들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맞물려서 이제 돌아가는 건데
3: 그렇죠. 예.
1: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실은 뭐 조금 더 민주당을 때리고 대통령 공격하면서 몸값을 띄웠어요. 띄워서 결국은 뭐 합당을 한다고.

0: 하면 그러면은 뭐 지분 요구를 하는 겁니까? 뭐몇 자리는 우리한테 줘라라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1: 사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생각을 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이제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은 조금 약간 포지션이 애매하잖아요. 아주 소수 정당도 아니고 12분이나 되는 의원들이 있는 데다가 또 민주당에 있던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나가가지고 사실 이제 만든 당이기 때문에 사실 구분이 조금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고 본인은 심리적으로는 나는 어차피 너네랑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을 테니까 당직자들 문제도 사실 되게 심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뭔가 정말 당당히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요구를 할 거면 본인들도 좀 뭔가 좀 제대로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쪽에서만 지금 많은 거를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좀 보여지고 특히 몸값을 올리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 너무 치졸하고 너무 이거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2: 예.
1: 이렇게
2: 그러니까
1: 쓴건 옳지 않아요.
3: 조국 혁신당이 벌써 그 지역위원장 공모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 몇개 지역을 찍어서 이른바 자객 공천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전통적으로 그 합당을 앞둔 시점이나 이런 데서 할수 있는 소수 정당이 하는 그런 정치 행태예요. 그리고 저는 뭐그 지방선거 전에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합당 얘기가 나왔을 때 완전히 결론 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언은 결국 소수당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소수당은요 합당을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지지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겪었기 때문에 다시 합당이나 이런 뭔가의 절차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그 날카롭고 뻗세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다음 대선이나 총선 공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지금 본인의 몸값을 올리고 존재감을 보일 때다. 근데 그냥 얘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결국 유시민 작가가 하는 비슷한 형태로 이재명 대통령을 때리는 걸로 그것도 다른 표현을 쓰잖아요. 원래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쇠빙성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 내대팀을 하겠다는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별로 설득력은 없어 보여요. 저희들 눈에는 다 보이는데 국민과 민주당 당원들, 그 조국 혁신당 당원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 모르겠네요. 예.
4: 그 몸값을 올리고 몽리를 부리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죠. 합당을 할 대상의 최고 지도자가 유죄받을 것이다. 재판에서 이거 뭐 그리고 그거 그 재판에서 저희가 만약에 질 경우는요, 우리 당이 한 400억 정도 또 돈을 불어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뭐할수 있는 말입니까?
3: 조국 전 대표가 조론안부리라고 별 얘기 다
4: 아니,
3: 하잖아.
4: 도저히 할수 없는 얘기를 해놓고 정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상식적인 얘기했는데 왜 너희들은 흥분하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당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아니, 그런 악담을 듣고 가만히 있어. 이거 진짜 우리 대통령 지지율 낮다고 지금 다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0: 근데 오늘도 사실은 조국 전 대표가 한마디 했어요. 문재인 정부 탈원전 되돌리려는 현 정부는 퇴행적 흐름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유럽에서도 우리가 AI 시대를 대처를 못해서 탈원전을 너무 빨리 했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호남 반도체 레드팀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좀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전기를 땡겨오죠?
1: 그러니까 지금 탈원전 뭐 얘기하면서 또 호남 반도체 건드리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사실은 글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딱 하나밖에 없어 보여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분이 도대체 전문성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건지 그 정치적인 감각이 정말 있는 거는 맞는 건지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니 본인의 레드팀은 누구인지 한번 좀 물어보고
0: 아니
1: 싶어요.
0: 지금 재생에너지를 강조했다거나 재생에너지 좋은 거죠 다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다만 이 AI처럼 진짜 어마무시한 전력이 필요하는데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그 때문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그게 가능하느냐는 얘기죠 그게.
4: 참. 호남까지 사랑할 줄은 몰랐네요.
0: 그런데 저는
1: 아니 호남을 지금 정치 기반으로 원래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0: 근본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 용혜인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김철근 사무총장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제 자기 당 간판으로 와서 당선된 게 아니다.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비례만 후보를 냈단 말이에요. 지역구에 후보를 못 내고 비례 전문 정당이었잖아요.
3: 지민비조 했잖아요.
0: 아 그러니까. 그 지민 비조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게. 같은 정당, 같은 뿌리인데. 그러면 굳이 우리가 앞으로 선거제도를 이렇게 연동형을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대형 정당에서 위성정당 안 내겠다. 약속하면 모르겠는데 양당이 다 위성정당 내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다시 들어가고.
3: 그건 안 돼요.
0: 이걸 왜 하냐는 말이죠. 도대체.
3: 저는 정치개혁 차원에서라도 절대 위성정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예, 예.
3: 그건 뭐 연동형을 하려면 확실하게 다 풀어서 연동형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식으로 위성정당 만들어서 자꾸 이상한
1: 그게
3: 방식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꼭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요. 예. 저는 이제 이 그 호남 반도체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 언뜻 이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당의 큰 그 세력으로 보면 사실은 영남 민주당, 호남 민주당 큰 판에서는 호남의 지지 기반을 두고 있지만 대통령 후보는 항상 영남 후보가 나왔어요. DJ 말고는
0: 예.
3: DJ 이후로는 다 영남 후보들이 나와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0: 정동영 후보 있었지 않습니까?
3: 그건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0: 안 됐으니까. 예, 예.
3: 그러니까 뿌리 깊은 그 내재되어 있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국 전 대표는 사실은 영남 민주당을 겨냥한 그걸 소구하려고 하는 그게 좀 보였다.
1: 아, 본인이 영남 쪽 출신이라서 부산
3: 그렇습니다.
1: 출신이라서
3: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메가 프로젝트 하면서 호남 반도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회의에 나서서 군 공항도 폐쇄시켰잖아요. 그리고 임기 내에 꼭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본 구마모토 얘기를 했어요. TSMC가 3년 2개월 만에 생산을 했거든요. 그럼 그것만큼 빠른 속도로 하겠다고 했으면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에 생산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저는 호남의 기반인 그 민주당의 주요 그것은 건들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나머지를 겨냥한 게 아닌가.
1: 아니 그 말이 맞으려면 그래서 제가
3: 들어요.
1: 참 정치적으로 네. 이상하다고 보는 게 그 말이 맞으려면 호남 사람들로부터 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발언들은 사실 호남 사람들에게 표를 얻는 발언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정말로 내가 부산 출신이니까 혹은 어디 출신이니까 이쪽 사람들을 좀 겨냥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수단과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 그거에 맞는 발언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오히려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도대체 목적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고.
3: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하고 저는 지금 조국 전 대표가 거의 같은 부류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예. 아,
3: 그렇게 보이네.
1: 이해가 안 가나.
0: 그래. 조금 좋은 얘기 해봅시다.
1: 지금 끝날 때 안 됐습니까?
0: 아, 끝날 때가 아직 한 4분 남았어요. 좋은 얘기. 자, 97년 IMF 외환위기가 와서 IMF로부터 돈을 빌렸었는데 IMF로부터 직접 빌린 돈은 꽤 오래전에 다 갚았고요. 당시에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또 각종 뭐 회사들 또 금융회사 이런 쪽에 공적 자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공적 자금을 마침내
1: 내년에.
0: 30년 만에 다 상환했다 이렇게 예, 대통령이 애써주신 국민 덕분이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으로 다 상환되는데 저도 IMF가 이제 터질 때 대학생이어서 군대를 가려고 근데 다들 군대 가려고 하니까 대기가 너무 길더라고요.
4: 저는 군대에 있었는데
0: 있었어요.
4: 그때 예. 기름을 끊어가지고 정말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등유를 끊어갖고 불이 안 들어왔어요.
0: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큰 어려웠던 역시 당시에 달러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3: 그렇죠. 예.
0: 그런데 뭐 최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뉴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역대 최고의 외환 보유액. 예. 매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래서 좋은 얘기 한번.
1: 의미가 있네요. 김대중 대통령이 IMF 때 사실은 이 상황을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을 만들어주신 훌륭한 예, 분인데 예. 그리고 정말로 만들어줬고.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이걸 정리해주고 연결성을 지금 만들어준다. 예.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0: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각종 공사, 발전사 이게 굉장히 많은 건데 통합을 또 단행했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이게 그동안 뭐 자리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갈라놓은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인적 물적 역량 집결집 재무구조 합쳐서 투자회로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사를 만들겠다.
4: 아주 엄청난 개혁이고
0: 네, 이런 건 좋아 보입니다.
4: 서초동 대검찰청도 그럼 옮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꼭 청년 주택 공급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공급 놓고 서초면 급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4: 아 그러니까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
3: 아니 법무부가 간다 했지 대검찰청이 간다고.
4: 아, 대검찰청도 갈 겁니다.
0: 아마 대검찰청, 경찰청까지 포함되는데
3: 경찰청.
0: 이게 법무부 성평등 가족부는 부서를 이관하는데 아마 법률이 없었던 것 같아요.
4: 법무부는 과천에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있시다. 이번에 새롭게 넣어서 한번 옮기는 걸로 네. 내년 상반기부터 이관하고 아마 청와대도 임기 말쯤에 이관한다.
1: 30년. 네.
3: 그러니까 청와대가 다 옮겨가지는 않겠죠.
0: 집무실을 일단 옮기는 거죠.
3: 네, 왜냐하면 네. 옮겨가면 그건 수도가 바뀌는 거라.
0: 그러니까 네, 집무실을 옮기고 결국은 수도 행정 수도까지 이전해야 수도권 집중 또 부동산.
3: 그러려면 개헌해야죠.
0: 그렇죠. 그런데 개헌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난번에는 헌재에서
3: 관수범법
0: 끌고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그 논리 못 갖고 나온다고 봅니다. 아마 뭐 변호사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신입 변호사들 혹은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현재 가장 나쁜 판결이 뭐냐고 묻는 질문하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논리를 못 갖고 올 것 같으니까 또 요즘 최근에 또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어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전 인구의 한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는데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아마 그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하나만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3: 뭐 할 얘기가 있어요?
0: 일단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받은 진정호 의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했네요. 그런데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진정호 의원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1: 네, 박상수 변호사가 대리인인데 네. 그분이 이제 하고자 하는 건 그거더라고요. 기피 신청을 본인이 이제 하려고 그랬고 하려면 서면으로 원래 하라 그래서 위원들 이름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위원들 이름을 안 알려주면서 와가지고 직접 얘기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하려 했더니 그때도 위원 이름을 안 알려주고 이제 그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종류의 절차적인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것 같아요.
0: 예, 그러니까 배현진 그다음에
1: 김종혁
0: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 문제가 컸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백해서 돌아온 건데 이번에는 아마 그런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진종호 의원이 어쨌든 본인의 속해 있는 당 후보를 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으로 해당하는 게 맞거든요.
3: 그것도 있고 네. 보좌진이 특정 유튜버에 가서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0: 포함해서
3: 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윤리위에서도 그 가처분을 예정을 하고 아마 그 절차를 촘촘히 했을 거예요.
0: 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어렵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만은 이것도 할 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징계받은 사람들이 징계가 꽤 커요. 1년 뭐
1: 2년
0: 크기 6개월. 때문에
3: 1년 6개월, 2년 10개월 그다음 뭐 이래죠.
0: 그러면 공천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3: 공천을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나오기 힘들죠.
0: 그렇죠. 뭐 네, 공천을 힘들죠. 못 받으니까. 네. 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영희 변호사 김철규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

0: 1352 1, 2부 순서 마치고요. 6시 3부에 민주당 서미아 최고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에는 아직 여름입니다. 햇빛 바로 아래에서는 조금만 걸어도 더운데요. 해가 조금 기울어가는 지금쯤 돼야 조금 낮습니다. 그래도 기온은 높습니다. 현재 서울 30.5도, 대구 26.6도, 광주 30.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밤에 전남과 영남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이라서 정체가 극심합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대구 분기점 5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도동 분기점에서 동대구 분기점 구간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인천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서인천 나들목에서 정체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쪽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정체 보입니다. 일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방향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교까지 정체고 서부간선 지하도로도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지도부에서 대변하겠다고 공언한 더불어민주당 서미아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최고위원 나와서 축하드리고.
1: 고맙습니다.
0: 네, 최고위원 당선되고 첫 방송이라면서요.
1: 네, 아. 전체 모든 MBC, KBS 다 포함해서 처음 나왔습니다.
0: 예.
1: 오늘 또 못 나올 뻔했는데 예.

0: 이동영 우리 앵커님 부르셨다길래 다 수습하고 일단 갔다 옵시다. 그리고 나서서 왔습니다.
1: 고맙습니다. 첫 방송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자, 새 지도부의 일원이 된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0: 우리 당원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반드시 이재명 정부 성공시켜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당원들과 함께 정권 재창출 될수 있도록 저는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근데 처음에 이제 지도부 출마 선언을 하시고 뭐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미아 최고가 예선을 통과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싶었는데 통과를 했고.
0: 그말 하셨죠?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1: 그리고 결과적으로 3위를 했어요. 이거 엄청난 선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본인은 예상했습니까? 이렇게 당원들이 나를 뽑아줄 거라고?
0: 제가 처음에 도전을 해야겠다고 나설 때꼭 당선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은 사실 저는 죄송하지만 저를 뽑은 당원들한테 죄송할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은 안 했고요. 나는 나가야겠다 결심한 게 유시민 작가의 그 필표론을 얘기하는데 당 지도부, 전 지도부에서 어떤 입장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그 이전부터 좀 쌓인 게 있었고 지방선거에 대한 이런 서울 선거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막다 이겼다고만 하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또그 과정에서 유시민 작가 말에 대해서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너무 분노해서요. 진짜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할 말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선 거였거든요. 근데 그 말을 우리 당원들이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고도 제가 이제 연설문 같은 거 이제 초안을 우리 보좌관이 써주면 제가 다 수정을 했거든요. 직역을 해서 막 쓰니까 우리 보좌관들이 이렇게 들을 거야. 됐습니다. 저는 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당원들이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그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해 주고 동의해 주셨는데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 지도부에 단한 번도 선출직, 뭐 지명직도 없었고요.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도전한 적도 없고 된 적도 없었던 그것에 대해서 어필하면서 민주당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정한 정당이 되려면 지도부의 목소리에 이 목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호소에 굉장히 공감을
1: 그러니까
0: 해주신 것으로.
1: 이거 보면 뭐 중앙이 또 대의원 호남 그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코어들이 전폭적인 지지로 3위까지 하신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 권노갑 고문 민주당의 최고 코어 지층 아니십니까?
1: 그렇죠.
0: 그분이 오셔서 저를 응원하셨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코어 지층이 저를 응원해 주셔가지고 된게 맞습니다.
1: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한게 친명 당대표고 최고위원은 친청이 3명 들어갔고 뭐 이렇게 해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0: 제가 제 옆에 최민희님들을 앉으시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근데 뭐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한 것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하고 제가 다 포용을 했고요. 굉장히 최민희 의원님, 한민수 의원님, 이성윤 의원님한테 제가 엄청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도 같은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 또 민주당이 분열이나 이런 것보다는 계파 갈등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 회의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위원회가 상당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신 거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 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최고위가 세종서 이뤄졌었잖아요. 24년간 미뤄진 행정수도 완성을 이뤄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김민석 대표가 노무현의 꿈 이해찬 의지 이룰 것이다 하고 하면서 세종은 워싱턴처럼 서울은 뉴욕처럼 뭐 이렇게 하고 또 정부에서도 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또
0: 성평등.
1: 성평등 가족부 옮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 집무실도 이제 옮기고 아마 착착 진행될 것 같은데

0: 그 서울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또 반발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문제없이 행정수도 이전, 뭐 너무 허들은 많이 있어요. 뭐 헌법도 좀 바꿔야 되고. 어떻게 보세요?
1: 실제로 이제 그 정책이나 이런 것은 이제 예산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번에 내년 예산에 그 대통령실에 대한 예산이 200억 수준에서 2천억, 9배 수준으로 증액이 됐고요. 또 국회의사당도 1200억 정도가 이제 배정이 돼서 실제적으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연내 세종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추진을 이제 우리 당내에서 좀 하고자, 엊그저께 최고위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요. 또 오늘인가요? 성평등 가족부하고 법무부를 내년 상반기로 해서 이제 이전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행복도시법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런 입법 개정 활동 뒷받침하면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고 예찬 대표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정부는 그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런 행정 수도, 이 서울 중심, 서울 경기 중심인 이런 수도권 중심의 이런 그 행정을 또 세종으로 적절하게 옮기고, 결국 국가 균형 발전과도 상당히 저는 같은 맥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다소 뭐 이해관계 속에서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또그 진행이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화되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30년 퇴임은 뭐 세종에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잖아요.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0: 게다가
1: 네.
0: 또 오늘 발표났죠. 방만한 공공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또 그렇게 해서 지방으로 또 이전해서 예산 낭비를 막고, 그다음에 뭐어 지금 전남권 국립의대도 이제 선정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1: 네.
0: 지방을 좀 살리고 인구도 분산시키고 뭐 그런 정책을 많이 이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지금
1: 이제
0: 수도권에
1: 네.
0: 350곳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거든요.
1: 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전남 광주는 메가 프로젝트,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제 그것의 시작점이 호남이면서 전남 광주에 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가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호남 발전뿐만 아니라 오국삼특 국가균형 발전, 또 대한민국 대체불가, 이거하고 다 연결되는 지점인데, 제가 호남의 딸, 무안에서 태어나고 목포에서 현재도 살고 있는 사람이면서 현재 이제 최고위원이 됐는데, 제가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과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겠지만,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또 호남에 직접 살고 있는 전남 광주 특별 시민으로서도 호남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지도부에서 목소리를 내고 뒷받침하고자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전남 광주에 그런 이전이 좀될수 있도록 또 꼼꼼하게 살피면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게다가 지금 뭐 언론에서 그렇게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KTX하고 SRT를 통합을
1: 네,
0: 했잖아요.
1: 통합했죠.
0: 그래서 가격은 내리고 좌석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1: 네.
0: 소위 말하는 철도의 민영화를 막았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IMF에 빚진 거
1: 네.
0: 30만을 다 갚았고,
1: 네.
0: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이제 역대 최고치, 수출액도 뭐 역대 최고치, 뭐 이렇게 해서 숫자나 이런 게 너무 좋다. 잠재 성장률도 3%니까 최근 들어서 아마 최고인 거고,
1: 그렇죠.
0: 국민 소득도 아마 4만 달러 넘어서 5만 달러 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원장이 레드팀을 자처하겠다 하면서 연일 정부에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조국 원장님은 제가 평택에 나오셨을 때도, 아, 이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죠? 이 양반이 도대체 어느 쪽 사람인지 저는 헷갈렸어요.
0: 어느 쪽 사람인지, 진보냐 보수냐 이런
1: 진보냐
0: 거는.
1: 보수냐. 국힘당 좋은 소리만 계속 하셔갖고 결국 국힘당이 당선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말도 아닌 말씀을 하시는 그 속내는 다 보이잖아요. 이제 연대니 통합이니 하니까 몸집 키우시고 주도권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발언이나 지금 행보는 너무 부적절한.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라고 예? 하나요? 정치적 예? 감각? 이것이 대체 있으신 분인가? 라는 그런 의심이 계속 들고요. 그분이 발언하고 나니까 누가 깨춤춥니까? 보수 언론이 일면에 싣고 사설에 싣고 네네. 또 국힘당 원내대표는 뭐라고 뭐 네임덕 어쩌고저쩌고
2: 예,
1: 하면서
2: 네임덕 왔다고 얘기했죠. 네. 예.
1: 보수들이 전부 좋아해 보라 진짜. 그러니까 내가 진보 진영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진짜 원하겠죠.
2: 예.
1: 근데 그것이 과연 보탬이 되는 말로 판단을 하시고 하는 건가? 오로지 자기 부각만 시킨 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 말하고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재명 정부를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이런 의심이 계속 반복해서 들고요. 그분이 원하는 것은 맷집을 키워갖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착각하시고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매우 유감이고 좀 안타깝고 그래요.
2: 예.
1: 그 조국 원장님의 그런 발언이나 행보들이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정치적 감각, 정무적 감각이 전혀 아닌 발언들을 하시면서 저는 평택 선거 지고 사퇴하실 때 정치 그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나와서 이렇게 막 하시니까 진보 진영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예. 이재명 정부가 잘 되게 하는 것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직 도움이 되는 것은 국힘당하고 보수 언론이에요.
2: 예.
1: 그럼 이게 할 말이에요? 판단하셔야죠. 앞으로 정말 제대로 진보 진영이 연대를 원한다면 어떤 발언을 하셔야 될지를 좀 컨설팅을 받든지 도움을 받아서라도 본인도 도움이 되고 진보 진영에 도움이 되고 이재명 정부 성공에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금방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2: 예.
1: 예.
2: 그 네. 박선원 의원은 그 조국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뭐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마 사면 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뭐 그 얘기 같고요. 박지원 의원이 정치적 고독 화풀이를 하고 있다. 돌아오기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그 김어준, 유시민, 조국 다 비슷한 이야기를 네.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1: 거기 원팀인 것 같아요.
2: 예. 네. 대통령 지지율 3자 찍을 것이다. 3자 찍으면 못 들어온다.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 그렇죠.
2: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보면 조국 혁신당 지지층은 대통령 지지하지 않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게 무슨 김어준 또 유시민 씨가 말해서 그렇게 움직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박지원 의원 말처럼 돌아올 수도 없고 그 두 당이 합당이나 연대도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감정으로 각 당의 당원들이 상해져 버렸거든요. 조국 혁신당 당원들이 대통령 잘하느냐 못하느냐인데 못한다에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민주당 지지층도 지금 조국 혁신당과 합당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지금 이런 온라인 여론이 대세단 말이죠. 이러면 합당 문제나 연대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 제가 지도부잖아요.
2: 예.
1: 제가 이제 개인적 의견을 물으신 것인지 이제 발언을
2: 두 개 다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1: 이게 이제 어쨌든 범진보 진영의 연대나 통합 또 같이 뭔가 같은 목표를 갖고 가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연대하고 통합이 필요한 통합다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 1년에 이런 과정을 시작하고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 조국 원장님이시죠? 조국 원장이죠.
2: 예.
1: 현재 원장의 이런 발언들이 그런 방향성을 오히려 굉장히 해방 놓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원들이 들을 때는 그렇게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미 그 말이 이번만 나온 게 아니고 평택 선거 또 그 이전에 뭐 성비 사건의 처리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 번 증명이 됐어요. 정말 같이 가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해보자 어떻게 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지점에서 이런 발언을 하시면 그 연대가 쉽겠어요? 아니 통합 뭐 합당 이거는 뭐 차치하고라도 연대도 사실 이게 될까 하는 우려를 충분히 당원들이 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그런 논의

0: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시민 작가하고 같은 맥락의 말을 하면서 가는데 진짜 한간에는 그 말씀들 하시잖아요. 뭐 유시민 작가가 더 이상 이제 진보 진영의 사람으로 봐야 되냐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럼 조국 원장도 그런 평가 받죠. 저는 너무 아닌 것
1: 예,
0: 같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아, 다른 얘기 좀 여쭤보죠. 자, 대통령이 중폭의 개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다른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김승원 의원과 용해인 의원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분은 이제 용해인 의원입니다. 성평등 가족부 후보자죠. 그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성 단체에서까지 뭐 반대하고 있고 또 청년인데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냐?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뭐 기득권을 너무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항상 그 개각을 하면 이제 지명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고 나면 타겟이 딱 정해지는 것 같아. 그 보수 측에 야당 측에 그 이번 타겟은 김승우 의원하고
1: 아,
0: 영해인
1: 그런 것 같아요.
0: 의원 같아요.
1: 예.
0: 근데 특히 이제 영해인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도덕성, 전문성 이런 건 충분히 검증 받아야 된다고 저는
1: 예.
0: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사실 청문회인데. 다른 것들은 검증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 장관과 비례 국회의원직을 같이 겸직을 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은 좀 국민 정서나 또 그동안의 관례나 또 지명을 해준 대통령에게 주는 부담이나
1: 그렇죠.
0: 이런 것들을 좀다 고려해서 저는 청문회 전에 좀 입장 발표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입장은 좀 국민 정서에 맞춰서 좀 그것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특히 비례 뭐 입장은 본이 빠지면 원외정당이 돼버린다 막 이런
1: 예.
0: 입장이신 것
1: 예.
0: 같아요. 근데 그 원외정당이 되는 그 기본소득당에서 이분이 비례가 된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지난 22대 총선 24년 때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그 연동형 비례 제도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고 그 소수 정당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자가 있어요.
1: 그렇죠. 있죠.
0: 네,
1: 예.
0: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 의회의 공백은 없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 예.
0: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장관에 대한 이런 의지가 있다면 그래도 적어도 국회의원직은 좀 겸직하시기보다 내려놓는다든가 또 이제 여론을 추이를 보시면서 뭔가 결단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1: 예.
0: 다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청문회가 많이 남아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본인도 부담이고 대통령도 부담일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기 할 수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뚜렷한 불법이나 탈법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국민 감정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장관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탈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불거지는데 일단 의원님 생각에서는 그 장관을 하려고 한다면 의원직은 좀 내려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인 것 같으십니다.
0: 네. 그리고 또 제가 걱정도 돼요, 영해인 의원. 왜냐하면 영해인 의원 자체는 뭐 굉장히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 오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또 경험이 있잖아요. 그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나서셨다가 낙마하시고 결국 굉장히 힘들어지셨는데 이래서 우리 국회에서 한간에 그런 말이 있어. 장관을 너나 나나 안 가려고 한다.
1: 아,
0: 이게
1: 강선우
0: 타겟이
1: 의원
0: 되면
1: 말씀하시는 거죠?
0: 그런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이 평범한 보편적 시민이 아니고 박중한 책임을 가진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보니까 도덕성이나 전문성이나 다양한 영역에서 엄중한 잣대로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사시면 문제가 안될 일도 또 국회의원까지도 괜찮은데 장관직을 받을 때는 엄청난 그 엄격한 잣대로 비판과 판단을 받기도 하고 또 실제로 짧은 기간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사실이고 아닌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는 것보다도 그 치명적으로 어떤 낙인이나

0: 처음으로 가기 시작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엄청난 상처를
1: 그렇죠.
0: 받는 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것이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네.
1: 이게 뭐 사실은 뭐 장관을 임명하고 하면 그 사람이 그 부처의 적임자인가, 개인적 능력은 축출한가,
0: 네.
1: 그다음에 국민에게 봉사할 준비가 돼 있는가.
0: 네.
1: 근데 우리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0: 그러니까요.
1: 아유, 도덕적으로 네. 뭐 혹은 국민 아이고. 눈높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0: 맞아요.
1: 문제가 생기 못하니까.
0: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 주도를 항상 그 야당 측에서 타겟을 정해서
1: 그렇죠.
0: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서
1: 예.
0: 우혹 제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정서는 그 우혹 제기 나중에는 확인이 안 됐음에도
1: 예.
0: 사실처럼
1: 그렇죠.
0: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1: 그래서 큰 문제가
0: 그래서
1: 뭐냐면 정말로
0: 네.
1: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이 이런 지명이 와도
0: 네.
1: 혹시 모르니까 그럼 나 안 해.
0: 안 하려고.
1: 예.
0: 그런 경우가.
1: 그럼 국가가 손해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국가가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모저모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1: 알겠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어떤 결단을 할지 오늘도 출근길에 조금 봉변을 당한 것 같아요. A4용지를 던지는 것도 있었고
0: 네.
1: 뭐 그랬었는데 어떤 결정을 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 그 비례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의원님도 민주당 1번이셨죠?
0: 네. 저는 1번이었습니다.
1: 네.
0: 네.
1: 두 번 하실 겁니까? 혹시?
0: 비례를 두 번? 전 그거는 이제 뭐 두 번 할 수도 있죠. 김혜지 의원도 있고 뭐 누구냐
1: 뭐 김정인 의원도 있고 용혜인 의원도 있고
0: 뭐
1: 있긴
0: 있을
1: 있죠.
0: 수는 있었겠지만 네. 저는 제가 이번에 저기 아시다시피 최고위원 하면서 제가 주장을 했던 게
1: 네.
0: 우리 사회에는 이제 이동영 작가님도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각장애라고 하는 혹은 지체장애 다양한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 5%가 있어요. 그런데
1: 예, 네.
0: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장애를 가지면 뭘 못할 거야. 이런 인식인데 실제로 불편해요. 굉장히. 그런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손상에 대한 맞춤형, 공정한 서비스를 통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활동을 하게 하는 건 국가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안 지면서 장애니까 뭐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장애라고 하는 건 시장의 특성이지 삶의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장벽이 될 수 있는 것은 제도나 서비스나 정책으로 해소시키고 그러면 나는 최선 삼선 나 자신 있어라? 있습니다. 네. 받쳐주면 비례를 내가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취약하기 때문에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이 비례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1: 그럼요.
0: 통해서 정치 영역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1: 예.
0: 내가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기하고 있는 많은 정치 후보생들한테는 굉장히 섭섭할 일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최고위원까지 했는데 재선을 하려면 선출직으로 해버려야지. 비례는 좀 거시기 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0: 네.
1: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게
0: 네.
1: 뭐 직업의 전문성이라든가
0: 그렇죠. 네.
1: 또 뭐 의원님처럼 뭐 약자를
0: 네.
1: 대변할 수
0: 네,
1: 있는
0: 네.
1: 사람들
0: 네.
1: 뭐 그다음에 소외당하신 분들을 또 대변할 수 있는 분들
0: 그렇죠.
1: 이런 분들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제 국회의원을 한번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지역구로 가시면 또 그 자리에는 또 다른 또 사회적 약자라든가 뭐 비례성을 채울 수 있는 또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혹시 그 생각하신 지역구가 있는지.
0: 제가 뭐 생각하고 있는 지역구는 아직 저기 딱 정확하게 생각은 안 했지만
1: 왜냐하면
0: 제가 네네 네, 말씀해
1: 그
0: 주세요.
1: 이번에
0: 네.
1: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전당대회 때.
0: 네 진짜 너무 사랑해 주셔서.
1: 그러니까 의원님이 어디 가겠다고 하면 떨려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0: 나중에 조용히
1: 네.
0: 조언을 좀 부탁드려요. 어디로 가면 좋겠다.
1: 그럼 아직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0: 고민은 하는데 뭐 이제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역을 정해야 된다.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시의원도 했어요. 예전에.
1: 예.
0: 시의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이지만 내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 물론 고민을 하겠지만 내일 일도 나는 모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정치를 제가 도전해서 쭉 해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야 내가 진짜 국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어요. 그런데
1: 예, 예.
0: 나의 자리를 자꾸 계산하다 보면 이게 매일매일의 최선의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한 정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정치, 이것을 위해 가다
1: 알겠습니다.
0: 보면
1: 예.
0: 재선 삼선 뭐 하지 않을까.
1: 그러니까 뭐 이제 네. 고향이 호남이시니까 글로 선택할 네.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경쟁력이 좋으시니까 당에서 수도권으로 나가세요 할 수도 있고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지금까지
0: 네.
1: 민주당 서미아 최고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6: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7: ...교통안전 1분 턱.
8: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배기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배기성이었습니다.
9: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와, 서울 세계 불꽃축제다!
12: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13: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가지 안 피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12: 신고 말고 소문 내주세요.
14: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 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15: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2개 공사로 분리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에너지발전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혼재된 기능을

재정립하고 재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와 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등 주택 공급 정책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남동발전과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를 갖춘 한국발전으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차례로 추진합니다. 공소청, 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 등을 중심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현행 행복도시법상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국책은행과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에 반발해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금융노조는 오늘 오후 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시중은행과 국책지방은행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산하 42개 지부가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지역균형 발전이란 명분으로 금융산업 경쟁력과 정책 금융 역할, 노동자 삶을 무시한 일방적인 지방 이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노조는 내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돌입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듣고 있다며 자신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용 후보자와 관련해 여러 말을 듣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며 당사자도 듣고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비례대표직 유지 등 제기된 문제들은 인사청문회 이전 이미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 문제라며 이에 대한 국민 목소리나 판단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1.8% 상승한 뒤1.9% 하락하다 0.3% 오른 6,579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란의 쿠웨이트 미군기지 공격 소식에 한때 충격을 받았지만 장 후반 낙폭을 줄여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소폭 하락했지만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주가 급등했고 2차전지와 조선 등도 강세였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1.7% 하락해 18거래일 만에 70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의 여파로 연료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유럽이 19,000km 이상 떨어진 한국에서 경유를 수입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조선 프리아모스호가 조만간 한국산 경유 약 9만 톤을 유럽으로 운송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리아모스호는 한국에서 출발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까지 19,000km 이상 항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통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석유 제품을 수출한다는 점에서 한국산 경유의 유럽행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이 강원 통천군 방공미사일 기지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 프리미엄 서비스 NK 프로가 보도했습니다.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통천군 인근을 촬영한 사진에는 지난 7월부터 통천 미사일 기지 확장 공사를 위해 기지 북쪽에 있는 마을 전체를 철거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2도, 습도는 42%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3: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6: 고향 특례시.
7: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8: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9: 답 나왔네.
10: 가자.
8: 어딜요?
10: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1: 배차 완료. 캠택시로 출발합니다.
12: 병택시.
13: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병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8: 얼마나 걸릴까요?
13: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병택시까지요?
10: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병택시까지요.
13: 곧 도착합니다. 병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4: 세계 반도체 수도,
10: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4: 바로 평택시.
15: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6: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7: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8: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19: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24: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일하다 다치거나 쓰러지면 그래도 산재는 되겠지. 그런데요, 막상 판결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치가 않습니다. 몇 가지 사건을 비교해볼까요? A씨는 그날 임원들 앞에서 중요한 PT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25: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만요.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26: 에이, 괜찮으세요?
25: 아, 잠시만요. 아, 왜 이러지?
24: 프레젠테이션 도중 두통과 식은땀을 호소한 A씨. 이후 숙소로 들어갔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뇌출혈. 과연 산재로 인정이 됐을까요? 이번엔 수상스키 강사로 일하던 B씨의 사례입니다.
0: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자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25: 우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타고 싶다.
0: 자,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25: 어머, 선생님!
24: 손님들 앞에서 수상스키 시범을 보이다 넘어져 숨진 B씨. 근로복지공단은 사적 행위였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는데요. 과연 법원의 판단도 같았을까요?
1: 아, 오늘 더워도 너무 더운데.
25: 이 정도면 오후 일 못하겠다. 오전까지만 해야겠는데?
1: 아, 그러게요. 안 되겠다. 오늘은 오전 작업만 하고 들어가시죠.
24: 폭염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C씨. 그런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 나온 건데 이 사고도 산재가 될까요? 어떤 경우는 산재로 인정이 됐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체 뭐가 이 차이를 만든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산재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들 실제 사건과 비교해가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24: 오프닝에서 나온 사례들, 산재가 인정된 사례도 있고요.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인정이 됐고 어떤 게 인정이 되지 않았을지 한번 맞춰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2: 네, 일단 세 가지 사례 다시 간단히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임원진 앞에서 중요한 PT를 하다가 이상 증세가 생겼고 다음날 뇌출혈로 숨진 A씨 사건이고, 두 번째는 수상스키 강사 B씨가 손님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다 넘어져 사망한 사건, 세 번째는 폭염 때문에 오전 작업만 하고 조기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C씨 사건입니다.
24: 저 셋 중에 어떤 사건이 산재로 인정이 됐습니까?
2: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로 인정된 건 두 번째 수상스키 강사 사건과 세 번째 조기 퇴근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반면 첫 번째 업무 중에 쓰러진 PT 사건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4: 네. 결과만 놓고 보면요, 아 의외다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이게 산재가 아닌 경우도 있고,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다가 밖에서 난 사고가 오히려 산재다. 도대체 뭐가 이 차이를 만든 건지 하나씩 비교를 해봐야겠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사례부터 볼게요. 중요한 PT를 하던 중에 이상 증세가 발생을 했고 다음날 뇌출혈로 숨졌는데 업무도중 증상이 시작됐는데도 왜 산재 인정이 안 된 겁니까?
2: 네, 청취자분들도 일하다 쓰러졌는데 왜 산재가 아니야? 라고 의아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건설산업관리 감리 업무를 하시던 분인데요. 임원진 앞에서 용역 수주를 위한 PT를 하다가 두통과 식은땀 증상이 생겼고 숙소로 돌아간 다음 날 오전에 뇌출혈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감리 용역 유찰과 대기 근무로 인한 임금 삭감, 거기에 PT 준비와 시연 과정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급성 과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업무량이에요. 발병 전 일주일 업무 시간이 40시간 3분으로 평소보다 30% 이상 늘지 않았고요. 발병 전 4주, 12주 평균 업무 시간도 각각 39시간 20분, 39시간 39분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간에 갑자기 일이 폭증했다거나 만성적으로 과로했다는 게 수치로 입증이 안 된 거죠. 둘째로 PT 자체의 성격인데, 법원은 이분이 입사 후 수년간 입찰 준비와 PT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PT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10년 이상 당뇨병 진료를 받아온 점, 고혈압과 30년 흡연력이 확인된 점, 부검에서도 혈당 조절이 안 된 상태와 심장 동맥경화가 확인된 점 등이 더해지면서 법원은 업무 스트레스보다는 장기간의 당뇨, 고혈압, 흡연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혈관이 약해진 것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24: 네, 방금 개인적 소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산재를 따질 때 이 지병이나 뭐 개인적인 질환이라든지 기왕증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나 중요한 변수입니까? 지병이 있으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기 훨씬 어려워지는 건가요?
2: 지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병이 있으면 법원이 이게 업무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지병이 자연스럽게 악화된 건지를 훨씬 꼼꼼하게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0: 사례로 35년간 음주와 흡연을 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휴게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분도 2011년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소견이 있었고 2019년에는 간경변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4일 이상 하루 평균 소주 3병을 마셨고 35년 이상 흡연을 했는데 법원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는 뇌출혈에 잘 알려진 위험인자라면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발병 전 업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달했고 급격한 작업 환경 변화도 없었다는 점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1: 그러면 앞선 PT 사건, 지병이 만약에 없었다면 산재 인정이 됐을까요?
0: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병이 없었더라도 과중한 업무가 입증되지 않아서 인정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고 담배도 피우지 않던 건강한 사람이 중요한 발표 직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법원이 PT 발표라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발병을 유발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지병과 업무 과중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요. 산재가 인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수상스키 강사 B씨의 사건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은 강습이 아니라 개인 운동을 하다가 난 사고다 이렇게 봤어요. 손님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다는 사고인데 왜 개인 운동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뭐 그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또 법원은 업무 중의 사고로 판단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랐던 겁니까?
0: 네, 법원이 업무 중 사고로 본 근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고 시점이 사업장 영업 개시 시간 이후였고 장소도 사업장 내부였습니다. 둘째, 보트를 운전한 사람도 같은 사업장 직원이었고 통상적인 코스로 운행했습니다. 셋째, B씨가 수상스키를 타기 전에 손님들에게 지상교육을 실시했고 손님 중 한 명은 수사기관에서 강습료를 내고 일주일에 3에서 4회 강습을 받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넷째,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법원은 개인 운동을 위해서라면 굳이 손님들을 보트에 태운 상태에서 수상스키를 탈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수상스키 강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 자체가 특별히 이례적인 강습 방식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1: 네. 근데 법원 판단을 보면 좀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요. 설령 B씨에게 개인적으로 운동하려는 목적이 조금 섞여 있었다고 해도 업무와의 연관성이 끊겼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업무 중에 사적인 목적이 조금 있더라도 산재에서 제외되는 건 아닌 건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또 사적인 행동으로 봐야 되는 건지 경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네, 맞습니다. 법원은 사적 목적이 조금 섞인 것과 사적 행위로 완전히 전환된 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실무에서 중요한 문제인데요.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은 그 행위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느냐입니다. 즉, 업무 시간 중 업무 장소에서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거기에 개인적인 목적이 일부 섞여 있다고 해서 바로 산재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업무와 완전히 무관한 사적 일탈, 예를 들어 근무 중에 개인 용무를 보러 전혀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건 업무와의 연관성이 끊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PT 사건과 이번 수상스키 사건, 둘 다 뇌출혈인데 결과가 달랐잖아요? 그 차이를 보면 PT 사건은 업무상 질병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따진 거고요. 수상스키 사건은 업무상 사고로서 사고 자체가 업무상 수행 중에 발생했는지를 따진 겁니다. 즉, 업무상 질병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반면 업무상 사고는 그 행위 자체가 업무상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보는 거라서 판단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폭염 때문에 오전 작업만 하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던 C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처음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계약서에 퇴근 시간이 오후 5시 30분으로 돼 있는데 조기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관리자에게 보고하거나 허락받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팀은 정상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법원은 왜 이걸 따로 산재라고 판단을 해버린 겁니까?
0: 네, 일단 이분은 건설 현장 일용직 타일 작업자이신데요. 2023년 8월 3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오전 작업만 마치고 귀갓길에 올랐다가 고속도로에서

0: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따르던 버스에 추돌까지 당해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단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타일 작업자의 임금은 작업량에 따라 산출되므로 통상적인 형태의 근로와 달리 정해진 근로시간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도 법정에서 현장 관리자에게 출퇴근 보고를 하지 않았고 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원청 회사도 일용직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게 계약서보다 실제 현장의 근무 관행을 더 중요하게 봤다는 점 같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도 평소에는 이렇게 일했다 이걸 막상 입증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번 사건처럼 증인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맞습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공식 기록이 없을 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건 역시 동료들의 진술, 즉 사실 확인서나 법정 증언입니다. 이번 타일 사건에서도 동료들의 일관된 법정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 네. 오늘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재의 기준과 실제 판단 기준이 꽤 다른 점이 있다 생각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당연히 산재가 되겠지 하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0: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회사에서 쓰러지면 무조건 산재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PT 사건이 딱 그 경우인데 업무 도중 증상이 시작됐는데도 산재가 안 됐잖아요.
1: 네.
0: 뇌출혈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는데 이건 발병 장소가 아니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1: 네.
0: 두 번째 오해는 지병이 있으면 어차피 산재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가 그 지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게 입증되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플로우라이더의 휘슬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

0: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내륙은 더 덥습니다. 다행인 건 남부지방의 폭염특보는 해제됐고 큰 비도 지나갔습니다. 다만 모레까지 강원 지역에 5에서 10mm, 제주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많이 풀렸습니다. 아직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정체 중인데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막히고 있어서 시간 여유 넉넉히 필요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방향 고척교에서 금천교 구간 정체입니다. 성산대교 방향은 고척교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도 같은 구간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5차로에는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하고 있어서 차간 간격 좁게 지나고 있습니다. 동호대교부터 정체고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하남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고 구리 쪽은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 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기업 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분배 요구는 노사가 반드시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조건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의 투자 계획이나 신기술 도입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권민석 기자입니다.
5: 임금뿐 아니라 천문학적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도 노조와 교섭할 사안이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주장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노란봉투법을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디까지 노사가 논의해야 할지 불투명해 대통령도 수차례 기준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6: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5: 고용노동부는 우선 성과급 자체는 의무적으로 노사 교섭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도체 빅2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기업과 주주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현대차처럼 연봉 인상률과 성과급을 영업이익과 별개로 정하길 권장한다며 이익의 일정 비율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더라도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남 반도체 특구, 현대차 공장의 아틀라스 투입처럼 기업의 고유한 투자 결정이나 신기술 도입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며 구조 조정, 배치 전환을 비롯한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해야 의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구속력 없는 판단 지침에 불과해 향후 법정 공방 가능성 등 현장 혼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4: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시행 지침에서 공장 신설이나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 전환을 교섭 대상으로 명시한 데 대해 경영계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공장 신설 등 투자 자체가 결정되더라도 숙련 인력이나 연구 인력은 신규 채용이나 외부 충원만으로 확보가 어려워 인력 배치에 대한 단체 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 행위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수반되는 인력 배치 등을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 부분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아들이 재직 중인 미래에셋 자산 운용 등과 관련해 직무 회피를 신청해놓고도 이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시행세칙 개정을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따르면 이 원장은 미래에셋 자산 운용과 관련한 핵심 감독 업무에서 배제돼 결재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이번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만은 직접 결재를 했습니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제정, 개정 업무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홈플러스가 극적으로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자 소비자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비어있던 매대에도 조금씩 물건이 채워지며 예전 모습을 되찾고 있는데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7: 문을 열려면 아직 한참 시간이 남았지만 일찍부터 카트를 끌고 와 하염없이 기다리는 소비자들.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8: 이만한 매장이 없거든, 이 동네에. 홈플러스는 이 지역에 필요한 기구예요. 서운하지. 매대도 꽉 차고 물건도 많았으면.
7: 노동자들 역시 한결 가벼운 표정으로 매대에 물건을 채워넣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재개장 이후 매주 한우와 꽃게를 할인하며 필사적으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는 아예 할인 행사가 열리지 않았는데 법원 판단에 온 신경을 쏟았던 걸로 보입니다.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만큼 홈플러스는 업체들이 납품을 거부할 정도로 망가졌던 시스템부터 복구해야 합니다. 그간 추석 선물 세트도 하나 들여놓지 못했는데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대목에서 얼마나 매출을 회복할지가 관건입니다. 회생 시작 이후 매출이 재개장 때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게 안팎의 시선입니다. 5천억 원대의 미지급 납품 대금 문제도 숙제입니다. 변제 일정이 너무 늦다는 납품업체 우려에 홈플러스 측은 영업 성과가 좋아지면 더 빨리 더 많은 대금을 갚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신선식품과 PB상품을 중심으로 매장 운영 방침을 바꾸기로 하면서 대부분 휴직 상태인 폐점 점포 직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답을 내놔야 합니다.
9: 이제부터가 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출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재부장입니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7: 2030년엔 영업이익 1,600억 원대를 달성하겠다는 게 홈플러스의 계획인데 폐점 점포 매각부터 새 인수자 확보까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0: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남기는 걸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본인의 얼굴을 새긴 1달러 동전을 내놨습니다. 심지어 이란과

0: 전쟁 중인 호르무즈 해협까지 트럼프 해협으로 바꾸자고 주장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트럼프의 얼굴을 새긴 1달러짜리 금빛 동전입니다. 앞면에는 트럼프 얼굴이, 뒷면에는 건국 250주년을 뜻하는 250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미국 연방법이 1달러 동전에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새기는 걸 금지하자 법까지 새로 만들어 동전 발행에 나선 겁니다. 한 개 우리 돈 2,000원 정도로 실제 금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통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 얼굴과 이름을 남기는 트럼프가 이번에는 이란과 전쟁 중인 호르무즈 해협까지 트럼프 해협으로 부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호르무즈를 미국이 통제하고 있으니 이름을 트럼프로 바꾸는 게 어떠냐고 적었는데 기자들 앞에서도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2: 가끔 드론이 날아오지만 대체로 별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장악하고 있고 아주 확실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입니다.
1: 앞서 백악관 관계자도 트럼프가 호르무즈를 트럼프 해협이나 아메리카 해협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업가 시절부터 자신의 이름을 이른바 브랜드로 활용해 왔습니다.
2: 스테이크를 좋아한다면 트럼프 스테이크를 좋아할 겁니다. 트럼프 대학교에서는 성공을 가르칩니다.
1: 대통령이 된 뒤에는 공연장은 물론 여권과 정부가 만드는 은퇴 계좌에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붙였습니다.
2: 트럼프 계좌는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혁신 가운데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트럼프입니다.
1: 단순히 성공을 과시하고 역사적인 유산을 남기고 싶은 욕구뿐 아니라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정치적인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란이 쿠웨이트 주둔 미군 기지를 미사일과 무인기로 공격했습니다. 쿠웨이트군이 방공망을 가동해 이란의 공격에 긴급 대응 중인 가운데 이란 국영방송은 이번 공격이 이란 국민을 향한 미국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뢰 발사들을 타격한 데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이른바 유조선 대 유조선 보복 전략에 따라 이란 정부 소유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이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장중 급락했던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약세였지만 금융주가 강세를 띠면서 상승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화룡 기자입니다.
3: 코스피가 장중에 1.8% 상승한 뒤 1.9% 하락하다 0.3% 상승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반등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이란의 쿠웨이트 미군기지 공격 소식에 한때 충격을 받았지만 장 후반 낙폭을 줄여 강보합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동 긴장 고조로 급등한 국제 유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반도체주엔 부담을 줬지만 반대로 금융주엔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소폭 하락했지만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주가 급등했고 2차전지와 조선 등도 강세였습니다.
4: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4: 이 부분이 미국 국채금리, 전 세계 국채금리를 끌어올리는 한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 반면 코스닥은 1.7% 하락해 18거래일 만에 70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장중에 낙폭을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년 2개월 만에 1,35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0원대와 1,350원대를 오가다 1,35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서울 한강의 생태계가 회복되면서 과거 줄어들었던 수달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초 한국에서 채취한 수달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한강에 수달 27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조사한 15마리보다 80% 늘어난 수치입니다. 확인된 수달 가운데는 다섯 가족도 있었고 성내천, 한강대교, 양재

0: 해천, 잠실대교 등에서 다수가 확인됐습니다. 의사면허 취득 후 선발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할 지역 의사를 뽑는 첫 대입 수시 모집 전형이 오는 7일에 시작됩니다. 2027학년도엔 서울을 제외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32곳에서 모두 49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 전형으로 뽑힌 학생은 등록금과 교재비 등 학비를 지원받고 추가 교육, 실습 기회도 얻습니다. 다만 의사면허를 딴 후엔 선발 당시 공고된 지역에서 10년간 일해야 하며 의무 복무를 하지 않으면 의사면허가 정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아직 남아있던 여름 기운이 서서히 물러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9도, 대구 27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아지면서 예년 수준의 초가을 날씨를 회복하겠고 강릉 25도 등 동해안은 한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후까지 영동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면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전국에서 초속 15에서 20m 이상으로 돌풍이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을 실내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부친상을 치른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1: 청와대 대법관 후임 재재청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 경과를 듣고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2: 지난달 30일 부친상 이후 첫 출근길, 조희대 대법원장은 먼저 위로의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재재청 요청과 관련해선 논의 경과부터 들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3: 제가 아직 전혀 그런 보고를 받거나
4: 조희대
3: 이야기 한 적이
4: 대법원장입니다.
3: 없어서 들어가서 그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앞서 조 대법원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실상 제청을 반려했습니다. 손 후보자를 뺀 기존 후보자 3명 가운데 다시 제청하라는 요구로 해석되면서 제청권 침해가 아니냐는 일각 지적도 제기됐는데 조 대법원장은 내용 정리가 되는 대로 이번 주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인은 해산됐다고 본다는 현행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후자를 택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선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 사퇴 당시에도 추천위가 새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청와대와의 충돌은 물론 대법관 공백이 길어진다는 측면은 부담으로 꼽힙니다. 대법관 재청을 두고 반년 넘게 이어져 온 청와대와의 이견이 어떤 변곡점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아파트 단지 내에서 8살 아이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네, 경찰은 운전자의 말을 믿고 이 뺑소니 여부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사실관계가 CCTV에 남아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5: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아파트 단지 내를 빠르게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가 아이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질 만큼 큰 사고였는데 배달원 A씨는 인근으로 몸을 피한 아이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 듯 하더니 곧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후 아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팔이 부러진 채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옮겨진 8살 아이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배달원 A씨가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는지 뺑소니 여부를 들여다본 경찰. 하지만 5개월여 만에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사고 직후 아이를 벤치에 눕히고 상태를 살폈고 배달하고 다시 오겠다며 현장을 떠났다가 10에서 15분 뒤 돌아왔다는 취지의 A씨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 보면 대략 한 25, 27분 이상은 현장에 이탈했던 걸로 확인이 돼서 피고인의 변소를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1: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경찰은 뒤늦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바꿨고, 검찰의 보완 수사를 바탕으로 법원 또한 유죄로 판단,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만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최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2: 달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이제 소리를
3: 피해 아동
2: 지르거나
3: 부모입니다.
2: 부모 뒤에 숨거나 그런 행동들을 보였고요. 신체적 치료도 계속 진행 중이고 정신과 치료도 진행 중인 상태예요.
1: 경찰은 자의적으로 누군가를 봐주려고 한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검찰 보완 수사를 거치며 아이를 두고 현장을 벗어난 행위에 도주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수사에 미흡함을 인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4: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전국 경찰 지휘부를 소집해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했습니다.
5: 김 대행은 장용기 논란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 사과하며 조직 전반의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6: 최근 장용기 사건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서
4: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6: 국민의
4: 직무대행입니다.
6: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소중한 가족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던 분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경찰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과연 경찰을 믿어도 되는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이 질문을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변화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으로 이전됩니다.
5: 네, 성평등부와 법무부부터 차례로 이전되는데 공공기관은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7: 정부는 먼저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시 이전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두 부처를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에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8: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4: 윤호중 행정안전부
8: 기관별 업무
4: 장관입니다.
8: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도 잔류를 최소화하고 올 4분기에 이전 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들 기관은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돼 지역 거점 역할을 키우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와 항만 관련 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이르는 대대적 개편입니다.
9: 기능개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4: 한성수
9: 제공,
4: 국무총리입니다.
9: 운영 효율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7: 한 총리는 이번 정책이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성장엔진 추진 등 기존 정책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과 주거 지원 비용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 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은근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 준비단에 처음으로 출근하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우려와 관련해선 공판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10: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3: 포스트 검찰 체제에서 새 형사 사법 체계를 잘 안착시키겠다는 포부를 강.

0: 강조했습니다.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에도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우려와 관련해선 장관에겐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로 조작 기소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그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이었지 장관으로서는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1: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그 공판
2: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1: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0: 청문 준비단을 통해 답변하겠다며 야권 공세에 대응을 자제한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탈탈 털어내린 처분이 불기소였다며 무혐의가 마땅한데도 일부 혐의를 기소 유예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 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습니다.
0: 과거 성범죄 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거나 친한 지인의 조카를 변호한 거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3: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깊어지며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4: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 유예한 사안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김 후보자의 요청 이후 식약처가 보완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으며 당시 수사팀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 지휘부가 기소 유예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가 김 후보자 등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5: 절차를 무시하고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했다는 점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와 친분이 의원입니다. 있던 영장 전담 판사까지 로비스트 양모 씨와 함께 술자리를 했고 결국 이 판사가 제약사 대표였던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내용.
4: 그러면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김 후보자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흠집내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6: 김승원 후보자의 민원 전달은 청탁금지법 제5조 2항 3호가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 행위입니다.
4: 김 후보자가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게 공정하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안에서도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여러 우려와 비판을 듣고 있고 용 후보자 역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자신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여서 네. 조금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것 같고 네. 근데 그에 대한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 이런 것은 그 자체로서 존중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4: 용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무총장을 맡게 된 과정이나 배우자의 급여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3: 이런 가운데 용해인 후보자 과거 모습까지 파묘되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유시민 작가의 발언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용해인 의원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흥분하지 않고 따박따박 자기 할 말을 할 줄 안다는 건데 당시 국회에서 이런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8: 장관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사퇴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에 연연하는 모습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성가족부 폐지돼서 이 인구가족 양성평등 본부장을 맡아달라는 제의가 오면 수락하시겠습니까?
9: 우선은 제가 아까 직에 연연한다는 의원님 말씀은 좀 과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0: 번도 답변하세요.
1: 한 번도 직위에 연연한 거 아니고
0: 수락하시겠습니까?
1: 대통령의
0: 장관 지금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 저도 대답하고
0: 본인이
1: 있습니다.
0: 본인이 하고 싶으신 말만 하지 마시라고요.
2: 자, 보좌진들이 국회의원 자녀들을 챙기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기 수발까지 들어야 되는 겁니까?
3: 그리고 이 글을 저도 봤는데요. 네. 저희 방 보좌진들도 난리가 났는데 아기가 이렇게 너무 예쁘다, 귀엽다, 언제 또 데리고 오냐 이런. 네. 오히려 저희 보좌진들은 아기 사진 좀 많이 올려달라. 너무 힘든데 좀 비타민이 된다 이런.
4: 아 이제 의원님. 네.
5: 의원님 앞에서 당연히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3: 제가 봐도 좀 귀여워가지고.
6: 네. 네, 그런가 하면 SNS에서도 용혜인 후보자와 관련해 갑론을 박이 뜨겁습니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번지는 이유를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7: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SNS에서 뜻밖의 관심을 끈 건 흰머리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숙해 보이라고 일부러 염색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지만 용 후보자는 원래 흰머리가 많다고 과거에 직접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0: 포인트로 염색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염색...
6: 용혜인 후보자입니다.
0: 염색이라기엔 안에 너무 많아요. 거의 호호 백발입니다. 네.
7: 이 밖에 선거운동 당시 춤을 추는 영상부터 의정활동 과정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던 장면까지 온라인에서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최초의 90년대생 장관 후보자의 소수정당 출신으로 비례대표 재선까지 한 이례적인 이력이 호기심을 더한 겁니다. 주로 장관 후보자로서 무게감이나 정치적 노련함이 부족하다는 비판적인 시선 속에서 과거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8: 그럼 그것도 배임인가요? 취소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3: 총리님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8: 아니, 말꼬리가 아니고요. 올바른 얘기를.
3: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7: 용 후보자가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과거 행적까지 들춰보는 이른바 파묘가 본격화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용했던 공항 귀빈실 특혜 의혹부터 남편도 몸담은 당의 운영을 둘러싼 논란 등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두 차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데 이어 장관직과 의원직을 동시에 갖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는 기회와 절차의 공정성에 민감한 젊은 층의 정서를 파고들었습니다.
9: 그 반칙으로 얻은 것은 너무 소중한 나의 것이고 거기 나아가서 장관직까지 내가 더 해야겠다. 근데 내가 반칙을 해서 얻게 된 페널티를 국민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예. 무슨 궤변입니까?
7: 청와대는 야당 출신의 젊은 워킹맘이라는 상징성과 재선 의원의 전문성에 주목했지만 대중은 장관 후보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내세운 가치와 실제 행동이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더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0: 네팔에 급파된 우리 정부 해외 긴급 구호대가 오늘부터 네팔군과 수색 등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상 수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보영 기자, 해외 긴급 구호대 오늘은 어떤 부분에 수색이 집중됩니까?
11: 네, 해외 긴급 구호대는 어제 베이스 캠프인 바타르까지 이동해서 숙박을 했습니다. 바타르는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끊긴 사고 현장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지점인데요. 헬기 이착륙이 편리하고 육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구호대의 베이스 캠프로 선정된 곳입니다. 구호대는 오늘 네팔 군과 향후 수색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타르 지역 네팔 군 사령관과 함께 수색 구역과 방식 등을 둘러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신속 대응팀으로 파견된 소방청 대원 6명은 어제 네팔 군 2명과 함께 둔체와 람체 구간을 도보로 수색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현재 도보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는 헬기 드론을 통한 수색도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네팔 측 요청에 따라 신속 DNA 분석기 4대도 현지에 지원했는데 장비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 2명도 함께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수색에는 긴급 구호대가 한국에서 가져간 전문 장비들과 구조견까지 투입됩니다. 신속 대응팀은 앞서 어제도 지상과 공중에서 헬기와 드론을 총동원해 수색 작업을 이어갔지만 아직 유의미한 성과는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응팀은 보다 정확한 실종자들의 홍수 당시와 최종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 네팔 당국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 정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는 노동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의 설계 구조상 물이 완전히 차지 않은 발전소 지하 상부 구간, 생존 가능 공간이 있다고 보고 이곳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4: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상 지하의 높은 공간에 상당수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터널은 입구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구조여서 대홍수로 유입된 물과 진흙이 터널 가장 높은 부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12: Deep inside these tunnels, there could be
13: 터널 깊숙한 곳에는 공기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터널들은 특히 입구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서 물이나 진흙이 유입되더라도 터널 가장 높은 곳까지는 모두 차오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발전소 내부 네팔 외무장관입니다. 그곳에 공기가 남아 있다면 생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팔 전력청 당국자는 라스와가디 수력발전소의 경우 터널 내에 방처럼 생긴 구조물에 46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곳엔 식량과 물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났어도 생존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퍼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도 내부에 마른 공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ABC 방송도 수력발전소 지하 구조상 대홍수의 직접적인 충격과 침수를 피해 공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부 공간이 존재한다며 이 생존 가능 구역,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어퍼트리슐리 3A 발전소는 무려 11층 규모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가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대피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구조당국은 이 같은 생존 가능 공간을 찾아내 실제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의 침수 정도와 산소, 식량 확보 여부가 생존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거대한 암석과 토사에 가로막힌 구조대가 이 생존 가능 공간에 얼마나 빨리 닿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0: 네팔 대홍수로 피해 지역에 다리 수십 개가 떠내려가자 당국이 임시 짚라인을 설치해서 이를 이용해 주민들이 강을 오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네팔군은 최근 주요 피해 지역인 누아코트 비두르 지역에 트리슐리강을 가로지르는 약 250m 길이의 짚라인을 임시로 설치해 주민들이 강을 건너도록 돕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콘크리트 다리까지 부서뜨린 엄청난 위력의 여파로 트리슐리강 등지에 다리 수십 개가 쓸려나갔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홍수의 희생자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AFP와 신화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네팔과 중국 재해당국이 발표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1,225명, 실종자는 4,75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팔 당국의 현장 수습이 계속되면서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홍수로 연일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도 네팔 전체 인구의 5%에 달한다는 안타까운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거대한 물살이 온 동네를 휩쓸고 내려오고 있고요. 또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도망칩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어도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정도의 이 파괴력에 지낼 곳을 잃은 주민들이 속출했습니다. 네팔 국가재난위원 경감관리청은 지난 1일 발표한 상황보고서에서 160만여 명이 홍수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네팔 전체 국민의 5%, 그리고 실종자 수의 28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현재 수색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곳은 라수와 누아코트 지역이었는데요. 위성사진을 통해 집계한 결과 누아코트 지역에선 집 1,267채가 완전히 파괴됐고 1,253채는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가 끊기는 바람에 고립된 상태인 농촌마을 주민들도 있는데 라수아 지역의 산길 속에 자리 잡은

0: 등 일부 농촌 자치구에선 도로 유실로 14,000여 명이 일주일째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부산에서 전복사고로 예인선이 침몰한 가운데 사고 당시 예인선이 옆으로 넘어가기까지는 불과 8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존한 외국인 선원은 급히 선체 위로 올라섰지만 안에 있던 선원들은 미처 밖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김진도 기자입니다.
2: 6만 6천 톤급 대형 컨테이너선 옆으로 예인선 두 척이 보입니다. 기관 고장으로 멈춘 컨테이너선을 앞에서 예인선 두 척, 뒤에서 한 척이 호주를 매달아 끌고 가는 겁니다. 갑자기 예인선 한 척이 움찔하는가 싶더니 오른쪽으로 방향을 살짝 돌립니다. 방향을 튼 지 15초 만에 뒷부분이 당겨지듯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하고 다시 15초 뒤 옆으로 넘어갑니다. 완전히 넘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80초, 1분 20초 정도였습니다. 예인선이 혯줄에 걸린 것인지 중심을 잃은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3: 이 선박은
4: 부산해양경찰서장입니다.
3: 예인선 세 척의 도움을 받아 입항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 식당에 있던 외국인 조리사 한 명은 선수로 빠져나와 무사했지만 나머지 선원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타실에 있었던 한국인 선원 한 명도 깨진 창문으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5: 그 안에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전복이 되게 딱 뒤집어졌을 때는 밖으로
4: 전 해군 해난 부조대 전우회 상임위원장입니다.
5: 그 사람은 다행히 그 배를 잡아서 그렇지만은 배를 못 잡게 되면은 그 조류에 의해서 밀려나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실종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다른 예인선은 호줄에 묶여 활동이 자유롭지 않았고 예인되던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사다리를 내려 외국인 선원 한 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에 잠긴 예인선은 신고 2시간 만에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1: 오늘 낮 12시 40분쯤 전남 광주 여소시 금오도 남쪽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선장 A씨가 쓰러지며 바다에 빠졌습니다. 여수해경은 경비함정을 보내 구명조끼를 입어 스스로 어선에 올라와 있던 선장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뇌경색 증세를 보인 선장은 다행히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오늘 오전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자녀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고 친권을 정지하는 임시보호조치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그제 아침 7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 구본모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씨가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김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지난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 선고 뒤 김 씨는 본인과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투자자들에게 상장 여부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다만 검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조경원 기자입니다.
6: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수사에 착수한 지 20개월여 만입니다. 방 의장은 기업 공개를 앞둔 지난 2019년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상장 이후 하이브 경영진이 2,600억 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얻었고 방 의장이 이 가운데 1,500억 원가량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7: 상장 계획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4: 방시혁 의장입니다.
6: 경찰은 방 의장과 같은 혐의로 이모 대표 등 하이브 경영진 4명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최고 투자 책임자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이 단순히 주주들을 속인 것을 넘어 이들의 사회적 법익을 해쳐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로 경찰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방 의장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 시도 없이 그대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또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방 의장의 변호인단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왔다며 향후 절차에서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경기 포천에 있는 빌라 외벽 마감재가 무너져 내리면서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서울 구의동 자양사거리에서는 70대 여성이 굴착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수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 빌라를 감싸고 있던 마감재가 통째로 뜯겨나가 내부 구조물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낮 1시 10분쯤 경기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빌라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9: 우레탄 보드, 그다음에 건물 외벽에 대리석 같은 거, 그런 게 다 떨어져 있었어요. 주민 왔다 갔다 하는
8: 사고 목격자입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주민 33명이 대피했습니다. 포천시는 필로티 구조 주차장 위쪽에 외벽 마감재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건물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건물 구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대피했던 주민들을 모두 귀가 조치했습니다. 커다란 바퀴가 굴러오더니 도로 위 사람을 그대로 덮칩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도 놀라 걸음을 멈추고 사고 현장을 바라봅니다. 아침 7시쯤 서울 구의동 자양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굴착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운전자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5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노동부가 기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분배 요구는 노사가 반드시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조건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의 투자 계획이나 신기술 도입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10: 임금뿐 아니라 천문학적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도 노조와 교섭할 사안이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주장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노란봉투법을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디까지 노사가 논의해야 할지 불투명해 대통령도 수차례 기준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11: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10: 고용노동부는 우선 성과급 자체는 의무적으로 노사 교섭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도체 빅2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기업과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현대차처럼 연봉 인상률과 성과급을 영업이익과 별개로 정하길 권장한다며 이익의 일정 비율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더라도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남 반도체 특구, 현대차 공장의 아틀라스 투입처럼 기업의 고유한 투자 결정이나 신기술 도입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며 구조 조정, 배치 전환을 비롯한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해야 의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구속력 없는 판단 지침에 불과해 향후 법정 공방 가능성 등 현장 혼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0: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시행 지침에서 공장 신설이나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 전환을 교섭 대상으로 명시한 데 대해 경영계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숙련 인력이나 연구 인력은 신규 채용이나 외부 충원만으로는 확보가 어려워 인력 배치에 대한 단체 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 행위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공장 신설, 신기술 도입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수반되는 인력 배치 등을 교섭 대상으로 열어둔 부분은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반도체 관세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고강도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노트북이나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한 충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2: G20 장관들이 미국에 모인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를 공식화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표적화되고 신중하게 설계된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새로 부과되는 관세는 고강도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와 미국 내 생산을 연계하는 정책이 이미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타이완 TSMC와 미국 마이크론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또 타이완이 다음 주 최대 30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3: 타이완이 와서 미국 반도체 사업을 훔쳐갔지만 이제는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여러 곳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2: 반도체 관세가 공식화되면서 그 범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선 반도체 칩뿐 아니라 노트북이나 데이터 센터 서버, 게임 콘솔 등 완제품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국내 가전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G20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반도체 관세를 포함한 새로운 통상 압력이 도마 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원정 출산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이 출생 시민권 제한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가로막힌 건데 하지만 반이민 정책 강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14: 지난달 초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을 전면 제한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이민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15: 부유층이 출생 시민권을 이용해 사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와 맞지 않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돈으로 시민권을 사들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4: 하지만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이 이민자 지원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한 출생지주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연방대법원이 무효화한 바 있습니다. 출생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건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5: 원정출산은 미국에 오면 아이가 시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약속으로 악덕 업자들이 취약한 산모들을 먹잇감으로 삼게 만듭니다. 법을 어긴 이들의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줌으로써 시민권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14: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범죄와 원정출산을 이유로 취소된 비자만 17만 5천 건. 최근 전 세계 영사관에서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이유로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강경 반이민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0: 한국 소비자원은 미국과 캐나다 등 비자 면제 대상 국가 방문 시 필요한 전자여행 허가를 대행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지나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부터 지난 7월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여행허가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전체 51건 가운데 68.6%가 대행사이트 이용 관련 사례였습니다. 대행사이트 관련 상담 사례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상담이 58.8%로 가장 많았습니다.
1: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주택시장에서 강남권과 비강남권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세부담 강화에 강남권에선 급매물이 늘며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했지만 수요가 쏠린 비강남과 외곽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16: 서울 반포동의 부동산 게시판. 호가가 원래 표기돼 있던 금액에서 수억 원씩 내려가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 종부세 부담 강화에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제한 예고되면서 은퇴하거나 고령의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춰 급매로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17: 세제 개편 발표 이후에
18: 강남구 기존 매물보다
17: 그래도 한 20% 정도는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접수는 많이 되고 있고.
16: 세제 개편 발표 이후 강남과 서초구 집값은 4주째 내리막길입니다. 이번 주 하락폭은 더 가팔라졌고 송파도 보합권으로 내려왔습니다. 매물 통계를 봐도 강남 3구 물건은 한 달 새 18%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세제와 대출 규제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강남권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규제가 고가주택 수요를 누르고 전월세난 공포가 커지면서 성북과 중랑 노원구 등은 2주째 0.5%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Walk it, walk
19: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20: 안전화.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2: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3: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고향
25: 등일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7: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와, 서울 세계 불꽃축제다!
3: 숨은 명당 찾아드릴게요.

0: 4인 6명 넘절이 잡아드립니다.
1: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0: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2: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에 한강에서는 불꽃축제가 열리죠. 서울은 비 소식이 없어서 맘 편히 축제 즐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 지역만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2016 서울 세계불꽃축제는 토요일에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사이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지만 불꽃쇼는 저녁 8시부터 9시 10분까지 1시간 10분 동안 열립니다. 전날부터 도로 통제 중인 곳이 있는데요. 원효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겠습니다. 토요일에 마포대교와 강변북로, 이외에 원효대교 등이 많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용산과 마포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막힙니다. 구리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방향은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에서 한남나들목 구간 양방향 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 가는 길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으로 이전됩니다.
4: 법무부와 성평등부부터 차례로 이전되는데 공공기관은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5: 정부는 먼저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시 이전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두 부처를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에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장관입니다.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도 잔류를 최소화하고 올 4분기에 이전 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방식입니다. 이들 기관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돼 지역 거점 역할을 키우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와 항만 관련 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이르는 대대적 개편입니다.
7: 기능 개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운영 효율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5: 한 총리는 이번 정책이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성장 엔진 추진 등 기존 정책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과 주거 지원 비용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 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근입니다.
3: 부산에서 침몰한 예인선이 옆으로 넘어가기까지는 불과 8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존한 외국인 선원은 급히 선체 위로 올라섰지만 안에 있던 선원들은 미처 밖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8: 6만 6천 톤급 대형 컨테이너선 옆으로 예인선 두 척이 보입니다. 기관 고장으로 멈춘 컨테이너선을 앞에서 예인선 두 척, 뒤에서 한 척이 호줄을 매달아 끌고 가는 겁니다. 갑자기 예인선 한 척이 움찔하는가 싶더니 오른쪽으로 방향을 살짝 돌립니다. 방향을 튼 지 15초 만에 뒷부분이 당겨지듯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하고 다시 15초 뒤 옆으로 넘어갑니다. 완전히 넘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80초, 1분 20초 정도였습니다. 예인선이 호줄에 걸린 것인지 중심을 잃은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9: 이 선박은 기관 고장이었으며
10: 성대훈 부산해양경찰서장입니다.
9: 입항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8: 식당에 있던 외국인 조리사 한 명은 선수로 빠져나와 무사했지만 나머지 선원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타실에 있었던 한국인 선원 한 명도 깨진 창문으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11: 그 안에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10: 진춘택 전 해군 해난 구조대 전우회입니다.
11: 밖으로 탈출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 사람은 다행히 그 배를 잡아서 그렇지만은 배를 못 잡게 되면은 그 조류에 의해서 밀려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8: 실종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다른 예인선은 호줄에 묶여 활동이 자유롭지 않았고 예인되던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사다리를 내려 외국인 선원 한 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에 잠긴 예인선은 신고 2시간 만에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3: 부산 해상에서 전복 사고로 침몰한 예인선 실종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에 해경과 해군, 관공선 등 선박 24척과 항공기 7개 등이 투입됐습니다. 예인선은 사고 지점에서 4.5km 떨어진 바다에서 침몰했고 다시 남서쪽으로 0.8km 이동한 지점 수심 87m 아래에 있는 것으로 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무인 잠수정 등으로 수중을 수색하면서 해당 수심까지 잠수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대구 도심에서 20km 가까이 질주하며 차 11대를 들이받고 경찰관까지 치고 달아난 운전자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2시쯤 대구 구구터널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소형 화물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 과정에 주차된 차 8대와 경찰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데 이어 경찰관 1명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가 있습니다. 또 음주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 있습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제주 장례식장을 찾아 허위 종결 피해자를 조문하고 장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현장도 살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12: 신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첫날 취임식도 생략하고 전국 지휘부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경찰이 부족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회의에서 김 직무대행은 경찰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3: 경찰이
10: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13: 소중한 가족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던 분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경찰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12: 김 직무대행은 회의 직후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이 벌어진 제주를 직접 찾았습니다. 부모 경장이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60대 남성의 장례식장에서 유족을 만나 위로를 건네며 사과했습니다. 이어 30대 여성 장모 씨가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을 찾아 당시 수색과 수사 상황을 살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실종수사 쇄신 대책을 경찰청장 직무대행 1호 지시사항으로 내건 만큼 앞으로 허위 종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13: 실종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부터
10: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13: 종결하는 전 단계, 전 과정에 걸쳐서 한 틈에 빈틈이 없도록 하나하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이후 제주경찰청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는 실종 사건 처리 절차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쇄신을 강조한 가운데 실종사건 대응체계에 실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4: 부친상을 치른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청와대 대법관 후임 재재청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 경과를 듣고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14: 지난달 30일 부친상 이후 첫 출근길, 조희대 대법원장은 먼저 위로의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재재청 요청과 관련해선 논의 경과부터 들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15: 제가 아직 전혀 그런 보고를 받거나
10: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15: 들어가서 그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 앞서 조 대법원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실상 제청을 반려했습니다. 손 후보자를 뺀 기존 후보자 3명 가운데 다시 제청하라는 요구로 해석되면서 제청권 침해가 아니냐는 일각 지적도 제기됐는데 조 대법원장은 내용 정리가 되는 대로 이번 주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인은 해산됐다고 본다는 현행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후자를 택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선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 사퇴 당시에도 추천위가 새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청와대와의 충돌은 물론 대법관 공백이 길어진다는 측면은 부담으로 꼽힙니다. 대법관 재청을 두고 반년 넘게 이어져 온 청와대와의 이견이 어떤 변곡점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의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고 있다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재재청 요구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이 청와대를 향해 헌법에 근거가 없는 강요를 했다고 짚었다면서 재재청 강요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왜 손봉기 후보자는 불가한지, 나아가 왜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깊어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16: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유예한 사안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김 후보자의 요청 이후 식약처가 보완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으며 당시 수사팀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 지휘부가 기소유예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가 김 후보자 등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17: 절차를 무시하고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했다는 점.
18: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7: 김승원 후보자와 친분이 있던 영장 전담 판사까지 로비스트 양모 씨와 함께 술자리를 했고 결국 이 판사가 제약사 대표에 있던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내용.
16: 그러면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김 후보자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흠집내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19: 김승원 후보자의 민원 전달은 청탁금지법
18: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19: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 행위입니다.
16: 김 후보자가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0: 임상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게 공정하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안에서도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여러 우려와 비판을 듣고 있고 용 후보자 역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자신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여서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1: 조금 경우와 다른 것 같고 근데 그에 대한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 이런 것은 그 자체로서 존중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0: 용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무총장을 맡게 된 과정이나 배우자의 급여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3: 홈플러스가 극적으로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자 소비자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군데군데 비어있던 매대에도 조금씩 물건이 채워지면서 예전 모습을 되찾고 있는데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문을 열려면 아직 한참 시간이 남았지만 일찍부터 카트를 끌고 와 하염없이 기다리는 소비자들.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5: 이만한 매장이 없거든 이 동네에. 홈플러스는 이 지역에 필요한 기구예요. 서운하지. 매대도 꽉 차고 물건도 많았으면.
4: 노동자들 역시 한결 가벼운 표정으로 매대에 물건을 채워넣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재개장 이후 매주 한우와 꽃게를 할인하며 필사적으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는 아예 할인 행사가 열리지 않았는데 법원 판단에 온 신경을 쏟았던 걸로 보입니다.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만큼 홈플러스는 업체들이 납품을 거부할 정도로 망가졌던 시스템부터 복구해야 합니다. 그간 추석 선물 세트도 하나 들여놓지 못했는데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대목에서 얼마나 매출을 회복할지가 관건입니다. 회생 시작 이후 매출이 재개장 때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게 안팎의 시선입니다. 5천억 원대의 미지급 납품 대금 문제도 숙제입니다. 변제 일정이 너무 늦다는 납품업체 우려에 홈플러스 측은 영업 성과가 좋아지면 더 빨리 더 많은 대금을 갚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신선식품과 PB상품을 중심으로 매장 운영 방침을 바꾸기로 하면서 대부분 휴직 상태인 폐점 점포 직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답을 내놔야 합니다.
6: 이제부터가 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출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 홈플러스 지부장입니다.
6: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4: 2030년엔 영업이익 1,600억 원대를 달성하겠다는 게 홈플러스의 계획인데 폐점 점포 매각부터 새 인수자 확보까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0: 네팔에 파견된 해외 긴급 구호대가 현재 미리 가 있던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과 통합돼서 오늘부터 한 팀으로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 긴급 구호대가 신속 대응팀과 통합돼서 원팀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오늘부터 네팔 군과 함께 지상 수색에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네팔 현지에 도착한 해외 긴급 구호대는 우리 국민이 실종된 사고 현장에서 20km가량 떨어진 다타르 지역에 베이스 캠프를 꾸리고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구호대는 한국에서 가져간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 장비들과 구조견을 동원해서 정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1: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는 노동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의 설계 구조상 물이 완전히 차지 않은 발전소 지하 상부 구간 생존 가능 공간이 있다고 보고 이곳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2: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상 지하의 높은 공간에 상당수

0: 괴롭히겠고 그곳에 공기가 남아 있다면 생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팔 전력청 당국자는 라스와가디 수력발전소의 경우 터널 내에 방처럼 생긴 구조물에 46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곳엔 식량과 물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났어도 생존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퍼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도 내부에 마른 공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ABC 방송도 수력발전소 지하 구조상 대홍수의 직접적인 충격과 침수를 피해 공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부 공간이 존재한다며 이 생존 가능 구역,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어퍼트리슐리 3A 발전소는 무려 11층 규모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가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대피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구조당국은 이 같은 생존 가능 공간을 찾아내 실제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의 침수 정도와 산소, 식량 확보 여부가 생존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거대한 암석과 토사에 가로막힌 구조대가 이 생존 가능 공간에 얼마나 빨리 닿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봉준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0: 놀아야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 고향 특례시.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9월 3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안소니 호킨스의 타라,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9월 3일 목요일 듀엣토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안소니 호킨슨의 타라,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영화배우 안소니 홉킨스? 양들의 침묵 그 유명한 배우 맞습니까?
1: 정답.
0: 오.
1: 지난주 안소니 호킨스가 작곡한 작품을 모은 음반, 이 Life is a Dream이 발매됐는데요. 그중 한 곡입니다.
0: 아,
1: 대단하죠.
0: 영화배우가 작곡했다는 사실이 있었군요.
1: 이게 진짜 완전히 그건 것 같아. 이게 진정한 아티스트 아닌가요?
0: 진짜 배우이자 작곡을 전혀 다른 분야를 이렇게
1: 맞아.
0: 예술로 뭐 이렇게 가수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많이 봤는데요. 배우들도 그림 그리고 근데 작곡은 사실 야 쉽지 않은 건데 이게 교육을 받았나 봐요.
1: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청소년 시기까지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배우가 되고 음악가가 되겠다는 꿈은 포기했고요. 그래도 배우 생활 중에도 틈틈이 혼자 피아노를 연습했대요.
0: 야, 연기도 잘하시는데 이 피아노 계속 또 배우고
1: 이
0: 계신가요?
1: 코로나 시기 때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집에서 생활할 때 SNS에 피아노 친 영상을 여러 번 올렸대요. 근데 기대 이상으로 좋은 연주를 들려줬고, 두 교황이라는 영화에서는 드뷔시의 피아노 곡을 직접 치는 장면도 있었고.
0: 이 피아노는 그렇다 치는데 작곡이 또 다른데 작곡을 한건 언젠가요?
1: 이 젊은 시절에 지역 연극 무대에 섰다고 하는데 피아니스트 활동을 하지 못해도 작곡은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작곡을 시작했고, 그때 연극을 위한 음악 작곡을 해서 연극 공연을 할 때마다 발표를 같이 했대요. 그러다가 배우로 성공하면서 작곡을 할 시간이 내기 힘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작곡도 잠시 멈췄고요.
0: 근데 이렇게 작품을 발표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1: 지금 아내인 스텔라 아로이아레는 2001년에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살게 되면서 안소니 호킨스가 악보뭉치를 보관하고 있는 걸 보게 됐다고 해요.
0: 네.
1: 젊은 시절 작곡했던 악보라는 걸 알게 됐고, 다시 음악을 한번 해보면 어때? 라고 권했대요. 그중에서 안소니 호킨스가 27살 때 작곡한 왈츠를 지휘자 앙드레 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앙드레 류는 이 곡을 받고 콘서트에서 처음 연주했고요. 한때 작곡가를 꿈꿨던 안소니 호킨스의 젊은 시절 작품으로 큰 화제를 모으게 됐고요.
0: 모든 삶이 조금 굉장히 화려하시네요. 자, 이곡 들어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And the Waltz Goes On 이라는 제목의 왈츠입니다. 앙드레 류가 지휘하는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안소니 홉킨스가 작곡한 And the Waltz Goes On,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곡 같습니다.
1: 예, 안소니 홉킨스는 1980년대 다시 작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1990

0: 1986년 어거스트라는 영화 감독을 맡으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지 펜튼이라는 영화 음악가가 이 영화 음악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안소니 호킨스가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설명하면서 직접 피아노도 연주해주고 악기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조지 펜튼은 아예 이 영화의 음악 자체를 안소니 호킨스가 직접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면서 대신 자기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안소니 호킨스는 오케스트라를 활용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영화 음악가 그리고 작곡가로 데뷔하게 된 거죠.
1: 아, 그래서 다시 작곡을 시작했군요. 그리고 이번에 자신의 작품을 모은 음반도 발표하게 된 거고, 안소니 홉킨스가 올해 이제 88세니까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자신의 작품을 그냥 악보로만 남겨놓지 않고 제대로 연주되는 것을 보고 싶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0: 아무래도 영화 배우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가질 수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추어 작곡가의 작품이 이렇게 발표되는 걸 보게 되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음악이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음반 발매도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 아, 그것도 좋네요. 어쨌든 그거의 능력이니까. 자,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관현악을 위한 두 개의 모음곡 중에서 첫 번째 곡, 이글.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뉴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곤 하죠.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운 고민도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 부부는 결혼 7년차 맞벌이 부부고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아이와 반려견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저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요구에 따라 이혼할 경우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와 신혼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이혼하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서명했어요. 그런데 최근 남편이 부모님에게 수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들어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몰래 주식과 도박에 손을 대서 수억 원의 대출 빚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 흥신소를 통해 제 사생활을 몰래 조사한 것과 제 차에서 위치 추적기까지 달아서 감시한 사실, 재산 포기 각서까지 언급되면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자 남편은 이혼 시 재산 포기 각서를 계속 들이밀면서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재산 관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은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에 상당한 금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부모님이 남편 명의로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준 저축성 연금보험도 있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이런 재산까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제 동의도 없이 딸을 데리고 지방 시댁으로 전학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반려견 문제까지 있어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특히 결혼 전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혼하게 될까봐 너무 걱정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결혼 전에 가볍게 서명했던 각서 한 장이 지금 막상 이혼을 앞두니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혼 전에 각서를 쓰는 부부 많을까요?
2: 사실 결혼 전에 각서까지 쓰는 부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2: 네, 아무래도 결혼 전에 재산 포기 각서까지 요구하는 사람과 미래를 함께하려고 마음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네.
2: 그래도 서로 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결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이런 사연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사연자분이 어쨌거나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결혼 전에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요구로 이혼하면 전 재산 포기한다 뭐 이렇게 써주신 것 같은데 이거 공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혼할 때 효력이 있는 걸까요?
2: 원칙적으로 이혼 전에 미리 작성한 재산 분할 포기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1: 네.
2: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1: 네.
2: 따라서 이혼이 확정되기도 전에 미리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네.
2: 비록 각서에 인감도장을 찍었거나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1: 네.
2: 재산 분할은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 각서 때문에 재산을 나누지 못할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 네.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는데요. 남편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상당한 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가상 자산 재산 분할 대상이 되겠죠? 이거 근데 굉장히 등락폭이 심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 시세를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2: 네, 남편 명의의 암호화폐 역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명백히

0: 포함이 됩니다.
1: 네.
0: 상대방이 코인의 존재를 숨기더라도 재산명시 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 계좌 거래 내역 송금 기록 분석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소 유입 자금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 보유 중인 코인은 직접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국내 계좌를 조회한 후 거래 내역 추적을 통해서 그 재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가치평가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을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비상장 코인이거나 시세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코인을 취득할 때 들어간 현금의 액수나 감정 결과 등 평가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합리적으로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반려견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사연자분은 7년 동안 함께 키운 반려견도 데려가고 싶은 상황이세요. 이 반려견도 보통 아이처럼 양육권이라든가 면접교섭권 정할 수 있을까요?
0: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녀와 같은 양육권 개념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1: 네.
0: 따라서 법적으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 원칙적으로 누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분양비나 병원비 등 주된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기준으로 소유권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최근 법원 추세는 실질적인 주 양육자와 반려동물 간의 유대 관계를 깊이 고려해서 소유자를 지정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거나 정기적으로 만나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정하는 것은 조정에서만 가능하고 재판에서 판결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재산 분할 관련해 가지고 이혼을 앞둔 시점에서 남편이 부모님한테 수억 원을 보낸 상황이잖아요. 남편은 뭐 빚을 갚은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거 재산 빼돌린 거 아닌지 좀 의심이 되긴 하거든요. 이 부분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될수 있을까요?
0: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유출한 경우에 이는 재산의 은닉 또는 부당 처분으로 보아서 재산 분할 대상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부모에게 송금한 돈이 실제 채무 변제가 아니라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한 허위 거래이거나 일방적인 증여라면 법원은 해당 금액이 여전히 남편의 보유 재산인 것으로 추정해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구체적인 가액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여도로 판단해서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참작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아이 문제도 좀 급해 보이긴 하거든요. 남편이 사연자분이랑 상의 안 하고 그냥 딸을 데리고 지방 시댁으로 내려가서 전학까지 시키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0: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 환경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즉시 법원에 유아인도 임시처분이나 양육자 지정 사전 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 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주 양육자에게 아이를 임시로 돌려주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및 교육청에 친권자로서 부동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서 일방적인 전학 절차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1: 남편이 또 몰래 주식과 도박에 손을 대면서 수억 원의 대출빚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될까요?
0: 부부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일상 가사에 사용된 것이 아닌 개인의 낭비나 주식, 도박 사치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대출금의 사용처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서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해당 대출금이 가족의 생활비가 아닌 남편 개인의 주식 계좌나 가상자산, 유흥비로 유입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원은 이 빚을 남편의 소극 재산으로만 처리합니다.
1: 그러니까 남편의 이제 뭐 가상자산 유흥비 혼자서 그냥 이제 썼는데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그거를 남편의 개인 빚으로만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부모님이 남편 명의로 저축성 연금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 대신 납부해 주셨는데 이거 시부모님이 납부해 준 보험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요?
0: 시부모님이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주었더라도 보험의 명의자가 남편이고 혼인 기간 중 유지된 자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시부모가 남편에게 해당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다만 시부모가 전액을 부담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남편 측의 특유 재산 주장이 일부 참작되거나 기여도 산정에서 남편 측의 비율이 다소 높게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1: 돈이 그쪽에서 왔으니까요.
0: 하지만 사연자님이 혼인 생활 동안 가정을 유지하고 내조함으로써 해당 보험 자산이 해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왔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여도를 인정받아 해약환급금 기준 상당액을 분할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0: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결혼 전에 작성한 재산 포기 각서는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권까지 미리 포기하게 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코인이나 연금보험도 혼인 중 형성 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혼을 앞두고 부모님한테 빼돌린 돈 역시 은닉 재산이라고 하면 분할 대상으로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가을은 이사가 많은 계절이죠. 그런데 몇년 동안 잘 살던 집을 깨끗하게 비워줬는데도 집주인이 벽지가 상했다, 문틀에 흠집이 났다라고 하면서 보증금에서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게 빼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텐데요. 실제로 반려견이 긁은 문틀과 벽지 등을 이유로 120만 원의 복구비를 요구받은 세입자의 사연도 있습니다. 과연 집에서 살면서 생긴 흔적까지 세입자가 모두 원상복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벽지 변색이라든가 바닥의 마모 같은 흔적은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반려동물이 문틀을 물어뜯거나 못을 박고 선반을 설치해서 벽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접착식 벽지라든가 페인트칠로 집 상태를 바꿨다면 세입자가 복구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집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다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훼손했는지 복구에 얼마가 필요한지는 집주인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보증금 분쟁을 막으려면 결국 예방이 최선인데요. 입주하는 날 흠집이 있는 곳은 미리 영상과 사진으로 꼼꼼히 찍어두시고요. 못을 박거나 벽지를 바꿀 때는 반드시 사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두셔야겠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케이웰의 이러지 마 제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7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제주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더위는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동쪽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 한강에서 불꽃축제가 열리는데요. 축제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토요일에 마포와 여의도 부근이 종일 혼잡할 예정이라서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꽃쇼는 저녁 8시부터 9시 10분까지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에서 열리고요. 3시부터 자정까지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구간 양방향 전면 통제됩니다. 여의나루와 여의대방로도 일부 통제되고요.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효대교 남단에서 북단 가는 길은 한개 차로가 통제됩니다. 종료 후에도 주변 혼잡하겠습니다. 강변북로에서 마포대로 진출램프 이용이 어려워서 우회하십시오. 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방화대교에서 행주대교 가는 길 3차로를 막고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부터 밀리고 있고 한남대교에서 원효대교 가는 길 서행하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준비단에 처음으로 출근하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우려를 두고 공판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포스트검찰 체제에서 새 형사사법체계를 잘 안착시키겠다는 포부를 강조했습니다.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에도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우려와 관련해선 장관에겐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로 조작 기소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그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이었지 장관으로서는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3: 개별 사건의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3: 검사가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2: 청문준비단을 통해 답변하겠다며 야권 공세에 대응을 자제한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탈탈 털어내린 처분이 불기소였다며 무혐의가 마땅한데도 일부 혐의를 기소 유예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3: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3: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습니다.
2: 과거 성범죄 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거나 친한 지인의 조카를 변호한 거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로비로 당시 식약처가 절차도 무시하고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청탁을 받은 김강립 식약처장은 부하 직원에 신속 처리하라, 국회의원에게 그런 소리를 듣게 하느냐는 닭달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약은 동물 실험에서 햄스터 5마리 중 하나꼴로 폐사했는데 제약사는 이를 승인 신청서에는 숨겼다며 당시 식약처도 내용이 부실해 보완을 요구했지만 그 사이 김 후보자 로비가 성공하며 승인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대단히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SNS에 김승원 의원의 청탁을 받은 김강립 식약처장이 김 의원에게 염려해 주신 건은 현재 회사와 자료 보안 등을 진행 중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 결과 로비 며칠 만에 해당 신약의 임상 이상이 승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당시 사건 영장 심사 판사와 김 후보의 유착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검과 대법원을 향해 해당 판사가 김 후보자 등과 찍은 사진이나 김 후보자가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 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며 공정한 영장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검 측이 대법원에 배제를 요청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청년 정당 당원들이 나가서 용해인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매원 기자입니다.
4: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쏟아지는 논란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말뿐입니다.
5: 페이스북에 밝혔은 입장 청문회 전까지 고소하시는 건가요?
6: 용해인 의원은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5: 불공정하게 사퇴 안 하시는 게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6: 사퇴하십시오.
4: 출근길엔 진보 성향 청년 정당 당원들이 기득권 지키기라며 용 후보자를 비판하고 강하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6: 150만 청년들이 미래당 당원입니다.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경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5: 사퇴하십시오.
6: 사퇴하라.
4: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위성정당이라는 편법 경로로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이 행정부 요직까지 겸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리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증폭되며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연일 사퇴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용 후보자에게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곧바로 부인했고 성평등 가족부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원 겸직을 비롯한 각종 논란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용혜인 의원을 두고 SNS에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왜 이렇게까지 번지고 있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7: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SNS에서 뜻밖의 관심을 끈 건 흰머리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숙해 보이라고 일부러 염색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지만 용 후보자는 원래 흰머리가 많다고 과거에 직접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8: 포인트로 염색을 한 거 아니냐라고
9: 용혜인
8: 하시는데
9: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염색, 후보자입니다.
8: 염색이라기엔 안에 너무 많아요. 거의 호호백발입니다. 네.
7: 이 밖에 선거운동 당시 춤을 추는 영상부터 의정활동 과정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던 장면까지 온라인에서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최초의 90년대생 장관 후보자의 소수정당 출신으로 비례대표 재선까지 한 이례적인 이력이 호기심을 더한 겁니다. 주로 장관 후보자로서 무게감이나 정치적 노련함이 부족하다는 비판적인 시선 속에서 과거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0: 그럼 그것도 배임인가요? 취소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9: 한덕수 전 총리.
11: 총리님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10: 아니, 말꼬리가 아니고요. 올바른 얘기를.
11: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7: 용 후보자가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과거 행적까지 들춰보는 이른바 파묘가 본격화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용했던 공항 귀빈실 특혜 의혹부터 남편도 몸담은 당의 운영을 둘러싼 논란 등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두 차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데 이어 장관직과 의원직을 동시에 갖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는 기회와 절차의 공정성에 민감한 젊은 층의 정서를 파고들었습니다.

0: 그 반칙으로 얻은 것은 너무 소중한 나의 것이고 거기 나아가서 장관직까지 내가 더 해야겠다. 근데 내가 반칙을 해서 얻게 된 페널티를 국민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예. 무슨 궤변입니까?
1: 청와대는 야당 출신의 젊은 워킹맘이라는 상징성과 재선 의원의 전문성에 주목했지만 대중은 장관 후보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내세운 가치와 실제 행동이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더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승원입니다.
2: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별거 하던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자녀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친권을 정지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3: 양손을 묶인 남성이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들어섭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현직 공무원 30대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4: 이혼 소장 받자마자 범행 계획했나요?
5: 형사 폭행 협박 왜 하셨습니까?
4: 가족한테 안 미안해요?
3: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그제 아침 경기도 광주에 있는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현장에서 잔혹하게 범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A씨 구속을 결정하면서 자녀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고 친권을 정지하는 임시보호조치 명령도 내렸습니다. 과거 A씨는 가정폭력으로 4차례 신고당했고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숨진 아내는 지난달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을 피해 거처를 옮겨 자녀와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장에 새 주소가 그대로 노출됐고 아내에게 앙심을 품은 A씨는 흉기 두 점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아내의 유족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남편을 피해 필사적으로 숨었는데도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자 공포에 떨면서 울었다며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과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까지 구속 수사를 이어간 뒤 A씨 신병을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2: 경찰이 투자자들에게 상장 여부를 속여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다만 검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6: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수사에 착수한 지 20개월여 만입니다. 방 의장은 기업 공개를 앞둔 지난 2019년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상장 이후 하이브 경영진이 2,600억 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얻었고 방 의장이 이 가운데 1,500억 원가량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7: 상장 계획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8: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 경찰은 방 의장과 같은 혐의로 이모 대표 등 하이브 경영진 4명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최고투자 책임자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이 단순히 주주들을 속인 것을 넘어 이들의 사회적 법익을 해쳐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로 경찰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방 의장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 시도 없이 그대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또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방 의장의 변호인단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왔다며 향후 절차에서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 정부가 발전과 항만, 에너지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합니다. 발전 5개 사는 한국발전으로, 4개의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통합되는데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과 주거를 담당하는 2개의 공사로 분리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9: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략적 구조 개혁으로 15개 기관이 감축됩니다. 남동발전과 중부발전, 서부발전 등 발전 5개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추진됩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에너지 자원공사로 합쳐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과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국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기능은 같으나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한국항만공사로 합치고 4개 지역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과 주거복지를 각각 맡는 도시개발공사와 도시자산공사 등 2개의 공사로 분리됩니다. 택지개발, 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 자산비축 기능을 따로 떼어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 유사 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11: 어장 재정경제부 2차관입니다.
10: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9: 정원이 100명 이상인 중대규모 기관 가운데 유사 중복 기능을 통합해 11개 기관이 감축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사발전교육재단으로 통합됩니다.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 통합으로 공공기관 자회사 83개가 줄어듭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이후 직원들의 기존 노동조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지원을 검토하고 통폐합 기관 직원은 고용 승계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12: 고용노동부가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N% 경영성과급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경영성과급 자체는 노사 간 교섭 대상으로 하는 관행이 형성됐지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같은 기업 이익과 연동한 경영성과급 요구는 투자자 등 제3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 이전 같은 기업 투자, 신기술 도입 등 대표적인 사업 경영상 결정도 그로 인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 계획 등이 구체화돼야 의무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1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다소 웃돌았지만 습도가 점차 낮아지며 한여름처럼 덥진 않았습니다. 내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가 21도로 예상되고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부산 28도로 전국 곳곳이 30도를 밑돌며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의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과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곳 해안에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6.1도, 습도는 61%입니다. YTN 뉴스 FM.
1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 법

0: 2021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와, 서울 세계 불꽃 축제다.
4: 20 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 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5: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4: 신고 말고 소문 내주세요.
6: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 세계 불꽃 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 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7: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시중의 금리 수준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하는 대표적인 금리를 뜻하죠. 기준금리가 바뀌면요, 예금과 대출금리부터 소비, 집값, 환율의 물가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또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소비와 투자 심리는 줄어드는 가계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 머니인사이트에서는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바뀔 때 예금과 투자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뭔지 잘 모르는데 친구가 자꾸 새로운 보험을 권하는 이 난처한 상황에 계신 50대 여성 청취자분의 고민 해결해보겠습니다.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청취자님들을 위해 문자창 열어놨습니다. 궁금한 것 질문해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시원하게 답해드릴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주시고요. 함께해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정재현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기준금리부터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 고민 사연까지 쭉 만나볼 텐데요. 크게 어떤 걸 좀 집중해서 오늘 방송 따라오시면 좋을까요?
1: 아, 네. 오늘은 TV, 라디오 이곳저곳에서 계속 언급되는 기준금리. 이 기준금리가 우리 가정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오늘 머니클리닉에서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인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계셨던 4인 가족의 사연을 가져왔는데요. 알고 계신 금액과 실제 빠져나가는 금액이 무려 70만 원이나 차이가 났어요.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닐까 싶으신 분들 오늘 방송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0: 사실 내가 알고 있던 보험료랑 실제 지출되는 게 7만 원 차이여도 되게 큰 건데
1: 그렇죠.
0: 무려 70만 원이면은 뭐가 단단히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기준금리 인상 발표를 하면서 이거 관련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금리 시대에 다시 접어든 요즘의 우리 삶 이정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집도 맞춤 재무 상담이 필요하다. 보험 점검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 잡아내고 보장을 좀 강화하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여시고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 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두 분의 짚어주신 청취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해보죠. 머니 인사이트 만나봅니다.

0: 한국은행이 최근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물가 상승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와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정하는 정책금리로 금융시장의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기준이 되며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예금과 대출금리, 시장금리도 대체로 상승하고 내리면 같이 낮아지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어도 시중금리는 은행의 자금 사정과 경기 기대,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오늘의 전문가 픽 뉴스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 변동하면 어떤 걸 살펴봐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금리의 상승과 하락, 사실 우리 삶의 아주 많은 부분에 거의 모든 면에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 먼저 어떤 걸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1: 네, 만약 대출을 받았다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0: 전 그럼 확인해야겠네요.
1: 네. 대출금리는 보통 대출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 정해집니다. 대출 기준금리에는 코픽스나 금융채 금리 등이 쓸 수 있고 네. 가상금리에는 은행 관리 비용과 대출 위험, 이익 등이 반영됩니다. 신용점수와 소득, 담보 조건에 따라 개인별 가상금리도 달라질 수 있는 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에 플러스 가산금리가 합쳐져서 정해진대.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다.
1: 네.
0: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대출하면은 내 집 마련하는데 주택담보대출 크게 받으시다 보니까 대출과 기준금리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래서 기준금리 오르면 내 대출 이자도 많이 느는지 뭐 이런 걸 제일 궁금해하세요.
2: 그렇죠. 보통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내 대출금리가 바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반영되는 시점과 인상폭은 내가 대출받은 조건이나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라면 금리 변경일은 언제인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고정금리였던 게 더 나은 거고 왜냐하면 금리의 그 상승점이 어디까지인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1: 네, 그렇죠.
0: 또 저금리 시대에서는 변동금리여서 낮아지면 나도 낮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1: 네.
0: 복잡한 기준금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네.
0: 향후 장담을 계속하긴 어렵겠지만 어떨까요? 앞으로 금리 전망이랑 대응 방향은 어떻게 좀 설정을 해보면 좋을까요?
1: 네, 앞으로 방향은 물가 상승세, 경제 성장, 가계 부채와 주택 시장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거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면 추가 인상 여력이 커질 수 있는 점 생각해야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1: 네.
0: 뭔가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2: 네.
0: 아니죠. 뭐 돈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기준금리를 좀 낮출 수도 있겠지만
2: 그렇죠.
0: 그게 또 여러 가지 지표들과 함께 맞물려서 움직여야 네. 되니까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와닿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면 어떤 것들을 좀 확인하고 대처하시면 좋을까요?
2: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금리가 언제 바뀌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자가 오르면 당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은 장기적으로 당장 묶어두기보다는 쓸 시기에 맞춰서 나눠서 관리하시는 게 좀 유리하겠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부동산도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니 지금 내 자산 배분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럼요. 보험 약관 대출 이것도
1: 네.
0: 기준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금리 연동형 보험 약관 대출은 공시율 상승으로 실제 이자가 늘 수 있지만 금리 확정형은 가입 당시 예정 이율과 가상금리가 따르므로 즉시 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영향은 보험사별 자산 부채 구조와 자산 부채 종합 관리에 따라 달라질 수가

0: 아, 있습니다.
1: 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 약관 대출은 내가 가입한 보험의 해지 완급금을 담보로 빌리는 거라서 일반 신용 대출보다는 금리가 낮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다만 이자를 계속 내지 않으면 보험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으니 단기로 활용하실 거라면 괜찮지만 장기로 가져가실 거라면 이자 부담과 상환 계획을 먼저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좋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덜컥 겁내서 당장 다음 달부터 내가 내야 할 대출 이자 느는 거 아니야? 걱정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 이게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은행별로 기준과 적합도에 따라서 그 오름폭이 다 조정이 다르게 될수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금융상품을 하나하나 분석하셔야겠고요. 또는 대출이 너무 많은데 이자율이 부담된다. 전반적인 가계 재무구조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전문가와 직접적인 상담 통해 그 대처법들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집 재무 플랜,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한 재조정, 보험 점검 보장 체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굿나이프 방송 쭉 들으시면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여러분들 상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서 전문가 두 분이 문제 진단하고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은 어떤 청취자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은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시는 5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근데 먼저 이분 직업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0: 제가요?
1: 네.
0: 이렇게 아무런 힌트도 없이 힌트라도 주시면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50대 네, 여성 청취자분 심상치
1: 네,
0: 않은
1: 직업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0: 뭘까요? 50대 여성 심상치가 않다. 화물차 운전?
1: 땡.
0: 아니에요? 어떤 직업 갖고 계시죠?
1: 네. 바로 경찰 공무원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0: 경찰 공무원?
1: 네. 경찰 공무원. 경찰 공무원을 하고 계셨는데요. 무역회사에 다니는 남편과 고등학생 자녀 두 명이 있으셨어요. 지금까지는 오랜 친구분이 보험 설계사여서 알아서 보험을 잘 가입해 좋겠지 하면서 보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순찰을 돌며 방송을 듣다 보니 이게 혹시 내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상담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은퇴 시점도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 지금 우리 가족이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정작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점검해보고 싶으셨던 거죠.
0: 아 그렇군요. 네. 50대 여성 경찰 공무원님의 사연. 굿모닝 굿나잇분은 진짜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직업군에 계신 분들이 듣는 알짜 방송 같습니다. 지금도 순찰 돌시면서 라디오로 네. 이거 듣고 계시진 않나 궁금한데 어쨌든 우리 청취자님은 친구분을 통해서 보험을 관리하고 계셨던 거네요.
2: 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분이 보험을 관리해주고 계셨는데요. 새로운 보험이 나올 때마다 믿보험인지 기존 보험보다 좋은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족 전체 보험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기로 한 거죠.
0: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담은 잘 진행이 되셨을까요?
1: 네. 제가 이번에 새로운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번 상담은 경찰서 안에 있는 카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0: 오, 왠지 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청 위축됐을 네, 것 같아요.
1: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경찰서 내 카페에서 카페라도 경찰서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떨리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떨리셨을까요? 네.
1: 사연자분이 오시는데 커다란 가방에 보험증권을 한가득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제가 수사과에 오래 근무를 해서 사람을 잘 못 믿습니다. 직업병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0: 아니 왠지 정재현 팀장님 떨고 있었던 그 모습이 너무 그려지지 않아요? 와 그렇군요. 그 유명한 수사과. 네. 제가 수사과에 오래 근무해서 사람을 잘 못 믿습니다. 하시는데 왠지 긴장이 될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어때 박상규 팀장님도 자리에서 많이 긴장하셨겠는데요?
2: 네, 그 예리한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와 대화를 나누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니 이해가 쉽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상담 진행하시면서 오히려 청취자님이 궁금한 것과 걱정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오히려 상담이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고 매월 얼마를 내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0: 왠지 잘 되어 네. 있을 거 써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청취자님 보험 가입은 문제없이 잘 되어 있었을까요?
1: 네, 보장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보험 내역을 조회를 해봤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0: 왜요? 왜요?
1: 사연자님과 상담 시작 전에는 4인 가족의 보험료가 합산이 110만 원인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보험증권을 확인하고 조회해보니 이 가족 보험이 내는 전체 보험료가 181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보험료와 7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던 거죠.
0: 아니 110만 원으로 알고 있었던 보험료가 181만 원이면은 네.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네. 또 수사과라고 하시니까 무섭고 수사해가지고 막 탈탈탈탈 이게 뭐가 문제였는지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이거요 그냥 대충 계산해도 1년에 네. 800만 원이 넘는 차이예요. 네. 근데 어떻게 이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2: 네. 물론 중요한 보장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내가 얼마를 내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상태라면 한 번쯤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취자님은 모르고 계셨던 게 자동이체 날짜가 각각 다르고 카드로 결제하는 상품도 있다 보니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을 정확하게 체감하지 못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0: 하긴 뭐 우리가 그 자동이체로 나가는 게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막 결제일이 비슷하게 여러 건이 겹쳐 나가면 정확하게 지출 파악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에게 좀 점검 받으면서 내 돈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한 번쯤은 체크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의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필요하다고 문자를 넣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상담 받고 있으니까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두 분이 아무리 덜덜덜 떠셔도 네. 정말 무료 상담 도와주시니까 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1만 원의 보험, 필요한 보험도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보장 내역 좀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먼저 사연자분을 보내주신 아내분의 보험부터 살펴봤는데요. 보장성 보험에 월 25만 원, 암보험 13만 원, 종신보험 15만 원, 연금저축보험 15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총 월 68만 원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보험료에 비해 실제 필요한 보장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보장성 보험은 25만 원이었는데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일부 진단비는 높게 설정되어 있었지만 전체적인 보장 구성은 보험료만큼 탄탄하지 않았고요. 암보험 역시 월 13만 원을 내고 있었지만 보험료에 비해 보장 금액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품이라 이 부분을 유지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0: 그렇군요. 68만 원의 청취자님에 해당하는 보험료 중 15만 원은 저축성이니까 제하더라도 네. 나머지 53만 원에 해당하는 보장성 보험의 가성비가 좋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남편분하고 네. 자녀분 두 분은 어땠을까요?
2: 네, 남편분도 당연히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상당했습니다. 먼저 1세대 실손보험 월 12만 원, 보장성 보험 28만 원, 운전자 보험이 약 1만 2천 원, 연금저축보험 15만 원, 종신보험 30만 원, 암보험 9만 원 정도를 내고 계셨는데요. 일단 이 중에서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금액 대비 사망보험 금액이 적고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품이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자녀 2명의 보험료까지 합쳐지면서 4인 가족 전체 보험료가 무려 181만 원이 된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빠른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담 결과 궁금하시죠? 잠시

0: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나도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받아 보험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지만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샵 0945번의 문자창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솔루션 내려주셨을지 애프터 결과 잠시 후에 만나보죠.
1: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2: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1: 노후 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3: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1: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트.
0: 94.5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정재현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우리 집 가족 보험료는 110만 원. 하지만 실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181만 원. 정확하게 71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가정의 사연 만나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청취자님이 갱신형 보험 가입하셔가지고 그냥 모르는 채로 야금야금 보험료가 올랐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각각 그냥 돈이 빠져나가 보다 보니까 합산 금액을 완전 착각하셨던 거네요. 네.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나요?
4: 네, 이런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런데 아내분과 배우자분이 이게 서로 크로스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0: 아, 부부간의 소통이 네. 잘 안 되었다.
4: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 이체나 일자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게 나가는 시점에 따라서 이제 확인 날짜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확인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0: 와, 그러니까 정말 보험료가 정확하게 얼마 나가는지를 모르는 이유는 그렇죠. 너무 다양해요. 네. 응,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월보험료 항목별로 쭉 뽑아놓고 지출 네네네. 점검을 해보시는 게 진짜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뭐 어디 돈 나가는 것만 중요할까요? 보장도 중요하니까 보장 강화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이제는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보험료 줄이면서 보장 강화시키는 시간. 정재현 주치의님, 네.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4: 네. 남편분부터 처방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남편분은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보험료는 월 12만 원 정도가 다소 높았지만 보장 넓이가 넓은 1세대 실손이라 고려에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고요.
0: 아, 이건 유지.
4: 네네네. 네. 운전자 보험도 형사 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 등 중요한 보장이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했고요. 안보험 역시 20년 나 100세 만기로 잘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은 치료비 보장이 없어서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 간병인 관련 보장 등을 추가해서 필요한 보장을 보완해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30만 원의 종신보험은 저축 개념과 사망 보장의 목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분의 보험료는 94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남편분의 보험료로만 먼저 37만 원이 줄었거든요.
0: 그렇군요. 기존의 보험도 많이 유지를 한 것 같은데 보험료가 벌써 37만 원이 줄었습니다. 네. 진짜 보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네.
5: 공부가 끝이 없습니다.
0: 그러게요.
5: 네. 1년이면 444만 원 정도가 줄어든 거니까 엄청 큰 금액인 거죠. 이 돈을 단순히 보험료를 아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퇴를 앞둔 50대라면 이 돈을 노후 자금이나 저축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0: 그렇죠. 이거를 쓸데없는 보장에 매달 나가게 하는 것보다 네. 미래의 나를 위한 노후 자산으로 만드는 게 백번 천번 나은 일이니까 점검 네. 정말 잘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내분 보험료가 더 높았어요. 아내분은 어떻게 조정해 주셨을까요?
5: 네. 아내분도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기존 보장성 보험은 2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조정하면서 불필요한 특약은 정리하고 암 주요 치료비와 고액 비급여 치료비, 순환 치료비처럼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드리고 기존 암보험은 갱신형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료와 보장기간을 고려해서 비갱신형으로 조정해드렸습니다. 종신보험은 현재는 사망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정리를 도와드렸고 다행히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유지를 권해드리고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자 보험이 없으셔서 필요한 보장만 구성을 해서 새로 준비를 해드립니다.

0: 해드렸어요. 그 결과 아내분 보험료도 기존 월 68만 원에서 약 4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아내분도 27만 원 정도 매달 줄일 수 있게 됐으니 두분 합산해서 월 보험료 64만 원이 줄었습니다. 근데요, 살펴보니까 지금 이분들은 맞벌이이신 거잖아요. 남편분도 직업이 있으시고 아내분도 경찰 공무원이시고. 근데 종신보험을 두분다 정리를 하셨어요. 자녀도 둘 있다고 했는데 사망 목적만이라 정리했다곤 하지만 꼭 이게 해지를 했어야만 했을까요?
0: 역시 여기 예리하십니다. 수사과가 따로 없네요.
1: 아, 제가 사건 반장에 나오는
0: 네.
1: 바로 그 수사관입니다.
0: 맞아요. 자녀를 고려한다면 굳이 종신보험을 해지해야 되나 했을 수 있는데 이 종신보험이 만기가 100세나 종신이 아니라 75세 만기였어요. 네, 75세 이전에 종신이 이루어졌을 때 보장을 받는 내용인 거죠.
1: 진짜 불필요해 보이네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들은 모르고 계셨으니까 네, 그게 이제 속상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일반 보장성 보험보다 크고 연금 전환 시에도 사망보험금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상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종신보험료로 연금이나 아이들한테 저축을 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 판단을 해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가입하실 땐 사망보험금, 보장기간, 납입기간, 해약환급금, 그리고 사업비까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하고 특히 저축 기능이 있다고 해서 소개받았더라고 해도 실제 환급 조건을 잘 구분해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1: 아, 맞아요. 이럴 때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0: 네.
1: 종신보험 나중에 연금으로 타서 쓸수 있다, 목돈으로 빼서 쓸수 있다 이런 말에
2: 네네.
1: 좀더 신중하게 우리가
0: 네.
1: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자녀보험 한번 변경안을 들어볼까요?
2: 네, 자녀 두 분은 보험에 오히려 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1: 오,
2: 네.
1: 다행이네요.
2: 두 자녀 모두 20년 납 100세 만기로 기본적인 보장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기존 보험은 유지를 하기로 했어요. 다만 부족했던 비급여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 암 주요 치료비, 표정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를 했고요. 각각 월 2만 5천 원, 2만 7천 원 정도의 추가 보험료로 보장을 보완을 했습니다. 즉, 이번 상담은 가족보험을 무조건 전부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잘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분은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이게 바로 리모델링의 핵심이겠죠? 중요한 건 무조건 보험료를 줄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보장은 남기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건데, 요렇게 보험료 줄이고 나면은 또 남는 돈 그냥 써버리기 마련이니까 얘도 조금 재무 목표로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0: 네,
1: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이번 상담에서는 그렇게 절감된 금액과 여유 자금을 더해서 자녀들의 노후 자금과 아내분의 노후 자금까지 함께 준비를 해드렸고요. 자녀들은 각각 월 25만 원씩 7%의 수익률을 가정한 연금 상품에 10년 납입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아내분은 부부가 평소 펀드나 주식 투자 경험도 있고 투자 성향도 고려해서 변액 연금 상품을 활용해 노후 자금을 준비까지 도와드렸습니다.
1: 좋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재현 팀장님이 깔끔하게 애프터 처방 결과를 좀 정리해 주시죠.
2: 네, 청취자님의 가정의 월 보험료 110만 원인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181만 원이었죠.
1: 맞아요.
2: 최종적으로 보험금과 연금 납입액을 합치면 121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인 가족 보험료로만 121만 원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무작정으로 해지하는 것이 아닌 기존 납입이 얼마 남지 않는 보험과 잘 가입된 보장을 유지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60만 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체 보험료는 언급돼 연금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실질적인 4인 가족의 보장성 보험료는 약 91만 원이 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요 노후 연금 자원도 차곡차곡 마련해 나가면서 조금 더 가정이 부를, 그 자산을 늘려나가는 데더 활용할 수 있게끔 처방 써주셨습니다. 우리 집도 가족 전체의 보험 점검 좀 해봐야겠다. 나도 보장이 부실한 것 같은데 보험료는 과한 것 같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바로 도와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0: 굿모닝 굿나잇 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소개해드리고요.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히 AS 해드리는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영호 2번님. 아니 보험은 실손보험만 있으면 안 되나요? 꼭 건강보험, 암보험 이런 거 다 가입을 해야 하나요?
1: 네. 실손보험은 당연히 다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면 좋죠.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실제로 내가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받는 보험이죠. 그래서 현재는 5세대 실손보험이 적용되는데요. 5세대 실손은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는데 중증은 급여 80%, 비급여 70%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고 비중증은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50% 높아지고 보장한도도 1,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어요. 갈수록 비급여 보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실손보험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진단금, 간병인, 소득공백 등의 실손보험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암에 걸리면 12개월치 치료받는 동안 끊긴 소득과 간병비 등 실손보험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걸 채워주는 게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0: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다음 사연 바로 또 만나볼게요. 9711번님. 아, 이거 저도 궁금해요. 주변에서 직장 동료와 친구들이 암진단비 최대로 가입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개인당 최대 가입 한도, 진단금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1: 네, 암진단금은 개인 최대 가입 금액은 보험사와 상품마다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3억까지는 대부분 가입이 가능합니다.
0: 크게 가입할 수 있긴 하네요.
1: 그렇죠. 연령이 높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줄어들 수 있고 기존 보험까지 합산한 누적 가입 금액 한도로 심사함으로 실제 최대 가입은 전 보험사, 전산 심사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고지형은 최근 건강 상태를 자세히 알리는 대신 일반형보다 높은 보상 한도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한도가 제한될 수도 있고 갱신형은 갱신 시점에 보험료나 보상 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고 전문가와 꼼꼼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보험 가입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계속해서 문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정재현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은 기준금리에 대해 알아봤고요. 또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노후와 연금까지 보험 점검 통해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컨설팅 사연 만나봤습니다. 보험의 종류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신데요.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고 맞춤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립니다. 문자 이용료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지만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더위가 9월까지 쫓아왔습니다. 내륙은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계속 덥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있는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하늘 맑을 예정이라서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 5에서 10mm, 제주는 최대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더 위험한데요. 3분 전 강남에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내려가는 길 2차로입니다. 아직 처리 전이고 주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행주대교 가는 길 3차로에서 도로 포장공사 중이고요. 하남 방향은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성산대교 남단에서 6.5km 지점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안양천로 방향 영등포구청에서 목동운동장 구간 2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에서 하월곶 가는 길 2차로에서 도로 포장공사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7: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준비단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우려와 관련해선 공판 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첫 소식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포스트 검찰 체제에서 새 형사사법 체계를 잘 안착시키겠다는 포부를 강조했습니다.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에도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우려와 관련해선 장관에겐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로 조작 기소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그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이었지 장관으로서는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10: 개별 사건의
1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0: 검사가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9: 청문준비단을 통해 답변하겠다며 야권 공세에 대응을 자제한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탈탈 털어내린 처분이 불기소였다며 무혐의가 마땅한데도 일부 혐의를 기소 유예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0: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
1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0: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습니다.
9: 과거 성범죄 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거나 친한 지인의 조카를 변호한 거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7: 이런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식약처 청탁 혐의를 받는 의약품 제조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또 청탁 브로커가 과거에 함께 촬영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8: YTN에 확보한 청탁 브로커 양모 씨의 2022년 2월 SNS 게시물을 보면 김 후보자와 양 씨, 그리고 당시 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인 정모 씨가 함께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서 양 씨는 업무 중 김 후보자의 반가운 안부 전화가 있었고 이후 만나겠다는 취지로 글을 썼고 정 씨와는 같이 운동하다 만났다고 언급했는데 현재는 사진이 모두 지워진 상태입니다.
7: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계속되는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8: 출근길엔 청년 정당 당원들이 나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2: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쏟아지는 논란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말뿐입니다.
13: 페이스북에 밝혀진 입장 청문회 전까지 고소하신 건가요?
14: 용해인 의원은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13: 불법 사퇴 안 하시는 게 국고보도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말씀드리고 합니다.
12: 출근길엔 진보 성향 청년 정당 당원들이 기득권 지키기라며 용 후보자를 비판하고 강하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13: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11: 미래당 당원입니다.
13: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경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14: 사퇴하십시오.
13: 사퇴하라.
12: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위성정당이라는 편법 경로로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이 행정부 요직까지 겸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리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증폭되며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연일 사퇴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용 후보자에게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곧바로 부인했고 성평등가족부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원 겸직을 비롯한 각종 논란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을 받았다며 지금이라도 김승원, 용해인 두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뇌물 의혹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는 자신을 오빠라 부르는 브로커의 문자를 복붙해서 식약처장에게 보내고 식약처장에게 받은 문자 역시 다시 그대로 브로커에게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다며 약속이나 요구만 해도 성립되는 명백한 뇌물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용해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는 배우자는 물론 조직 월급이 끊기기 때문이라며 결국 기본소득당의 언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용해인 후보자 손절은 지능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8: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흠집내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엄호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내고 김 후보자는 치료제의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게 공정하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청탁금지법상 공익적 민원 전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듣고 있다며 자신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비례대표직 유지 등 제기된 문제들은 인사청문회 이전 이미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 문제라며 이에 대한 국민 목소리나 판단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 네, 어제 네팔 현지에 도착한 긴급 구호대가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수색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실종 추정 지점으로 접근을 시도했는데요. 네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취재팀 연결하겠습니다. 김철희 특파원.
1: 네, 네팔 긴급 구호대가 숙소를 마련한 바타르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0: 예, 오늘 구호대 수색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1: 네, 긴급구호대는 오늘 아침 이곳 베이스캠프를 떠나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군 당국과 앞으로의 수색을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헬기 두 대를 사고 지역에 투입하는 드론 수색 계획을 세웠고 군 당국 승인까지 얻은 다음 헬기를 띄웠지만 악천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규호 구호대장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2: 가다가 안개가 너무 짙어서 뭐 거기까지
3: 이규호 해외 긴급 구호대장입니다.
1: 사고 현장을 함께 둘러본 뒤 앞으로의 계획을 짜기로 했던 터라 본격적인 수색은 물론 군 당국과의 계획 조율도 내일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하루가 쉬운 우리로선 악천후가 야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수색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은데 내일이면 이제 구호대가 도착한 지도 사흘째가 되는데 본격적인 수색이 가능하겠습니까?
1: 네, 우선 구호대는 내일도 헬기 수색을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밀 수색을 이용해 더 깊이 들어가서 수색을 진행한다는 건데요. 해당 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네팔 당국과 추가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구호대는 원래 오늘 오전 이곳 바타르로 넘어와 베이스 캠프를 차릴 계획이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수색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 일정을 앞당긴 바 있습니다. 오늘도 베이스 캠프로는 오전에 구조견 5마리가 도착했고 오후에도 세관에 에서 대기 중이던 장비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수색 구역과 관련해서 네팔군 당국과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호대는 실종자가 활동한 사무실 근처인 람체 일대와 홍수 당시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옐로우 브릿지 쪽을 주요 수색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찾는 게 최우선인 만큼 일단 해당 지역 수색을 희망하지만 네팔군이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또 우기인 네팔은 거의 매일 비가 오고 있어 오늘처럼 기상 상황이 구조활동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바타르에서 YTN 김철입니다.
0: 피해 현장에서는 노동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이 수력발전소의 설계 구조상 물이 완전히 차지 않은 이 발전소 지하 상부 구간, 그러니까 생존 가능 공간이 있다고 보고 이곳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4: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상 지하의 높은 공간에 상당수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터널은 입구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구조여서 대홍수로 유입된 물과 진흙이 터널 가장 높은 부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5: 터널 깊숙한 곳에는 공기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터널들은 특히 입구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서 진흙과 물이 유입됐더라도 터널 가장 높은 곳까지 모두 차오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무장관입니다.
4: 만약 사람들이 터널이나 발전소 내부 높은 공간으로 피했고 그곳에 공기가 남아있다면 생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팔 전력청 당국자는 라스와가디 수력발전소의 경우 터널 내에 방처럼 생긴 구조물에 46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곳엔 식량과 물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났어도 생존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퍼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도 내부에 마른 공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ABC 방송도 수력발전소 지하 구조상 대홍수의 직접적인 충격과 침수를 피해 공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부 공간이 존재한다며 이 생존 가능 구역,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어퍼트리슐리 3A 발전소는 무려 11층 규모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가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대피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구조당국은 이 같은 생존 가능 공간을 찾아내 실제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의 침수 정도와 산소, 식량 확보 여부가 생존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거대한 암석과 토사에 가로막힌 구조대가 이 생존 가능 공간에 얼마나 빨리 닿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네팔의 빙하 붕괴로 대규모 토성류가 덮친 중국과 네팔 국경지대에서 중국 당국이 핵심 피해 지역인 티베트 지룽 통상구로 통하는 육상 통로를 극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도로 유실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육로가 다시 뚫리면서 굴착기 등 대형 중장비와 구조 인력이 본격적으로 투입돼 바위와 진흙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을 덮친 흙더미와 잔해물은 평균 두께만 4m, 가장 깊은 곳은 건물 5층 높이인 16m에 달해 현장 수습에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까지 21명이 숨지고 541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한 가운데 실종자가 다수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입국 사무소와 숙소 건물을 중심으로 수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6: 네, 계속해서 네팔 사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앞서서 이제 저희 특파원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긴급 구호대 어제 베이스 캠프를 차렸는데 아직 본격적인 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어디부터 지금 수색을 할 계획인가요?
7: 일단은 지금 이제 현장에 카트만두 공항에 이제 도착을 한 이후에요. 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바타르 지역 쪽으로 베이스 캠프 쪽으로 이동을 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지금 적극적인 수색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인데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많은 구조팀들을 현장에 파견했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팔 당국의 여러 가지 지금 구조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승인 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의 공조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정도쯤이면은 이런 공조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구조 수색을 해야 되는 지역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지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부분 수색이나 구조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나라보다는 사실 우리나라 실종자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 지역 중심으로 수색 구조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6: 네, 긴급 구호대가 이제 네팔군과 조율을 해서 장소를 좀 정해서 계속해서 수색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구호대가 가져간 장비만 1,000점이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도로는 유실된 상태고 이걸 공중 수송을 한다고요?
7: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트만두 공항까지는 군 수송기로 해서 갔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바타르 지역까지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 이 현장이었던 이제 어퍼트리슐리 수력 발전소 이 지역까지는 사실은 이 카트만두 공항에서 7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장비들을 사실은 다 육로로 이송해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 육로 이송도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도로망이 대부분 그렇죠. 다 손상이 된 상태고 사실 평상시에도 이거 워낙 험준한 사막이기 때문에 도로망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 70km밖에 안 되지만 6, 7시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차량으로의 이동은 어렵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타르 지역까지는 어느 정도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니까 거기까지는 이동을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장비들은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또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0: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도 또 이제 별도로 작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남동발전하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수색 범위를 지금 넓혔다면서요?
7: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계속 수색 범위를 넓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계속 이제 사고 날짜가 지날수록 사실은 이제 뭐 시신이 발견된 장소라든지 위치 또 그리고 또 기존에 수색했던 곳에서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까지 계속 넓혀가면서 수색들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색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구호팀하고 아마도 상당 부분 수색의 성과들을 공유를 하고 있을 텐데요. 다만 이제 이 공유할 성과라고 할 만한 게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수색하는 지금 현재 계속 수색했던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큰 성과가 없는 게 사실은 이 수색 범위를 넓혀가는데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넓히는 게 이제 우리 근로자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보통 강 상류 쪽에서
7: 이제 예, 맞습니다.
0: 예, 실종이 됐는데 하류까지 그럼 내려간 겁니까?
7: 예, 하류 쪽으로도 좀 더 내려가고 하류 쪽에서 또 옆으로 또 퇴적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이를테면 이제 이 퇴적층이 쌓여 있는 강이 흘러가는 그 강의 경로를 따라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6: 네, 우리 근로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꼽혔던 곳 중에 이 터널 한 곳의 입구가 이 고산 등반 가이드죠. 셰르파가 가봤더니 큰 바위에 막혀있더라 이런 증언이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네, 이게 막히면 진입은 어렵지만 어쨌든 뭐 안에는 공기가 좀 오히려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7: 네, 어떤가요? 뭐 입구 부분이 지금 현재 막혀있다라는 것들은 사실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바깥 입구 부분이 막혔다 하더라도 안쪽부터 다 꽉 막혀서 이제 입구까지 막히는 상황 상황들은 그렇게 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입구가 막혔다라고 하더라도 안쪽으로 충분한 이런 이제 에어포켓 같은 공간들이 이제 형성됐을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입구가 막혔기 때문에 당장 바로 진입이 또 수색이라든지 구조 활동을 하는데 여건들은 갖춰지진 않은 상태라 입구 부분을 어떻게든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0: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저희 리포트 잠깐 봤었는데 그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 공간이 있을 거라고 그러던데 그 네팔 당국은 지금 거기에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7: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터널 안쪽에는 사실은 이제 토성류 같은 것들 혹은 또 물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꽉 차서 다 들어간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공간들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기대를 본다면 사실은 이제 물이라든지 또 그렇다면 이런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확보된다면 사실은 생존 시간이 상당 부분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런 외부에서의 어떤 토사 사회 매몰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터널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훨씬 더 지금 생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터널 구간들 이런 쪽에 이제 구조나 수색들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네, 그 어퍼트리슐리 3A 발전소가 아까 보니까 11층 규모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높은 곳 여기까지는 뭐 다 차오르지 않았겠지 하면서 이제 공기가 있을 것으로 예. 추정을 하면서 여기를 골디락스 존이라고 예, 부르더라고요. 그럼 여기를 찾으려면 이 위에서부터 뚫어서 내려가
7: 그럴 가능성도 있고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원래 주 터널의 입구 쪽으로 접근을 해 나갈 겁니다. 나가는 과정들도 있고 다만 이제

0: 만약에 이제 그 안에 생존자들이 있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산소하고 음식물일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 것도 주입이 가능할까요?
1: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터널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또 우리가 네. 이런 터널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 뭐 광산 같은 것들이 이제 붕괴된 네네.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이 안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이 천공을 뚫어서 그 안쪽 좁은 틈으로 무리한 음식들을 먼저 들여보내서 그 안에 생존 여건들을 갖춰주는 이런 작업들로 이렇게 이제 이 구조들을 하는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좀 표준화된 방법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일단 그 안쪽으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된다 그러면 그 틈으로 사실은 뭐 크진 않습니다만 우리나 음료 식량들 또 그리고 공기 이런 것들을 우선 주입해서 생존 요건을 일단 갖춰준 이후에 사실 이제 이 접근하는 방식 때 이런 것들은 여기서도 지금 사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어찌됐든 이 생존 신호를 좀 이렇게 찾아서 네. 구조를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현재까지 터널 안에서 이 생존 신호는 잡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긴급 구호대가 첨단 장비들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네. 그 음영 탐지기 같은 것들 네. 만약에 사용한다면 좀 더 미세하게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1: 충분히 가능한데요. 지금 구호대가 지참한 음영 탐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잔해를 통과해서 미세한 진동이라든지 또 이럴 때면 벽을 두드리는 소리라든지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또 심지어는 이제 호흡음까지도 잡아낼 수 있을 만큼의 약간 이제 성능은 우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단단한 이제 안반 또 그리고 이 안반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런 과정에서 소리가 정확하게 포착이 된다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다만 이제 굉장히 미세한 소리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다른 구조 작업에 필요로 하는 굴삭기 소리라든지 헬기 소음 주변의 소음들을 최소화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단독으로 이런 이제 소음 음향 탐지기를 쓸 때는 주변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일부 제한하는 방식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좀 공조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0: 지난번에 이제 이란에서 이제 실종된 미군을 찾을 때 네. 그런 방식으로 찾았다면서요. 그게 이번에도 좀 효과를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휴대전화 신호 분석도 지금 이걸로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1: 예, 휴대전화 신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요. 사고가 발생한 당시에 그 네. 위치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가장 마지막까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자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발신하는 뭐 전화를 했다거나 혹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남아있으니까요. 예. 다만 문제는 여기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고가 발생하면서 토사들에 의해서 토성류들에 의해서 휩쓸려 내려가면서 이런 기지국들 자체도 대부분 그러니까요. 다 망가진 상태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음영 지역 없이 이런 이제 기지국들이 전부 다 전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험준한 산악 지역인데다가 또 이 기지국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만큼 촘촘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여기도 이 안에서도 사실 통신이 잘 통하지 않는 지역들도 상당 부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사실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통신망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좀 훼손이 된 상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 정부 기관에서 이런 이제 개인 정보 혹은 이런 통신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협정을 받 때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상당 부분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확인이 상당 부분 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이제 우리가 느끼기엔 좀 속도가 답답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DNA 검사도 최소 12주가 걸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이것도 우리가 느끼기 좀 답답하죠. 네, 어떻게 좀 맞습니다. 우리가 가져간 게 도움이 좀 될까요? 장비가?
1: 네, 사실 뭐 DNA 분석 사실 우리나라 기술이나 장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력과 또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이 네팔 당국에서 최소 12주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한데요. 네. 지금 현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장비도 열악하고 또 이를테면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태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시신들이 한꺼번에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은 더 이런 분석들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굉장히 고온 다습해서 이미 보도된 바처럼 사실은 시신 들이 이제 부패하거나 이런 네. 상황이 벌써부터 손상이 되고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잔해들 혹은 요 진흙이라든지 물 속에서 건져낸 거기 때문에 사실 DNA 검사들도 여러 번 반복들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과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시간들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또 그래서 네팔에서는 우리나라에다가 이 DNA 분석기를 한 4개 정도 더 요청을 한 상태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의 이 장비가 얼마나 이 신속하고 정확하냐면 이렇게 수주 걸리는 이런 분석 네. 작업들을 단 90분에서 2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2: 이런 정도.
1: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된다면 지금 이 시신들에 대한 수습들 또 그리고 이런 신원 확인들 이런 것들은 예.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네팔 쪽 상황은 저희가

0: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그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중국 쪽 상황이 어떤가 했더니 조금 전에 이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중국 쪽에서 티베트 지중 통상구로 통하는 육상 통로를 확보했다 그러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1: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육상 통로를 확보했다라는 건 이제
0: 예.
1: 직접적으로 접근이 훨씬 더 용이한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0: 네.
1: 적극적인 구조라든지 구호들 이런 것들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0: 그동안
1: 같습니다.
0: 진흙이 너무 그 두껍게 쌓여 있어가지고
1: 예,
0: 예,
1: 맞습니다.
0: 힘들었다고
1: 그런데
0: 했어요.
1: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많이 이제 계속 걷어내면서 수색 작업들이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진척이 있어서
0: 네.
1: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이제 진흙더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간섭을 안 받는 상태에서 좀더 적극적인 진압 혹은 또 이제 수색이라든지 구조들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 여건들은 갖춰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0: 네.
2: 네. 이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이제 이번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이 국민들을 따져보면 네팔 전체 국민의 5%, 한 16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뭐 수용할 공간도 그렇고, 정말 천문학적인 피해네요.
1: 예, 지금 뭐 피해를 입은 국민 숫자로 하면 16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전부 다다 이재민, 한마디로 이제 삶의 터전을 잃고 다 이제 이재민으로 이렇게 된그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1차적인 피해로 인해서 사실 거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한을 받는 것들은 뭐 수십만 명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더라도 고립이 된 지역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여러 가지 통신망이나 도로망 자체가 사실 이전과 다르게 손상을 입은 이런 피해까지를 다 포함한 구역이 이렇게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들을 사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사실은 충분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재민의 임시 수용 공간에 대한 부분들 확보도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이재민이 아닌 상황에서 고립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식수라든지 또 구호 물자들이 이제 제공돼야 되는 부분들 아니면 필요하다면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가능한 지역, 처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송을 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어제 도착한 긴급 구호대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색
2: 네.
0: 작업을 하니까요. 좋은 소식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2: 네,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으로 이전됩니다. 성평등부와 법무부부터 차례로 이전되는데, 공공기관은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정부는 먼저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시 이전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두 부처를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에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5: 윤호중
4: 일률적으로
5: 행정안전부
4: 옮기기보다는
5: 장관입니다.
4: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도 잔류를 최소화하고 올 4분기에 이전 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들 기관은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돼 지역 거점 역할을 키우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와 항만 관련 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이르는 대대적 개편입니다.
6: 기능개혁을 통해 국민
5: 한성숙
6: 눈높이에 맞는
5: 국무총리입니다.
6: 서비스 제공, 운영 효율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3: 한 총리는 이번 정책이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성장엔진 추진 등 기존 정책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과 주거지원 비용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근입니다.
2: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이 국책은행과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에 반발해 내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금융노조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하루 시중은행과 국책, 지방은행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산하

0: 42개 지부가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노조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금융산업 경쟁력과 정책 금융 역할, 노동자 삶을 무시한 일방적인 지방 이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 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분배 요구는 노사가 반드시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또 근로조건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의 투자 계획이나 신기술 도입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임금뿐 아니라 천문학적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도 노조와 교섭할 사안이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주장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노란봉투법을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디까지 노사가 논의해야 할지 불투명해 대통령도 수차례 기준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2: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1: 고용노동부는 우선 성과급 자체는 의무적으로 노사 교섭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도체 빅2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기업과 주주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현대차처럼 연봉 인상률과 성과급을 영업이익과 별개로 정하길 권장한다며 이익의 일정 비율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더라도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남 반도체 특구, 현대차 공장의 아틀라스 투입처럼 기업의 고유한 투자 결정이나 신기술 도입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며 구조 조정, 배치 전환을 비롯한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해야 의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구속력 없는 판단 지침에 불과해 향후 법정 공방 가능성 등 현장 혼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0: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직접 제주를 찾아 허위 종결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조문하고 장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현장도 살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3: 신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첫날 취임식도 생략하고 전국 지휘부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경찰이 부족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회의에서 김 직무대행은 경찰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4: 경찰이 제 역할을
5: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4: 소중한 가족의 생사를 애타게 기다리던 분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경찰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3: 김 직무대행은 회의 직후

0: 해결한 60대 남성의 장례식장에서 유족을 만나 위로를 건네며 사과했습니다. 이어 30대 여성 장모 씨가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을 찾아 당시 수색과 수사 상황을 살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실종수사 쇄신 대책을 경찰청장 직무대행 1호 지시사항으로 내건 만큼 앞으로 허위 종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1: 실종 사건이 접수되었을
2: 때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1: 수사하고 종결하는 전 단계에 전 과정에 걸쳐서 한 틈에 빈틈이 없도록 하나하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후 제주경찰청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는 실종 사건 처리 절차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쇄신을 강조한 가운데 실종 사건 대응 체계에 실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3: 부산에서 침몰한 예인선이 옆으로 넘어가기까지는 당시 불과 8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존한 외국인 선원은 급히 선체 위로 올라섰지만 안에 있던 선원들은 미처 밖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김진두 기자입니다.
4: 6만 6천 톤급 대형 컨테이너선 옆으로 예인선 두 척이 보입니다. 기관 고장으로 멈춘 컨테이너선을 앞에서 예인선 두 척, 뒤에서 한 척이 호주를 매달아 끌고 가는 겁니다. 갑자기 예인선 한 척이 움찔하는가 싶더니 오른쪽으로 방향을 살짝 돌립니다. 방향을 튼 지 15초 만에 뒷부분이 당겨지듯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하고 다시 15초 뒤 옆으로 넘어갑니다. 완전히 넘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80초, 1분 20초 정도였습니다. 예인선이 혯줄에 걸린 것인지 중심을 잃은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5: 이 선박은 기관 고장이
2: 형대훈 부산 해양경찰서장입니다.
5: 예인선 세 척의 도움을 받아 입항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식당에 있던 외국인 조리사 한 명은 선수로 빠져나와 무사했지만 나머지 선원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타실에 있었던 한국인 선원 한 명도 깨진 창문으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6: 그 안에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전복이 되니까
2: 전해군 해난 구조대 전우회 관계자입니다.
6: 탈출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 사람은 다행히 그 배를 잡아서 그렇지만은 배를 못 잡게 되면은 그 조류에 의해서 밀려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4: 실종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다른 예인선은 호줄에 묶여 활동이 자유롭지 않았고 예인되던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사다리를 내려 외국인 선원 한 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에 잠긴 예인선은 신고 2시간 만에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억울하다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주식회사 제넨셀이라는 회사 코로나 신약 치료제 허가해달라고 주점 등 운영하던 오랜 지인인 양모 씨 통해서 청탁받아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서부지검이 2024년 12월까지 수사한 사실이 있죠.
2: 낙마 영순위로 김승원 후보자를 꼽은 만큼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자를 가장 먼저 국회 청문회장에 세우겠다 벼르고 있습니다.
3: 부정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4: 국민의힘
3: 것이
4: 수석 대변인입니다.
3: 김승원 내정자의 업무 방식인가? 법무부 장관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5: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와 민원을 전달한 지인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6: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 역시
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6: 잡으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7: 한더 높은 탈탈 선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7: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습니다.

0: 자, 김승환 후보자, 오늘 청문회 준비위에서 첫 출근을 했는데 그 후보자 지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관련 사진 먼저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그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가운데 이제 김승환 후보자 모습이 보이고요. 그 왼쪽이 브로커 양 씨, 오른쪽이 당시의 영장 전담 판사인 정모 판사입니다. 셋이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으로 인해서 이 신약 청탁 의혹 사건 자체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글쎄요, 뭐, 저 사진을 사건 발생 2년 전 사진으로 전 알고 있는데, 저 사진이 저분들이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은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신약 청탁에 위법적 요소가 있었는가, 아니면 정말 민원을 넘어서는 뭔가 잘못되는 관행이 뭔가 악행이 있었는가, 이거의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2: 성시훈
1: 근데 아까
2: 더불어민주당
1: 김성원 후보자의
2: 부대변인입니다.
1: 영상을 저희가 봤잖아요. 김성원 후보자가 억울함을 풀고 싶다라고 본인이 얘기했고, 그 말뜻이 헌법소원을 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소원을 냈으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 무사히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결과가 어쨌거나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에게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긁어불수럼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에 당당하게 다시 또 장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그 후보자가 그래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당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고 하지만 무리한 수사를 해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검찰의 나쁜 관행 때문에 이것을 무혐의 처리한 게 아니라 기소유예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검찰이 아닌 이제 헌법소원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기소유예 맞다라고 판결을 해버리면 장관이 된 이후에 아마 힘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려준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성원 후보자가 저는 그래서 후보자가 그만큼 좀 당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성원 후보자가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부정한 청탁이었냐, 통상적인 민원 전달이었냐라는 이제 두 가지인데 김 후보자는 이제 통상적인 민원 전달 이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저게 어떻게 통상적인 민원 전달이 될수 있겠습니까? 저 제넨셀의
2: 송영권
3: 대표라고,
2: 전 국민의힘
3: 제넨셀이라고 하는 회사를
2: 대변인입니다.
3: 만들었다고 하는 강모 교수는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항소심 재판이 이제 이번 달 30일이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1심 판결문을 보면 특허를 받을 때는 햄스터에게 실험을 하지도 않았는데 실험을 했다고 가짜로 꾸몄고, 그 다음에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을 때는 햄스터에게 실험을 했더니 죽거나 피를 토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삭제하고 조작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식약처 공무원들이 이걸 정상적으로 심사를 했으면 승인을 내줄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승인이 안 나오고 있던 상태에서 저런 부탁이 김승원 의원에게 갔던 것이고, 그것을 양모 씨라고 하는 그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여성으로부터 문자로 전달받은 지 15분 만에 식약처장에게 그대로 보냅니다.
0: 그대로
3: 15분 만에 보내고 식약처장으로부터 답이 오니까 2분 만에 그것을 또 양모 씨에게 그대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통상적인 민원 처리겠습니까? 참고로 김승원 의원은 저그 뇌물 약속받은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그 강모 교수와 그다음에 양모 씨는 뇌물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 화요일, 이번 달 15일에 13번째 공판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도 없이 왜이두 사람은 뇌물 약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승원 의원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가? 이것부터가 사실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관련 재판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군요. 이것과는 이제 조금 별개의 이야기인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 사진의 존재를 처음으로 주장을 했고요. 또 민주당 경기도당의 페이백 의혹도 제기를 했고 김승원 후보자 상대로 상당히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지금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초기부터 굉장히 최전선에 나서서 공세를 펼쳐왔고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동훈 의원실에 상당히 많은 제보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의 내용과 근거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김승원 의원이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2년 동안 맡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일부 당직자들에게 급여 외에 월 200만 원씩을 더 주고 그 돈을 다시 특정한 계좌로 돌려받아서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제보도 지금 구체적으로 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근거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저것을 SNS에 올릴 때는 면책특권 범위 밖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라고

0: 보이고 아마 지금 김승원 의원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저게 뭐 중앙당의 회계감사를 의뢰했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1: 그러니까요.
0: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 예.
0: 저 사안은 현재 선관위가 또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민주당 어떤 중앙당의 그 봐주기식 회계감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도 아울러 짚어드립니다.
1: 예. 경기도당 페이백과 관련해서도 중앙당에서 지금 조사를 중이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동훈 의원이 계속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사청문 위원은 아니잖아요.
2: 그렇죠.
1: 예.
2: 근데 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볼륨이 워낙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1: 예.
2: 이제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런 지적은 계속 할수 있겠죠. 그냥 일반적인 스피커 볼륨이 낮은 뭔가 영향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의원이라면 사실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야 겨우겨우 언론에 잡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인사청문회 위원 넣어주는 게더 좋겠구나라고 장동혁 지도부가 판단할 리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글쎄요, 정정식 원내대표도 장동혁 대표와의 뭔가 지도부와 소통 없이 그 무소속 의원을 넣기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걸 한동훈 의원도 알기 때문에 본인만의 방식으로 저렇게 인사청문위원인 것처럼 마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할수 있는 역할이니까요. 저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후보자들이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는 게 후보자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해서 질문을 받자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다라고 발언을 해서 그러면은 장관 취임 뒤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0: 이것은 제가 정치 번역기를 돌려보면은 장관 취임 후에 달라질 수 있다라기보다 그 정확한 뜻은 내가 굳이 지휘를 해야겠느냐? 검사가 알아서 공소 취소를 해야지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
1: 네.
0: 담당 검사가 만약에 끝내 공소 취소를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내가 지휘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 지금은이라고 하는 세 글자에 그런 의미가 숨어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대장동 항소 포기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이것에 항의했던 검사장들 좌천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는 지금까지 소송을 통해서 다투고 있는 분도 있죠. 자, 그런 전례에 비춰봤을 때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이 공치모 공동대표 출신인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통해서 공소취소에 가장 적합한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검사를 그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혹은 뭐 대북송금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자리에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공소취소를 실행한다면은 김승원 장관이 굳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말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신약 로비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등장하면서 김승원 후보자 자체가 굉장히 하자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여곡절 끝에 장관 자리에 오른다면은 더더욱 그렇게 공소 취소가 될 만한 인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제가 봤을 때 짚어볼 것은 이겁니다. 한동훈 의원이 왜 저렇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맹공을 계속하고 있는가?
1: 예.
0: 김승원 후보자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공소 취소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만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기 때문에 그 공소 취소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1: 예.
0: 그 후보자부터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그 공격에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공소 취소 관련해서 어떻게
2: 시계를 조금 이 김승원 후보자 지명 전으로 돌려보면요. 가장 공소 취소를 적극적으로 할 의원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승원 후보자를 찍지 않았습니다. 박균택 의원을 찍었었죠. 박균택 의원이 함화평에 떠올랐을 때, 그리고 또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돼서 법사위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 설문을 했을 때, 그 공소취소 권한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박균택 의원만 넣어야 된다고 하고, 나머지 법사위원들은 다 아니다, 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국민의힘의 칼날은, 이거 봐라, 박균택 후보자를 결국 장관 후보자로 만들어서 결국 하려는 건 아니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1: 예.
2: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돼서, 김승원 후보자가 공소취소할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 근데 이제 세 글자, 지금은 없다,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마도 이 지금은에 대한 뜻을 아마 인사청문 국민의힘 그 위원, 청문위원, 첫 번째 위원이 첫 번째 질문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도 다시 한번 답변을 들으려고 할 거고요.
1: 예.
2: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작기소 특검에도 이걸 추진할 때도 공소시효 권한을 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뭔가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공소기각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도 지휘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렸는데 나중에 취임 이후에 생각이 바뀐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조작해서 특검을 통해서도 권한을 안줄 쪽으로 저는 흐르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법만이 유일한 방식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0: 예. 이건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특검에다가 공소시효 권한을 주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손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박균택 의원이 그런 뜻을 피력했던 것은 오히려 본인의 손에 오물을 붙이기 싫다. 그러니까.

0: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읽히는 지점이 있고 예. 아마 그랬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김성원 후보자의 청문회 상당히 이제 험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2: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부정적으로 전달했는데 지금 사퇴 안 하시는 게 국고보도 공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3: 사퇴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0: 미래당 당원입니다.
3: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겸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용혜인은 사퇴하라! 용혜인은 사퇴하라! 용혜인은 사퇴하라!
4: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그 이슈가 전국의 핵심으로 부상한 상황인데
5: 공교롭게도 의원실에 바로 제 앞방입니다.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여서 네. 조금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것 같고 네. 근데 그에 대한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 이런 것은 그 자체로서 존중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6: 우리가 맨날 동물의 연구에 보면 세레기쥐 초원에 누떼들이 그 개울물 건너갈 때 악어떼들의 습격을 다 막기는 어렵잖아요. 예. 한 마리 희생되는 경우도 있죠.
1: 자, 청문 후보자의 출근길이 이렇게 험난했던 적이 있나 싶은데 정의당, 녹색당에서 이제 미래당, 이 청년정당의 사퇴 또 지명 철회 촉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 분위기 같은데.
7: 그렇죠. 쉽지 않아지겠죠. 왜냐하면 용혜인 후보자를 지목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키워드는 여성과 청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0: 성치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7: 바로 여성단체가 지명 다음 날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영상은 군소정당들이잖아요. 군소정당들이 지금 왜 저렇게 그 항의를 하고 있느냐. 지금 용혜인 후보자와 관련된 용혜인 후보자의 뭔가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군소정당의 한계, 군소정당의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 약간 이런 입장이 나오니까 네. 오히려 군소정당 출신들, 저런 분들이 더 화를 예. 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군소정당 운영하면서도 그런 뭐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정당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의 항의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면 초과라는 말이 딱 적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진보 진영 저희 당보다 더 민주당도 왼쪽에 있는 진보 진영 군소정당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그쪽들도 지금 예. 오히려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예. 저는 지명 직후에 나왔던 용혜인 후보자가 비례대표 원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 입장글 때문이라고 봅니다. 입장글에 명분도 없었고 설득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까 봤던 김민석 대표의 이야기 예. 다 이게 뭔가 청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자료 요청을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니라 사실 다 알려져 있던 것들이다. 근데 다 알려져 있던 것들인데 국민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비례대표 원칙을 또 유지할 거라는 거는 사실 알려져 있던 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도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진중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청문회를 준비를 하면서 과연 용 후보자를 대통령의 임명권, 지명권을 생각해서 끝까지 방어만 해줄 것인가.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뭐 본인의 이야기를 청문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그랬고 본인도 계속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랬고 그런데 김민석 대표는 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같은데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0: 지금 2030 청년들의 민심이 굉장히 험악하죠. 용혜인 후보자는 2030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공정이라는 가치와 지금 정반대되는 인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권에 의해서 어떤 특권을 향유하는 그런 것에 집착하는 후보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대표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속을 한다. 이것부터가 특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2000년대 대한민국 정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되면은 국회의원직은 내려놓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식에 반해서 본인만 또 특혜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특혜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투표한 적도 없는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당이 1년에 10억 원 넘게 국고보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성평등가족부는 부처의 명칭부터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후보자 본인부터 평등과는 가장 거리가 먼 특혜, 특권을 요구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청년들이 대거 등을 돌리고 있지. 아마 민주당으로서도

0: 용해인 후보자는 하루속히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근데 지금 민심이 어떤가 하면은요, 지금 용해인 후보자하고 이름이 같은 코스피 종목이 있는데 사흘 동안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용 후보자와 이걸 엮어가지고 밈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심이 이렇습니다.
2: 그렇죠. 밈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는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밝히고 있는 입장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들, 특히나 진보 진영 내부에서의 약간 폭로성 발언들, 사실 이런 것들이 더 민심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명 직후에 여성단체의 반대 성명이 나왔을 그 하루 이틀 정도에는 민주당에서도 그래도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뭐 여성단체라든지 이쪽을 설득하는 그런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겠다라는 입장이었으나, 지금 나오는 민심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과연 청문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후보자가 지금 당을, 본인의 당인 기본소득당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장관직에 한번 도전해 볼 것인지, 일단 여기에 양자택일도 해야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양자택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더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 후보자에게 제가 뭐 고언을 드린다면 당을 지키러 가시는 게 유일한 방법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 예. 용해인 후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 같이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의원직 승계를 노렸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바로 그 다음 승계 순서인데 이 대통령이 말했던 그 왼쪽을 챙길 수도 있었을 거다. 이런 해석인데요.
0: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기는 해요.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그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이혜밍 AI 수석이 기용됐잖아요. 이분이 청와대 수석과 국회의원직을 겸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김형현 예비후보 1번이 승계를 합니다. 이분은 문재인 정부의 법제처장 출신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친문 국회의원이 한명더 국회에 등원하게 되는 효과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조국혁신당과도 어떤 연대를 시도한 듯한 모양새를 갖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정작 이제 조국 전 대표는 우리 당과 합당을 하려면 해야지 왜 사람을 빼가느냐는 식으로 SNS에 우회적으로 약간 불편한 반응을 공소시효와 관련된 글을 통해서 피력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용해인 후보자가 지명이 돼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면은 고재순 예비 1번이 민주당에서 의원직을 승계를 하죠. 근데 이분이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출신인데 언제 사무총장을 했느냐?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내정이 되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사무총장 됩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과 상당히 가까운 분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마 유시민 전 이사장을 달래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이는데,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 용해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이 처한 특수한 사정을 이해해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또 유시민 전 이사장의 스피커가 원내에 들어와서 뭐 필연적 실패의 길이라든가 어물전 썩은 내라든가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보이기도 해서, 어쨌든 이런 인사가 소기의 목적이 그런 것이었다면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무엇보다도 2030 청년들은 본인들과 나이가 같고 성별이 같은 사람이 우연히 장관직에 오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국정에 대한 지지를 다시 보내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둔탁한 인사가 정치공학적인 의도를 갖고 나오게 됐다라는 것까지 좀 아울러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이런 계산이 있었을까요?
2: 아니요. 근데 지금
1: 아니요.
2: 상황 보십시오. 지금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약에 승계를 받게 된다면 그 고재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유시민 작가랑 가까워, 그것도 사실입니다. 팩트인데, 근데 지금 용해인 후보자를 비례의원 겸직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뭐 최민희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김어준 씨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옹호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히려 또 유시민 작가랑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승계하지 말고 그냥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오히려 유시민 작가랑 좀 사이가 안 좋았던 당내 인사들은 대부분 비례대표 의원직 내려놓는 게 맞다. 박선원 최고위원도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계속 유시민 작가랑 뭔가 이런 설전을 벌였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정치공학적으로 한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원래 이런 상황 에서 임명권자가 좀 부담스럽죠. 이 지명 철회를 한다는 건요. 근데 사실 왜냐면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임명한 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정치권에서 아무도 아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들어서 아무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포기 안 했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했을 거라고 청와대도 전 예측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예.
2: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 어떻게 보면 지명철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용혜인 후보자에게 기회를 며칠 좀 주되 이런 것들에서 결단을 못하게 된다면 지명철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과연 내일은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가 출근길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발언을 할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0명이 넘는 전문 구조 인력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대가 네팔의 베이스 캠프를 쳤지만 날씨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팔 군 협조를 얻어서 헬기를 띄웠는데 짙은 안개로 수색 지역까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네팔 군부대에서 헬기에 탑승하는 긴급 구호대 요원들. 실종 추정 지점을 향해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15분 만에 돌아오는 헬기. 기상 악화로 얼마 못 가 퇴항한 겁니다.
4: 가다가 안개가 너무 짙어서
5: 이교호 해외 긴급 구호대장입니다.
3: 앞서 긴급 구호대는 네팔 육군 여단장을 만나 앞으로의 수색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강 상류 지역까지 이동을 위한 헬기를 지원받고 우리가 원하는 수색 구역을 배정받기 위해서입니다. 특수 구조 장비 투입에도 네팔군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구호대는 수력발전소 3호실 인근의 람체 지역과 홍수 당시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옐로브릿지 근처를 최우선 수색 지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4: 내일 다시 두 대가 떠서 오늘 하려고
5: 했던 것을 마치려고 해외 긴급 구호대장입니다.
4: 그 이후에 네팔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 협정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3: 긴급 구호대의 베이스 캠프는 실종 추정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20km 정도 떨어진 바타르에 마련했습니다. 한국에서 실어온 특수장비와 수색견도 현장 투입 준비를 마쳤습니다.
6: 정부 긴급구호대가 베이스 캠프를 친 호텔 앞입니다. 무엇보다 헬기가 뜨고 내리는 군부대까지 차로 5분 거리라는 점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3: 앞서 사흘간 지상수색을 벌인 신속대응팀은 람체에서 헬기로 내려와 긴급구호대와 합류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총력 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1: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재난 현장으로 통하는 길이 여드레 만에 다시 뚫렸습니다. 중장비가 투입돼 구조 수색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최대 16m까지 쌓인 퇴적물이 변수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7: 헬기를 타고 도착한 구조대가 재난 현장에 발을 딛자마자 진흙에 허벅지까지 파묻혀버립니다. 수색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8: 가져온 물자까지 옮겨야 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걷다가 기다시피 해서 돌무덤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발은 뽑아냈지만 신발이 진흙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중국관영 CCTV 기자입니다.
7: 제한된 구조인력이 손과 삽으로 진흙을 파거나 드론으로 정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누적 336명이 159만 제곱미터를 여러 차례 훑었다지만 사실상 얕은 지표면 수색에 가까웠습니다.
8: 퇴적물이 너무 깊고 냄새도 심해서 반드시 중장비가 필요한데 아직 도로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핵심 재난구역 구조 책임자입니다.
7: 티베트 국경 관문으로 통하는 216번 국도 파손 구간 3km가 재난 발생 8일 만에 다시 뚫렸습니다. 비로소 중장비 수십 대가 투입돼 토사를 퍼내고 바위를 치우는 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구조 인력도 증원되면서 사흘째 그대로였던 인명피해 집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9: 유난人员21人
8: 21명이 숨지고 유실물 847점이 수거됐습니다. 54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가르마 쇼텐 중국 티베트 자치구 주석입니다.
7: 평균 4m, 최대 16m에 달하는 두꺼운 퇴적물 속에 갇힌 실종자를 찾는 건 여전히 난관입니다. 생존자 구조 또는 시신 훼손을 막기 위해 구조대가 중장비 곁에서 일일이 확인하며 파나가야 합니다. 실종자들이 국경 밖으로 휩쓸려 갔을 가능성도 큰 만큼 중국 당국은 네팔에 3차 구호품을 전달하는 동시에 DNA 감식 전문가들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9: 중국이 이번 대재난 피해를 함께 본 네팔에 3차 긴급 구호 물자를 보내고 기상정보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3차 긴급 구호 물자가 네팔을 향해 출발했다며 여기엔 텐트, 담요, 의료용 방호복, 위성통신 장비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립식 임시교량 2개도 긴급 지원하고 중국 적십자회 등도 구호 물자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궈 대변인은 네팔 기상당국과 화상협의를 열고 관련 구조와 복구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으로 공유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팔이 부른다. 대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네팔 정부가 네팔 관광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네팔이 이번 사태를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암울한 분석도 나오는데요.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팔 관광부가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가닥 라지파우델 장관이 직접 나와 네팔이 부른다는 문구와 함께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네팔 방문을 요청했는데요. 파우델 장관은 이번 대홍수로 일부 지역에 영향을 받았지만 네팔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다며 네팔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0: You're coming to Nepal. 이번에 네팔을 방문하는 건 단순히 휴가를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발 홍수라는 비극적 재해와 싸우고 있는 네팔에 큰 힘이 됩니다. 파우델 네팔 관광부 장관입니다.
11: And come to help the people affected by the flood. Thank you.
9: 네팔 정부가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 경제 상황에 비해 피해 복구가 너무나 버겁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대홍수 직후 네팔 재무부는 복구에 약 40에서 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8천억 원은 네팔 전체 경제 규모의 10%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문제는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나고 있다는 건데, 최근 발표된 네팔 정부의 첫 공식 보고서를 보면 피해 주민만 160만 명의 수력발전소 등 전력 인프라까지 파괴된 상황입니다. 대홍수 전에도 네팔 경제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에 관광산업 침체로 이미 활력이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네팔 정부는 이번 대홍수로 인해 국내 총생산의 1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까지 위축되면 네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팔이 부른다. 전 세계를 향한 네팔의 외침에 울림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별거 하던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9: 법원은 자녀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친권을 정지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습니다. 송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양손을 묶인 남성이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들어섭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현직 공무원 30대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13: 이혼 소장 받자마자 범행 계획했나요?
14: 형사 폭행 협박 왜 하셨습니까?
13: 가족한테 안 미안해요.
12: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그제 아침 경기도 광주에 있는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현장에서 잔혹하게 범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A씨 구속을 결정하면서 자녀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고 친권을 정지하는 임시보호조치 명령도 내렸습니다. 과거 A씨는 가정폭력으로 4차례 신고당했고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숨진 아내는 지난달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을 피해 거처를 옮겨 자녀와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장에 새 주소가 그대로 노출됐고 아내에게 앙심을 품은 A씨는 흉기 두 점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아내의 유족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남편을 피해 필사적으로 숨었는데도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자 공포에 떨면서 울었다며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과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까지 구속 수사를 이어간 뒤 A씨 신병을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15: 경찰이 대구 도심에서 20km 가까이 질주하며 차 11대를 들이받고 경찰관까지 치고 달아난 운전자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2시쯤 대구 구구터널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소형 화물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나는 과정에 주차된 차 8대와

0: 경찰차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데 이어 경찰관 한 명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음주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약물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1: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사고 현장을 벗어난 굴착기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아침 7시쯤 광진구 구의역 인근 교차로에서 굴착기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행 신호의 건널목을 건너던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A씨는 50분 만에 경기 구리시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0: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에서 개인정보 3,900만 건이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1: 사실상 티빙의 모든 계정이 털린 건데 조사 과정에서 접속기 관리 부실 등 총체적 보안 불감증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2: 국내 OTT 플랫폼 티빙에서 개인정보 3,954만 건이 해킹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로그인이 가능한 활성화 계정 2,206만 개와 휴면 탈퇴 계정 1,737만 개, 테스트 계정 11만 개 등입니다.
3: 모든 계정이 유출된 건
4: 김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관입니다.
3: 비활성 계정, 활성 계정, 테스트 계정 모두가 다 유출이 된 게 맞고요.
2: 유출된 계정 정보는 아이디어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20개 항목입니다. 특히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의 경우 암호화 키까지 함께 탈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본인 인증에 쓰이는 연계정보 CI도 1,320만 건이나 포함됐습니다. 기술 자산 피해와 관련해서는 소스코드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 361건도 유출됐습니다. 공격자는 개발 운영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키를 탈취한 뒤 지난 5월 29일부터 4월 동안 이용자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했습니다. 티빙 측은 개발 운영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키를 소스코드 내부에 그대로 노출하거나 암호화 없이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네트워크와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 탐지하고 차단하는 정보 보호 체계나 비정상 접속을 통제할 접근 제어 정책이 없었고 정보 보호 인력과 활동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킹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티빙 측에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번 달까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김세우입니다.
1: 고용노동부가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 성과급은 노란 봉투법에 따른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시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경영 성과급 자체는 노사 간 교섭 대상으로 하는 관행이 형성됐지만 매출액이나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같은 기업 이익과 연동한 경영 성과급 요구는 투자자 등 제3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 이전 같은 기업 투자, 사업 매각, 신기술 도입 등 대표적인 사업 경영상 결정도 그로 인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 계획 등이 구체화돼야 의무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0: 양대 노총은 이처럼 노동부가 노조법 시행 지침에서 N% 성과급은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 노동 3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1: 경영계는 공장 신설 시 배치 전환을 교섭 대상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교섭 대상도 쟁의 행위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노동상권 침해라며 시행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결국 기본급 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교섭과 갈등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지침이 오히려 노사 갈등을 조장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기업의 성과는 노동자의 노동 없이는 얻을 수 없는데도 노동부의 지침은 성과급 배분에서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교섭 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건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영계는 공장 신설이나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 전환을 교섭 대상으로 규정한 지침을 두고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0: 같은 대규모 투자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장 신설 등 투자가 결정돼도 숙련 인력이나 연구 인력은 신규 채용이나 외부 충원만으로는 확보가 어려운 만큼 인력 배치에 대한 단체 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 행위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 프로젝트나 적기의 사업재 편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에서는 절차적 불확실성이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 역시 공장 신설 등으로 직원의 업무나 근무지를 바꾸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교섭과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넓게 적용하면 투자와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기업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N% 성과급 파업에 제동을 걸며 동시에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인력 재배치가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정부가 발전과 항만, 에너지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합니다.
2: 발전 5개사는 한국발전으로, 4개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로 통합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과 주거를 담당하는 2개의 공사로 분리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3: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략적 구조 개혁으로 15개 기관이 감축됩니다. 남동발전과 중부발전, 서부발전 등 발전 5개사는 한국발전으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추진됩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에너지 자원공사로 합쳐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과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국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기능은 같으나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한국항만공사로 합치고 4개 지역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과 주거복지를 각각 맡는 도시개발공사와 도시자산공사 등 2개의 공사로 분리됩니다. 택지개발, 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 자산비축 기능을 따로 떼어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유사 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5: 화장 재정경제부 2차관입니다.
4: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정원이 100명 이상인 중대규모 기관 가운데 유사 중복 기능을 통합해 11개 기관이 감축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한국방송 미디어 통신 진흥원으로 노사 발전 재단과 한국 고용 노동 교육원은 노사 발전 교육 재단으로 통합됩니다.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 통합으로 공공기관 자회사 83개가 줄어듭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 이후 직원들의 기존 노동 조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지원을 검토하고 통폐합 기관 직원은 고용 승계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준비단에 처음으로 출근하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우려와 관련해선 공판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지휘할 생각이 지금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포스트검찰 체제에서 새 형사사법체계를 잘 안착시키겠다는 포부를 강조했습니다.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에도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우려와 관련해선 장관에겐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로 조작 기소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그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이었지 장관으로서는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7: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그 공판검사가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7: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0: 청문 준비단을 통해 답변하겠다며 야권 공세에 대응을 자제한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탈탈 털어내린 처분이 불기소였다며 무혐의가 마땅한데도 일부 혐의를 기소 유예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2: 김성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 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습니다.
0: 과거 성범죄 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거나 친한 지인의 조카를 변호한 거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3: 이런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식약처 청탁 혐의를 받는 의약품 제조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청탁 브로커가 과거에 함께 촬영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YTN이 확보한 청탁 브로커 양모 씨의 2022년 2월 SNS 게시물을 보면 김 후보자와 양 씨, 그리고 당시 서부지법 영장 전담판사인 정모 씨가 함께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서 양 씨는 업무 중에 김 후보자의 반가운 안부 전화가 있었고 이후 만나겠다는 취지로 글을 썼고 정 씨와는 같이 운동하다 만났다고 언급했는데 현재는 모두 지워진 상태입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계속되는 논란과 관련해 청문회에서 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0: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1: 출근길엔 진보 성향 청년 정당 당원들이 기득권 지키기라며 용 후보자를 비판하고 강하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2: 150만 청년들이
3: 미래당 당원입니다.
2: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경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4: 사퇴하십시오.
2: 사퇴하라.
1: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위성정당이라는 편법 경로로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이 행정부 요직까지 겸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리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증폭되며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연일 사퇴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용 후보자에게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곧바로 부인했고 성평등 가족부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원 겸직을 비롯한 각종 논란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5: 전해드린 것처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추가 의혹이 제기됐고 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깊어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6: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유예한 사안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김 후보자의 요청 이후 식약처가 보완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으며 당시 수사팀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 지휘부가 기소유예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가 김 후보자 등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7: 절차를 무시하고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했다는 점.
3: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김승원 후보자와 친분이 있던 영장 전담 판사까지 로비스트 양모 씨와 함께 술자리를 했고 결국 이 판사가 제약사 대표였던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내용.
6: 그러면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김 후보자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흠집내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8: 김승원 후보자의 민원 전달은
3: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8: 제5조 2항 3호가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 행위입니다.
6: 김 후보자가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게 공정하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안에서도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여러 우려와 비판을 듣고 있고 용 후보자 역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자신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여서
3: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9: 조금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것 같고 근데 그에 대한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 이런 것은 그 자체로서 존중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6: 용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무총장을 맡게 된 과정이나 배우자의 급여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10: 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용혜인 의원을 두고는 SNS에서도 유독 감론을 박이 뜨겁습니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왜 이렇게까지 번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1: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SNS에서 뜻밖의 관심을 끈 건 흰머리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숙해 보이라고 일부러 염색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지만 용 후보자는 원래 흰머리가 많다고 과거에 직접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12: 포인트로 염색을 한 거 아니냐.
3: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2: 염색이라기엔 안에 너무 많아요. 거의 호호 백발입니다. 네.
11: 이 밖에 선거운동 당시 춤을 추는 영상부터 의정활동 과정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던 장면까지 온라인에

0: 의해서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최초의 90년대생 장관 후보자의 소수 정당 출신으로 비례대표 재선까지 한 이례적인 이력이 호기심을 더한 겁니다. 주로 장관 후보자로서 무게감이나 정치적 노련함이 부족하다는 비판적인 시선 속에서 과거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 그럼 그것도 배임인가요?
2: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3: 총리님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2: 용해인 의원입니다.
1: 아니고요. 올바른 얘기를 하고.
3: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0: 용 후보자가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과거 행적까지 들춰보는 이른바 파묘가 본격화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용했던 공항 귀빈실 특혜 의혹부터 남편도 몸담은 당의 운영을 둘러싼 논란 등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두 차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데 이어 장관직과 의원직을 동시에 갖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는 기회와 절차의 공정성에 민감한 젊은 층의 정서를 파고들었습니다.
4: 그 반칙으로 얻은 것은 너무 소중한 나의 것이고 거기 나아가서 장관직까지 내가 더 해야겠다.
2: 정의당 의원입니다.
4: 그런데 내가 반칙을 해서 얻게 된 페널티를 국민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예. 무슨 궤변입니까?
0: 청와대는 야당 출신의 젊은 워킹맘이라는 상징성과 재선 의원의 전문성에 주목했지만 대중은 장관 후보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내세운 가치와 실제 행동이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더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 요즘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는 우리 증시, 이 널뛰기 장세 속에 여기도 황당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뒤에 이 상장사 해인의 주가가 요동친 건데요. 용 후보자가 정치 테마주 열풍까지 일으킨 걸까요? 어떤 영문인지 함께 보시죠. 자, 우선 코스피 상장사 해인입니다. 용 후보자 지명 직후 3거래일 만에 주가가 25% 가까이 폭락했는데요. 공교롭게 지명 시점과 주가 하락 시기가 겹치다 보니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 해인을 용해인 테마주라고 연결 짓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태어나기도 무려 3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엔진, 발전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사실상 이름 두 글자 외에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주가는 왜 폭락했을까요? 용 후보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해인은 용 후보자 지명 전부터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비상 발전기 수요 증가 기대 등으로 두 자릿수의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최근 주가 폭락은 한 달 만에 주가가 200% 가까이 치솟으며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영향 등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분석은 사뭇 다른 걸까요? 온라인 토론방 반응들을 봤더니 장관 후보자인데 주가가 왜 떨어지냐며 진짜 테마주 맞나요? 하는 댓글들도 있었고요. 오늘은 해인의 주가가 장중 급상승하다가 숨고르기 하면서 마감했는데 다시 빠지는 거 보니 지명 철회설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댓글도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과거 태풍 노루가 북상한다고 노루 페인트의 주가가 상한가를 찍었던 것만큼이나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이 용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이름과 같은 기업과 엮어서 밈처럼 소비하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용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6: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지난 1년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던 이석연 위원장이 돌연 퇴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자신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직언을 자주해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거쳐 이재명 정부 국민통합위원장직에 올랐는데 갑자기 퇴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시 공직을 맡은 지 1년 만인데 이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자신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혀 중도 퇴임임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선이 잘못됐다며 검증 실패를 지적한 데 이어
8: 지금은 참모들
2: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입니다.
8: 공개적으로 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참모들이 과연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0: 여당이 추진한 2차 종합특검법과 법 왜곡제를 비판하고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다가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국민통합위원장직을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청와대는 조만간 후임자 물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1: 부친상을 치른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2: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재재청 요구에 대해서는 논의 경과를 듣고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3: 지난달 30일 부친상 이후 첫 출근길, 조희대 대법원장은 먼저 위로의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재재청 요청과 관련해선 논의 경과부터 들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4: 제가 아직 전혀 그런 보고를 받거나
5: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4: 들어가서 그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앞서 조 대법원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실상 제청을 반려했습니다. 손 후보자를 뺀 기존 후보자 3명 가운데 다시 제청하라는 요구로 해석되면서 제청권 침해가 아니냐는 일각 지적도 제기됐는데 조 대법원장은 내용 정리가 되는 대로 이번 주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인은 해산됐다고 본다는 현행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후자를 택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선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 사퇴 당시에도 추천위가 새로 구성됐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청와대와의 충돌은 물론 대법관 공백이 길어진다는 측면은 부담으로 꼽힙니다. 대법관 재청을 두고 반년 넘게 이어져 온 청와대와의 이견이 어떤 변곡점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 서울대 법대 76학번 법조인들이 집단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27명은 오늘 성명을 내고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재청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김 후보자가 1억 5천만 원 전세에 거주한 것도 문제지만 수억 원 증여세 탈세가 문제가 되자 50대 처남과 한 집에 살았다는 식으로 거짓 해명한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처남은 별도의 오피스텔에 따로 산다고 밝혔다며 김 후보자가 집주인에게 전전세 를 알리지 않고 속인 건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앞서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지난 2021년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1: 40명이 넘는 전문 구조 인력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대가 네팔에 베이스 캠프를 쳤지만 날씨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팔군 협조를 얻어 헬기를 띄웠는데 짙은 안개로 수색 지역까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6: 네팔 군부대에서 헬기에 탑승하는 긴급 구호대 요원들. 실종 추정 지점을 향해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15분 만에 돌아오는 헬기. 기상 악화로 얼마 못 가 퇴항한 겁니다.
7: 가다가 안개가 너무 짙어서
8: 이규호 해외 긴급구호대장입니다.
7: 진입을 못했습니다.
6: 앞서 긴급구호대는 네팔 육군 여단장을 만나 앞으로의 수색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강 상류 지역까지 이동을 위한 헬기를 지원받고 우리가 원하는 수색 구역을 배정받기 위해서입니다. 특수 구조 장비 투입에도 네팔군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구호대는 수력발전소 3호실 인근의 람체 지역과 홍수 당시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옐로 브릿지 근처를 최우선 수색 지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7: 내일 다시 두 대가 떠서
8: 이규호 해외 긴급 구호대장입니다.
7: 마치려고 하고 그 이후에 네팔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 협정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6: 긴급 구호대의 베이스 캠프는 실종 추정 지점에서 직선 거리로 20km 정도 떨어진 바타르에 마련했습니다. 한국에서

0: 실어온 특수장비와 수색견도 현장 투입 준비를 마쳤습니다.
1: 정부 긴급구호대가 베이스캠프를 친 호텔 앞입니다. 무엇보다 헬기가 뜨고 내리는 군부대까지 차로 5분 거리라는 점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0: 앞서 사흘간 지상 수색을 벌인 신속대응팀은 람체에서 헬기로 내려와 긴급구호대와 합류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총력 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와, 서울 세계 물고 축제다!
6: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7: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가지 안 피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6: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8: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그런데 지명 직후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장관은 국무위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장관은 함께 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이런 관례가 이어진 건 비례대표 의석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된 자리라기보다 정당의 득표에 따라 배분된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장관으로 입각한 의원이 자리를 내려놓으면 후순위 후보가 그 의석을 이어받아 정당에 배분된 의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해인 의원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용 의원은 현재 기본소득당 소속이지만 2024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따라서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 인사가 아닌 당시 후보자 명부의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현역 의원을 잃고 원외 정당이 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 겸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11: 듀엣토의 더 클래식.
12: 9월 3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3: 안소니 호킨스의 타라,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9월 3일 목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안소니 호킨슨의 타라,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영화배우 안소니 호킨스? 양들의 침묵 그 유명한 배우 맞습니까?
1: 정답. 지난주 안소니 호킨스가 작곡한 작품을 모은 음반 이 Life is a Dream이 발매됐는데요. 그중 한 곡입니다. 대단하죠.
0: 영화 배우가 작곡했다는 사실이 있었군요.
1: 이게 진짜 완전히 그건 것 같아. 이게 진정한 아티스트 아닌가?
0: 진짜 배우이자 작곡을 전혀 다른 분야를 이렇게 맞아. 예술로 뭐 이렇게 가수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많이 봤는데요. 배우들도 그림 그리고 근데 작곡은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이게 교육을 받았나 봐요.
1: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청소년 시기까지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배우가 되고 음악가가 되겠다는 꿈은 포기했고요. 그래도 배우 생활 중에도 틈틈이 혼자 피아노를 연습했대요.
0: 야, 연기도 잘하시는데 이 피아노 계속 또 배우고 계신가요?
1: 코로나 시기 때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집에서 생활할 때 SNS에 피아노 친 영상을 여러 번 올렸대요. 기대 이상으로 좋은 연주를 들려줬고 두 교황이라는 영화에서는 드뷔시의 피아노 곡을 직접 치는 장면도 있었고.
0: 이 피아노는 그렇다 치는데 작곡이 또 다른데 작곡을 한 거 언젠가요?
1: 이 젊은 시절에 지역 연극 무대에 섰다고 하는데 피아니스트 활동을 하지 못해도 작곡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작곡을 시작했고 그때 연극을 위한 음악 작곡을 해서 연극 공연을 할 때마다 발표를 같이 했대요. 그러다가 배우로 성공하면서 작곡을 할 시간이 내기 힘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작곡도 잠시 멈췄고요.
0: 근데 이렇게 작품을 발표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1: 지금 아내인 스텔라 아로이아레는 2001년에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살게 되면서 안소니 호킨스가 악보 뭉치를 보관하고 있는 걸 보게 됐다고 해요.
0: 네.
1: 젊은 시절 작곡했던 악보라는 걸 알게 됐고 다시 음악을 한번 해보면 어때? 라고 권했대요. 그중에서 안소니 호킨스가 27살 때 작곡한 왈츠를 지휘자 앙드레 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앙드레 류는 이 곡을 받고 콘서트에서 처음 연주했고요. 한때 작곡가를 꿈꿨던 안소니 호킨스의 젊은 시절 작품으로 큰 화제를 모으게 됐고요.
0: 모든 사람이 조금 그냥 화려하시네요. 자, 이 곡 들어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And the Waltz Goes On 이라는 제목의 왈츠입니다. 앙드레 류가 지휘하는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안소니 홉킨스가 작곡한 And the Waltz Goes On,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곡 같습니다.
1: 예, 안소니 홉킨스는 1980년대 다시 작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1996년 어거스트라는 영화 감독을 맡으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지 펜튼이라는 영화 음악가가 이 영화 음악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안소니 홉킨스가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설명하면서 직접 피아노도 연주해주고 악기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조지 펜트는 아예 이 영화의 음악 자체를 안소니 홉킨스가 직접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면서 대신 자기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안소니 홉킨스는 오케스트라를 활용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영화 음악가 그리고 작곡가로 데뷔하게 된 거죠.
0: 아, 그래서 다시 작곡을 시작했군요. 그리고 이번에 자신의 작품을 모은 음반도 발표하게 된 거고, 안소니 홉킨스가 올해 이제 88세니까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자신의 작품을 그냥 악보로만 남겨놓지 않고 제대로 연주되는 것을 보고 싶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1: 예, 아무래도 영화 배우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가질 수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0: 프로 작곡가의 작품이 이렇게 발표되는 걸 보게 되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음악이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음반 발매도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 아, 그것도 좋네요. 어쨌든 그거의 능력이니까. 자,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관현악을 위한 두 개의 모음곡 중에서 첫 번째 곡, 이글.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뉴더클로 돌아올게요.

0: 그냥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에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9: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도 잔류를 최소화하고 올 4분기에 이전 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들 기관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돼 지역 거점 역할을 키우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와 항만 관련 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이르는 대대적 개편입니다.
10: 기능개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운영 효율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8: 한 총리는 이번 정책이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성장엔진 추진 등 기존 정책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과 주거지원 비용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근입니다.
11: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이전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지역의 산업, 대학과도 연계해 성장과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단순히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12: 1차 이전의 한계를 넘어 이번에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종구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13: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 불균형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14: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입니다.
13: 앞서 지난 2010년에 시작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1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전국에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공공기관이 속속 이전했지만 기관 이전이 지역의 인구 유입과 일자리 증가로 곧바로 이어진 건 아닙니다. 기관이 내려가도 직원과 가족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거나 지역 기업과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2차 이전에서 정부가 관련 기능을 한 곳에 모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관을 지역별로 나눠 배치하기보다 서로 연관된 기능을 가까이 모아 기존 혁신도시와 지역산업의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10: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향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직접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3: 결국 이번 정책의 관건은 기관의 숫자나 이전 자체가 아니라 그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에 어떤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입니다.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유기적으로

0: 서로 연계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분산을 넘어 지역의 자생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1: 금융노조가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논의 저지를 주요 목표로 내걸고 총파업에 나섭니다. 금융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금융노조는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이전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가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 성과급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의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시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경영 성과급 자체는 노사 간 교섭 대상으로 하는 관행이 형성됐지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같은 기업 이익과 연동한 경영 성과급 요구는 투자자 등 제3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 이전 같은 기업 투자, 사업 매각, 신기술 도입 등 대표적인 사업 경영상 결정도 그로 인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 계획 등이 구체화돼야 의무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노동부가 노조법 시행 지침에서 N% 성과급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데 대해 노동 3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1: 경영계는 공장 신설 시 배치 전환을 교섭 대상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3: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교섭 대상도 쟁의행위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노동상권 침해라며 시행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결국 기본급 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 지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교섭과 갈등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지침이 오히려 노사 갈등을 조장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기업의 성과는 노동자의 노동 없이는 얻을 수 없는데도 노동부의 지침은 성과급 배분에서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교섭 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건 사용자의 교섭 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영계는 공장 신설이나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 전환을 교섭 대상으로 규정한 지침을 두고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같은 대규모 투자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장 신설 등 투자가 결정돼도 숙련 인력이나 연구 인력은 신규 채용이나 외부 충원만으로는 확보가 어려운 만큼 인력 배치에 대한 단체 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 행위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 프로젝트나 적기의 사업재 편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에서는 절차적 불확실성이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의 역시 공장 신설 등으로 직원의 업무나 근무지를 바꾸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교섭과 쟁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기준을 넓게 적용하면 투자와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기업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N% 성과급 파업에 제동을 걸며 동시에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인력 재배치가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6: 당신은 나의 동반자.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0: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와, 서울 세계 불꽃 축제다!
3: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 자리 잡아드립니다.
4: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3: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5: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40명 넘는 전문 구조 인력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대가 네팔에 베이스 캠프를 쳤지만 날씨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팔군 협조를 얻어 헬기를 띄웠는데 짙은 안개로 수색 지역까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1: 네팔 군부대에서 헬기에 탑승하는 긴급 구호대 요원들. 실종 추정 지점을 향해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15분 만에 돌아오는 헬기. 기상 악화로 얼마 못가 퇴항한 겁니다.
2: 가다가 안개가 너무 짙어서 뭐 거기까지 진입을 못했습니다.
1: 앞서 긴급 구호대는 네팔 육군 여단장을 만나 앞으로의 수색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강 상류 지역까지 이동을 위한 헬기를 지원받고 우리가 원하는 수색 구역을 배정받기 위해서입니다. 특수 구조 장비 투입에도 네팔군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구호대는 수력발전소 사무실 인근의 람체 지역과 홍수 당시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옐로 브릿지 근처를 최우선 수색 지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2: 내일 다시 두 대가 떠서 오늘 하려고 했던 거를 마치려고 하고 그 이후에 네팔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 협정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1: 긴급 구호대 베이스 캠프는 실종 추정 지점에서 직선 거리로 20km 정도 떨어진 바타르에 마련했습니다. 한국에서 실어온 특수 장비와 수색견도 현장 투입 준비를 마쳤습니다.
3: 정부 긴급 구호대가 베이스 캠프를 친 호텔 앞입니다. 무엇보다 헬기가 뜨고 내리는 군부대까지 차로 5분 거리라는 점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1: 앞서 사흘간 지상 수색을 벌인 신속 대응팀은 람체에서 헬기로 내려와 긴급 구호대와 합류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총력 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0: 네팔 대홍수 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침수된 수력발전소 지하 공간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네팔 전력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암수키란 샤히 NEA 이사는 현지 시간 2일 로이터통신에 라수아카디 수력발전소의 경우 터널 내 방처럼 생긴 구조물에 46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부에 식량과 물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났어도 생존해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퍼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에 대해서도 내부에 마른 공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터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재난 현장으로 통하는 길이 8일 만에 다시 뚫렸습니다. 중장비가 투입돼 구조 수색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최대 16m까지 쌓인 퇴적물이 변수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 헬기를 타고 도착한 구조대가 재난 현장에 발을 딛자마자 진흙에 허벅지까지 파묻혀 버립니다. 수색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동안엔 제한된 구조 인력이 손과 삽으로 진흙을 파거나 드론으로 정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누적 336명이 159만 제곱미터를 여러 차례 훑었다지만 사실상 얕은 지표면 수색에 가까웠습니다. 티베트 국경 관문으로 통하는 216번 국도 파손 구간 3km가 재난 발생 8일 만에 다시 뚫렸습니다. 비로소 중장비 수십 대가 투입돼 토사를 퍼내고 바위를 치우는 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구조 인력도 증원되면서 사흘째 그대로였던 인명피해 집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5: 유난인원 21명, 이후 847件, 目前仍有 541명 失联.
4: 그러나 평균 4m, 최대 16m에 달하는 두꺼운 퇴적물 속에 갇힌 실종자를 찾는 건 여전히 난관입니다. 생존자 구조 또는 시신 훼손을 막기 위해

0: 구조대가 중장비 곁에서 일일이 확인하며 파나가야 합니다. 실종자들이 국경 밖으로 휩쓸려갔을 가능성도 큰 만큼 중국 당국은 네팔에 3차 구호품을 전달하는 동시에 DNA 감식 전문가들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지구온난화로 티베트 고원의 빙하 면적이 20% 넘게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 기상국 산하 국가기후센터 가오룽 부주임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60년 동안 칭짱 고원의 빙하 면적이 약 2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규모 빙하 약 7천 개는 완전히 사라졌다며 반대로 빙하가 녹으며 만들어지는 호수의 숫자와 면적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홍수 참사를 겪은 네팔이 피해 예방을 위해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을 재구축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라수아 지역의 티모레에 카메라와 지진 센서, 소형 위성통신 장치 등 조기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티모레는 히말라야 산악 지역의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으로 지난주 빙하 붕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용해인 성병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깊어지며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유예한 사안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김 후보자의 요청 이후 식약처가 보완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으며 당시 수사팀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 지휘부가 기소 유예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가 김 후보자 등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3: 절차를 무시하고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했다는 점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와 친분이 있던 영장 전담 판사까지 로비스트 양모 씨와 함께 술자리를 했고 결국 이 판사가 제약사 대표에 있던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내용.
2: 그러면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김 후보자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흠집내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4: 김승원 후보자의 민원 전달은 청탁금지법 제5조 2항 3호가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 행위입니다.
2: 김 후보자가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게 공정하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안에서도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여러 우려와 비판을 듣고 있고 용 후보자 역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자신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여서 네. 조금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것 같고 네. 근데 그에 대한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 이런 것은 그 자체로서 존중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2: 용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무총장을 맡게 된 과정이나 배우자의 급여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준비전에 처음으로 출석하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우려를 두고 공판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포스트 검찰 체제에서 새 형사사법체계를 잘 안착시키겠다는

0: 호불을 강조했습니다.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에도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우려와 관련해선 장관에겐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로 조작 기소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그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이었지 장관으로서는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1: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그 공판 검사가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0: 청문 준비단을 통해 답변하겠다며 야권 공세에 대응을 자제한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탈탈 털어내린 처분이 불기소였다며 무혐의가 마땅한데도 일부 혐의를 기소 유예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 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습니다.
0: 과거 성범죄 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거나 친한 지인의 조카를 변호한 거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식약처 청탁 혐의를 받는 의약품 제조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청탁 브로커가 과거에 함께 촬영된 사진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YTN이 확보한 청탁 브로커 양모 씨의 2022년 2월 SNS 게시물을 보면 김 후보자와 양 씨 그리고 당시 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인 정모 씨가 함께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서 양 씨는 업무 중에 김 후보자의 반가운 안부 전화가 있었고 이후 만나겠다는 취지로 글을 썼고 정 씨와는 같이 운동하다 만났다고 언급했는데 현재는 모두 지워진 상태입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논란과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말을 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엔 청년 정당 당원들이 나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3: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쏟아지는 논란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말뿐입니다.
4: 페이스북에 밝히신 입장 청문회 전까지 고소하시는 건가요?
5: 용해인은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4: 불공정하게 사퇴 안 하시는 게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퇴 안 하시는 게
5: 용해인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 출근길엔 진보 성향 청년정당 당원들이 기득권 지키기라며 용 후보자를 비판하고 강하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5: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경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6: 사퇴하십시오.
5: 사퇴하라.
3: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위성정당이라는 편법 경로로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이 행정부 요직까지 겸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리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증폭되며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연일 사퇴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용 후보자에게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곧바로 부인했고 성평등가족부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원 겸직을 비롯한 각종 논란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2: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는 노동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의 설계 구조상 물이 완전히 차지 않은 발전소 지하 상부 공간, 생존 가능 공간이 있다고 보고 이곳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상 지하의 높은 공간에 상당수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터널은 입구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구조여서 대홍수로 유입된 물과 진흙이 터널 가장 높은 부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8: Deep inside these tunnels, there could be air pockets. And the way these tunnels are designed is they go, I mean, especially on the mouth front, they go upwards. So any water or sludge it would have accumulated may not have gone all the way up top to the top.

0: 사람들이 터널이나 발전소 내부 높은 공간으로 피했고 그곳에 공기가 남아있다면 생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팔 전력청 당국자는 라스와가디 수력발전소의 경우 터널 내에 방처럼 생긴 구조물에 46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곳엔 식량과 물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났어도 생존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퍼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도 내부에 마른 공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ABC 방송도 수력발전소 지하 구조상 대홍수의 직접적인 충격과 침수를 피해 공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부 공간이 존재한다며 이 생존 가능 구역,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어퍼트리슐리 3A 발전소는 무려 11층 규모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가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대피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구조당국은 이 같은 생존 가능 공간을 찾아내 실제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의 침수 정도와 산소, 식량 확보 여부가 생존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거대한 암석과 토사에 가로막힌 구조대가 이 생존 가능 공간에 얼마나 빨리 닿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 네팔의 빙하 붕괴로 대규모 토성류가 덮친 중국과 네팔 국경지대에서 중국 당국이 핵심 피해 지역인 티베트 지룽 통상구로 통하는 육상터널을 극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도로 유실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육로가 다시 뚫리면서 굴착기 등 대형 중장비와 구조 인력이 본격적으로 투입돼 바위와 진흙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을 덮친 흙더미와 잔해물은 평균 두께만 4m, 가장 깊은 곳은 건물 5층 높이인 16m에 달해 현장 수습에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긴급 구호대가 오늘 네팔군이 지원하는 헬리콥터 2대로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어제는 짙은 안개 때문에 헬리콥터를 띄우고도 수색 지점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4: 네팔 군부대에서 헬기에 탑승하는 긴급 구호대 요원들. 실종 추정 지점을 향해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15분 만에 돌아오는 헬기. 기상 악화로 얼마 못 가 퇴항한 겁니다.
5: 가다가 안개가 너무 짙어서 거기까지 진입을 못했습니다.
4: 앞서 긴급구호대는 네팔 육군 여단장을 만나 앞으로의 수색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강 상류 지역까지 이동을 위한 헬기를 지원받고 우리가 원하는 수색구역을 배정받기 위해서입니다. 특수구조장비 투입에도 네팔군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구호대는 수력발전소 3호실 인근의 람체 지역과 홍수당시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옐로브릿지 근처를 최우선 수색지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5: 내일 다시 두 대가 떠서 오늘 하려고 했던 거를 마치려고 하고 그 이후에 네팔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협정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4: 긴급구호대 베이스 캠프는 실종 추정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20km 정도 떨어진 바타르에 마련했습니다. 한국에서 실어온 특수장비와 수색견도 현장 투입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부 긴급구호대가 베이스 캠프를 친 호텔 앞입니다. 무엇보다 헬기가 뜨고 내리는 군부대까지 차로 5분 거리라는 점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앞서 사흘간 지상 수색을 벌인 신속대응팀은 람체에서 헬기로 내려와 긴급구호대와 합류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총력 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3: 네팔 대홍수 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침수된 수력발전소 지하 공간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네팔 전력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암수키란 샤이 NEA 이사는 현지 시간 1일 로이터통신에 라수아가디 수력발전소의 경우 터널 내 방처럼 생긴 구조물에 46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부에 식량과 물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났어도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퍼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에 대해서도 내부에 마른 공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터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재난 현장으로 통하는 길이 8일 만에 다시 뚫렸습니다. 중장비가 투입돼 구조수색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최대 16m까지 쌓인 퇴적물이 변수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6: 헬기를 타고 도착한 구조대가 재난 현장에 발을 딛자마자 진흙에 허벅지까지 파묻혀버립니다. 수색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동안은 제한된 구조인력이 손과 삽으로 진흙을 파거나 드론으로 정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누적 336명이 159만 제곱미터를 여러 차례 훑었다지만 사실상 얕은 지표면 수색에 가까웠습니다.
7: 这个深度的话就很深，气味也很浓，必须要利用大型的机械，大型的机械进不来，这个道路还没通。
6: 티베트 국경 관문으로 통하는 216번 국도 파손 구간 3km가 재난 발생 8일 만에 다시 뚫렸습니다. 비로소 중장비 수십 대가 투입돼 토사를 퍼내고 바위를 치우는 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구조 인력도 증원되면서 사흘째 그대로였던 인명피해 집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8: 유난인원 21인, 이후 847件, 目前仍有541人失联.
6: 그러나 평균 4m, 최대 16m에 달하는 두꺼운 퇴적물 속에 갇힌 실종자를 찾는 건 여전히 난관입니다. 생존자 구조 또는 시신 훼손을 막기 위해 구조대가 중장비 곁에서 일일이 확인하며 파나가야 합니다. 실종자들이 국경 밖으로 휩쓸려갔을 가능성도 큰 만큼 중국 당국은 네팔에 3차 구호품을 전달하는 동시에 DNA 감식 전문가들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지구온난화로 티베트 고원의 빙하 면적이 20% 넘게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 기상국 산하 국가기후센터 가오룽 부주임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60년 동안 칭짱고원의 빙하 면적이 약 2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규모 빙하 약 7천 개는 완전히 사라졌다며 반대로 빙하가 녹으며 만들어지는 호수의 숫자와 면적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준비단에 처음으로 출근하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우려를 두고는 공판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포스트 검찰 체제에서 새 형사사법 체계를 잘 안착시키겠다는 포부를 강조했습니다. 본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에도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우려와 관련해선 장관에겐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공소 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로 조작 기소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그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이었지 장관으로서는 법과 원칙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10: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그 공판 검사가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9: 청문 준비단을 통해 답변하겠다며 야권 공세에 대응을 자제한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탈탈 털어내린 처분이 불기소였다며 무혐의가 마땅한데도 일부 혐의를 기소 유예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0: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 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습니다.
9: 과거 성범죄 사건 피고인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거나 친한 지인의 조카를 변호한 거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식약처 청탁 혐의를 받는 의약품 제조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청탁 브로커가 과거에 함께 촬영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YTN이 확보한 청탁 브로커 양모 씨의 2022년 2월 SNS 게시물을 보면 김 후보자와 양 씨, 그리고 당시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정모 씨가 함께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서 양 씨는 업무 중에 김 후보자의 반가운 안무전화가 있었고 이후 만나겠다는 취지로 글을 썼고 정 씨와는 같이 운동하다가 만났다고 언급했는데 현재는 모두 지워진 상태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깊어지며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유예한 사안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김 후보자의 요청 이후 식약처가 보완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으며 당시 수사팀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 지휘부가 기소 유예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가 김 후보자 등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7: 절차를 무시하고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했다는 점,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와 친분이 있던 영장 전담 판사까지 로비스트 양모 씨와 함께 술자리를 했고 결국 이 판사가 제약사 대표에 있던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내용.
11: 그러면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김 후보자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흠집내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12: 김승원 후보자의 민원 전달은 청탁금지법 제5조 2항 3호가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 행위입니다.
11: 김 후보자가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게 공정하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안에서도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여러 우려와 비판을 듣고 있고 용 후보자 역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자신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3: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여서 네. 조금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것 같고 네. 근데 그에 대한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 이런 것은 그 자체로서 존중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11: 용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무총장을 맡게 된 과정이나 배우자의 급여 문제 등도 도마 위에

0: 오르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5: 식약처 청탁 의혹 속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청탁 관계자와 함께 청탁 사건 영장 판사와 촬영한 셀카가 공개돼 논란입니다.
6: 김 후보자는 애초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양옆에 여성과 남성이 나란히 나온 셀카입니다. 지난 2022년 2월에 이 사진을 SNS에 올린 왼편에선 이 여성. 김 후보자가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식약처 청탁 의혹 사건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대표 사정을 전달했던 사업가 양모 씨입니다. 사진 오른쪽 남성은 당시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 정무판사로 이후 청탁 대상 업체 대표 강모 씨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게시물에서 양 씨는 김 후보자를 2004년 판사님일 때 처음 뵀다, 영원한 멘토라는 표현을, 정 판사는 같이 운동하며 만난 사이라고 적었습니다. 이후에 강 씨를 수사하던 검찰이 이 3인의 관계를 문제 삼아 영장심사에서 정 판사를 배제해달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정 판사를 양 씨와의 술자리로 부르는 문자까지 배제 요청 사유가 맞느냐며 법원과 검찰에 공개 질의했습니다.
8: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정판사나 대법원이나 대검이나 김승원 의원이나 뭐 한마디라도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7: 이후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다른 판사가 맡은 심사에서는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관련한 질의에 김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탁 의혹은 거듭 부인하면서 사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9: 부정한 청탁도 아니고 그다음에 편의 제공도 없었다.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가 진행됐고 다른 사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이뤘기 때문에.
7: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놓고 보수 야권에서는 그야말로 집중 포화를 쏟아내면서 청문 전국은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 취소는 장관에게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지휘권을 행사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오전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국가가 조작 기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은 국회의원으로서 낸 것이었다며 장관 지휘권에 대해 검토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 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6: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어제 성평등가족부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과 국고보조금 때문에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진보 성향 청년 정당인 미래당 당원들이 나와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겸직은 말이 안 된다며 용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6: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깊어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유예한 사안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김 후보자의 요청 이후 식약처가 보완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으며 당시 수사팀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 지휘부가 기소유예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가 김 후보자 등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11: 절차를 무시하고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했다는 점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와 친분이 있던 영장 전담 판사까지 로비스트 양모 씨와 함께 술자리를 했고 결국 이 판사가 제약사 대표였던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내용.
10: 그러면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김 후보자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흠집내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12: 김승원 후보자의 민원 전달은 청탁금지법 제5조 2항 3호가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 행위입니다.
10: 김 후보자가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게 공정하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안에서도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여러 우려와 비판을 듣고 있고 용 후보자 역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자신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3: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여서 네. 조금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것 같고 네. 근데 그에 대한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 이런 것은 그 자체로서 존중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10: 용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무총장을 맡게 된 과정이나 배우자의 급여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5: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꾸리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6: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이뤄내고 사관학교 통합 문제도 인재 양성에 주력하며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여러 국방개혁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새 국방부 수장으로 지명된 강신철 후보자는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현안은 통합사관학교 창설 문제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육사 출신인 강 후보자 입장에선 모교를 손질해야 하는 부담감도 큰 상황. 강 후보자는 다양한 우려는 모두 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거라며 훌륭한 인재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5: 육해공군사관학교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미래의 사관학교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입니다.
14: 정부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 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올해 안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강 후보자가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도 주목됩니다.
15: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전작권 전환은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그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14: 일각에서 제기된 비상계엄 연루설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 비서실에서 명확하게 답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강 후보자는 이달 중순 예정된 인사청문회까지 청문회 준비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에서 다시 군 출신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기존 국방개혁과 정책 방향이 변화를 맞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영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에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4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깊어지며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기소유예한 사안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김 후보자의 요청 이후 식약처가 보완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으며 당시 수사팀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 지휘부가 기소유예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영장을 담당했던 판사가 김 후보자 등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3: 절차를 무시하고 코로나 치료제를
4: 박정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와 친분이 있던 영장 전담 판사까지 로비스트 양모 씨와 함께 술자리를 했고 결국 이 판사가 제약사 대표였던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내용.
2: 그러면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김 후보자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흠집내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5: 김승원 후보자의 민원 전달은
4: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5: 제5조 2항 3호가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 행위입니다.
2: 김 후보자가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게 공정하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안에서도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여러 우려와 비판을 듣고 있고 용 후보자 역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자신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여서
4: 김민석

0: 그럼 일단
1: 조금
0: 개표입니다.
1: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것 같고,
0: 네.
1: 근데 그에 대한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 이런 것은 그 자체로서 존중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2: 용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무총장을 맡게 된 과정이나 배우자의 급여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 취소는 장관에게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지휘권을 행사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오전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국가가 조작 기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은 국회의원으로서 낸 것이었다며 장관 지휘권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 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논란과 관련해선 청문회에서 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 출근길엔 청년 정당 당원들이 나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5: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쏟아지는 논란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말뿐입니다.
6: 페이스북에 밝히신 입장 청문회 전까지 고소하신
7: 용해인
6: 건가요?
7: 의원은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6: 그리고 사퇴 안 하시는 게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7: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 출근길엔 진보 성향 청년 정당 당원들이 기득권 지키기라며 용 후보자를 비판하고 강하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7: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0: 미래당
7: 있는데
0: 당원입니다.
7: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경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5: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위성 정당이라는 편법 경로로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이 행정부 요직까지 겸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리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증폭되며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연일 사퇴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용 후보자에게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곧바로 부인했고 성평등가족부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짜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원 겸직을 비롯한 각종 논란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네팔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 긴급구호대는 오늘 네팔군의 헬기로 수색 작업 이어가는데요. 관련 내용 이어집니다.
3: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긴급구호대가 오늘 네팔군이 지원하는 헬리콥터 2대로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4: 어제는 짙은 안개 때문에 헬리콥터를 띄우고도 수색 지점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8: 네팔 군부대에서 헬기에 탑승하는 긴급구호대 요원들. 실종 추정 지점을 향해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15분 만에 돌아오는 헬기. 기상 악화로 얼마 못가 회항한 겁니다.
9: 가다가
0: 이규호 해외
9: 안개가 너무
0: 긴급구호 대장입니다.
9: 짙어서 뭐 거기까지 진입을 못했습니다.
8: 앞서 긴급구호대는 네팔 육군 여단장을 만나 앞으로의 수색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강 상류 지역까지 이동을 위한 헬기를 지원받고 우리가 원하는 수색 구역을 배정받기 위해서입니다. 특수 구조 장비 투입에도 네팔군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구호대는 수력발전소 사무실 인근의 람체 지역과 홍수 당시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옐로 브릿지 근처를 최우선 수색 지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9: 내일 다시
0: 이규호 해외
9: 군대가 떠서
0: 긴급구호 대장입니다.
9: 오늘 하려고 했던 거를 마치려고 하고 그 이후에 네팔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 협정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8: 긴급구호대의 베이스 캠프는 실종 추정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20km 정도 떨어진 바타르에 마련했습니다. 한국에서 실어온 특수 장비와 수색견도 현장 투입 준비를 마쳤습니다.
10: 정부 긴급구호대가 베이스 캠프를 친 호텔 앞입니다. 무엇보다

0: 헬기가 뜨고 내리는 군부대까지 차로 5분 거리라는 점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1: 앞서 사흘간 지상 수색을 벌인 신속 대응팀은 람체에서 헬기로 내려와 긴급 구호대와 합류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총력 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2: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는 노동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의 설계 구조상 물이 완전히 차지하는 발전소 지하 상부 구간, 생존 가능 공간이 있다고 보고 이곳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상 지하의 높은 공간에 상당수 생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터널은 입구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구조여서 대홍수로 유입된 물과 진흙이 터널 가장 높은 부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5: 터널 깊숙한 곳에는 공기층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터널들은 특히 입구에서 안쪽으로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물이나 진흙이 유입되더라도 터널 가장 높은 곳까지 모두 차오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시르 칸은 네팔 외무장관입니다.
4: 만약 사람들이 터널이나 발전소 내부 높은 공간으로 피했고 그곳에 공기가 남아있다면 생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팔 전력청 당국자는 라스와가디 수력발전소의 경우 터널 내에 방처럼 생긴 구조물에 46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곳엔 식량과 물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났어도 생존해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퍼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도 내부에 마른 공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ABC 방송도 수력발전소 지하 구조상 대홍수의 직접적인 충격과 침수를 피해 공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부 공간이 존재한다며 이 생존 가능 구역,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어퍼트리슐리 3A 발전소는 무려 11층 규모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가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대피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구조 당국은 이 같은 생존 가능 공간을 찾아내 실제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의 침수 정도와 산소, 식량 확보 여부가 생존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거대한 암석과 토사에 가로막힌 구조대가 이 생존 가능 공간에 얼마나 빨리 닿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재난 현장으로 통하는 길이 여드레 만에 다시 뚫렸습니다.
3: 중장비가 투입돼 구조 수색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최대 16m까지 쌓인 퇴적물이 변수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6: 헬기를 타고 도착한 구조대가 재난 현장에 발을 딛자마자 진흙에 허벅지까지 파묻혀버립니다. 수색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5: 가져온 물자까지 옮겨야 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걷다 기다시피 해서 돌무덤을 올라갔는데 결국 발을 뽑아냈지만 신발이 진흙 속에 빠져버렸죠.
6: 그동안엔 제한된 구조 인력이 손과 삽으로 진흙을 파거나 드론으로 정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누적 336명이 159만 제곱미터를 여러 차례 훑었다지만 사실상 얕은 지표면 수색에 가까웠습니다.
5: 퇴적물이 너무 깊고 냄새도 매우 심해서 반드시 중장비가 필요한데요. 아직 도로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핵심 재난구역 구조 책임자입니다.
6: 티베트 국경 관문으로 통하는 216번 국도 파손 구간 3km가 재난 발생 8일 만에 다시 뚫렸습니다. 비로소 중장비 수십 대가 투입돼 토사를 퍼내고 바위를 치우는 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구조 인력도 증원되면서 사흘째 그대로였던 인명피해 집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5: 9월 2일 12시 기준 21명이 숨지고 유실물 847명이 수거됐습니다. 54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주석입니다.
6: 그러나 평균 4m, 최대 16m에 달하는 두꺼운 퇴적물 속에 갇힌 실종자를 찾는 건 여전히 난관입니다. 생존자 구조 또는 시신 훼손을 막기 위해 구조대가 중장비 곁에서 일일이 확인하며 파나가야 합니다. 실종자들이 국경 밖으로 휩쓸려갔을 가능성도 큽니다.

0: 만큼 중국 당국은 네팔에 3차 구호품을 전달하는 동시에 DNA 감식 전문가들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지구온난화로 티베트 고원의 빙하 면적이 20% 넘게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 기상국 산하 국가기후센터 가오룽 부주임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지난 60년 동안 칭짱 고원의 빙하 면적이 약24%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규모 빙하 약 7,000개는 완전히 사라졌다며 반대로 빙하가 녹으며 만들어지는 호수의 숫자와 면적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칭짱고원 빙하 내부의 구조적 안정성이 더 낮아져 빙하 재해가 더 빈발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으로 이전됩니다.
1: 법무부와 성평등부부터 차례로 이전되는데 공공기관은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정부는 먼저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시 이전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두 부처를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에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5: 윤호중
4: 일률적으로
5: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4: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도 잔류를 최소화하고 올 4분기에 이전 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들 기관은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돼 지역 거점 역할을 키우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와 항만 관련 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이르는 대대적 개편입니다.
6: 기능개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5: 한성수
6: 서비스
5: 국무총리입니다.
6: 제공, 운영 효율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3: 한 총리는 이번 정책이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성장 엔진 추진 등 기존 정책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과 주거 지원 비용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근입니다.
2: 금융노조가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 저지를 주요 목표로 내걸고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금융노조는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지방 이전 계획에 금융공공기관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노조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습니다. 기업 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분배 요구는 노사가 반드시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1: 또 근로조건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의 투자 계획이나 신기술 도입도 쟁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임금뿐 아니라 천문학적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도 노조와 교섭할 사안이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주장은 개정된 노동조합법, 노란봉투법을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디까지 노사가 논의해야 할지 불투명해 대통령도 수차례 기준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8: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7: 고용노동부는 우선 성과급 자체는 의무적으로 노사 교섭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도체 빅2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기업과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현대차처럼 연봉 인상률과 성과급을 영업이익과 별개로 정하길 권장한다며 이익의 일정 비율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더라도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남 반도체 특구, 현대차 공장의 아틀라스 투입처럼 기업의 고유한 투자 결정이나 신기술 도입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며 구조 조정, 배치 전환을 비롯한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해야 의무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구속력 없는 판단 지침에 불과해 향후 법정 공방 가능성 등 현장 혼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1: 고용노동부가 기업과 연동된 경영 성과급 요구를 의무적인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행 지침을 발표하자 양대 노총이 헌법상 노동 3권 침해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교섭 대상 여부는 노사가 정할 문제라면서 이번 지침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대기업을 대변하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제한하려는 위법 행정이라며 개정노조법의 적용 범위를 좁혀 현장의 혼란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5: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리는 뉴스타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식약처 청탁 의혹 속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청탁 관계자와 함께 청탁 사건 영장판사와 촬영한 셀카가 공개돼 논란입니다. 김 후보자는 애초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양옆에 여성과 남성이 나란히 나온 셀카입니다. 지난 2022년 2월에 이 사진을 SNS에 올린 왼편에선 이 여성. 김 후보자가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식약처 청탁 의혹 사건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대표 사정을 전달했던 사업가 양모 씨입니다. 사진 오른쪽 남성은 당시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 정모판사로 이후 청탁 대상 업체 대표 강모 씨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게시물에서 양 씨는 김 후보자를 2004년 판사님일 때 처음 뵀다, 영원한 멘토라는 표현을, 정판사는 같이 운동하며 만난 사이라고 적었습니다. 이후에 강 씨를 수사하던 검찰이 이 3인의 관계를 문제 삼아 영장심사에서 정판사를 배제해달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정판사를 양 씨와의 술자리로 부르는 문자까지 배제 요청 사유가 맞느냐며 법원과 검찰에 공개 질의했습니다.
10: 사실에 부합하지 한동훈
11: 무소속 의원입니다.
10: 그 정판사나 대법원이나 대검이나 김승원 의원이나 뭐 한마디라도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9: 이후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다른 판사가 맡은 심사에서는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관련한 질의에 김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탁 의혹은 거듭 부인하면서 사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1: 부정한 청탁 김승원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2: 없었다. 아,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가 진행됐고 네, 다른 사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이뤘기 때문에
9: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놓고 보수 야권에서는 그야말로 집중 포화를 쏟아내면서 청문 전국은 갈수록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듀엣토의 더 클래식.
14: 9월 4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5: 영화 라임라이트의 주제곡 아르베 텔레슨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0: 9월 4일 금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라임라이트의 주제곡 아르베텔레슨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영화 라임라이트는 찰리 채플린이 감독과 주연을 모두 맡은 작품인데요. 놀랍게도 영화 음악도 찰리 채플린 본인이 맡았다고 합니다.
0: 오, 어제 영화배우 안소니 홉킨스 작품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아마추어 작곡가의 작품을 또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1: 이 찰리 채플린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배우이자 감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영화에 들어가는 음악도 직접 작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0: 지금 찰리 채플린, 그 우리가 아는 그 코수염 아닙니까?
1: 맞아요.
0: 이 상당히 다재다능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고 자신의 영화에 들어간 음악도 작곡하고 방금 들은 라임라이트의 음악은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다고 해요.
1: 자신이 감독한 영화의 음악을 직접 작곡한 사람은 찰리 채플린 말고도 몇 명 더 있대요. 할로윈 괴물 같은 공포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존 카펜터도 자신의 영화 음악을 직접 작곡한 것으로 유명하고 영화 감독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도 네, 디 아더스의 음악을 직접 작곡했습니다.
0: 야, 작곡까지 직접 하는 영화 감독 또 한 명 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가장 유명한 분이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열성적인 재즈 팬이라고 하는데

0: 피아노 연주도 수준급이고요. 미스틱 리버, 밀리언 달러 베이비, 그랜 토리노 등 여러 영화의 음악이 바로 그가 영화 음악까지 맡은 작품입니다.
1: 이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맡은 영화 체인질링에서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작곡한 음악은 골든글로브 음악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은 의외로 재즈보다는 클래식과 비슷한 성격의 영화음악입니다. 이 영화의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영화 체인질링 중에서 엔드 타이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입니다.

0: 영화 체인지링 중에서 엔드 타이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이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직접 작곡한 음악이었습니다.
1: 예, 오늘은 아마추어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자, 의외의 인물 한명더 있습니다. 바로 폴 매카트니.
0: 이폴 매카트니는 아마추어는 아니잖아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1: 이게 클래식 아마추어 작곡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폴 매카트니는 비틀즈 시절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노래를 작곡했죠. 근데 1991년 갑자기 클래식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리버풀 오라토리오라는 곡. 맥카트니의 고향인 리버풀에 있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창단 150주년을 기념해 맥카트니에게 위촉한 작품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맥카트니는 악보를 읽고 쓰는데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0: 대중음악 작곡가는 악보를 모르는 경우가 꽤
1: 많죠,
0: 됩니다.
1: 많죠. 네.
0: 많죠. 3분의 4분 정도 노래야 악보 없이도 작곡하는 게 가능하지만 1시간 정도 작품은 악보를 모르면 작곡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1: 그렇죠. 그래서 맥카트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멜로디를 흥얼거리거나 기타로 연주하면 옆에서 받아줬고 그걸 모아서 정리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이 완성됐고요. 이후 몇 차례 더 대규모 클래식곡을 발표합니다.
0: 최근 작품은 어떤 건가요?
1: 2011년 작품인 오션스 킹덤, 뉴욕시티 발레단을 위해 작곡한 발레 음악입니다. 이 곡을 작곡할 때 맥카트니는 컴퓨터를 이용해 악보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기타나 키보드로 연주해 컴퓨터로 악보화하고 이걸 모아서 곡을 구성한 거죠.
0: 요즘 클래식 작곡가들도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폴 매카트니가 작곡한 오션스 킹덤 중에서 4악장 문라이즈, 존 윌슨이 지휘하는 런던 클래시컬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키 164cm에 활발하고 애교가 많은 성격,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줌, 청순하고 큰 키, 쿨한 성격.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최근 SNS를 통해 퍼진 한 문서에 실제 적혀있던 내용들입니다. 무슨 결혼정보업체 프로필인가 싶으실 텐데요. 아닙니다. 이 문서에 등장한 여성들, 교정시설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이었습니다.
2: 교정 펜팔 매칭 한 분당 7만원이고요. 매칭된 여성분한테 편지 3번 받는 것까지 보장됩니다.
3: 일반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2: 그럼요. 일반인 남성이나 다른 교정시설에 계신 분도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원하는 연령대나 외모, 성격 알려주시면 조건에 맞춰서 다 연결해드려요.
3: 오!
1: 교정시설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을 펜팔 상대로 연결해주는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여성 수용자와 펜팔 상대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인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건,
2: 아, 그리고 혹시 19금 위주로 원하시면 신청할 때 따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펜팔은 별도로 연결해드립니다.
1: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가 전혀 모르는 이성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돈을 받고 상대를 골라 연결해주는 건 어떨까요? 게다가 그 목적이 성적인 교류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건 아닐까요?
3: 그러면 정보를 제공한 여성 재소자들은 업체한테 수수료 같은 걸 받는 건가?
2: 소개비 일부를 영치금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다던데?
3: 와, 교도소 안에서도 돈을 버네?
2: 많이 버는 사람은 한 달에 몇백도 번다던데?
1: 보도된 대로 업체가 받은 소개비 일부가 여성 수용자들의 영치금으로 지급된다면 이런 식의 돈벌이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교도소 펜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자, 일단 펜팔. 일단 펜팔이라고 하면은 펜팔, 진짜 펜으로 하는 친구. 서로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교도소에 있다고 해서 외부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까지 막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옥중 편지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뭐 전혀 모르는 이성과 펜팔을 한다, 괜찮은 겁니까?
4: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교도소 안팎에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현행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본 원칙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른 사람은 뭐 가족이어야 된다거나 원래 알던 사이여야 한다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도소의 수용자는 물론이고 방 동료에게 수용 번호를 전해 듣거나 무작위로 보내 우연히 연결된 낯선 사람과도 펜팔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물론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법의 대원칙은 어디까지나 원칙적 허용에 맞춰져 있습니다.
1: 펜팔 자체는 가능하다는 건데, 그런데 이 19금 펜팔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업체가 아예 신청할 때 19금 위주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에 법적으로 앞선 경우와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을까요?
4: 네, 사실 성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게 어떤 범죄를 구성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음란물 유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때 처벌받기 때문에 성인들이 1대1로 나눈 편지 자체는 처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사적 대화가 아니라 업체가 19금을 아예 유료 신청 옵션으로 만들어 성적 교류를 상품화했다는 점입니다. 사적 서신의 영역을 넘어 성적 대화를 상업적으로 중개하고 유통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은 물론 교정시설 내부 규율 위반 소지도 대단히 커 보입니다.
1: 편지 내용만의 문제도 아닌 게요. 과거 한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편지 안에 얘기해야 되나? 채모나 채까지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문제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4: 네. 이러한 사안은 편지 내용이 아니라 금지 물품의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정 당국이 수용자의 편지 글 자체를 검열할 수는 없지만 반입 금지 물품이 있는지 봉투를 열어 확인하는 보안 검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채모나 체액 같은 것은 애초에 교정시설에 오갈 수 없는 명백한 부정 물품입니다. 적발되면 우편물은 즉시 압수 및 폐기되고 발송자는 엄격한 내부 조사와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상대가 원치 않았음에도 이러한 물품을 동봉했다면 단순 규율 위반을 넘어 직접적인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1: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논란인 건 펜팔 자체보다 소개팅 업체 마냥 조건을 받아서 연결해주는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1인당 뭐 7만 원, 편지 3회 보장 이런 식으로 가격까지 붙였다는 말이죠. 돈을 받고 수용자와 펜팔 행위를 연결해주는 행위, 소개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어때요? 불법입니까?
4: 네, 이른바 옥바라지 대행 업체가 여성 수용자의 신상을 넘겨 유료 펜팔을 중개한 사건인데요. 7만 원의 편지 3회를 보장, 나이나 취향, 심지어 남은 형기까지 맞춰 소개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동의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유료 중개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 연결의 선을 완전히 넘었다는 점입니다. 외모와 체형을 품평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성적 교류까지 옵션으로 만들어 팔았습니다. 과연 수용자가 이런 용도까지 온전히 이해하고 동의를 한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를 상업적 성적 착취의 수단으로 악용했는지가 이 사건 사법 처리의 핵심 갈림길입니다.
1: 댓글도 보면 수감자 신상으로 돈벌이 하는 게 정상이냐 이런 반응이 많았지만 사실 보기 불편하다와 실제 불법인가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근데 뭐 이 정도로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뭐 키 몸무게 정도가 아니라 성격, 뭐 남은 형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뭐 당연히 당사자 동의를 받았겠죠.
4: 네, 사진이 오고 간 점을 보면 본인이 일부 동의했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에서는 분명합니다. 만약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키, 몸무게, 남은 형기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즉각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얼굴 사진 유출에 따른 초상권 침해, 그리고 임의로 외모와 성격을 품평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까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신상 리스트가 SNS로 유출되면서 무관한 재소자들까지 무차별로 노출되었다면 2차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업체의 사법 처리 수위도 훨씬 무거워질 것입니다.
1: 근데 뭐 그럼 뭐 본인이 동의했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4: 동의가 모두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동의가 정말 자유로웠는지를 봐야 됩니다. 수용자는 바깥의 도움 없이는 물건 하나 받기 어렵고 상대가 옥바라지 대행업체라면 사실상 의존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받아낸 동의는 서류만 남고 실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의했다고 정보가 어디까지 퍼져도 되는 건 아닙니다. 유료 신청자에게 보여주는데 동의했다 하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명단체로 퍼지는데 동의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출은 별개의 책임이고 관리 소홀 책임은 업체가 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을 조건별로 골라 담게 배열한 방식 자체가 인격적 이익 침해로 평가될 수 있고 시설 내부의 질서 문제는 당사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에 동의를 했냐, 그 문제도 남는 것 같아요. 나는 펜팔만 동의했지 뭐 키, 몸무게 이런 정보가 외부로까지 공개될 줄은 몰랐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4: 맞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대목이 바로 이 동의의 범위입니다. 개인정보 동의는 반드시 특정된 목적 안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편지 상대를 구해달라라고 동의한 것과 키, 몸무게, 외모, 품평표를 만들어 유료 매칭 자료로 쓴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동의입니다. 법원 역시 당사자의 의도와 목적을 벗어나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하면 위법하다고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민감한 신체정보에 19금 옵션까지 얹었기 때문에 이용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동의서에 어떤 용도로 어디까지 쓰겠다고 적어뒀는지 그 문구 한 줄이 이 사건 업체의 처벌 수위를 가를 부분일 것입니다.
1: 그리고 이 돈 문제를 좀 더 따져보면 업체가 소개비 일부를 여성 수용자에게 영치금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많이 버는 경우는 몇 배까지도 번다는 건데 사실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수용자가 이런 식으로 펜팔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돈을 버는 것, 뭐 영리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영리 활동 해도 되는 겁니까?

0: 네, 사실 단순히 편지를 써주고 살해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교정시설 내부의 규칙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영치금은 소장의 허가 아래 엄격히 관리되는데 소개비의 절반이 정기적으로 입금된다면 지인의 용돈이 아니라 사실상 교도소 안에서의 불법 영업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자 본인에게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원내 규율 위반에 따른 징벌 처벌은 물론 향후 가석방 심사에서도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신상정보 제공의 대가라면 업체와 함께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금액에 따라 소득신고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만약에 호의였다. 그냥 영치금을 선물로 보낸 거다라고 하면요?
0: 네, 사실 그 부분은 명목보다는 실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순수한 호의나 선물이라면 금액과 입금 시기가 불규칙해야 되는데 건당 7만 원, 19금 옵션은 두세 배라는 정형화된 가격표가 붙어 있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정기적으로 벌어들였다면 법적으로 대가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설령 단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교정시설 내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반입되는 모든 금품은 소장의 허가와 엄격한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변명으로 내부 규율 위반까지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1: 일각에서는 교정 당국이 내용 좀 걸러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교도소에서 오가는 편지라면 당연히 교도관들이 마음대로 보겠거니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죠. 어떻습니까?
0: 네, 교도관이 편지 내용을 일일이 다 읽어볼 것이라는 건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과거와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을 거치며 편지를 봉인한 채 제출하는 무검열 원칙이 정착됐기 때문입니다. 수용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보호받고 외부와의 자유로운 소통이 교화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 때문입니다.
1: 구조가 단순히 좀 이상하다를 넘어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은 지점은 실제 과거에 교도소 펜팔로 알게 된 상대에게 접근해서 또 사기를 쳐서 실형을 받은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0: 네, 실제로 교도소 펜팔이 중범죄로 이어진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수감 중 수십 통의 편지로 결혼할 것처럼 환심을 사고 출소하자마자 수천만 원을 뜯어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옥중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산 범죄뿐 아니라 출소 후 빈집터리를 함께 공모하거나 마약을 같이 투약해 함께 구속된 사례들도 여러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나이, 성격, 남은 형기까지 정리된 명단이 상업적으로 유통된다면 범죄의 표적을 고르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1: 한쪽에서는 수용자도 외부와 소통할 권리가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돈벌이, 사기, 또 다른 범죄 통로,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현실적인 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0: 네,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편지 자체를 다시 검열하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고 수용자의 사회 복귀라는 교정 목적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규제의 초점은 편지가 아니라 중개업체와 돈의 흐름에 맞춰야 될 것입니다.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상 유통은 현행법으로도 현재 엄단이 가능하고 정형화된 수익이 들어오는 영치금의 흐름 역시 당국의 관리망 안에서 충분히 포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용자 대상의 사전 경고와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동의가 훗날 사기나 협박의 표적이 될수 있음을 당사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존 케이의 파라수트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출근길에도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4: 이 출근길에는 진보 성향 청년 정당 당원들이 나와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출근길 현장을 함께 보시죠.
5: 안녕하세요. 경직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부정적으로 전달했는데 페이스북에 밝히신 입장 청문회 전까지 고소하신 걸까요?
2: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미래당 당원입니다.
6: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겸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사퇴하십시오. 용해인은 사퇴하라. 용해인은 사퇴하라. 용해인 의원은 사퇴하라.
3: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파견된 긴급구호대가 오늘 네팔군이 지원하는 헬리콥터 2대로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4: 어제는 짙은 안개 때문에 헬리콥터를 띄우고도 수색 지점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7: 네팔 군부대에서 헬기에 탑승하는 긴급구호대 요원들. 실종 추정 지점을 향해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15분 만에 돌아오는 헬기. 기상 악화로 얼마 못 가 퇴항한 겁니다.
8: 가다가
2: 이규호 해외 긴급구호대장입니다.
8: 뭐 거기까지 진입을 못했습니다.
7: 앞서 긴급구호대는 네팔 육군 여단장을 만나 앞으로의 수색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강 상류 지역까지 이동을 위한 헬기를 지원받고 우리가 원하는 수색 구역을 배정받기 위해서입니다. 특수 구조 장비 투입에도 네팔군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구호대는 수력발전소 사무실 인근의 람체 지역과 홍수 당시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옐로 브릿지 근처를 최우선 수색 지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8: 내일 다시 두 대가 떠서
2: 이교 해외 긴급 구호대장입니다.
8: 하려고 했던 거를 마치려고 하고 그 이후에 네팔군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 협정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7: 긴급 구호대의 베이스 캠프는 실종 추정 지점에서 직선 거리로 20km 정도 떨어진 바타르에 마련했습니다. 한국에서 실어온 특수 장비와 수색견도 현장 투입 준비를 마쳤습니다.
9: 정부 긴급구호대가 베이스 캠프를 친 호텔 앞입니다. 무엇보다 헬기가 뜨고 내리는 군부대까지 차로 5분 거리라는 점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7: 앞서 사흘간 지상 수색을 벌인 신속대응팀은 람체에서 헬기로 내려와 긴급구호대와 함께했습니다.

0: 합류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총력 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1: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재난 현장으로 통하는 길이 8일 만에 다시 뚫렸습니다.
2: 중장비가 투입돼 구조 수색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최대 16m까지 쌓인 퇴적물이 변수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헬기를 타고 도착한 구조대가 재난 현장에 발을 딛자마자 진흙에 허벅지까지 파묻혀버립니다. 수색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4: 가져온 물자까지 옮겨야 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걷다 기다시피 해서 돌무덤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발을 뽑아냈지만 신발이 진흙 속에 빠져버렸죠.
3: 그동안엔 제한된 구조 인력이 손과 삽으로 진흙을 파거나 드론으로 정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누적 336명이 159만 제곱미터를 여러 차례 훑었다지만 사실상 얕은 지표면 수색에 가까웠습니다.
4: 퇴적물이 너무 깊고 냄새도 심해서 반드시 중장비가 필요한데요. 아직 도로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핵심 재난구역 구조 책임자입니다.
3: 티베트 국경 관문으로 통하는 216번 국도 파손 구간 3km가 재난 발생 8일 만에 다시 뚫렸습니다. 비로소 중장비 수십 대가 투입돼 토사를 퍼내고 바위를 치우는 작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구조 인력도 증원되면서 사흘째 그대로였던 인명피해 집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4: 9월 2일 12시 기준 21명이 숨지고 유실물 847점이 수거됐습니다. 54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주석입니다.
3: 그러나 평균 4m, 최대 16m에 달하는 두꺼운 퇴적물 속에 갇힌 실종자를 찾는 건 여전히 난관입니다. 생존자 구조 또는 시신 훼손을 막기 위해 구조대가 중장비 곁에서 일일이 확인하며 파나가야 합니다. 실종자들이 국경 밖으로 휩쓸려갔을 가능성도 큰 만큼 중국 당국은 네팔에 3차 구호품을 전달하는 동시에 DNA 감식 전문가들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네, 이번엔 부산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 소식입니다. 침몰한 예인선이 옆으로 넘어가기까지는 불과 8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 생존한 외국인 선원은 급히 선체 위로 올라섰지만 안에 있던 선원들은 미처 밖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웠던 걸로 추정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5: 6만 6천 톤급 대형 컨테이너선 옆으로 예인선 두 척이 보입니다. 기관 고장으로 멈춘 컨테이너선을 앞에서 예인선 두 척, 뒤에서 한 척이 호주를 매달아 끌고 가는 겁니다. 갑자기 예인선 한 척이 움찔하는가 싶더니 오른쪽으로 방향을 살짝 돌립니다. 방향을 튼 지 15초 만에 뒷부분이 당겨지듯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하고 다시 15초 뒤 옆으로 넘어갑니다. 완전히 넘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80초, 1분 20초 정도였습니다. 예인선이 혯줄에 걸린 것인지 중심을 잃은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6: 이 선박은
4: 성대훈 부산 해양경찰서장입니다.
6: 예인선 세척의 도움을 받아 입항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 식당에 있던 외국인 조리사 한 명은 선수로 빠져나와 무사했지만 나머지 선원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타실에 있었던 한국인 선원 한 명도 깨진 창문으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7: 그 안에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
4: 전 해군 해난 구조대 전우회입니다.
7: 밖으로 탈출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 사람은 다행히 그 배를 잡아서 그렇지만은 배를 못 잡게 되면은 그 조류에 의해서 밀려나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실종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다른 예인선은 혯줄에 묶여 활동이 자유롭지 않았고 예인되던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사다리를 내려 외국인 선원 한 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에 잠긴 예인선은 신고 2시간 만에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법무부와 성평등 부부터 차례로 이전되는데요. 공공기관은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8: 정부는 먼저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시 이전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두 부처를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에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9: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도 잔류를 최소화하고 올 4분기에 이전 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방식입니다. 이들 기관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돼 지역 거점 역할을 키우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와 항만 관련 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이르는 대대적 개편입니다.
10: 기능개혁을 한성수 통해 국무총리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운영 효율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8: 한 총리는 이번 정책이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성장엔진 추진 등 기존 정책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과 주거지원 비용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과 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은근입니다.
1: 네,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단순히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요.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서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1차 이전의 한계를 넘어 이번에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종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1: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 불균형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주요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12: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입니다.
11: 앞서 지난 2010년에 시작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1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전국에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공공기관이 속속 이전했지만 기관 이전이 지역의 인구 유입과 일자리 증가로 곧바로 이어진 건 아닙니다. 기관이 내려가도 직원과 가족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거나 지역 기업과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2차 이전에서 정부가 관련 기능을 한 곳에 모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관을 지역별로 나눠 배치하기보다 서로 연관된 기능을 가까이 모아 기존 혁신도시와 지역 산업의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10: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향하고 한성수 국무총리입니다.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직접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1: 결국 이번 정책의 관건은 기관의 숫자나 이전 자체가 아니라 그 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에 어떤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입니다.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수도권 분산을 넘어 지역의 자생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1: 금융노조가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논의 저지를 주요 목표로 내걸고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총파업에 나섭니다. 금융노조는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이전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에서 개인정보 3,900만 건이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사실상 티빙의 모든 계정이 털린 건데요. 조사 과정에서 총체적인 보안 불감증이 드러났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13: 국내 OTT 플랫폼 티빙에서 개인정보 3,954만 건이 해킹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로그인이 가능한 활성화 계정 2,206만 개와 휴면 탈퇴 계정 1737만 개, 테스트 계정 11만 개 등입니다.
14: 모든 계정이 유출된 건
4: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관입니다.
14: 활성 계정, 테스트 계정 모두가 다 유출이 된 게 맞고요.
13: 유출된 계정 정보는 아이디어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20개 항목입니다. 특히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의 경우 암호화 키까지 함께 탈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본인 인증에 쓰이는 연계정보 CI도 1,320만 건이나 포함됐습니다. 기술자산 피해와 관련해서는 소스코드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 361건도 유출됐습니다. 공격자는 개발 운영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키를 탈취한 뒤 지난 5월 29일부터 4월 동안 이용자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했습니다. 티빙 측은 개발 운영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키를 소스코드 내부에 그대로 노출하거나 암호화 없이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네트워크와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 탐지하고 차단하는 정보보호체계나 비정상 접속을 통제할 접근 제어 정책이 없었고 정보보호 인력과 활동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킹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은 티빙 측에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번 달까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김세우입니다.
1: 티빙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정보보호 투자를 4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해 최대 300만 원을 보상하는 안심보험과 티빙 포인트 등 고객 보상 패키지도 제공합니다. 티빙은 어제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상장 여부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인데요. 다만 검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수사에 착수한 지 20개월여 만입니다. 방 의장은 기업 공개를 앞둔 지난 2019년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상장 이후 하이브 경영진이 2,600억 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얻었고 방 의장이 이 가운데 1,500억 원가량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4: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입니다.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 경찰은 방 의장과 같은 혐의로 이모 대표 등 하이브 경영진 4명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최고 투자 책임자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이 단순히 주주들을 속인 것을 넘어 이들의 사회적 법익을 해쳐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로 경찰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방 의장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 시도 없이 그대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또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방 의장의 변호인단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왔다며 향후 절차에서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7: 합성목재 예스팀바
16: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1.4도, 습도는 70%입니다. YTN 뉴스 FM
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0: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축제.
1: 고양 특례시.
2: 와, 서울 세계 불꽃축제다.
3: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4: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3: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0: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네, 아침 6시 20분 11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셨죠? YTN 라디오 가장 빠른 시사 경제 뉴스 해봅시다. 지금 출발합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연준 월러 이사의 발언 여파로 소폭 반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시적 판단이라고 했고요. 이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국내 증시 수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오진석 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중동 불안 요소가 점점 경제에도 불안 요소로 계속 상수가 되는 모양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르고 있는데요.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외신 소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티빙입니다. 좋은 얘기 아니고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워낙 잦아서 무감각해질 정도입니다. AI 시대의 치명적인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걸 가만히 놔둬도 될까요? 계속 강영구 아나운서와 뉴스 첫개에서 다뤄봅니다. 불안, 위기, 걱정, 뉴스에서 다뤄지는 말과 감정들입니다. 바꿔서 생각해보면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또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걱정을 좀 덜 하려고 이런 것들을 더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걱정 없는 주말이 오길 기대하면서요.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0: 네, 출근길 뉴스 첫끼 시간 든든하게 뉴스 챙겨서 가십시오. 강영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자, 정부가요 공공기관을 통폐합한다. 이게 좀 너무 방만하고 뭐 비슷한 것들이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겠죠?
1: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 따른 조치인데요. 현재 공공기관 수가 342개입니다. 이 중에 109개를 줄이겠다는 건데 한국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뭐 동서발전 이렇게 발전 5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식으로 핵심 공공기관의 구조를 개혁하거나 뭐 유사 중복 기능 일원화하거나 자회사 소규모 기관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0: 예, 지난 8월이었어요. 공공기관 숫자가 너무 많다, 통폐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통폐합해 이러면 예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넘어야 될 산이 많죠.
1: 네, 해소돼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앞서 예시로 든 발전 5사 통합도 본사를 어디에 둘지를 정해야 되고 본사 생기면 다 거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지역은 인구 유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양대 노총은 성명을 통해서 당사자와 실적적인 뭐 합의나 실질적 합의나 사회적 공론화 없는 정부의 비민주적 밀실 행정을 규탄한다 이러면서 기관 통합에 반발했죠.
0: 뭐 거기에 계신 직원분들은 갑자기 옮겨지게 되면 사실 좀 당혹스러워요.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지원책이 있다고요?
1: 네, 정부는 통폐합 기관의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고 통합 전후로 보수와 처우가 낮아

0: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하고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1: 네.
0: 이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질의응답에서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세종 국회의사당 개원에 맞춰서 외교부와 통일부도 이전 검토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 예, 서울로 압력이 잔뜩 모여 있고 모든 것이 서울로 통하는 시대에 조금 다양하게 전국 자체가 좋아지는 것도 계기가 되면 좋겠지만 또 반발 잘 잠재우겠죠. 앞서 얘기해드렸지만 이젠 털려서 더 털릴 게 없을 것 같아요.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했습니다. 어떤 정도로 지금 된 거죠?
0: 네.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용자 계정 3,954만 개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사실상 모든 계정이 다 털린 거고요.
1: 전 국민이죠, 뭐.
0: 네.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연계정보, 결제이력 등 20개 항목, 70종의 정보가 다 털렸습니다.
1: 이게 AI 시대는요. 이런 정도 정보 가지고요.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자꾸 이렇게 했는지. 왜냐하면은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봤더니 뭐 허술했어요.
0: 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는 티빙 개발자의 개발 환경 접속 키를 탈취를 해서 티빙 시스템에 침투를 했는데 티빙 이 키를 내부에 숨김없이 노출한 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컴퓨터 모니터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사용한 거죠.
1: 네.
0: 이 키만 가지면 모든 개발자가 전체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안이 좀 취약했습니다.
1: 이렇게 해서 생기는 국민 피해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요, 요즘 전쟁, 뭐 미사일 쏘고 폭탄 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네. 안보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궁금한데 지금 티빙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고 있죠?
0: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사건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단 티빙이 신고가 늦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이고요. 정부는 티빙의 재발 방지책 주문했고 향후 과징금 부과할 계획입니다.
1: 일단 늦게 신고한 거에 대한 벌금 3천만 원.
0: 과징금. 네.
1: 아휴, 참. 자체 보상안도 내놨다고요?
0: 네, 티빙은 피해 유용자에게 총 2천억 원 이상의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1년간 해킹, 피싱 사건과 또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를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보장하는 안심보험 제공하고요. 티빙에서 쓸 수 있는 5천 원 상당의 포인트 제공합니다. 또 다른 OTT 서비스인 웨이브에서 광고 보면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AVOD 1개월 이용권 혹은 영화관 CGV의 5천 원 할인 쿠폰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상 신청은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1: 이게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나면 이런 거 하잖아요. 접속도 안 되고 이용도 안 된다라는 불만도 있었을 뿐더러 이게 개인정보가 국가 안보까지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해서 네. 중국이나 북한의 해커들이 우리나라 흔들면 뭐 티빙은 책임 없습니까? 저는 기업들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를 허술하게 할 경우 사업을 못하게 막는 만큼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음 얘기 가보죠. 청문회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에 대한 비판 이어지고 있네요.
0: 네,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용 후보를 향해 A4 용지 뭉텅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진보 성향 청년 정당 당원들이 항의 방문해서 용 후보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했는데요.
1: 네.
0: 용 후보자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 말을 반복했습니다.
1: 청문회 날짜도 아직 안 잡혔는데 논란과 비판이 이렇게 거세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0: 용 후보자 그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습니다.
1: 네.
0: 용 의원 지난 23년도 3월에 제주도에 가족여행을 가서 김포공항을 찾았는데
1: 네.
0: 당시 가족들과 함께 공무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는 귀빈실을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습니다.
1: 예.
0: 예를 들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를 특혜인이다 이렇게 비판했죠.
1: 이름의 성을 바꿔서 비판을 했군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네요.
0: 네,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후보자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공동대표했고요. 이전부터 공소 취소를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 말을 믿을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는가 이렇게 비판했죠.
1: 예, 또 신약 로비 관련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재판까지 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김 후보자 해명은 뭔가요?
0: 기소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은
1: 네.
0: 건데요. 관련해서 김 후보자 헌법재판소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했다면서 기소 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헌법 소원 냈습니다. 억울함을 좀 끝까지 풀고 싶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정 활동을 부정한 청탁이나 불법 로비로

0: 오라가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김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1: 네, 신약을 빨리 승인을 받아달라, 그 중간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인데요. 청문회에서 좀 자세히 밝혀지겠죠. 일정 알려주시죠.
0: 네, 다다음 주 화요일 15일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립니다. 야당은 송곳 검증 예고했는데요. 15일에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영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열리고요. 다음 날인 16일엔 김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부 후보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열립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1: 예,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다 밝혀주시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전기료 얘기가 네.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0: 한전이 최근 삼성전자에는 20조, SK하이닉스에는 5조 원의 전기요금을 먼저 내라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네. 지난해 삼성전자는 전기요금으로 4조 1천억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9천억 원 냈는데 이걸 네. 기준으로 5년치 요금을 미리 내는 게 어떻냐 이렇게 제안한 거죠.
1: 전기를 얼마나 쓸 줄 알고 이렇게. 근데 이례적인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선납제도라고요.
0: 네, 맞습니다. 한전 기본공급 약관 78조에 따르면 고객이 원하면 장내 전기요금을 한전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 네.
0: 하지만 대부분 공공부분 등을 중심 으로 단기 선납한 사례만 있었는데 예. 기업을 상대로 수년치 전기 요금을 대규모로 선납해라 이렇게 제안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1: 선납하면 뭔가 혜택이 있나요? 저희가 이거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한전이 이런 제안을 한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0: 한전이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전 부채가 꽤 많아서 이자 비용만 하루에 115억 원을 내고 있는데요.
1: 네.
0: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선결 과제가 바로 전력망 구축인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용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재원을 확보를 하고 기업 역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니까 윈윈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죠.
1: 예. 선납한다고 혜택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AI가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어쨌든 좀 더 활용해 보겠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굳이 그럴까 싶기도 한데요.
0: 일단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만은 용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이 두 기업이 전력이 좀 제때 공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는데 전기 요금까지 선납을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달갑지 않은 기류도 읽힙니다. 정부가 전력, 용수 등 필요한 자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기업의 전력망 투자 부담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죠.
1: 네, 수요 예측 측면에서 많이 쓰이는 제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군요. 지금까지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네, 도대체 중동의 불길, 뭐 경제를 밝히는 좋은 불이면 좋겠는데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불꽃, 뭐 무기의 불입니다. 이게 꺼지지도 않고 계속 켜지는 느낌인데요. 어떤 상황일지 예고해드린 대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습과 보복을 주고받는데 민간인 피해까지 생겼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 만에 그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을 둘러싸고 또다시 무력 충돌을 벌였잖아요.
0: 네.
1: 일단 미국이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그 이란의 라라크 섬에 혁명수비대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타격하니까 이에 대응해서 이란이 요르단 내에 미군 주둔 공군기지 두 곳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0: 네.
1: 자, 이틀 후인 그 지난 1일에는 미국이 100여 개의 목표물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고요.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 두 척도 공격을 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혼식이 열리던 민가에 폭탄이 떨어져서 아이고.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란은 이란 국민에 대한 미국의 범죄에 또 대응하기 위해 3일 새벽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전날에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0: 네, 이렇게 지금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민간인 사망 사고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특히 그 초등학교도
1: 네.
0: 그랬었고요.
1: 첫날 공격 첫날 사실 미나브 초등학교가 공격을 당해서 최소 175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당일날 그 비슷한 인근에서도 미국의 정밀 타격 미사일 공격으로 21명이 숨졌고요. 지난 7월에는 미군이 캐슘섬의 한 주택을 2,000파운드급 폭탄으로 공습해서 민간인 네. 3명을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의 경우 미 중부사령부는 당시 이란군과 이란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통신시설을 공격을 한 거다 이렇게 밝혔지만 그 폭탄이 떨어진 곳은 거기서부터 150m 떨어진 한 가정집과 주변 건물이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여기서 전통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0: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격으로 당시 현장에 있던 최소 5명이 숨지고 67명이 다쳤는데요. 사망자 중에는 지금 4살과 16살 아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이란 당국은 민간인 살상은 전쟁 범죄라고 주장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조사를 촉구를 했는데 지금 미국은 ICC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ICC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했거든요.
1: 예.
0: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미국이 지금 ICC를 굉장히 옥죄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미국은 ICC 회원국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 예, 이 전쟁범죄라고 볼만한 민간인 피해는요. 전쟁을 멈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게 뭘지 그리고 또 전쟁을 멈추고 싶어하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 세계인들의 마음이 좀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라는 걱정도 되는데
0: 네.
1: 전쟁이 길어질 것 같아요. 이게 경제에도 악영향이거든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세 오래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다 믿을 수가 없죠. 행정부 내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 이란과의 확전을 자제하되 선거가 끝난 이후에 군사 공세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예.
0: 이 선거 전까지 대규모 공격을 자제하면은 최근에 미국이 왜 무기 재고 소진돼서
1: 부족했다
0: 엄청
1: 이런 말도 있었죠. 네.
0: 네. 그러니까 요거를 보충할 시간을 벌겠다라는 겁니다.
1: 예.
0: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우리 선거가 전쟁 관련 의사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간 선거 이후에는 무력 충돌이 다시 확대가 돼서 내년까지도 전쟁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실제로 참모들로부터 공습을 늘리고 지상군을 투입해서 해협 인근 이란 섬들을 장악하는 방안들을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1: 예.
0: 일단 미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군함 승조원과 방공부대, 전투기 편대, 공수부대 등의 배치 일정을 내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고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쟁 초기 신속하고 결정적인 타격을 강조했지만 실제 군사 태세는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은 장기 대응 체제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미군은 현재 중동에 약 5만 명의 병력을 유지 중이고요. 항공모함 2척과 유도미사일 구축함 13척을 포함해서 미군함 19척이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향후 1년간 이란을 미군 작전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미다라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이게 뭐 의회 승인 받은 전쟁이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프간, 이라크 이런 경우들을 바라봤을 때 과연 미국의 이 전쟁의 의도가 뭔지를 더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 전쟁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자, 러트닝 미 상무장관 표적 관세 얘기가 나왔어요.
0: 맞습니다.
1: 표적화하고 신중한 관세. 이거 반도체 타깃으로 한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에는 관세 부담 낮춰주고 그게 아니면은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세 대상 품목에는 노트북과 게임 콘솔, 데이터 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간 주요 완제품도 다 포함이
1: 네.
0: 됩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약 370억 달러를 투자해서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고요.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약 40억 달러를
1: 네.
0: 투자해서 첨단 패키징 거점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러트닉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해 보였나 봅니다.
1: 네.
0: TSMC 모델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압박을 했는데 TSMC는 애리조나에 2,6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1: 예.
0: 마이크론도 2,5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장 짓고 있다. 이 두 회사만으로 5천억 달러 넘지 않느냐. 게다가 내 생각에 다음 주에 대만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200억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가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를 비교해봐도 삼전익사하고 차이가 크잖아요.
1: 그죠.
0: 이 정도 들어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1: 집어서 이만큼 투자해라. 우리 사람들 고용하고 공장 지어라. 이 얘기군요.
0: 그렇습니다.
1: 저희가 관련된 얘기는 이따 오진석 팀장과 함께 경제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분석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본에서는 투표용지 후보자의 별명을 넣는 것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게 둘 다 낯설어요. 이런 걸로 재판 열리는 것도 낯선데 후보자의
0: 네.
1: 별명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0: 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투표할 때 후보자의 이름

0: 이름을 써야 됩니다. 직접.
1: 아, 자필로요?
0: 네, 자필로 써야 됩니다.
1: 네.
0: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46조에 딱 규정이 돼 있어요.
1: 아우, 도장 찍는 게 아니네요.
0: 그렇습니다. 단 널리 통용되고 있는 별칭을 적는 것도 관습적으로 허용이 돼 왔습니다.
1: 네.
0: 자,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만주집 단구시라고 적힌 두 장의 투표 용지인데요.
1: 아하, 네.
0: 네. 자, 이바라키현 가미스시 시장 선거에서 지난해 11월에 이렇게 만주집 단고시라고 기재한 투표를 무효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부당하다 이러면서 기우치 도시육기 시장이 취소 청구 소송을 냈는데 요거를 기각을 한 겁니다.
1: 예.
0: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기우치 후보가 기우치 제과 집안 출신이고 만주와 단고는 이 제과점에서 판매 중인 인기 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이거 자체가 나를 의미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내 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표 과정에서는 사실 기우치 후보를 지칭한으로 판정이 됐었거든요.
1: 예.
0: 이 판정이 되면서 다른 후보하고 동률을 이룬 겁니다.
1: 아하.
0: 자, 이렇게 동률을 이뤘을 때는 제비뽑기 하거든요.
1: 예.
0: 그 기우치 후보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시장에 당선이 된 겁니다.
1: 네.
0: 근데 문제는 상대편 후보가 어떻게 만주와 단고가 이 사람의 표일 수 있냐.
1: 예.
0: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건데요. 일단 법원이 그 판결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만주집 단고씨는 식품과 음식점을 표현하는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표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1: 예.
0: 일단 이 사람의 표가 두 표가 사라지면서 동률이 깨진 거죠? 패배가 된 겁니다.
1: 네.
0: 예. 근데 이 사람이 상고를 하게 되면 최고 재판소 판결까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1: 예, 이게 참 낯선 제도고요. 아니 그러면 네. 본인의 뭐 별명 리스트를 적어두고 이름도 바꾸고 싶다고 하는데요. 일본 독특하면서 또 그 나라의 문화겠지만 어떤 건 또 우리가 좀 더 낫네 이런 생각도 있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오늘까지 어떤 정보든 또 어떤 이야기든 잘 듣고 열심히 또 투자하고 나의 자산을 잘 운영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거래일이 아니라 다음 주에 첫 거래일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오신 분입니다. 머니네버슬립 오진석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1: 네.
2: 반갑습니다.
1: 자, 쉽고 재미있으면서 또 깊이 있는 전망까지 해주시는 분이셔서 저희가 좋은데 일단 간밤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다들 꽤 오르는 느낌이다 이런 인상 받으셨을 것 같아요.
2: 네, 예상밖에 굉장히 강하게 3대 지수 반등했고요. 다우가 1.2%, S&P 500 1.1%, 나스닥이 한 1.4% 굉장히 좋았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 국채 금리 상승이 좀 둔화가 되면서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1: 네.
2: 로이터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한 2주 남았죠. 9월
1: 네.
2: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심이 굉장히 회복이 됐습니다.
1: 예.
2: 10년물도 한 4.8% 갔었다가 4.7%까지 내려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3% 올랐고 엔비디아가 2.7%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로보택시 사이버캐 발표를 바로 앞두고 있는 테슬라가 5% 이상 올랐어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반적으로 시장이 크게 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돈의 흐름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워야 증시는 좀 뭐랄까요? 발전됩니다. 그게 그 자금의 미래에 얻을 이익을 더 생각하는 그런 기술주인 경우에 더 영향을 받는데 원로 얘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2: 예.
1: 물가 괜찮아. 금리 동결할 수 있어. 이런 얘기인데 좀 뒤로 넘어가 보면 원래의 인식과 또 그 연준 의장의 인식이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원로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 좋아지고 있어 이런 취지인 거죠.
2: 그러니까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물가 목표치인 2%에 대해서 고수하는 입장을 대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1: 예.
2: 월러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내부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좀 맡았다라고
1: 네.
2: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물가 둔화 가능성에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는
1: 네.
2: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2%를 넘고는 있는데 이게 그의 말에 따르면 물가 상승 둔화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좀 티가 슬슬 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CPI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고 만약에 이런 물가 상승 둔화가 관측이 되면 이제 동결로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인 건데 뭐.

0: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이 한 2주 동안 계속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약간 리액션을, 피드백을 주는 그런 느낌도 저는 받기도 했습니다.
1: 예.
0: 그 시장이 또 반응을 한 부분이, 원래 크리스토퍼 월러는 좀 비둘기파적인 사람인데
1: 아,
0: 올해
1: 그래요?
0: 상반기 넘어오면서 갑자기 매파적으로,
1: 어쨌든 공화당에
0: 예.
1: 있으신 분이시니까 좀
0: 그러니까 약간
1: 약간, 네.
0: 의장의 그 목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1: 네.
0: 그러면서 매파적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비둘기파적인 살짝 톤이
1: 네.
0: 좀 내려간 부분들 이런 거에 좀 반응을 하고 있어서 금리 인상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 데이터를 좀 보자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좋을 것
1: 예,
0: 같습니다.
1: 좀 진정시켜준 거네요. 9월 15, 16일 날, 패드워치만 해도 60% 이상 금리 오를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와, 이거 돈 모자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0: 예.
1: 월러 이사가 좀 진정해 보세요. 좀 떨어지고 있고, 다 보고 올릴지 말지. 호흡 좀 고릅시다. 이런 얘기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국채 앞서도 얘기해 줬습니다. 많이 10년물은 안정되고 있는데 장기 금리는 계속 오를 수 있고 이거는 반도체나 AI 관련된 그런 쪽에는 굉장히 악재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고용 지표, 서비스업 지수, 실업수당 청구도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 즉
0: 예.
1: 고용도 괜찮으면 금리 올려야지 이런 분위기니까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긴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0: 뭐 월러가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분명한 건 지금 금리가 올랐던 부분이 단순히 물가의 영향 뭐 이런 걸로만 지금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재정 적자라든지 유가 상승 그다음에 엔화 이런
1: 맞아요.
0: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상황인데 이제 월러 이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제 금리가 결정되고 이게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다.
1: 네.
0: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로 가고 있고 이 기준금리 자체가 아직 4.7%라는 거는 사실 우리 기준에서는 굉장히 높은 거죠.
1: 예.
0: 아무리 내려왔다 쳐도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이제 국채 공급까지 9월 9일부터 이제 약간의 조정이 재무부로부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고용지표가 오늘 발표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발표되면서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 사실 지금 우리 자금이, 외국인 수급이 글로 빠져나가는 주요 배경으로도 보더라고요.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0: 사실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도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 네.
0: 이제 정작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CPI로 시장 자체도 눈이 좀 한편
1: 네.
0: 앞을 꺾이는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발표될 지표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 전망이 4.1% 실업률에 5.5만 개 비농업 일자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숫자가 너무 좋으면 금리 인상할 가능성 높아지고
1: 네.
0: 10년물 금리도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bad is good. 굿
1: 네.
0: 이즈 배드. 너무 좋게 나오면 안 좋고
1: 예.
0: 너무 안 좋게 나오면 안 되겠지만 안 좋게 나오면 좋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1: 세상에서
0: 이렇게
1: 가장
0: 보시면
1: 어려운 말,
0: 좋겠습니다.
1: 적당히. 예.
0: 예.
1: 사실, 골디락스 존이라고 지금 네팔의 실종자 구조 때도 쓰이는 말인데요.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산소가 없어도 안 되고, 산소가 너무 많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안 되고, 딱 사람이 살기 좋은 그 상태를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경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얘기를 좀 들여다볼게요.
0: 예.
1: 우리 반도체 주화도 밀접하기 때문인데, 온도차가 있어요. 브로드컴은 어제 저희가 소개를 했지만, 실적 좋았는데, 아유, 근데 기대, 전망이 별로 좋지 않아, 이런 얘기도 있었고, 델은 또 괜찮았었고요. 엔비디아도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주춤하고 있고요. 뭘 봐야 됩니까, 이거?
0: 일단 필라델피아 지수 자체는 주춤했죠.
1: 네.
0: 보합권에 가까웠는데 엔비디아 위주로 오늘은 봐야 되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뭐가 나왔냐면 허깅 페이스라는 업체를
1: 네.
0: 129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어요.
1: 네.
0: 이게 엔비디아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인수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뭘 크게 하는구나라는 거에 반응했는데 특히 이제 이 허깅 페이스가 뭐냐면 얼마 전에 오픈 AI의 실험용 AI가
1: 네.
0: 실험실을 탈출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1: 맞아요.
0: 있죠.
1: 네.
0: 바로 그 탈출한 AI의 직격탄을 맞았던 업체가 허깅 페이스였는데
1: 네.
0: 그게 중요한 건그 업체가 그 AI를 감지한 거죠.
1: 예.
0: 그리고 블로킹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큰 점수를 준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장세, 돈이 투입되고 있고 추론의 영역에서 에이전틱으로 넘어가는 게 계속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쪽에 가중치를 뒀고 브로드컴 말씀 주신 대로 뭐 매출을 연간 두 배씩 올리겠다고 했는데도 너무 기대치가 또 높다 보니까 이제 흐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AI 투자를 얼마나 하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돈을 벌 수 있냐, 그런데 이제 2분기 넘어가니까 얼마나 돈을 빨리 벌 수 있냐, 이렇게 네. 흐름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에이전트 경제는 저희가 뭐 많이 다뤄들었습니다만 이제 중요합니다.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인식하고 토론하고 뭔가 자기들끼리 네. 이게 정말 의식은 없지만 AI가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0: 커뮤니티도 있어요.
1: 그러니까요. 예. 오진석 팀장님의 나이가 몇 살이야 이걸 자기들끼리 묻고 나누는 정보를 에이전트들끼리
0: 맞습니다.
1: 즉 내 AI들끼리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도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요. 우리 반도체는 이런 흐름으로 보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 앞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아니 TSMC는 뭐 이렇게 큰 돈으로 우리 공장 짓고 고용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하나 이런 취지예요. 딱 예. 표적을. 좋습니다.
0: 네, 앞선 코너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2650억 달러 TSMC가 투자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 예. 10년짜리입니다. 그리고 아직 실제로 뭐 건설된 공장도 있지만 아직 착공도 안 했어요.
1: 약간 마스가 같은 예.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몇
0: 우리는
1: 년간
0: 이미 하고 있잖아요. 예. SK는 이제 인디애나에다 하고 있고 예. 여러 가지 돈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물론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뭐 돈을 더 써라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현금 흐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흐름이 약간 주춤할 수 있는 건 주지만
1: 굉장히 정치적이네요.
0: 네, 굉장히 정치적이고 트럼프 행정부다운 그런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언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삼성전자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완제품으로 확대가 된 거잖아요.
1: 예.
0: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도 하고
1: 맞아요.
0: 사각기도 하고 TV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품목까지 이 관세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좀 주시해 볼 만한 요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예, 미국의 이런 관세 정책이 반도체까지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향후 100년간 1조 달러 이렇게 좀 100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외계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0: 저희는 그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1: 네. TSMC가 2,500억 달러 했어. 이거 10년짜리라는 것도 좀 여러분들 모르셨죠. 아유, 오진석 팀장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좋네요.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걱정되는 거는 우리 주가인데 어제도 좀 뭐랄까요. 많은 분들이 실망했다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봐야 될 변수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밤에 고용 보고서가 있고
1: 그렇죠.
0: 다음 주에 CPI가 나오고 또 연준 이사들의 이제 발언들이 슬슬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다음 주 중반부터가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1: 네.
0: 주말 사이에 많은 이 인사들의 발언이 좀 예정이 돼 있어요.
1: 네.
0: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지켜볼 요소가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도세가 프로렘 매물 때문에 순간적으로 급락한 측면이 있거든요.
1: 예.
0: 30분 만에 꺾어 올렸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이거
1: 네.
0: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60원대를 예. 유지를 하는지가 상당히 좀 주요할 것 같아서
1: 그렇죠.
0: 이 부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외국인들의 수급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또 9월 15일과 16일에 미국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려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 돈의 흐름과 또 투자의 향방이 정해지는데 주말 사이에 마구마구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외신 뉴스랑 오진석 또 YTN 라디오 검색하셔가지고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또 9월 5일 날 되게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0: 예,
1: 예 서울 불꽃 축제가 있는데요.
0: 예, 알고 있습니다.
1: YTN 라디오가 4K로 중계합니다. 이거 꼭 얘기하라고 해서 예 잠깐 넣습니다.
0: 거기에, 같이 보겠습니다.
1: 예, 그나저나 이제 외국인 수급 얘기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파는 게 여러 금리나 국채, 채권 시장 이런 얘기도 해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외국인들 파란색 뜰 때마다 걱정해요. 이거 좀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될까요?
0: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볼 때 볼 게 너무 많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뭐 반도체 실적 가지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요소만 딱 보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환율보다는 국제 유가도 있고요. 미국의 금리도 지금 계속 엄청 움직이고 있고요. 관세 부과한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1: 맞아요.
0: 뭐 그런 부분들을 더 크게 보고 있고 코스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 해징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측면이 지금 많은 그런 상황이어서요. 변동성이 뭐 굉장히 컸지만 이미 좀 줄어든 측면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1: 네.
0: 그런 부분에서 9월 들어서 얼마나 이것을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자사주 매입이 계속 일어나고
1: 맞아요.
0: 있기 때문에
1: 지금 자사주 매입으로 좀 방어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0: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환율과 더불어서 얼마나 시너지를 낼까.
1: 예.
0: 미국에서도 반도체 실적이 나왔을 때 이게 안 좋아도 좋다고 반응할 경우가 있고
1: 예.
0: 좋은데 안 좋다고 반응할
1: 맞아요.
0: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시장 자체가 지금 판단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수급 상황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1: 예.
0: 보고 있습니다.
1: 어떤 수급이 있는지, 특히 기타 법인으로 이렇게 자사주 매입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뭐 투자자들에 대한 약속이니까 이런 것들까지 좀 다양한 것들 보시고 주말에 연준 위원들 발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네, 오늘 금요일에 도움되는 한 주의 시작 같은 경제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머니네버슬립 오진석 팀장이었습니다.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네. 한 주 또 마지막 날입니다. 열심히 오늘도 잘 해보시고요.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 날 또 걱정 안 하시도록 좋은 뉴스로 다가오겠습니다. 토요일 날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요. 4K로 불꽃축제 보여드립니다. 꼭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에 눈은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쾌청은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기실도 전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4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춘천 28도, 대구 27도로 늦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출근길 아침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서부간선 지하도로 이동 하는데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일직방면 6.5km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대 사고 여파로 좀 혼잡한 모습이니까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출근길 정체가 이어져 있고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0: 하남방면,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남단 사이 이제 속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방향 창동교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성수 분기점까지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식약처 청탁 혐의를 받는 의약품 제조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청탁 브로커가 과거에 함께 촬영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YTN이 확보한 청탁 브로커 양모 씨의 2022년 2월 SNS 게시물을 보면 김 후보자와 양 씨, 그리고 당시 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인 정모 씨가 함께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서 양 씨는 업무 중에 김 후보자의 반가운 안부 전화가 있었고 이후 만나겠다는 취지로 글을 썼고 정 씨와는 같이 운동하다 만났다고 언급했는데 현재는 모두 지워진 상태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 취소는 장관에게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지휘권을 행사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오전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국가가 조작 기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은 국회의원으로서 낸 것이었다며 장관 지휘권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어제 성평등가족부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과 국고보조금 때문에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진보 성향 청년단체인 미래당 당원들이 나와 150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겸직은 말이 안 된다며 용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부친상을 치르고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대법관 후보 제재청 요구와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오전 대법관 후보 제재청 시점과 방식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동안 업무와 관련해 논의하지 못했다며 경과를 살피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부친상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가족과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되어 국민께 송구하다며 위로를 전한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네팔에 파견된 해외 긴급구호대가 현재 미리 가 있던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 통합돼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긴급구호대가 신속대응팀과 통합돼 네팔군과 함께 지상수색에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대는 한국에서 가져간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 장비들과 구조견을 동원해 정밀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팔 대홍수 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침수된 수력발전소 지하 공간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네팔전력청 NEA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암수 키란 샤히 NEA 이사는 현지시간 2일 로이터통신에 라수와가디 수력발전소

0: 발전소의 경우 터널 내 방처럼 생긴 구조물에 46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부에 식량과 물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났어도 생존해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대홍수 발생 이후 수력발전소 현장에서는 279명이 구조됐지만 600여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유티원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도 소재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티베트 고원의 빙하 면적이 20% 넘게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 기상국 산하 국가기후센터 가오릉 부주임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지난 60년 동안 칭짱 고원의 빙하 면적이 약 2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규모 빙하 약 7,000개는 완전히 사라졌다며 반대로 빙하가 녹으며 만들어지는 호수의 숫자와 면적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덕 국토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반드시 남아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이전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지역의 산업, 대학과도 연계해 성장과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증시에 부담을 줬던 미 국채금리의 급등세가 진정된 데다 9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완화된 영향으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18% 오른 53,686.11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6% 오른 7,747.7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4% 오른 26,584.0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1.6도, 습도는 71%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진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6: 고향 등예시.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장성철의 뉴스 명단.
1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청와대가 세신 평가를 기대하며 띄운 개각이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퇴임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생각이 많이 달랐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사퇴한다는 뼈있는 말들을 남겼는데요. 하루 종일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파격 기용한 또 한 명의 인사가 퇴임을 밝힌 것이 또 어떤 의미를 남기는 건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 명당이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식약처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적극 방어하고 있는 분이죠.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 연결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와 4부는 여의도 숙녀 캠프. 이번 한 주 정치권에서 터졌던 도파민 가득한 이슈들을 꼼꼼히 짚어봅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눌러주시고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뉴하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 금요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11: 아유,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네. 그 유튜브 댓글에 그 임노을님께서 장 소장님 뉴스 명당으로 하루를 열고 있어요. 화이팅! 이런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방송하는 맛이 납니다.
12: 네.
11: 첫 번째 소식 뭡니까?
12: 네. 첫 번째 뉴스. 이재명 정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속도, 공공기관도 대대적 손보기입니다. 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건데요. 내년부터 중앙부처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긴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기능이 겹치는 기관 109개를 통폐합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개혁에도 나섭니다. 오,
11: 세종 이전부터 볼까요? 정말 행정수도 세전, 세종. 이러한 죄송해요. 전화가 왔네. 이러한 시대가 열리는 겁니까?
12: 네. 정부가 좀 구체적으로 시간표를 어제 내놨어요. 네. 2027년부터 이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아직 서울에 남아있잖아요. 네. 이런 중앙행정기관부터 세종으로 좀 옮기고 수도권에 있는 350여 개 공공기관도 잔류를 최소화한다. 이런 원칙으로 4분기에 이전 대상 정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합니다.
11: 네.
12: 29년 8월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한다고 밝혔고요.
11: 네.
12: 2033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11: 네. 경찰청처럼 규모가 큰 기관들도 움직일 거라 그런 발표도 있던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2: 일단 뭐 겉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정부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겉으로는 좀 얘기를 하지만 네. 이게 경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말 직원도 많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새로 청사를 지어서 가야 되는 문제도 맞습니다. 있고 해서 되게 복잡해서 네. 안에서는 이제 정주 여건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불안한 마음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좀 해요.
11: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완전히 그냥 삶 자체가 옮겨가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지방에서는 우리 지역으로 와달라 하는 경쟁도 시작됐다고요?
12: 네, 그래서 어제 이거 발표 나고 네. 지방에 지역구를 든 의원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네. 이미 우리 지역에 많이 온다고 막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네. 그 혁신도시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벌써 엄청 유치전이 치열하다고 하고 또 서울 수도권이랑 그나마 좀 가까운 대전이나 충청 강원권 이쪽이 좀 인기가 많은 것처럼 느끼긴 했습니다.
11: 근데 옮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숫자도 확 줄인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12: 네, 이게 대통령이 그 업무 보고할 때도 계속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네. 너무 업무가 겹치는 것들을 좀 줄여야 되지
11: 많아요.
12: 않겠느냐.
11: 네. 공공기관 통폐합 개혁 이거는 역대 정권의 숙제였어요.
12: 네. 그래서 어쨌든 요걸 요번에 딱 실행을 한다고 한 거예요. 전체 약 20%로 역대 최대 규모로 감축을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뭐 항만공사 4개를 통폐합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11: 노조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12: 네, 안 그래도 이제 오늘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금융노조가 대규모 총파업 집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어제 발표한 이후에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발표를 안 했네 이런 여론이 좀 있어요.
11: 아,
12: 네, 왜냐하면 원래는 뭐 한국산업은행이라든가 IBK 네, 네.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뭐 농협그룹들이 이번에 발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됐는데 정확한 이런 기관명들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자체가 노조에서 워낙 그 전부터 물밑에서 강하게 반발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가 좀 눈치를 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1: 네.
12: 또 이게 이전 발표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도 안 좋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볼 수밖에 없었다.
11: 네.
12: 그리고 수도권 의원들도 어쨌든 내 지역구 이제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런 복잡한 속내가 좀 있습니다.
11: 진짜 이게 셈법이 복잡하네요. 그래도 민주당은 힘을 싣고 있죠?
12: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은 공공기관 이전을 입법이나 예산으로 좀 지원한다는 방침이고요.
11: 네.
12: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 가능성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다가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로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수도로 만들자 뭐 이렇게 천명을 하면서 정부 안에 일단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11: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영토가 큰 나라도 아니고
12: 네.
11: 행정수도, 경제수도 뭐 이런 걸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12: 네, 두 번째 뉴스 갈수록 거세지는 장관 후보자 검증입니다. 지금 좀 이슈가 되는 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요 며칠 계속 소식 전해드리긴 했는데 어제 그 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좀 밝혀지면서 어제 또 한 차례 또 논란이 됐고요.
11: 네?
12: 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 비선 조직 활동 그리고 기본소득당 내부 거래 의혹 등이 좀 새롭게 제기되고
11: 네.
12: 있는 상황입니다.
11: 네. 국민의힘 입장은 어때요?
12: 국민의힘은 뭐 두 후보자 모두 사실상 부적격이다. 지명 처리 요구하고 있고요.
11: 예.
12: 민주당은 조금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11: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방어하고
12: 네.
11: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거리두기 하는 것 같아요.
12: 네.
11: 먼저 김승원 후보자 볼까요? 코로나 치료제 승인 청탁으로 그 구체적인 의혹이 좀 나온 것 같아요.
12: 네, 어제 이제 공소장에 담긴 문자나 통화 내용이 좀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좀 커졌어요. 이제 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1: 네.
12: 한 업체가 김승원 의원한테 코로나19 임상시험 좀 빨리 땡겨달라 민원을 한 거고 김승원 의원이 실제로 식약처장한테 담당 실무자들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해요.
11: 네.
12: 그리고 실제로 2주 뒤에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여기에 이제 후원금 500만 원 좀 보내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고
11: 네.
12: 어쨌든 그것도 공소장에 담기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사안을 두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11: 네.
12: 기소유예는 뭐 죄가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11: 그렇죠.
12: 네. 그래서 김 후보자는 이거 자체도 무혐의여야 한다면서 헌법소원 낸 상황이잖아요.
11: 네.
12: 그 여기에다가 어제 저녁에 나온 보도인데 네. 김 후보자가 판사 퇴직 직후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선고받았다는 보도도 좀 나오면서
11: 네.
12: 검증이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11: 이 내용은 잠시 후 서용교 더불어민주당 출신 법사위원장을 모시고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용혜인 후보자는 의원직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새로운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소개해 주세요.
12: 네. 계속 초반에는 이제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0: 문제 가지고 공방이 좀 오갔는데 어제는 좀그 노동당의 비선 조직인 이른바 언더 조직을 둘러싸고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1: 네.
0: 이게 기본소득당의 주요 당직자랑 용후보좌 주요 일부 보좌진들이 이 조직 출신인데 이 조직 자체가 되게 폐쇄적인 위계 문화가 있고 되게
1: 네.
0: 성차별적인 그런 언어폭력이 있었고 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1: 네.
0: 이거 자체가 어쨌든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하려는 사람이 이런 곳에서 수장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자질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1: 네.
0: 또 기본소득당 다양한 회계 자료를 좀 분석해 보니까 정책개발 연구 용역을 이제 내부 당직자한테 좀 주면서 짬짬이 나눠 먹기식
1: 이거
0: 얘기가
1: 안 돼요.
0: 있고요.
1: 이거
0: 네.
1: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거 큰일이에요.
0: 네.
1: 하여간 야당은 두 보좌를 묶어서 상당히 세게 공격하고 있네요.
0: 네, 뭐 아예 두 후보자 동반 낙마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내고 있고요.
1: 네.
0: 안철수 의원은 아예 뭐 청와대에는 알고도 지명하면 문제고 몰랐다면 무능하다 이런 취지로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세 번째 뉴스로 가볼게요.
0: 네.
1: 뭐예요?
0: 네, 세 번째 뉴스는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취임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답니다. 어제 이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갑작스럽게 이재명 대통령 뜻에 따라 연임 없이 사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바로 좀 전화를 했는데 이 위원장이 이제 오는 9일이 취임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해요. 근데 대통령이 연임을 없는 것으로 하자는 뜻을 본인에게 전해왔다면서 본인이 먼저 그만둔다고 밝혔다고 얘기했습니다.
1: 뭔가 마음에 안 들으신 모양인데.
0: 네.
1: 원래 임기가 1년이면 그냥 임기 끝나서 그만두는 건 아니에요?
0: 네, 요게 지난해 12월에 좀 관련 규정이
1: 어,
0: 바뀌었어요.
1: 그래요?
0: 네, 임기가 2년으로 늘어나면서, 네, 이석윤 위원장도 2년으로 늘어났는데, 초반, 원래는 1년이었기 때문에 대통령님께 뜻을 한번 물어본 거였다. 근데,
1: 아니, 물어보지 말지.
0: 네, 결국에는 이제 뭐, 이제 송희표 정무수석한테 물어봤는데, 2일날 전성환 수석이 찾아와서 대통령 뜻을 전달했고, 직접 받아들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 실제로 이석윤 위원장이 여권에 쓴소리를 상당히 좀 많이 했잖아요.
0: 네.
1: 그것이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어때요?
0: 네, 이게 어쨌든 사퇴를 둘러싸고 정치적인 해석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일련의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1: 네.
0: 이제 뭐이 위원장도 직접 어제 저한테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하는 과정에서 내가 쓴소리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뭐 눈엣 가시처럼 보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행보를 좀 보였는지 정리를 해봤는데
1: 네.
0: 이 대통령한테 민주당 탈당을 좀 권유했었고요.
1: 오.
0: 그리고 계엄가담 여부 조사하는 헌법 존중 TF나
1: 네.
0: 내란 재판부 추진에 대해서는 이거 정치 보복이 될수 있다 나중에 그렇게 좀 조언을 했었고 또 보안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 이거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좀 다른 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좀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이 전화를 끊으면서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1: 뭐예요?
0: 남겼어요. 내가 이 정부의 걸림돌이었는지는 2, 3년 뒤에 국민이 평가할 거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1: 내가
0: 끊었습니다.
1: 쓴소리 했는데 내말 들었으면은 괜찮은 평가를 받는 정권이 됐을 거야. 막
0: 네.
1: 이런 얘기네요.
0: 네.
1: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니까 좀 상당히 집권 세력에서 불편해 할 만한 그런 내용을 과감 없이 하셨네요.
0: 네.
1: 네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네 번째 뉴스. 티빙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은 보안 불감증입니다.
1: 네.
0: 그 어제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티빙이 보유했던 이제 다양한 활성 휴면 탈퇴 계정 등 포함해서 무려 3천만 개 계정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밝혀졌고요.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등 최대 70종의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1: 아니, 국내 대표 OTT 기업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뚫린 겁니까?
0: 이게 예전에 그 쿠팡 사태랑 좀 비슷해요. 조사 결과 보면은 그 회사 내부 그 키를 들어가는 열쇠 자체를 아무렇게나 좀 관리를 한
1: 아,
0: 거예요.
1: 그래요?
0: 암호키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사용하는 그 접속키를 소스코드에 그냥 그대로 적어뒀거나 또 이제 암호화하지 않은 평문으로 좀 저장을 해놨고요.
1: 아이고.
0: 그리고 사내 메신저로 그 접속키들을 공유하기도 했다고
1: 어떻게
0: 합니다.
1: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참
0: 예. 네.
1: 희한하네요.
0: 그래서 해커가 이제 개발자 접속키가 너무 쉬우니까 요거 하나 훔쳐서 이제 개발 환경에 좀 들어가서 대량의 정보를 해외로 유출을 한 상황이고요.
1: 네.
0: 이게 좀 2024년에 전에 이제 모의 해킹을 했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비슷하게 발견이 됐었는데 알고도 시정하지 않았다는 게좀 가장 큰
1: 더큰
0: 분쟁인 것 같아요.
1: 문제네요.
0: 예.
1: 네.
0: 그리고 또 직원 265명 가운데 정보보호 전담 인력 4명 정도 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기본적인 보안 수칙 지키지 않아서 이런 문제 있었던 겁니다.
1: 참 큰일이네요. 이미 정보가 빠져나갔다면 이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네, 잠시 2부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채널 고정해주세요.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보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8: 와, 서울 세계 불꽃축제다!
9: 20명당 찾아드릴게요. 4인 6명당짜리 잡아드립니다.
10: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안표 파시는 건가요? 신고할 거예요?
9: 신고 말고 소문내주세요.
11: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2026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생중계합니다. 4K 초고화질로 만나는 유튜브 라이브, 화려한 불꽃쇼, 그 찬란한 빛의 순간을 생생하게 감상하세요. 9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YTN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불꽃놀이 명당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12: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13: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청탁 의혹이 뜨겁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였던 김 후보자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된 이후 사안이 폭발적으로 커졌는데요. 그 문자의 당사자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1: 예, 서영교입니다.
0: 네, 또 이른 아침에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1: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네. 시작 말씀부터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0: 아, 어떤 점?

0: 인데요. 지적해 주세요.
1: 예, 저에게 보낸 문자를 잘 보면,
0: 네.
1: 유치원 간사가 저에게 보내온 문자를 잘 보면, 그 기사를 처음 쓴 기사 안에도, 요 내용이 청탁이나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잘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부정청탁이나 이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더잘 드러나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먼저, 그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었고, 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와중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0: 근데 후보자가 왜 위원장님께 송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걸까요?
1: 그 내용 문자를 보셨습니까?
0: 읽어봤어요. 네.
1: 그렇죠. 그런데 위에 내용은 요런 내용이 부정한 청탁이나 이런 게 아니었고,
0: 네.
1: 그래서 기소유예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쓰면서 송구하다라고 쓰시잖아요. 그럼
0: 네.
1: 제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무턱대고 공격을 하니까 제가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좀더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보낸 것 같아요. 문자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문자가 있고 거기에 송구하다는 건그 김승원이라고 하는 후보자가 겸손합니다. 제가 위원장이고 저희 법사위 간사셨잖아요. 일을 아주 잘하고 모든 일에 겸손하고 꼼꼼하고 예의 바르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1: 네.
0: 김승원 후보자가요, 이
1: 네.
0: 사건은 부정청탁이 아니라 민원 처리다. 그래서
1: 네.
0: 기소유예 처분도 부당해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건이다라고 주장을
1: 예.
0: 하지만
1: 예.
0: 지금 각종 문자, 녹취록 보면은요.
1: 네.
0: 여러 가지 이게 청탁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1: 네.
0: 청탁 문자 내용과 함께 김 후보자가 후원금 계좌까지 보냈잖아요. 그 결국에는 돈을 받으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1: 앵커님,
0: 네.
1: 정치인은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0: 합법적으로 받아야죠. 당연히.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리고 선관위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내면
0: 네.
1: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해 줍니다.
0: 네.
1: 그래서 정치인들은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문자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의정보고를 같이 보내드리죠.
0: 그렇죠.
1: 국민들께 일 잘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깨끗한 정치 후원금으로 지원해 주시면 나라에서 세액 공제해 드립니다. 대신 이런 정치 후원금으로 국민께 문자도 보내고 의정보고도 하고 활동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치 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김승원 의원은 당시에 일 잘한다며 정치 후원금이 기본적으로 다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 후원금을 더 넣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목적이다. 이렇게 왜곡시키는 그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0: 아니,
1: 생각합니다.
0: 그 문자를 검사가 보낸 게 아니고, 어쨌든 김승원 의원이 보낸 거는 맞잖아요. 돈 후원할게요. 그랬더니, 후원 계좌 보내준 거는 돈 받을 의도가 있었고, 그럴 생각이
1: 돈을
0: 있었던 거
1: 김승원
0: 아닌가요?
1: 의원이 개인적으로 받습니까?
0: 개인 후원
1: 후원한다고
0: 계좌.
1: 하면 후원 계좌는
0: 네.
1: 홈페이지에도 띄워놓고
0: 그렇죠.
1: 페이스북에도 띄워놓고 다 있는 겁니다.
0: 네.
1: 그러면 그냥 제가 보기엔 절차일 뿐이지
0: 네.
1: 그것을 돈을 받을 목적으로 라고 이야기해서 계좌를 보냈다. 그럼 그건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0: 네.
1: 그것은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다.
0: 네.
1: 그리고 기본적으로 후원금도 다 찼다. 그리고 후원금이 다 차지 않아도 정치인들은 충분히 활동하고 그런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그건 그냥 하나의 절차일 뿐이지 돈을 받을 목적으로 그리고 뭔가를 도와준 대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엮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걸로 3년 동안 검사가 11명이 투입돼서 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0: 네.
1: 이런 내용이 어떻게 흘러나가가지고 이런 수사 기록이 어떻게 흘러나가서 어떤
0: 그러니까요.
1: 한동훈 의원이 또 들고 흔들어댄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3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검사가 11명이 투입돼서 아마 수도 없이 압수수색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자도 나왔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이건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에 하나.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잘 엮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청탁을 김승원 의원이 말 그대로 전달했다고 하는 식약처, 관계자들

0: 수도 없이 압수수색당했는데 집합처장부터 관계자들 모두 무죄 받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김승원 의원은 무죄도 아니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무죄 나오니까 올가미 씌우듯이 기소유예 이렇게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의원님, 저도 이제 국회에서 한 30년 있으면서 네. 민원 처리 많이 맞습니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0: 그렇습니다.
1: 민원 처리하는 거는 좀 형 저희가 국회에서
0: 네.
1: 민원 처리 시스템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빠 오빠라는 단어를 쓰는 분이 그냥 김승원 의원에게 부탁을 하고 김승원 의원이 보좌진들과 어떠한 검토 없이 본인이 시약처장에게 전화를 해서 아 이거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보통의
0: 빨리 어떻게 처리해 달라 그런 건가요? 다른 것보다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한 건가요?
1: 네.
0: 순서를 바꿔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승인이 안 나는데 뭐를 생략해서 승인 절차를 해달라고 한 건가요?
1: 빨리 그런 처리해달라고 내용이, 그런 거죠.
0: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1: 네.
0: 이거는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해달라거나
1: 네.
0: 아니면 어떤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죄다라고 법원이 판결했다고 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0: 이런 내용을 우리가 법원 판결문도 다 제대로 못 보고 수사 내용은 모르니까 마치 수사할 때 쥐고 흔들었던 사람들의 내용을 가지고
1: 네.
0: 이야기라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인가 보네. 승인 절차를 생략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좀 알아보게 돼서
1: 네.
0: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원에서 판결은 무슨 승인 절차를 빼고 무슨 시험 절차를 빼고 아니면 누구보다 빨리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이 식약처 관계자나 모든 관계자들 걸 다 따져보면서 이건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된 것이고 그렇게 무죄가 나고 김승원 의원에게는 아 거기가 무죄가 났으면 기소도 안 했으니 무죄가 무혐의가 당연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기소유예라고 하는 올가미를 씌워놓게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면 아 살았다 이랬으면 아마 헌법소원 안 했을 겁니다. 헌법소원 김승원 간사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1: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의원님, 박정은
0: 그래서
1: 의원이
0: 3년을, 그래서 3년을 검사가 털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요.
1: 네.
0: 3년을 털었고 11명의 검사가 투입되었고 그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고 그때 대통령이 윤석열이었던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그렇게 다 털고 다 해서 몇 년이 지나고 무죄 그리고 여기는 기소유예라는 올가미가 씌워졌는데 그걸 지금 와서 다시 털면 그때처럼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판결문을 한 번 더 제가 체크했더니
1: 네.
0: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1: 박정훈 의원이 어제 이제 본인 SNS에 이제 폭로한 공개한 것을 보면은요.
0: 네.
1: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을 받은 김강립 식약처장은 부하 직원에게 신속히 처리해라. 국회의원에게 그런 소리 듣게 하냐라는 닥달 문자를 보냈다. 이것까지 네. 확보를 했대요. 그럼 이거는
0: 그런 내용이어서
1: 네.
0: 검사가 다 수사했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 예.
0: 마치 그런 내용을 넣어서
1: 예.
0: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하게 한다든지 순서를 바꿨다든지
1: 예.
0: 아니면 뭔가 시험 절차를 생략했다든지 그랬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죄가 나왔고요. 그런 단서로 3년 11개 3년을 11명의 검사가 털었고요. 제가 여러 번 당해봐서 그렇습니다. 저도 동네 주민을 막 털고 있어서 동네 주민이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1: 네.
0: 검사들이 전화한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저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소유예 없으면 기소를 하지 말고 무혐의하면 되는데 기소유예 올가미를 씌웠었어요. 그건 21년도에 있던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헌법소원 냈고 저는 그거를 털게 됐습니다.
1: 네.
0: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내서 터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건 우리 앵커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더 동네 사람을 다 털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아무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은 위에서 기소하라고 했던 건데 기소유예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저는 그래서 그걸 다시 헌법소원까지 내게 됐고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럴까요?

0: 그런데 이런 보상은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년을 11명의 검사가 온갖 것을 가지고 다 털었고 그리고 아무 내용도 없다고 되었으면서도 죄가 있으나 재판에 안 넘기는 것처럼 올가미를 기소유예라고 씌웠지만 그걸 다시 헌법소원 걸어놓은 상태. 그렇다면 이거 다 벌써 우려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자는 어디서 나왔냐? 그걸 제보라고 이야기할 텐데 글쎄요. 그런 것인지 수사 내용이 유출된 것은 아닌지 저는 의심하지
1: 그게
0: 않을 수가
1: 문제다.
0: 없고요. 제가
1: 알겠습니다.
0: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1: 네.
0: 윤석열 한동훈 체제하에 그 검사들이 무슨 짓을 했었는지 제가 국정조사에서 증거도 조작했던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온 언론에 다 터뜨리면서 마치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그것이 다 조작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걸
1: 알겠습니다.
0: 제가 수도 없이 밝혀낸 사람으로서
1: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근데 그 영장 전당 판사와 유착 관계로 같이 뭐 술자리에서 사진 찍고 이런 것까지 좀 공개됐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제약업체 운영인 강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프로필 알려진 양모 씨, 김승원 후보자, 영장 판사 함께 찍은 사진까지 공개됐어요. 이건 적절하지 않은 행동 아니에요?
0: 그 사진들이
1: 예.
0: 고맘 때 찍힌 사진인가요?
1: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래서 잘못됐다는
1: 왜요?
0: 겁니다. 저도 알아보게 됐거든요. 그 사진들은 2년 전에 찍어진 사진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기 훨씬 전에.
1: 구속영장 기각 2년 전에 찍은 사진이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때 사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진이 나왔으니
1: 그건 확인하신 거예요?
0: 세상에. 그렇습니다.
1: 네.
0: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그때 그맘때 만나서 그걸 찍고 로비가 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검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엮어서 유죄하고 재판에 넘기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떤 검사인데요? 한동훈, 윤석열, 치하의 검사들이었을 텐데요. 이런 내용 한동훈이 보고 안 받았을까요?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은 보고 안 받았을까요? 저는 이것을 의문으로 제기하고요.
1: 근데 그
0: 그러면서 이런
1: 사진은
0: 사진이 당시의 사진이 아니라 훨씬 전의 사진이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1: 훨씬 전에 2년 전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김승원 후보자가 서부지법 영장 판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다 나와라 하면 수차례 술자리 가질 만큼 상당히 좀 친분 관계가 높았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기 전에도 술자리를 가졌다. 이게 또 이제 박정원 의원의 얘기거든요.
0: 그런 사진들과 그런 내용을 교묘히 엮는 게 그들의 능력이죠.
1: 엮은 거다.
0: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당시 위증을 앞뒤를 잘라내고 엮어서 제가 지적한 사람이었거든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그 자료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요. 그게 뭐, 과정 속에서 일찌감치 찍었던 사진, 그런데 마치 지금처럼. 그러면 그 검사들은 3년 동안 탈탈 털면서 뭐 했던 걸까요? 3년 동안 탈탈 털면서 그때 이거 가지고 다 지적하고 수사했을 텐데, 왜 지금 그것이 나와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될까요? 그러면 수사를 잘못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년 동안 탈탈, 11명의 검사가 털어서 재판까지 갔다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승원 간사는 기소도 되지 않고 그 재판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무죄 났을 때 식약처장 등 강모 씨등 그런 부분으로는 무죄 났을 때 김승원 간사 의원이 뭔가 부탁했다며 부정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무죄 났을 때그 이후 8일 이후엔가 기소유예를 쳤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년 탈탈 털었고 못 살게 굴었고 모든 자료 다 가져다가 했다면 끝내는 이 부분은 잘못된 내용 미안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게 검사들이 해야 되는
1: 그러면
0: 겁니다.
1: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코로나19 치료제
0: 그렇습니다.
1: 관련해서 이것을 이렇게 쉽게

0: 식약청장에게 부탁을 하고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1: 당시에 코로나 당시에는
0: 네.
1: 저희가 외국에서 백신이 안 들어오고 아주
0: 네.
1: 긴장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임상실험 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0: 네.
1: 빨리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그 안에 누구보다 빠르게 순서를 바꿔서 아니면 절차를 생략해서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중엔 무죄가 난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도 적절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0: 네.
1: 이것을 그래서 유죄라며 탈탈 8 3년을 털었던 것인데.
0: 알았어요. 원장님 그 얘기 계속하셨고 그 경기도당 뭐 200만 원씩 뭐 페이백 자금 5억도 있고 또 김성훈 후보자가 성범죄자 가해자를 좀 변호한 이력까지 좀 제기된 상황이고요. 음주운전 뭐 70만 원 벌금 받았다 이런 상황도 있어가지고 야당에서는 이건 부적격자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어떠세요, 위원장님 생각은?
1: 예, 제가 사실은 페이스북에 올렸었고요.
0: 네.
1: 또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면 잘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0: 네.
1: 제가 법사위 위원장이고요. 저희 간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분이면 아주 좋겠다라고 했던 게 약자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는 분입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나가는 과정 속에 저희가 가장 먼저 한게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와 그리고 장애인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이런 단체 등의 분들과 만났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대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법안에도 잘 넣어놨고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꼼꼼하게 일을 하는 모습들과 겸손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겠구나.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잘 반영해서 국민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0: 근데
1: 정치하면서
0: 네.
1: 국민이 낸 세금에 이자 붙여 돌려드리는 정치.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 대변자인 만큼 그것을 입법과 예산으로 잘 반영해야 된다. 이런 사람인데요. 그런 일을 그분이 잘할
0: 아니
1: 것이다. 저는 그렇게
0: 근데
1: 판단합니다.
0: 위원장님, 우리 민주당은요, 지난 공천에서 성범죄자 가해자를 옹호한 분들 그냥 공천 안 주고 컷오프 시켰어요. 근데 이런 두 번이나 지금 성범죄자 가해자 이분들을 변호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좀 괴리된 그런 과거의 이력이잖아요.
1: 그건 과거 이력이라 그것은 저는 뭐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또잘 몰라서 한번 더 봐야 될것 같고요.
0: 네, 알겠습니다.
1: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것들은 그분이 잘못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그것은 맞을 것
0: 네.
1: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 자신이
0: 네.
1: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0: 네.
1: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위원장님, 김승원 후보자 말고 또 문제되는 후보자는 없을까요?
1: 제가 보기에는 살아온 삶도,
0: 네.
1: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나 관계자들이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인선했다,
0: 네. 네.
1: 후보자로 지명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0: 네.
1: 과정 속에서 혹시 국민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돌아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0: 네.
1: 또, 그러나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으로서 그
0: 네.
1: 정체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더잘 발휘해서 국민을 위해 그 능력을 쓰는 그런 공직자가 되길 기원하고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0: 김민석 대표가 어제 좀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 의사와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까지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상대도 있고
0: 예.
1: 상대의 공격이 여러 가지를 국민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0: 네.
1: 공직자라면 그런 부분들도 잘 국민께 소상히 보고 드리고
0: 네.
1: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후보자일 때 맞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국민께서 마음을 열고 힘을 실어 주시고 또일 잘하라고 격려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0: 네.
1: 남은 시간 인사청문회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전 후라도 네.

0: 자신의 그 능력을 잘 보여드리고 또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공직 후보자들이 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상당히 쓴소리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나 레기팀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0: 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선거법 관련한 거잖아요. 네, 그것은 제가 저도 선거법 관련해서 엄청나게 검찰로부터 매번 선거할 때마다 수사를 받았고, 그리고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무죄도 받고 온 사람입니다. 똘똘 말아서 기소하거든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검사들이 정말 권력을 너무 함부로 휘둘렀다라고 하는 걸제 사건도 보았지만 많은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이재명
1: 그러니까 조국 전
0: 대통령 관련한
1: 대표가 이런 얘기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0: 저는 좀더잘 살펴보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봐온 사람으로서요. 그 사건이 잘못된 기소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2심에서 아주 또박또박 2심 판사께서 무죄다라고 선고한 겁니다. 그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파기환송했던 내용인데요. 그런 것을 공격하신다면 저는 다시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리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이제 복귀했잖아요. 지난번에는 재청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비판도 많이 하셨고 탄핵 얘기도 좀 꺼내셨는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0: 우선 대법관 재청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대법관이 4천여 건의 사건을 담당합니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내 사건을 빨리 해주길 바라는데 반년이 훨씬 넘게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대법관을 재청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절차는 저는 제가 해석한 절차로 법원 조직법의 해석에 의하면 추천된 후보 중에 다시 재청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탄핵 이야기를 했던 것은 높은 사람일수록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사람일수록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처벌받고 다른 높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다.
1: 그럼요. 그럼 안
0: 법무부
1: 되죠.
0: 장관은 계엄 때 긴급 회의를 열어서 계엄 윤석열 계엄의 그 주요 임무 종사 역할을 했습니다. 계엄날 긴급 회의를 연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한
1: 위원장님,
0: 곳이
1: 지금 시간이 다
0: 법무부고,
1: 됐어요.
0: 한 곳이 법원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당시에 법원에 계류된 재판들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는 긴급 회의를 했던 곳이 법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꼭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불편한 질문 있으셨을 텐데 설명 잘해주셔서 너무
0: 아닙니다.
1: 감사드려요.
0: 네,
1: 다음에
0: 고맙습니다.
1: 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상 서용교 법사위원장이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3: 미래를
2: 재능대학교가
3: 재능대학교가 함께
2: 함께 만들어갑니다.
3: 만들어갑니다.
2: 재능대학!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6: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0: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6: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8: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9: 답 나왔네.
10: 가자.
8: 어딜요?
10: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1: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2: 평택시.
13: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8: 얼마나 걸릴까요?
13: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0: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3: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1: 세계 반도체 수도,
10: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2: 바로 평택시.
14: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5: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4: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6: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17: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2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안시바 교통정보입니다. 초가을에 이제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2도로 어제와 같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춘천 29도, 울산 27도로 낮 기온이 이제 3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출근길 고속도로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운산 터널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이전 안산 분기점에서 용담 터널까지 6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나들목까지 4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일찍 분기점 337km 지점 4차로에는 플라스틱류가 떨어져 있어 지금 확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 변경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승려 캠프를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0: 감사합니다. 슈트빨이 멋있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아니. 오늘부터 새롭게 도와주실 시사저널 김종일 기자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너무 감사드려요.
2: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0: 바쁘신데 이렇게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여러 브리핑도 해주신다고 그러고 아유. 의견 남겨주신다고 그러고.
2: 이렇게 여의도 고수분들이랑 함께할 수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지금 막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오신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강수영입니다.
0: 민TV 나간 이후로 뭐 이렇게 조금 다른 방송에서 예. 좀 소홀히 한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3: 예?
0: 아니에요?
3: 저희 하는데요?
0: 아니면 말고요. 예. 예. 아, 오늘 좀 늦게 오셔가지고 원래 되게 일찍 오시는데.
3: 아, 무지하게 밀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0: 예. 오늘 세 분과 함께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개각폭풍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용해인 김승원 두 후보자 논란이 상당히 큰데 먼저 윤희석 대변인님 네. 이번 개각 총평 한번 얘기해 주세요.
4: 뭐 여러 비판은 야권에서 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인재 풀이 네. 대단히 협소하고 그 폭도 대단히 얇구나 이 정도를 느꼈습니다. 다른 분들 이제 여섯 개 부처 했잖아요. 뭐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성평등 가족부 용해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인물이 그렇게 없나라는 말씀이 네.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네. 용해인 후보자 개인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정도 논란이 있으면 과거에 민주당 계열에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했던가 또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공격했던가 이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대단히 부적절하지 않느냐.
0: 네.
4: 그래서 그 두 분 때문에 네. 이번 개각은 굉장히 실패한 개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0: 강수영 변호사님 평가는요?
3: 제가 용용 죽겠습니다. 용용 죽겠지.
0: 왜요?
3: 아, 너무 힘들어요.
0: 왜요?
3: 아니 이게 왜 대통령이 지명하신 이제 남들 개각은 의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다 개각에서 의도 처음에 저희가 분석했던 게 청년들 품고 여성들 품고 그다음에 진보 정당들 통합하고 연대하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는데 다 지금 거꾸로 가는 느낌.
0: 그렇죠.
3: 여성 단체도 반발하고 청년들도 반발하고 진보 정당들도 연대로 지금 반대 성명 내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의도한 바 반대인데 대통령께서 당연히 이걸 의도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후보자를 지명을 하면 이제 후보자 본인이 해야 할 목도 있는 것인데 과연 이게 지금 본인이 솔직히 장관으로 지명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짬밥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럼 지명을 받았으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큰 어떤 서비스를 해주시는 건 다름이 없는데 정치적으로는. 그럼 그 뜻을 잘 헤아려서 가야지. 이게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의 개각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본인이 장관이 될 수 있는 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는 점을 전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좀 유감스럽고 답답합니다.
0: 개각의 총평은 어때요?
3: 그래서 용용 죽겠지다.

0: 이게
1: 그치.
0: 굉장히 개각의 취지가 이제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효과도 거의 뭐 반감도 아니고 많이 깎여버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특혜인 뭐 이러한 또 별명까지 생겼더라고요.
0: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1: 자, 김종일 기자님, 기자분들 평가는 좀총 어떻습니까?
2: 저는 일단 언론에서는 범인은 따로 있다.
1: 범인이요?
2: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직책 빼고 말씀드리면 김승원 용의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다.
1: 왜요?
2: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를 지금 저는 야권과 언론이 짚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1: 네.
2: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그 관상에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나는 파도만 보았을 뿐 파도를 만드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
1: 아.
2: 지금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김승원 후보자, 용의인 후보자 개개인의 문제지만 사실은 그 두 사람을 추천하고 검증하고 최종 낙점하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언론 입장에서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조금만 돌이켜보면 강선우 후보자, 이혜훈 후보자 그때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럼 대체 뭘 고친 거지? 어떻게 또 이번에 용혜인 후보자, 김승원 후보자의 지금 언론에서 검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거지? 이 문제를 좀 짚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일단은 잘 취재 응해주지 않죠. 그런데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지금 안에 상황이 좀 심각하다.
1: 에?
2: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1: 뭔
2: 있습니다.
1: 뭔 상황이 심각해요?
2: 그러니까 내부에서 왜 이게 걸러지지 않았지? 가령 용혜인 후보자만 해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1: 근데 이건 상식이라서 안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2: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내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거야라고 해서 지금 민심이 대폭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2: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았으면 무능한 거고 물었는데도 그 대답을 이미 들었는데도 이렇게 강행했다면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청와대가. 이 부분이 제일 심각한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1: 강수현 변호사님.
0: 네.
1: 이해가 안 돼요. 얘기 들어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0: 정무적인 지금 약간 뭐라고 할까 지지율이 하얀 곡선이 있고 위기감이 팽배하다 보니까 정무적 판단에 너무 매몰된 거 아닐까?
1: 왼쪽을 더 챙겨라?
0: 네, 이게 필요하니까 너무 필요하니까 일단 이만한 대체할 만한 정무적으로는 능력이 아니라 정무적으로는 대체할 아이콘이 잘 보이지 않는다.
1: 네.
0: 그런 좋은 카드니까 한번 기회를 줘.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신 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1: 최고 지도자의 결정
0: 대통령께서도 워낙 이제 지금 정무적으로 힘든 상황이니까 고심이 깊다고 하시잖아요.
1: 네.
0: 그러니 좀 그쪽에 너무 천착하신 건 아닌가. 근데 그걸 떠나서 대통령께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럼 실무진이 뒷받침할 때 이분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했다면 아니 저는 지금 의원직 겸직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노동당이나 사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연일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사실은 군소정당에 있었던 뭐 김민하 평론가한테라도 살짝 물어봤었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런 것들이 간과된 거 아닌가? 용인 후보자를 추천하고 좀 그랬던 사람이 있다면 대통령께 그분은 정무적으로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1: 윤희석 대변인님. 그 김민석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는 용혜인 후보자를 버리고 가야 된다 이러한 뉘앙스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윤희석 대변인 보시기에 용혜인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로 보세요?
3: 뭐 너무 많아서
1: 너무 많죠.
3: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까지 겸직하겠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으며 왜 두 번이 했으면 이런 문제가
1: 네.
3: 벌어진 거잖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네. 장관으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1: 네.
3: 장관으로서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그것을 가장 큰 이유로 용혜인 후보의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능력이 없어요?
3: 지금 죄송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하고 계신 원민경 장관은 각계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성과를 내서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하게 평을 받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1: 네.
3: 이분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1년 좀 넘어서 개각 대상에 오르고 그럼 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정치적으로 흥정의 대상처럼 돼버린다는 인식을 주잖아요.
1: 그러니까요.
3: 그럼 이 인식을 주지 않으려면 원민경 장관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고 기대되는 분이 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3: 우리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1: 그러네요.
3: 게다가 성평등가족부는 여러 가지 사회 이슈를 다 갖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0: 각계 시민단체, 뭐 사회단체 이런 곳에서 환영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28개 여성단체가 연명으로 반대를 하고 뭐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청년단체에서도 어제 보셨잖아요. 뭐 종이 던지면서 출근길에 항의했잖아요. 그러면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해인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기본소득이라는 것 때문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들었어요. 아마도 지지율이 하락을 하니까 일단 기본 정도는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챙겨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에 작용을 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용해인 후보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었던 대통령의 개인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한 인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1: 용인시켜
0: 생각합니다.
1: 뭐 이렇게 그러면
0: 저는 그렇게
1: 그러면
0: 봐요.
1: 김종인 기자님
2: 네.
1: 용인 후보자가 버틸 수 있을까요?
2: 저는 버티기 쉽지 않을 거라고
1: 청문회
2: 생각합니다.
1: 전에
2: 네. 왜냐하면 이게 무임승차랑 특혜라는 그 논란을 지금 용인 후보자가 받고 있는 건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지금 공정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다시 끌어올린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저는 약간 문재인 정부 시즌2처럼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도 인국공이나 그 평창올림픽 단일팀 같은 문제로 공정이란 화두가 청년 세대들한테 엄청 민감하게 반응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 지금 용해인 후보자가 어떤 키워드를 끌어올렸냐면 위성정당이에요. 위성정당은 민주주의의 그 다당제를 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제도를 해킹한 거잖아요.
1: 그렇죠.
2: 아주 세게 해킹한 건데 그거를 비례대표를 두 번을 한 상황에서 나는 겸직하겠다라는 거 하나도 문제가 있고 또 저는 꼭 하나 지금 짚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는 다음 총선에서 또 위성정당을 하겠다는 건가? 라고 읽히는 메시지예요. 그런 인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답해야 될 거고 언론이 물을 겁니다.
1: 강승 변호사님,
2: 네.
1: 여권의 대형 스피커 김어준, 이동영 이두 분들은 이 용해인 후보자 거취를 뭐 놓고
3: 네.
1: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도 진보층이 좀막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3: 아니 근데 이동영 작가는 그러니까 후보자가 개인이 왜 이런 식으로 처사를 하느냐 본인이 더 돌파해야 될 부분도 있고 내려놔야 될 것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제 이런 스탠스인 것 같고 김어준 씨는 김어준 씨뿐만이 아니고 그 소위 말해서 지난 전당대회 때팀 정청래로 분류됐던 분들이 일제히 그 막아요.
1: 용인
3: 용인
1: 화이팅.
3: 비호하고 있어요. 이거 좀 희한한 그림이에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대통령의 어떤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레드팀이 되어가지고 비판하시던 분들이 요건에 한해서만은 일제히 비호해요. 거의 예외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1: 그러네요.
3: 보니까.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그 위성정당이 다음 순번이 고재순 씨가 뭐 유시민 작가하고 그 노무현재단에서 같이 한 3년 정도 아주 가까이 일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아, 왜냐면 의견이 좀 갈려야 되거든요. 이거 토론 주제잖아요, 사실. 근데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전 이건 상당히 좀 탐구해야 될 만한 문제다.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는데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1: 본인도 이해 못하시는
3: 네, 이해가
1: 건가?
3: 도저히 안 돼요.
1: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용해인 카드는 뭐 미끼고 바람잡이고 진짜는 김승원 우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이런 얘기를 야당에서 좀 많이 하잖아요. 오빠 식약 청탁 오 강수영 변호사님 어떻게
3: 네.
1: 생각하십니까? 할 만해요? 아까 세용교 위원장님은 정상적인 민원 처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3: 제가 이제 민주당에 고언을 드리고 싶은 건 잘했냐 이거예요. 김승원 후보자가 그럼 훌륭한 일을 했냐 이겁니다. 이거 민원 처리 그 코로나 형국에 참 어려운 상황에서 약이
1: 국부가 유출되기
3: 빨리니까.
1: 때문에 이거를 빨리 처리하라고 얘기를 한
3: 네,
1: 것이다.
3: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야 김승원 정부 참 좋은 일 했네 박수 쳐줘야겠네 그렇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어쨌든 부적절한 일은 맞습니다. 유무죄를 따지면 안 된다. 유무죄는 쟁점이 많아요, 확실히. 근데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막 어렵게 아침에 들으시면, 아, 이거 다 말장난이고 법기술이고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전화 내용이 이게 뭐야. 녹취록이
1: 그러니까
3: 자꾸 나오잖아요.
1: 문자도 나오고 녹취도 나오고.
3: 오빠는 무슨 오빠야, 자꾸. 그리고 뭐 문재인 정권이 실세고 뭐 어쩌고. 아 이런 이야기 마치 안 되는 게 되는 것처럼 녹취록에서는 들리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뭐 판결문 보면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있다지만 어쨌든 녹취록이 나오고 뭐 수천억을 벌수 있지 않았겠냐 이게 빨리 승인이 되면 그 김수원 후보자 입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황스럽죠. 국민들은 당황스럽고 근데 민원 전달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강하게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엔 별로 좋은 전략 같지가 않고 뭐 결과적으로는 돈 받은 것도 없고 뭐 특혜를 준 것도 없고 뭐 이례적으로 만약에 그랬다면 시각

0: 사무장이나 뭐 시약처 직원들 다 기소됐겠죠.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뭔가 불공정 이슈가 생길 여지는 없었으나 그러나 처신은 공직자로서의 처신은 잘못됐다. 반성하는 태도도 좀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윤희석 대변인님, 한동훈 의원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날카롭게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지적을 하고 계시던데 이거 궁금한 게 어떻게 그런 녹취록과 문자를 입수하셨을까 그것도 솔직히 좀 궁금해요.
2: 저도 궁금한데 네.
1: 되게 대단한 팩트잖아요. 그런 것들.
2: 제보가 많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누구에게 내가 제보를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이게 전달이 될까라는 것을 제보자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차원의 판단이 있어서 제보가 좀 몰리는 게 아닌가 싶고 네. 제보가 아무리 많이 몰려도 그걸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야 맞아요.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가진 능력을 10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승원 후보자의 처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부적절하고 유무죄 여부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전에 제가 오다가 서영교 위원장과 말씀을 나누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반응하시면 국민들이 더 화가 나죠.
1: 판결문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속 거기서 문제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2: 제가 항상 보는 게 답답한 부분이 질문에 대한 적확한 답을 하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질문을 무시해버리는 그 얘기는 제가 살짝 들으니까 계좌번호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한 2초 동안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당황하신 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계좌번호 줬잖아요.
1: 돈 달라는 거죠.
2: 돈 달라는 건데 그게 앞에 장황하게 설명하더라고요. 정치후원금을 받는 이유는 뭐고 그럴 때는 뭐 본인이 했던 치적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하는 그런 건데라고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 거를 보니 서영교 위원장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1: 김승원 후보자가 과연 이걸 좀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다른 의혹도 많이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3: 네.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111 검증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1: 기자분들 많이 붙었죠? 이제.
3: 네. 지금 이제 내부에서 이제 팀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검증팀 이제 다 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권에서는 용혜인 후보자는 모르겠지만 김승원 후보자는 지키려고 하는 기류는 분명하게 읽히고 있습니다.
1: 근데 뭐 음주 운전 벌금 70만 원 그리고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 이런 것들도 나와서 참 곤혹스럽겠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민주당에서 그런 분들 공천 취소해버렸잖아요.
3: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가 다음 주 월요일 지지율 이제 특히 이제 월요일 날 리얼미터 나오고 이제
1: 오늘 예, 갤럽
3: 오늘 갤럽 나오고 이제 목요일 날 MBS 나오고 금요일 날 이제 또 갤럽 나오잖아요. 그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결국 인사청문회가 열리냐 안 열리냐는 그 두 명은 지지율 관종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30%로 이제 그 내려앉은 상황인데 그게 더 만약에 30% 초반이 더 이제 나쁜 상황으로 나오게 된다면 버틸래야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금 민주당에서 송영길 의원이나 이광재 의원이나 중진분들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엄호하지 않고 꼬집고 아픈 거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하면 결국에 그것도 지지율 관종되어 있는 문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관역이 불씨가 청와대와 대통령으로 옮겨붙을 네.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1: 강소연 변호사님.
0: 네.
1: 지금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 지금.
0: 예.
1: 나중에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0: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지금 은이 없더라고 은이.
1: 지금. 예.
0: 지금이라고 해서 이제 원고 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언어 습관이 저는 나왔다고 해석하는 게 왜냐하면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법무부 네. 장관이 뭐 공소청장한테 공소 취소해.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구도가 전혀 아니다. 법률적으로. 네.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 사건에 공판검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요. 법무장관이. 그다음에 정성호 장관 시절에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대통령하고. 뭐 민주당 있는 전체 인사 중에 제일 친한 분이잖아요.
1: 네.
0: 만약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가지고 공판검사한테 그렇게 취소하려고 했다면 진작했을 것이다.
1: 네.
0: 그다음에 그런 길은 무조건 1심 사건만 할 수 있어요. 지금 현행 형사소송법이. 1심 사건만 공소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전체를 하지도 못하고 일부만 할 것 같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거 부스럼을 만드는 건 뭐 바보 중에 완전 바보짓이죠.
1: 그건 별 문제 아니다.
0: 완전히 예, 그럴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맞다.
1: 음주운전 예. 벌금 70만 원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냥.
0: 어떤 거 말씀이시죠? 예. 김성원 후보자? 예. 그럼 반성해야죠.
1: 반성만 하면 돼요.
0: 글쎄요. 그거하고 아까 뭐 변호하고 쭉쭉 있는데 예. 저는 인사청문회를 몹시 기다렸습니다.

0: 헷갈립니다. 예, 그 전까지 제가 무슨 이걸 갖다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1: 방어 가능할까요? 이런 계속 뭐 여러 가지 건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2: 방어 여부를 떠나서 네. 임명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평가를 하는 거고 민주당은 항상 잣대가 네.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유연하고 네. 다른 쪽에 대해서는 너무 강경하고 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임명은 될 것 같은데
1: 지지율이 좀 하락해도 그런 부담을 갖고도
2: 이거 물러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법무장관 후보를 재선에 공치모 공동대표를 지명했다가 지명 철회 또는 뭐 낙마를 시켰을 경우에 네. 그 역풍 거기에 더해서 그 후임을 누구로 할 거냐 뭐 거국나가 형식을 할 겁니까? 지금 그렇게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김승원 후보는 제 생각에 99% 임명을 할 텐데 네. 그 과정에서 국정동력은 상당히 악화되겠죠.
1: 그럼 부담감이 있겠네요, 진짜. 그런 걱정을 청와대에서 해야 될 거는 같은데.
3: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청와대 사장을 잘 아시는 분들, 그다음에 전략통 분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인사청문회까지 꽤 많이 남았는데 열흘 이상 남았는데 하루에 1%씩 빠지는 거 아니냐. 아이고. 이거 방어가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민주당 지금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이거 공소시효 어떻게 할 거냐. 용해인 후보자야. 이제 낙마하면 낙마하는 건데 김승원 후보자가 핵심 아니냐라고 네. 물어보면 맞다. 핵심인데 우리도 정말 고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되게 여기서 묘한 지점이 많은 경우 윤희석 대변인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강행할 것이다. 근데 이제 개파색이 엿고 그다음에 오. 많은 분들이 아 근데 진짜 이제 공소 취소는 밀고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김비자가 더 방송 나가서 세게 이야기해줘. 그리고 이거 진짜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비율이 빠르게 엄청 빠르게 줄고 있어요.
1: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군요. 그건 그렇죠. 국민의 생각과는 좀
3: 아니, 그리고 다른 이제 기자들이랑 소통할 때는 기자들은 어쨌든 그걸 기사를 쓴다라는 전제 하에 대화를 하니까 당연히 당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에 응하고 네. 공소 취소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거 하면 안 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지를 내년 4월에 열릴 수도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랑 연동해서 사고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조국 대표가 전 대표가 본인 이재명 대통령 레드팀을 선언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0: 네.
1: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0: 지지율 떨어지니까 네. 반사이익이 얻으려고요.
1: 어떻게? 아 조국혁신당 네. 지지율이 좀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네.
0: 내가 진보다. 내가 진짜 진보예요. 대통령은 잘못 가고 네. 있습니다. 제가 다음 지도자예요? 네. 뭐 이런 거죠.
1: 존재가 부각을 시키고 싶어서. 그때 네. 좀 선을 넘은 발언들을 좀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0: 아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선이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 너무 없어요.
1: 누가
0: 조국
1: 어떤
0: 전 대표가요. 왜냐면 레드 팀을 하려면은요. 네. 아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대안 제시까지 돼야 그 레드 팀이거든요. 이 내부니까 네. 내부에서 한 팀을 이뤄가지고 한 팀 중에 한 사람을 적 역할을 맡겨서 이런 문제가 공격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 근데 어벙벙하다. 막 예를 들어서 방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라고 대안제시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레드팀이 그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시키는 겁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을. 근데 과연 조국 전 대표가 그런가? 세제 문제, 세금 문제 관련해가지고 보유세 이거 개혁 후퇴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막 개혁의 선명성을 이야기해요. 조국 전 대표가. 그럼 이게 레드팀 역할인가? 그건 국민의힘도 합니다. 거기까지는. 레드팀이 되려면은 국민들이 지금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하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설득해낼 수 있다. 국민들을.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세제 문제는 이런 저러한 공익이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걸 본인의 설득한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네. 있으면 계속 밀어붙였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제일 답답한 거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본인이 2017년 민정수석 때 아내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경남 성경 아파트 빨리 옮겨. 종부세 지금 아, 보유세 폭탄 맞게 생겼어. 근데 그거는 이미 그런 문자를 써놓고 종부세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1% 2%밖에 세금 안 내는 문제인데 이런 거 가지고 왜 비판하냐고 종부세를 옹호하는 발언을 SNS에 썼다가 네. 21년도에 조선일보 등등 언론이 옛날 그 문자를 갖다가 파묘해가지고 당신 옛날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또 SNS에서는 그렇게 이중적인 얘기하세요? 라고 혼이 났어요. 21년도에 혼이 났는데 26년에 또 올려요. 이런 사람을 레드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레드팀으로 해달라고 청한 바도 없고 네. 매우 답답합니다.
1: 윤희석 네. 대변인님은 왜 갑자기 이런 발언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석해 주세요.
2: 기분이 나쁜 거죠.
1: 뭐에 기분 나빠요?
2: 뭐 자꾸 합당하고 싶은데 네. 합당이 됐다고

0: 항의 안 하고 우리 소속 의원을 빼갔느냐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 레드 팀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조직 안에 있어야 레드 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민주당 비판한다고 민주당 레드 팀은 아니잖아요.
1: 같은 진보 진영이기 때문에 내가
0: 그러니까
1: 이런 얘기는.
0: 진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합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내가 레드 팀이라고 한다면 누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차이가 조국 대표는 나는 민주당이랑 거의 똑같아.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제일 잘할 수 있어. 진짜 이재명 지킬 사람은 나야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상대방은 아닌데요라고 하고 있는 이
1: 그러니까요.
0: 상황, 이 괴리가
1: 네.
0: 결국 이런 갈등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신장식 현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1: 그런 것 같아요. 김종인 기자님,
2: 네.
1: 김민석 대표의 생각은 어떻다고 봐야 돼요? 지도부의 생각은.
2: 일단 김민석 대표도 그렇게 지금 합당에 엄청 적극적인 것 같진
1: 아니에요?
2: 않아요. 예, 그것도 역시 지지율과 연동돼 있는 거고
1: 네.
2: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왜 그러냐라고 보면은 저도 윤희석 전 대변인 말씀에 공감하는 게 일단은 지금 섭섭하고 서운하고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그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런 그리고 합당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정청래 당권, 조국 대권, 이 미락설
1: 맞아요.
2: 이런
1: 맞아요.
2: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사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일단 인식이 있는 것 같고 혁신당이 지난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혁신당이 12명 의원 있잖아요. 여기가 아주 팽팽하게 자강파와 합당파가 나눠져서 사실 되게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었고 그 안에서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방선거 이후에 자강파의 힘이 되게 빠르게 힘을 잃고 있고 합당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요. 혁신당은.
1: 그래요?
2: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엔 합당을 앞두고 삿바 싸움 되게 세게 들어갔다.
1: 지분 요구를 강하게 하는 거.
2: 그렇죠. 안 그러면 12명 의원 어떻게 해요?
1: 그러니까요.
2: 네.
3: 근데 요 시각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이런 그림을 갖고 있다면 조국 원장의 SNS 글은 하나도 도움이 안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휴대전화 뺏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방송에서 제 쉬는 시간에 막 농담처럼 한 이야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도 약간 성토하는 분위기가 있대. 제발.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왈가왈부 지금 안에서도 방금 반반 나눠서 이제 싸운다 하셨잖아요.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내부에서도 제발 좀 메시지를
1: 네.
3: 잘 내달라.
1: 네.
3: 이래 가지고 어떡하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1: 못
3: 맞대요.
1: 말려요.
2: 그 농반 진반으로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대표가 민정수석일 때도
1: 네.
2: 내부에서 저 핸드폰 어떻게 뺏을 수 없냐. 난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1: 거기 상당히 좀 매몰돼 있으시구나. 알겠습니다. 여기서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와가지고 4부에서는 청와대 김용범 정치실장은 왜 사퇴했을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1: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2: 건강기능식품.
1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0: 도매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4: 고향 특례시.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8: 장성철의 뉴스명당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윤 변호사님,
9: 네.
8: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지난 일요일에 개각에는 발표가 안 되고 화요일 날 아침 8시 47분에

0: 게 밝혀졌어요.
1: 네.
0: 그게 왜 그만두셨을까요?
1: 글쎄요, 좀 확인된 것만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0: 네.
1: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 이미 그 사이에 여러 번 사의를 표명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0: 네.
1: 근데 대통령께서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부동산 정책이나 금융 정책만 하는 게 아니죠. 정책실장이.
0: 그럼요.
1: 잘한 부분도 많고 지금까지 성장 동력이나 수출이나 이런 것에서 좋은 성과를 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최대한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각할 때그 우리 언론들 방송 꼭지들을 다 돌아보면 왜 김용범 정책실장 안 잘라요? 이 얘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 여론을 좀 감지하다가 이제 김용범 실장도 그런 분위기를 또 보고 본인 때문에 개각의 취지가 다또 흐트러지니까 강하게 사의 표명을 한게 아닐까? 그래서 대통령도 숙고 끝에 사의를 수리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0: 그
1: 추정합니다.
0: 너무 의아하지 않아요? 보통 뭐 개각 발표나 저런 사의 경질 뭐 그런 발표는 뭐 10시나 2시나 이렇게
1: 네.
0: 하지 업무 시간 전 8시 47분에 막 갑작스럽게 그냥 화들짝 놀라 표정으로 발표하는 거는 다른 어떤 곡절이 있지 않을까?
1: 글쎄요,
0: 그런
1: 그건 뭐,
0: 의심을 좀 해봅니다.
1: 저는 뭐 아는 게 전혀 없어서, 네.
0: 네. 윤희석 대변인님.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새롭게 이재명 정권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는 다 차관들을 승진시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뭔가 맞지 않는 해명
2: 안 맞죠.
0: 같아요.
2: 개각을 했는데 왜 김용범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냐는 것 때문에 바로 경질했다
0: 네.
2: 또는 뭐 사의를 받아들였다 하는 거는 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0: 네.
2: 권력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직을 잃거나 하는 과정은 굉장히 거칠어요.
0: 맞아요.
2: 저는 그렇게
0: 맞아요.
2: 봅니다. 뭐가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됐다. 공교롭게도 개각 직후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를 들 수도 있겠으나 상황적으로 아마 김용범 실장은 계속 하고 싶어 했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곁에 두고 같이 일을 하고 싶었을 것인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너무 전격적이어서요.
0: 김종인 기자님 뭐
3: 네.
0: 이렇게 좀 취재되거나 체크된 건 없어요?
3: 일단 청와대 관계자들이랑 청와대 소식을 잘 아는 민주당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청와대랑 당에서 돌리는 비공표 여론조사가 세게 돌렸을 텐데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MBS는 1,000샘플이잖아요. 근데 당이랑 청와대에서 돌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3,000샘플이니까. 근데 일요일 개각하고 나서 월요일날 분명히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았을 텐데 매우 안 좋게 나왔을 거고 방금 윤희석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왜 김용범 정책실장 그러면 안 나가는 거지?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안 좋게 나오는 건 부동산과 증시, 민생과 경제인데 그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얘기되는 정책실장이 가만히 있으면 정책기조의 변화가 없는 거고 국정쇄신에 대한 메시지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었다라는 게 유력한 가설입니다.
0: 그 이틀 만에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게
3: 그래서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앞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나온 거 아니냐, 생각보다 우려스럽게 나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1: 네.
0: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진영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석영 국민통합위원장 임명하셨잖아요. 근데 연임 안 시키고 그냥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만뒀어요.
1: 네.
0: 이게 좀 대통령의 중도 외연 확장 이런 것에 좀 다른 생각 갖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신호를 읽힐 수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여쭤봐요. 왜 이랬을까요?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석현 전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건 제가 아연실색했거든요. 아니, 정권 출범하고 1년 채안된 대통령에게 여당을 탈당하라. 근데 그것도 보면 마지막에 대통령 지지율이 막 떨어질 때, 이제 뭐 총선 앞두거나 이런 데 대통령이 계속 몸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때, 제발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세요.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야 반등할 수 있다고. 그래야 전륜이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정권 초기 지지율도 좋은데, 뭐야? 의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럼 효과가 국민통합이나 뭐 보수 외연 확장, 중도 외연 확장이나 그게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 부분이 아마 논란도 됐지만 청와대 안에서도 그 생산적인 의견을 내는 분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0: 그래도
1: 보기에는.
0: 작년에 12월에 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1: 네. 네.
0: 연임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1: 근데 그 위원장

0: 본인께서 나하고 대통령 생각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아니 근데
0: 그
1: 홍준표
0: 사이가는
1: 수석이 이제 그만두시는 게 좋겠어요라고 하니까 그만둔 거지. 생각이 다른 것을 얘기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생각이 다르다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0: 근데 자른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
1: 그만두라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0: 저는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사의를 표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1: 청와대에서 그냥 연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해가지고 알았어요 그만둘게요 이제 이런 스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냐고요 그게 다른 얘기하라고 그 자리에 갖춰놨는데.
0: 아, 또 다른 얘기 하실 분도 안 치면 되죠. 임기가 1년인데.
1: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지지율 하락에 좀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야. 인사 문제 특히 적절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인가. 원래 있던 분들 나가는 것이 과연 모양새가 좋았는가. 이거 지지율에 더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오늘 갤럽 월요일날 리얼미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2: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오르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1: 네.
2: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거나 국정이 맨 처음 취임하셨을 때처럼 좀 넓은 그런 폭을 갖는 운영 이런 거 보기가 좀 어렵게 됐다.
1: 네.
2: 대통령이 이석연 위원장이 그런 말씀 하실 분이란 걸 모르고 임명한 건
1: 그건
2: 아니잖아요.
1: 아니죠.
2: 그땐 너그러웠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직에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뭔가 국민들도 그 탄핵의 여파로 인해서 받게 된 그런 프리미엄 같은 지지율을 본인 걸로 오해한 측면이 분명히 커요. 1년 동안 좋았죠.
1: 네.
2: 여러 가지로 뭐 주가도 오르고 미국과도 관세 협상이 잘된듯 보였으니 그게 워낙 커서 1년을 갔는데 실제로 봤더니 이게 아니고 나의 권력 기반이 민주당 내에서조차 공고하지 않아서 여당 전당대회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런 것들을 겪으신 거 아니에요? 몇달 동안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면 이분도 사람인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가 됐을 수밖에 없어서 이석연 위원장이 그동안 했던 얘기보다 조금 더센 얘기를 하니까 뭐 탈당 뭐 이런 얘기 뭐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할 거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겁니다. 옆에서도 계속 그 얘기하고 대통령 말씀이 맞습니다. 세게 가셔야 됩니다. 이제 진영을 돌보셔야 됩니다. 중도고 뭐고 일단 우리가 잘하면 지금 국민의힘 보십시오. 올림픽공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진영의 리더로만 대통령이 남게 되는 거 아니냐.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
1: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대통령의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의지는 강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 시도지사 이제 뭐 회의 끝나고 나서 몇 분들에게 선거 때가 되면 지지층 결집을 한다. 근데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적 다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끊임없이 그 역할을 할 거다. 그 반대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다. 그들과는 좀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2: 근데 중도 또는 보수에 몸담았던 분이 그럼 이재명 정부에 참여를 하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그러긴 동력이 많이 떨어지죠.
1: 윤희석 대변인님
2: 예?
1: 오라고 같이 일러줘.
2: 어딜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1: 김종일 기자님,
3: 네.
1: 여권이 어수선해 보여요, 지금.
3: 맞아요.
1: 어수선한데
3: 네.
1: 김민석 대표 중심을 좀잘 잡고 있습니까?
3: 지금 김민석 대표도 이제 말씀은 중도 확장인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당을 전 구성원을 다 동원해서 민주당 TV도 하고 TF 정당으로 꾸려가지고 엄청 속도감 있게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여권에서 느껴지는 언론 입장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1: 여유가
3: 거죠.
1: 없다. 조급하다.
3: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도 윤석 전 대변인 말씀에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취재가 많이 됐었는데
1: 네.
3: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친구는 가까이 두고 좀 불편한 사람은 더 가까이 둬라. 라는 이야기가 있고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박지원 의원 국정원장 줬잖아요. 그게 박지원 의원이 최적의 선택지였을 수도 있지만 매일 아침에 문모닝이라고 계속 문재인 공격하고 공격하고 공격하니까 내가 확 그래서 그게 단수가 높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당시에. 좋은 정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 이게 어쨌든 그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 이석연 위원장이 청와대 안에서도 사실 그 내부 스태프들이랑 좀 꺼꿀꺼꿀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해 보면 저는 여전히 레드팀 내부에 있어야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게 지금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을 이제 내보내려고 하면 느껴지는 건 지금 계속해서 여유가 없어 보인다.
1: 그 연찬에도 취재하셨잖아요.
3: 네.
1: 그때 연찬회 때 뭐 스티브 잡스 흉내내서 뭐 브리핑도 한 것에 대해서 네. 뭐 호불호가 좀 있던데 전반적으로 의원들 반응은 좀 어때요?

0: 했어요.
1: 그때 이제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 정청래 의원한테 이제 중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매우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0: 그래요?
1: 예, 이제 이게 승자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는다. 패장한테 저렇게까지 하는 게 우리의 정서에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또 많았고 그다음에 김민석 대표가 최근에 당을 민주당을 TF정당처럼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0: 많이 만들어요.
1: 예, 당력을 집중해서 이렇게 속도감 내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정작 TF에 임명된 사람, 위원회에 임명된 사람이 본인은 전혀 그 얘기를 듣지 못한 상태로 대표가 발표하고 언론에 발표돼서 아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제가 취재한 경우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김민석 대표가 총리 시절에도 그런 식으로 그런 스타일로 일을 했다라고 해요.
0: 네.
1: 본인이 매우 스마트하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에 그다음에 소통의 폭을 좁히고 속도감 있게 막 밀어붙이는 방향을 선호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에서 약간 갸웃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초반 지금 한 2주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썩 우호적이진 않은 평가입니다. 김민석 TV 아니 죄송해요. 민주당 TV에 나가시는 강수영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제가 조금 도발적인 의견을 제시해 보자면
0: 좋습니다.
2: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그런 이야기 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0: 왜요?
2: 그동안 솔직히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1년 동안 일하는 패턴이 야, 내가 진짜 열심히 민심을 청취해 가지고 이런저런 정책도 고안하고 법도 발의하고 진짜 정치를 해 보자. 그런 의사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다고 봐요. 대부분 야, 정청래 대표 참 부럽다.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빅 채널에 자꾸 나가서 사람들한테 열광받고 당원들한테 지지받고 야 연임 네. 하겠는걸?
0: 네.
2: 나도 어떡하면 저런 방송 좀 나가가지고 후원금 꽉 채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들 대부분 했다고 봐요.
0: 네.
2: 그러니까 진짜 정치가 아니라 인기 끄는 정치. 전당대회 앞두고 있고 혹은 다음 총선에 재선 뭐 다시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것까지 당원들 지지를 더 인지도 높여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 더 강성, 강경하게 그 흐름으로 쭉 따라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평소에 뭐 정상적인 정당이라면은 김민석 대표의 이런 드라이브가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김민석 대표 입장이라도 확 이걸 틀어잡지 않으면은 초반에 그런 식으로 우리 정치하다가 다 같이 망합니다라고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교정이 안 될 것 같아요.
0: 네.
2: TF 난 잘 몰랐다. 그럼 TF 하는 거 해달라고 했으면 했을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한다 그랬을 거예요, 다들.
0: 친 김민석계 네. 패널 같아요. 저는.
2: 아니 김민석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네. 거예요. 이제부터는 일단 시키는 거 해보고
0: 네.
2: 도저히 이건 저하고 안 맞습니다.
0: 네.
2: 그러면 바꾸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태도 보이면은. 당원들이도 국민들이고 외면받고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게 뭐 보수 인사 몇 명이 등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지지층 결집과 중도 외연 확장이 무슨 양립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면 조기 안 되고 이렇게 그런 관계가 아니고 다 같이 챙길 수 있는 건 민생이잖아요.
0: 네.
2: 정치를 잘하면 다 오는 거죠. 지지층도 좋아하고 중도 확장도 되는 거고. 근데 그 관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인기 끄는 것만 생각하면 이게 양립 안 되는 관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오! 이렇게 열심히 지지층이 원하는 거를 좀 그건 후순위를 미루고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거야. 근데 그런 거는 방송에서도 조회수도 안 나오는 재미없는 이야기들.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뭐.
0: 알겠습니다.
2: 네.
0: 그 김민석 TV라고 그러네. 민주당 TV 네. 나가셨을 때 느낌이 네. 어떠셨어요? 짧게.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재밌다. 어우 나오고 싶다.
2: 기대한 것보다는 좋았는데
0: 네.
2: 기대한 것보다는 좋았는데 제가 화요일마다 나갈 것 같아요.
0: 네.
2: 화요일마다 나갈 것 같은데 더 재밌게 하려면
0: 네.
2: 제가 네. 현역 의원들 몇 앉아 있고 저 혼자 패널이란 말이죠. 제가 근데 의원님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뭐 요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제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뭐 분위기 이게 조성이 돼야 더 재밌을 것 같다.
0: 네.
2: 예, 그냥 그렇군요.라고 지나가 버리면
0: 그러니까
2: 갈수록 시청자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0: 기사 인용 같은 게 조금 들대는 것 같아요. 그냥
2: 네.
0: 거기서 그냥 화제성 뭐 몇 가지
2: 네.
0: 그냥 동접자가 몇 명이네 뭐 이런 것만 나오지.
2: 네.
0: 김민석 대표가 처음 생각했던 당의 기조 중요한 뭐 노선 이런 것들 국민께 알리겠다. 그거는 잘 기사로 못 본 것 같아요.
2: 기사들을 안 써주는 거죠. 재미가 없으니까.
0: 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요.
3: 네.
0: 문화일보의 인터뷰에서 어마어마한 네. 얘기했어요.
3: 네.
0: 자기 당대표 직위 있는 한 한동훈 대표 복당 없다.
3: 네.
0: 한동훈 대표 그냥 거의 나쁜 사람 이렇게 X표 쳐놨더라고요.
3: 네.
0: 어떤 느낌이 드세요?
3: 이제 장동혁 대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제 실명 거론하고

0: 확인을 했죠. 그렇게
1: 네, 확인을 하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역으로 생각합니다. 아,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0: 높아져서
1: 네. 이제 언론사도 이제 중앙 언론에 가서 인터뷰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동안은 좀 보수에서도 좀 강경한 쪽 언론
0: 맞습니다.
1: 두 군데만 주로 네. 나가셨는데 뭐 여기 YTN도 나가시고 네. 문화일보하고도 인터뷰하시고 하는 거 보면 내가 지금 당을 장악을 했고 적어도 오른쪽 부분은 뭐 내가 통일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좋아요. 뭐 당을 그렇게 장악할 수도 있겠죠. 당 대표니까. 근데 그게 공직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중도 확장,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했는데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내각 책임자는 아니지만 수시로 국민 평가를 받아서 선거를 하고 의회를 해산하고 하는 내각 책임제 국가를 잘 보면 가운데로 어떻게
0: 그렇죠.
1: 우리가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분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받는 환호에 어떻게 보면 취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당을 위해서는 최악의 네. 최악의 수를 두는 것이고 네. 정권을 다시 찾는 과정까지 보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0: 한동훈 대표께서 좀 발끈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전략 자산 아니냐 개인적인 증오로 보수를 뭐 분열시킨다 이렇게 좀 공격을 하셨어요. 이거는 적절한 반응이라고 보세요?
1: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굳이 반응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도 있고 더 세게 해라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중간에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의원의 언어로 볼 땐 그래도 너무 세게 한 건 아닌 듯해요. 많이 톤다운된 느낌은 드는데 네. 개인적인 소외가 분명히 작용할 겁니다. 네. 본인하고 러닝메이트 격으로
0: 그러니까.
1: 전당대회 참여해서 같이 갔는데 네.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얘기하는 건 한동훈 의원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겠네요.
1: 밖에서 보는 것보다.
0: 말하지 못하는 또 다른
1: 그렇겠죠.
0: 우여곡절이 있을
1: 그게 반영됐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네. 볼 땐.
0: 장동혁 대표 YTN TV에 얼마 전에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PD님이 장동혁 대표 앞에서 한 30분 기다리시면서 장성철의 뉴스 명당도 제발 좀 나와주세요. 그랬더니 손가락을 걸고 나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계속 인터뷰 요청 넣고 있는데 아직 답은 없거든요. 나와서 저랑 여러 가지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2: 예.
0: 한동훈 장동혁의 싸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뭐 결국 당이 쪼개지겠구나.
0: 쪼개진다고요?
2: 예. 한 당 안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같은 울타리 안에서는 안 되는 거고. 근데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뭐 진짜 극단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축출된다.
0: 네.
2: 그런 어떤 획기적인 일이 발생하더라도 네. 그럼 나 이제 정치를 안 해야겠다.
0: 네.
2: 미안합니다. 그동안. 네.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0: 네.
2: 어떻게든 독자 노선을 갈 것이다.
0: 네.
2: 국민의힘 남을 수도 있고 네. 나가더라도 그 결국 강대강으로 강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라는 게 뭐 영남을 기반으로 해서 있었던 보수적인 뭐 전통 지지층 거기도 있고 윤호개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결집됐던 당원들도 있고 부정선거로 믿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지층들이 있는데 이게 한 큐에 깨어질 수가 없겠다. 앞으로는 더 분열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
0: 네.
2: 전당대회 때 내년에 또 그게 또 폭발하고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분열되는 것이 그냥 건강한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분열될 건 분열돼야 되지 않아요? 무조건 통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0: 네. 김준일 기자님은
3: 네.
0: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일단 진짜 쉽지 않은 상황에 그 보수가 들어섰고
0: 네.
3: 과연 내년 4월 보궐선거 전에 혹은 2028년 총선 전에 보수가 대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0: 네.
3: 보수의 이해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있느냐라고 네.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장동혁 대표는 분명하게 애니띵 밭 한동훈 기조를 명확하게 가져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저도 윤석 대변인 말씀에 공감하는 게 그래서 오른쪽을 이제 천하통일했다 자신감을 붙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느냐 지금 여권에 이렇게 수많은 악재가 있어가지고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국민의힘 지지율은 안 오르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동훈 의원님께서 앞에 꼬집는 것 같아요. 우리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이기는 정당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 부분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한동훈 의원이
3: 네.
0: 국민의힘에 복당을 해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좀 거부감이 좀 있잖아요.
3: 네.
0: 그걸 극복을 하고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와
3: 네.
0: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3: 제가 처음 한동훈 그러니까

0: 정치인 한동훈이 아니라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한동훈,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구성원으로서의 한동훈을 봤을 때와 지금의 한동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정치인 한동훈 이빨 꽉 깨물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1: 권력 의지가 강해졌다.
0: 예, 특히 그래서 부산 선거를 치르면서 저는 약간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의힘의 많은 이제 중진 주류 의원들한테 그전에 전혀 안 그러던 분이 뭐 형님, 형, 선배 저 밥 사주세요 라고 하면서 살갑게 다가가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야기 되게 많아요. 장동혁의 얼굴로 선거를 치르면 우리 총선에서 쉽지 않을 텐데 내 공천은 안전할 것 같아. 근데 한동훈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면 이길 텐데 내 공천이 불안한데 그 부분만 한동훈은 어느 정도 조정해내면 해내면.
1: 윤희석 대변인님 우리 김종인 기자님 말씀을 가슴 깊이 유익 있게 생겨
2: 정확한 말씀이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김승원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양 씨와 영장 전담 판사는 우연히 만났다. 영장 기각을 몰랐다. 음주운전은 깊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식약처 승인 절차 생략 요구는 하지 않았다. 라고 발표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동료이자 그 명 진행자인 박재홍 앵커가 지금 병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빨리 조속히 회복해서 그 날카롭고 호탕한 질문, 웃음 우리 같이 또 방송하면서 많은 시청자들, 청취자분들께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 빨리 회복하고 무사히 돌아오시길 기원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3: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네, 이번 주 뉴스명당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바 월요일에 뵐게요. 안녕.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90.

0: 스캔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 하시죠.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쾌청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기질도 전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4도로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서울 30도, 춘천 28도, 대구 27도로 습도가 낮아 쾌적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나타나겠습니다. 출근길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초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 구간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하고 있고 뒤로는 차량들 여파로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10km 구간 다시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 일대부터 월드컵대교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반포대교 남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한남대교 지나 영동대교 사이 다시 차간격이 좁혀져 있는데요.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이 구간까지는 5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창동교부터 성수분기점까지 아직은 출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식약처 청탁 혐의를 받는 의약품 제조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청탁 브로커가 과거에 함께 촬영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YTN이 확보한 청탁 브로커 양모 씨의 2022년 2월 SNS 게시물을 보면 김 후보자와 양 씨, 그리고 당시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인 정모 씨가 함께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앞서 지난 2021년 양 씨를 통해 의약품 제조업체 대표 강모 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의혹으로 수사받았는데 201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명의재산으로 모두 4억 7,529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을 맡아온 용 후보자 배우자는 2021년부터 5년여간 모두 급여 1억 4,736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윤곽이 오늘 드러납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할 후보자 3명 이상을 선정합니다. 추천위는 재적위원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며 장관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최종 재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수사나 법률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가 대상입니다. 금융노조가 금융기관의 지방이전 논의 저지를 주요 목표로 내걸고 총파업에 나섭니다. 금융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금융노조는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이전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